0: 모르겠거든요. 네,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네. 그리고 자, 그렇다고 여러분 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때 뭐 에코백이면은 굉장히 오래전에 들으셨던
1: Oh, yeah, I
0: 거예요.
1: was wondering what
0: 7,
1: eco
0: 7,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1: bag. Oh.
0: 오래전에 네,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게시판에 주소 남겨주세요. 3차 79번 쓰시는 신정인님. 네, 또 이제 동명이인 분 계시다고 하니까 이제 3479번입니다. 네. Alright. 자, 5131님, 수진쌤, 여기 지리산입니다.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5남매와 함께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아들은 건우, 5학년, 딸은 연우, 3학년, 아들은 건우 5학년이고요. 딸은 연우 3학년입니다. 오늘 모두 화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아,
1: Can you
0: 지리산에서 듣고
1: imagine
0: 있는.
1: five kids? Maybe their
0: 네.
1: names all end with 우.
0: 그럴 수도
1: Then you
0: 있겠어요.
1: might really have to say, oh yeah.
0: 돌림자. 근데 이제 나이가 다 다르면 그래도 뭐 구별하기 쉬울 수 있는데
1: I don't know. Don't
0: 쌍둥이면은
1: you get confused? I get confused with
0: sometimes.
1: my kids' names. I call
0: Yeah.
1: them by the wrong name, although their names don't have anything in common.
0: That happens to me too. Yeah. 최완석님은 저는 새 쌍둥이 아빠인데요. 아이들 출산 때 분만실 이름 표시에 아내 이름이 세 개가 있었어요. 당시에 장인께서 우리 딸 이름과 같은 사람이 두명더 있네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알고 보니 다 손주였어요. 그죠?
1: Yeah.
0: 네. 5922님은 제가 민원실에 근무할 때 전입신고하러 온 민원인 딸이 제 딸의 이름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 집이 저희 아파트, 그것도 같은 동으로 이사를 온 거죠. 결국 둘은 같은 초등학교에 입학했더랬죠? 하셨습니다. What a coincidence.
1: Yeah.
0: 와, 이렇게 이름과 관련된 우연의 일치가 참 많네요.
1: I guess it does kind of happen. Not maybe it's not so rare because wasn't there a drama about two women who had the same? I think there were a couple of dramas actually with two
0: Okay.
1: women who have the same name, but totally different sort of background, and they kind of are jealous of each other.
0: Okay, I
1: I
0: didn't
1: think
0: know
1: there were
0: that
1: a
0: movie,
1: couple of
0: but
1: dramas
0: yeah.
1: with that kind of theme.
0: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드라마 소재죠. And I remember that Japanese movie, Love Letter, which was also about a guy and a girl who had the same name, and it's, the story, of course, starts from there.
1: A love letter.
0: 네. All right, well, there can be a lot of confusion, but we like to power through everything and try to understand as much as we can. Or if you can't understand it, that's okay too.
1: Yeah, that's fine.
0: Let's listen to Confusion by ELO.

0: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Karen, what's the title?
1: The title is Juniper Lattes, Pine Sodas, Food is Taking Us Back to the Forest.
0: 주니퍼 라떼, 파인 소다, 음식을 통해 숲을 다시 만나는 요즘 트렌드. 이게 제목입니다. 자, 여기서 주니퍼는 향나무의 일종이고요. 파인은 아시다시피 소나무죠. 이런 이제 나무 이름이 들어간 음료가 요즘에 유행이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식음료 업계에서는 이렇게 뭔가 신선하고 자연이 코와 입에 확 느껴지는 그런 새로운 맛, 플레이버들이 메뉴 속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앞서 제목에 나온 음료 외에도 세이지, 그리고 이 주니퍼 향을 입힌 스팀 밀크를 얹은 마운틴 라테라는 게 있다고 하고요. 커피 음료에 넣은 시럽 중에는 포레스트 파인 맛이 나는 시럽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굉장히 인기래요. 네, 그리고 각종 레스토랑 체인에도 foraged라는 말이 들어간 신 메뉴가 있는데 이게 숲과 자연을 연상시키는 그런 테마 음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 읽어볼게요.
1: America's walk into the woods follows an era dominated by international flavors and tropical tastes like dragon fruit, the warm bake revive of Generation Z's little treats culture, and the sweet spicy mashup that birthed a thousand hot honey pizzas. Now we're starting to see increased interest in flavors that might be about the place, the origin, the landscape, or even craftsmanship, said Sally Leons Wyatt, the head of consumer goods and food service at Circana, a global market research and data analytics firm. Consumers increasingly want flavors that evoke nature, foraging, and the outdoors.
0: 미국이 지금 이렇게 숲속의 맛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은 용과 dragon fruit 같은 이국적인 풍미와 열대과일의 맛이 유행했던 때 또 Gen Z의 작은 보상 문화가 주도한 따뜻한 빵집 느낌 그리고 수많은 hot honey pizza를 탄생시킨 단맛과 매콤한 맛의 그 조합이 유행했던 시기를 모두 거친 뒤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업인 서카나의 소비재 및 식품 서비스 부문 책임자 와이아트 씨는 최근 들어 특정 장소, 원산지, 풍경, 심지어 장인 정신과 관련된 맛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포착된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은 자연과 채집, 야외 활동을 연상시키는 맛을 점점 더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s a mashup? A sweet, spicy mashup?
1: A mashup is exactly that. So you're putting sweet and spicy together. So it means you're combining elements from two or more pre-existing sources or two different things into one singular cohesive piece.
0: Yeah. Sweet and sour is a very popular sort of mashup, you might say, but it's been around for ages. And I think of sweet and sour pork.
1: Yep.
0: When the two tastes come to mind.

0: In Korea, we have the danjan mashup.
1: Yes.
0: What would that be in English? Sweet and salty. I just say sweet salty. And salty,
1: yeah.
0: Sweet and salty.
1: Yeah.
0: Mm. So that's a mashup as well of two different tastes. 다른 두 가지가 이렇게 조합을 이룰 때 a mashup. M-A-S-H-U-P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그냥 섞어 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What about people wanting flavors that evoke nature?
1: Yeah, well, so evoke is, it's used to mean that it makes you think of something.
0: Mm.
1: So it's a verb that's used when some sort of external stimulus, like a smell or a song or maybe a piece of art or even a word, suddenly causes you to remember something
0: yeah.
1: or feel something.
0: Exactly. 지금 Karen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기억이나 또 때로는 어떤 향이 옛날의 무언가를 기억나게 하죠. 우리가 뭘 먹다가 갑자기 옛날이 생각날 수 있고 음악을 듣다가도 옛날이 생각날 수 있는데 그렇게 그 옛날을 떠올리게 해주는 상황을 가지고 This music evokes memories of my childhood. Mm-hmm.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This scent, this smell of coffee is evoking, you know, memories of when I was in my 20s. 이런 식으로 It evokes something. 그리고
1: yep.
0: 보통은 그런 기억인데요. 꼭 기억이 아니어도 돼요. 감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Yeah.
0: 자, 여기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을 그렇게 연상시키는 음료를 많이 찾게 된다는 얘기죠.
1: Mm-hmm.
0: Consumers are looking for flavors that evoke nature.
1: Mm.
0: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트렌드가 형성되는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1: Humans are hardwired to be physically rewarded by contact with soil and plant life, she said. Flavors from the natural world tap into that, offering an antidote to unsettling digital transformation, climate change, and global political conflict. A Summer of Food recalls, and she added, the rise of the Make America Healthy Again movement with its emphasis on natural remedies also fueled the attraction.
0: 음식 트렌드 이면의 정서적 또 문화적 요인을 연구하는 인구 통계학자 Taro Paul에 따르면은 인간은 태생적으로 흙과 식물과의 접촉을 통해 신체적인 보상을 얻어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비롯된 풍미는 이런 본능을 자극하고 불안감을 주는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전 세계에 만연한 정치적 갈등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올여름 미국에서 식품 리콜 사태가 잇따랐던 접근과 자연요법을 강조하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운동이 부상한 것이 요즘처럼 숲과 자연에 이끌리는 트렌드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lright, so we are hardwired to be physically rewarded by... You know, going into nature and forests and grass and things like that.
1: Yeah.
0: What does this mean, to be hardwired?
1: Hardwired. It means that you're kind of born with it. So yeah. it's a characteristic that's rooted in genetics or something that's permanently built into some sort of system. In this case, it would be us inside our bodies.
0: Hardwired라고 하면은요, 원래부터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기에 여러 가지 와이어가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추가해서 뭐 꼽는 와이어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처음부터 이 기계는 이 와이어는 뺄 수가 없어요. 그냥 고정된 그런 와이어를 이제 생각하면 돼요. 원래 이 단어는 그런 뜻인데 사람이 hardwired라고 하면은 우린 태생적으로 원래가 본능이 그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우리가 이제 가서 신체적으로 어떤 이제 피로감을 푼다든지 어떤 보상을 얻는다고 여기서는 표현을 했는데요. 힘들 때 우리가 자연에 가면은 그냥 원래 본능적으로 사람은 거기서 얻는 위안이 있다는 얘기죠.
1: Yeah.
0: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숲 테마 음료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다. These new flavors, they tap into the fact that we are hardwired. to nature.
1: Yeah, so tap into something, it means you're accessing or utilizing or taking advantage of some sort of existing resource. So it kind of implies successfully connecting to something that could be either powerful or valuable that was previously underused or waiting to be unlocked.
0: To tap into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활용한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요즘에 그런 숲 플레이버 메뉴들이 우리의 그런 아까 태생적인 본능적인 면과 연결되어 있다 아니면 그거를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It offers an antidote to unsettling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like.
1: Yeah, so antidote is like a cure or a remedy. So if there's someone that's been poisoned, you would need an antidote. So it could also be used to mean like a solution or maybe a counteracting force that relieves or neutralizes or cures some sort of negative condition.
0: A-N-T-I-D-O-T-E. Antidote는요, 해독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디지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뭐 안 좋은 소식들 이런 것들로부터 독소를 마치 빼는 것과 같은 역할을 이 음료들이 한다. 사실 음료 자체가 뭐 해독제는 아니지만 자연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가볼 텐데요. 이런 자연 테마 식음료 유행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Let's have a listen.
1: Stephanie Matucci, the principal food and drink strategist for the global food research firm Mintel, sees parallels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Gilded Age when Swiss author Joanna Spyri published Heidi, the story of a young girl who escaped city life to seek solace living in the mountains with her grandfather, was a bestseller in the United States and remains a classic. In this moment of great change and technological revolution, how can we ground ourselves, Matucci said. People are attracted to alpine flavors as a way to step away from overstimulation and into the therapeutic benefit of the forest and the trees and mountains.
0: 글로벌 식품 리서치 기업인 민텔의 수석 식음료 전략가 마투치는 지금 상황이 산업혁명과 황금시대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는 스위스 작가 요한나 슈피리가 아동소설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출간했던 시기인데요. 도시생활을 벗어나 할아버지와 함께 산속에서 위안을 찾는 어린 소녀 하이디의 이야기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지금도 여전히 고전으로 남아있습니다. 마투치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거대한 변화와 기술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과도한 자극에서 벗어나 숲과 나무, 또 산이 주는 치유 효과를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 소위 알프스 풍미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Right, so there are parallels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 and the Gilded Age.
1: Yeah, so the Gilded Age, it refers to a specific period in U.S. history. It's from like the late 1970s to early 1900s. And that period, there was rapid economic growth because industrialization was going on. So a lot of people were becoming very, very wealthy. But at the same time, it created a lot of social conflict as well because you saw people getting very wealthy, but then you saw other people becoming extremely poor. And then there was also a lot of political conflict. Corruption.
0: Gilded Age는 우리말로는 이제 황금 시대라고 하는데요. 187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의 미국을 보통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급격한 경제 성장이 있었어요. 산업화도 이루어졌고 그런데 그런 이제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혼란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하이디와 같은 책들이 나왔는데. 이 혼란 속에서 경제 발전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거기서 역시 나무에서 놀고 산에 올라가서 살고 하는 이 하이디 스토리에 사람들이 매료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1: Yeah.
0: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막 디지털 세대, AI 세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지정학적인 여러 갈등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 나무 향 커피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게 되는 데는 같은 이유가 있다는
1: yeah,
0: 거죠.
1: You want to kind of escape reality.
0: Exactly.
1: And maybe just kind of think that you're in a forest away from all of that yeah. with a drink.
0: And it says here, we're trying to find a way to ground ourselves.
1: Mm-hmm. Yeah, when you ground yourself, it means you're kind of deliberately trying to bring your

0: focus back to the present, or maybe steady your mind or stabilize your emotions when you're feeling a bit overwhelmed or anxious or disconnected.
1: To ground yourself라는 거는요, 이제 붕 떠 있는 상태의 반대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실에 집중하고 지금 이 여러 가지 경제 발전, 기술 발전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땅과 좀 더 가까이 하는 이 느낌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ll right, well, let's take a break. We're going to be right back after Eva Cassidy's Songbird.

0: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최근 미국의 식음료 업계에 숲이나 나무 등 자연을 주요 테마로 한 신메뉴와 새로운 맛이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계적인 커피용 시럽과 소스 제조 회사의 말을 통해 이런 자연 테마를 실제 상품화하게 된 계기와 과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1: Andrea Ramirez, Tarani's Trends and Insight Manager, said the company took note of the growing popularity of kombucha, matcha, and the bitter undertones of an Aperol spritz, as well as Nordic influences like the Danish comfort concept called hygge and an increase in travel to the Dolomites and the Alps. The piney syrup was infused with ginger and sage, so it wouldn't remind anyone of a cleaning product, Ramirez said. The idea was to offer a trip to the forest in a cup. If you live in the middle of the city, she said, you might not have access to clean forests of pine trees.
0: 자, 토라니의 트렌드 및 인사이트 매니저인 Ramirez.

0: 추세 등에 주목한 점을 꼽았습니다. Ramirez는 소나무 향이 나는 이 Forest Pine 시럽에는 생강과 세이지가 첨가돼 청소용품은 절대로 연상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시럽이 숲으로 떠나는 여행을 컵 한 잔에 구현하려는 의도에서 탄생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도심 한복판에 산다면은 깨끗한 소나무 숲을 접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Right, so the company took note of the growing popularity of these flavors.
1: Yeah, you know, we talked about some noted something earlier, and it's kind of similar. So take note of something means you're noticing or paying close attention to or remembering a particular piece of information or detail.
0: That's right. 무언가에 주목하다, to take note of something. And what's an undertone?
1: An undertone would be like a very subtle or a hidden quality, feeling, color, or it could even be sound that kind of underlies a more obvious front characteristic. And it's used a lot when we're talking about like food and wine. Mm. So it's that, you know, like coffee or when you're drinking wine, when you have a very subtle secondary flavor that kind of lingers after the primary taste, you can say that it has an undertone.
0: 그 아래에 있는 맛, 그런 것들을 언더톤이라고 부를 수 있군요. 식음료에서는 그런데요. 우리 피부 얘기할 때 스킨 톤, 뭐 쿨톤이다, 웜톤이다 이런 말 요즘에 참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할 때도 언더톤이 뭐냐. 겉으로는 뭐 좀 밝으스레 할 수 있지만 언더톤이 조금 더 뭐 푸른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럴 때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더톤이라는 게 겉에 말고 살짝 그 아래에 있는 무언가. 맛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콤부차, 마차, 그 다음에 뭐 apparel, spritz 이런 것의 그 안에 있는 그 뒷맛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첫 번째 맛은 아니지만 그 뒷맛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덴마크의 휘게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조합해서 이런 맛과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식음료 메뉴에 내자 해가지고 뭐 이런 저런 시럽을 만들었답니다. Right. 최근에 이 숲과 자연에 관한 식음료 유행은 마케팅 그리고 소비자의 행동 패턴에도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1: All the trendspotter talk of mushroom-adjacent flavors and alpine cues is only partly about taking refuge from societal mayhem in the cool forest. It's also about marketing and the nature of the American consumer. Part of it, to be sure, is the relentless pursuit of novelty, said Helen Zoe Veit, a professor of history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who has written two books about the nation's food. And then there's just copying other people for no other reason than everyone else is drinking green matcha or a pine-flavored soda, so I might as well have one too.
0: 트렌드 전문가들이 말하는 버섯을 연상시키는 풍미나 알프스풍의 요소 같은 이야기들에 그저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시원한 숲으로 숨으려는 의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마케팅과 미국 소비자의 특성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미시간 주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이자 미국 음식에 관한 책을 두 권 집필한 헬렌 조이 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유행하는 이유 중 일부는 끊임없이 새롭고 신기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초록색 말차, 소나무 향이 들어간 탄산음료 남들도 마시네, 나도 마셔야겠다 하고 무작정 따라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And this is so true.
1: Yeah.
0: Right, so one of the reasons, of course, as we mentioned earlier, that people look for these nature-themed drinks is because they want to take refuge in a cool forest.
1: Yeah, so it's a confusing world out there. There's a lot going on, a lot of uncertainty. So when you're taking refuge from something, it means you're like you're seeking protection or seeking safety from some sort of source of danger, trouble, or distress.
0: Exactly. Take refuge, R-E-F-U-G-E는 원래는 대피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냥

0: 쉬려고 하는, 피신을 하고 거기서 내가 쉬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음료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앞서 말을 했죠. 그걸 지금 한번더 요약해서 말한 겁니다. So some people take refuge from societal mayhem. 그 이제 사회적인 어떤 어지러움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포레스트에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하려고 하는 사람들 물론 있어요. But that's not the whole story.
1: Right.
0: Some people just, you know, want something that's novel. And novel means new. There's the relentless pursuit of novelty. 끊임없는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 이게 이제 하나의 이유인데요. And some people just copy others for no other reason than everyone else is drinking this.
1: So for no other reason than something, it means that it's solely because of or exclusively because of something. And we use this to emphasize that one particular reason is sufficient to explain some sort of action or decision.
0: Exactly.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 뭐뭐 때문에 라고 할 때, for no other reason than,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지, 너도 나도 다 무슨 소나무, 뭐, 녹차, 블라블라블라 이런 거 마시네? 그러니까, 나도 마셔야겠다.
1: I want to give it a try.
0: 단지 그것 때문에. No other reason than everyone else is drinking it. 이런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So, I might as well have one too.
1: Might as well. Can also say may as well. And it's used to suggest doing something because there's no good reason not to do it. And it could bring some sort of benefit. So it implies that it wasn't your original plan, or maybe it wasn't your top choice, but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t's the most logical thing to do.
0: 네, 어떤 느낌이냐면 뭐뭐 하지 뭐이 느낌이에요. I have some free time tonight, and I heard there's an open party, an open invitation to this event. I might as well go. 시간도 있는데 뭐 그냥 아무나 와도 되는 파티 있대. 가지 뭐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I might as well blah blah blah. 그래서 사람들 다 마시니까 I might as well drink one too.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forest drink를 찾는 것 같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다라고는 분석이었습니다.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news coverage. 이제 주요 표현 복습해 볼게요. Hardwired.
1: Hardwired. So this is talking about some sort of characteristic that's rooted in genetics.
0: 네,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다. 예문 보겠습니다.
1: Humans are hardwired to seek social connection and belonging.
0: 네, 사회적인 유대감 그리고 소속감을 찾는 것은 그냥 우리가 태생적으로 인간으로서 그런 겁니다. 자, 다음 표현은 tap into something.
1: Tap into something. So this means you're accessing or utilizing or taking advantage of some sort of large existing resource.
0: 뭔가를 활용하거나 이끌어낼 때 tap into something이라고 하는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1: Our new ad campaign is designed to tap into the growing Gen Z market.
0: 우리의 새로운 광고는 이 Gen Z 시장 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광고입니다. 자, 다음 표현은 take note of.
1: Take note of, it means to notice or to pay close attention to or remember a particular piece of information.
0: 네, 주목하다. And the example.
1: Take note of the exit signs in case of an emergency.
0: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그 출입, 비상 출구 사인이 어디에 있는지 뭐 미리 주목해서 아니면은 미리 뭐라 그럴까요? 미리 알아두세요.
1: Yeah.
0: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주목하다라기보다는 우리말로 했을 때는 미리 어디 있는지 좀 챙겨둬라. 그 눈으로 어디 있는지 알아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take note 자체가 그 주의하거나 알아차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for no other reason than
1: Something,
0: something.
1: right? So this means solely or only because of or exclusively because of a single specific factor.
0: 네, 예문 볼게요.
1: I bought the book for no other reason than I like the cover artwork, sorry.
0: 이 책을 산 이유가 단지 그냥 표지가 예뻐서였어요. 네, 그거 하나 보고 책 샀어요.

0: 했어요. 이런 뜻이고 마지막으로는 I might as well, I may as well.
1: Right. So this is used to suggest you're doing something because there's really no good reason not to do it and it might bring some benefit.
0: Yes. 예문 보겠습니다.
1: Since we're already at the grocery store, we might as well get some milk for tomorrow.
0: 어차피 우리 마트에 왔는데 우유 또 사지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We might as well get some milk.
1: Yep.
0: All right. 자, 오늘 주요 표현 다 살펴봤고요.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카페인 들어간 음료 어떤
1: yes.
0: 거였죠?
1: The drink with caffeine in it was number two, matcha latte.
0: 마차가 영어식 표현인데 우리는 이제 말차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matcha, M-A-T-C-H-A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진한 녹차죠. 네, 카페인 들어있습니다. Mm-hmm. 그래서 matcha latte가 앞에 있고 카페인이 있고요. 이것도 영어 발음 좀 다른데 우리는 카페인, 영어로는
1: caffeine.
0: Exactly. 자, 그다음에 리보스 티는 카페인이 하나도 안 들어 있죠.
1: Yes.
0: 네, 하나도 없습니다.
1: I drink this if I'm at like a cafe a little bit late in the afternoon.
0: 저는 그 리보스 티를 참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꼭 blended tea, Rooibos with caramel
1: yeah.
0: or vanilla 이런 거를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리보스 티도 맛있더라고요.
1: Yeah,
0: 맛이 변하는
1: 것 같아요. I tried something. It was a Rooibos latte. It was really good.
0: Yes.
1: Yeah.
0: 그래요. 자, 그다음엔 pale ale는 맥주의 일종입니다.
1: Yes.
0: All right. 카페인은 없고요. 알코올은 있어요.
1: Yes. Alcohol, no caffeine.
0: 네. 자, 두 분 뽑았습니다. 스틱커피는 박은선님께 드릴 거고요. 김치, 토마토, 페스토는 뒷번호 8909번 쓰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All right. Let's move on now with Three Dog Night, an old-fashioned love song.

0: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롭고 즐겁죠. 그래서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Yes.
0: It is no
1: Not
0: picnic.
1: A picnic. Yeah.
0: 그래서 be no picnic인데요. It is no picnic. 그러면 이거 만만치 않아, 쉽지 않아라는 뜻입니다. Give us some examples.
1: Well, when you're, you know, describing some sort of difficult project or an assignment at work, perhaps you could say, preparing the company's financial audit by the end of the week is going to be no picnic for the accounting team.
0: Or you might say, moving across the country with three toddlers and two cats was definitely no picnic.
1: Moving is never a picnic.
0: That's true.
1: Yeah. Or you can also talk about this when you're talking about like challenging environments. So for example, commuting to work in a severe blizzard with zero visibility is no picnic.
0: Oh, definitely. Now, you said earlier on it's no cakewalk.
1: It's not a cakewalk.
0: It's not a cakewalk.
1: Yeah, so that would be like the opposite of no picnic. Mm-hmm. A cakewalk is something that's easy peasy, lemon squeezy.
0: Yes, that's a sort of cute expression you can use to say something is very easy.
1: Yep.
0: But if it's not, then you can say it's not a cakewalk, or what else is there?
1: So, you know, you're using terms that are trying to describe something that's really hard, that's really difficult, that's not easy, right? So you could say, oh, that's no joke. That's no joke.
0: Yep.
1: Or it's not a walk in the park.
0: Mm-hmm.
1: A walk in the park is kind of like cakewalk.
0: Yep.
1: Or you could say it's no bed of roses.
0: 맞아요. 우리말에도 장난 아니야.
1: Yeah,
0: 이런 말 있잖아요. Yeah. 그거랑 좀 비슷한 게 no joke입니다. 그래서 it's no joke. 그러면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no bed of roses, no walk in the park.
1: Mm-hmm.
0: 이것도 다 비슷한 느낌으로 참 쉽지 않아. 만만치가 않다.
1: Yeah.
0: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 So no joke is like an expression that's very, very casual.
0: Yeah.
1: So for example, when you're talking among friends, let's say you had a test. That test was no joke.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that.
0: Exactly.
1: Yeah.
0: All right. 이번 idiom은 be no picnic였습니다. All right. Well, going through the show with you every Wednesday is a walk in the park. It is like a picnic.
1: And
0: I always have so much fun. It's a breeze with you. Before you go, let's have a look at some messages together.
1: Yeah.
0: 김수열 님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애가 저와 이름이 같았어요.
1: Oh.
0: 남자애들이 맨날 수열아 해서 돌아보면은 너 말고 박수열. 제 이름은 김수열이거든요. 그래서 크크크크. 그렇게 애들이 놀려서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1: That would be kind of, you know, I'd be upset too.
0: 근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짓궂게 하는 애들은 좋아하는 애들이잖아요. 좋아하니까 이제 놀리죠. 예, 이게 계속 수열아 불렀던 그 친구 한번
1: 너 말고
0: 찾아보세요. 옛날에 나 좋아했지? 그랬을 것 같은데. 자, 문희님. 저는 이름이 외자인데요. 성이 문이고 이름이 희입니다. 가족들은 희야라고 부르는데 그냥 희야라고 안 부르고 희야야라고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야 누나, 희야 언니, 희야 이모 등 이 희야를 기반으로 불렀는데 3살 어린 남조카가 평생 제 이름이 문희야인 줄 알았대요.
1: 그래서 희야 이모.
0: 그러니까요. Yeah. 그러다가 23살이 됐을 때 그때서야 제 이름이 문희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1: Really? 이모, your name? Wasn't 희야?
0: 그러니까요. 그 조카는 뭐 등본이나 민증을 본 적이 없으니 희야야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를 듣고 제 이름이 두 글자인 줄 알았나 봐요.
1: Yeah.
0: 그럴 수 있죠.
1: Oh, that's a cute story.
0: 네. 예전에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반에 이제 선우 희가 있었어요.
1: Mm-hmm.
0: 선우가 성이겠죠?
1: Yeah.
0: 근데 이제 우희가 이름인 줄 아는
1: that's understandable.
0: 우희.
1: Yeah.
0: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Karen.
1: It's always a pleasure to be here. I'm going to go home now.
0: Yeah, all right. We'll see you next week.
1: See you next week.
0: 네, 지금까지 Karen 쌤이었습니다.
2: Mor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리츠에서 스피커, 아라비카 원두를 블렌딩해 깊은 맛의 스틱 아메리카노, 카피

0: 나 커피. 편해지는 집밥생활 DA프런에서 반찬세트. 아로마 전문 브랜드 말글땀에서 담테라 아로마 고급 디퓨저. 프리미엄 식품 기업 아이티스트에서 한국 식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김치 토마토 페스토를 드립니다.
1: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e show today. Our final song is Sweet Love by Anita Baker. Have a great one and see you in 22 hours.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을 잘게 쪼개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크게 느껴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모두 있으시죠? 불안은 해야 할 일이 모호하고 막연할수록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작게 쪼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큰일도 작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씩 나눠보세요. 책 한 권 읽기, 이게 아니라 세 페이지 읽기. 운동 시작하기, 이것보다는 딱 10분만 걷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바로 행동할 수 있는 크기로 나누면 막막했던 일도 하나씩 해낼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해내는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도 함께 자랑할 수 있죠. 잊지 마세요. 불안이 너무 커진다면 눈앞의 불안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크기로 잘게 쪼개보세요. 불안을 이겨내는 사람은 미래의 일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찾는 사람입니다.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얼마 전 한국 성악계의 원로 김청자 교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960년대 독일로 건너가 음악을 공부했고 70년대에는 유럽 무대에 데뷔해 활동하면서 한국 성악가의 해외 진출 역사를 개척한 분인데요. 귀국 후에는 중앙대, 연세대, 한예종에서 다음 세대 음악가를 길러내는데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정년 퇴임한 뒤에는 또 다른 길을 선택하는데요. 전원 주택을 처분한 자금을 들고 아프리카 말라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돌보며 음악학교 루스빌러를 세우게 됩니다. 루스빌러는 말라위어로 희망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배움의 기회는 사치라 생각하며 생존을 걱정하며 살아가던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김청자 선생은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현재 루스빌러 음악학교는 한예종에서 학위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간 말라위 학생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청자 선생이 남긴 유산은 무대 위의 노래만이 아니라 그 노래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아니었을까요?

10월 14일 수요일 이베스 FM 정계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요. 오랫동안 이탈리아 작곡가 줄리오 카치니의 작품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20세기 러시아 작곡가 블라드미르 바빌로프가 작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작곡가의 이름이 함께 표기하곤 하는데요. 카치니 바빌로프의 아베마리아, 메조소프라노 김청자의 목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청자 교수는 1963년 외국인 신부 도움으로 독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파독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도 성악가의 꿈을 놓지 않고 학업을 병행했다고 하는데요. 정년 퇴임 후 안락한 삶을 뒤로 하고 말라위에서 헌신한 이유를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그 자신 역시 어려운 시절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꿈을 이루기 어려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말라위에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음악을 가르치며 살아간 김청자 선생을 현지 주민들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여인이라는 뜻의 루세케로라고 부르면서 따랐다고 하는데요. 희망과 행복을 주고 떠난 김청자 교수님, 그곳에서 부디 평안하시길 바라봅니다. 정클클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과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박주영님, 김청자 성악가님, 독일에서 간호조무사 하시면서 성악 공부하셨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유학 중에 공부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간호조무사와 병행하셨던 그 열정 정말 놀랍고 또 반성도 됩니다. 박순영님, 자라섬 페스티벌에서 아드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놀랐는데 어제 한예종의 추모 현수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드님 역시 작곡가이자 색소포니스트, 음악가인 다니엘 글라첼인데요. 어머니와 함께 음악가의 길을 걷고 있는 분입니다. 독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연 때문에 한국에 와 있었는데 무대에 올라 어머니를 언급하셨던 모양입니다. 네, 이제 바로크 시대 협주곡의 매력을 한데 모아놓은 모음집이라 할 수 있는 곡을 감상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여섯 번째 곡은 바로크 협주곡에서 중심 역할을 맡는 바이올린 없이 비올라와 같은 중저음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색다른 활력을 만끽할 수 있는 곡입니다. 들어볼까요?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B플랫 장조 바하작품으로 1051종 3악장. 독일의 유서 깊은 시대악기 양상불입니다. 펠릭스 코흐가 지휘하는 노이마이어 콘서트 연주로 듣겠습니다.

바흐의 브란데 무르크 협주곡 6번 비플랫 장조 바자흐 모로 1051종 3악장 펠릭스 코흐가 지휘하는 노이마이어 콘서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제목은 잘 모르는 그 곡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바이올린 레퍼토리에서 손코피는 고난도 기교의 작품인데요. 오페라적인 선율 감각과 화려한 바이올린 기교를 결합한 작품으로 유명하죠. 숲속의 작은 요정들이 모여서 밤새 춤을 춘다면 바로 이런 음악이 흐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바치니, 요정의 춤, 2번 사라사테, 시고이네르 바이젠. 정답은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특히 처음 참여하시는 새싹 청취자분들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남미의 파가니니로 불리는 파라과이 출신의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의 대표작인데요. 아구스킨, 마리오스 망고레의 숲속의 꿈. 밀로시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아구스틴 바리오스 망고레의 숲속의 꿈, 밀로시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5039님, 느낌상 1번이네요. 오늘 너무 맑은 하늘 감사합니다. 네, 가을 하늘 너무 좋죠. 요즘 따라 하늘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현지윤님, 정답 1번, 덕분에 평안한 아침을 보냅니다. 감사해요. 와우, 정클클이 현지윤님에게 평안한 아침을 주고 있군요. 기쁩니다. 박가희님, 요정이 춤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은 1번, 바치니 요정의 춤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보실까요? 바치니의 요정의 춤입니다.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베그 파비언의 피아노, 비르투오지 항상블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 곡 듣고 오늘의 손님 수요 초대석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존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주 수요일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콘서트 홀 일렬로 만들어드리고 있죠.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음악가들을 모셔서 연주도 청해 듣고 음악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초대석의 주인공은요, 깊이는 음악성과 풍부한 음색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입니다. 프랑스 매체로부터 뛰어난 프로페셔널리즘으로 청중을 매료시키는 성악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셨죠. 메조 소프라노 김정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오늘 협연회에서 피아니스트 장효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네.
0: 자, 출연 전부터 긴장이 많이 되신다고 아까 대기실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1: 네, 지금도 굉장히 긴장됩니다.
0: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는데.
1: 너무 훌륭하신 분들 나오셔서 정말 네. 말씀도 잘하시고 연주도 잘하셔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0: 아, 전에 나오신 분들 좀 보셨어요?
1: 네네. 방송도 듣고 네. 영상도 보고 했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EBS엔 혹시 첫 출연이실까요?
1: 네네. 그래서 더 떨리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출연이어서 고맙습니다. 자, 이 무대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예술적 역량을 인정받는 음악제로 성장했는데요. 내일 모레까지 서울국제음악제가 열립니다.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선생님, 지난 일요일 무대에 서셨죠?
1: 네네네. 일요일 이제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 연주자들이 나와서 연주를 했고요. 네. 저는 이제 레스피기 1드라몬토 석양이라는 곡으로 서울국제음악제 오케스트라랑 같이 협연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레스피기의 석양에서 이 메조소프라노는 한 편의 시를 들려주는 이야기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공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1: 사실 레스피기가 이 곡을 메조소프라노랑 그 다음에 스트링 퀄텟으로 이렇게 작곡을 했고요. 물론 오케스트라 버전도 있긴 하지만요. 예. 그래서 이 악기 부분이 크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화자이지만 또 공간도 예술전당 콘서트홀이고 그래서 조금 더 평소보다는 오페라틱하게 극적으로 조금 노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0: 이 레스피기 작곡가 작품 자체가 오페라 아리아의 견줄 만큼 네네. 워낙 드라마틱한 곡을 잘 쓰잖아요.
1: 네네네. 네,
0: 어떻게 그렇죠. 좋아하는 작곡가입니까?
1: 사실 이 곡은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심포니 같은 것도 이제 자주 듣기는 했었죠.
0: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로마의 분수, 로마의 소나무 등 레스피기는 로마의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낸 관현악 작품으로도 잘 알려진 작곡가입니다. 그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작곡가 공부를 또 많이 하셨잖아요. 이 다른 작곡가들하고 비교해보면 또 레스피기가 어떤지도 다시 한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1: 이제 그 레스피기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제 베리즈모죠. 다른 네.

0: 이제 오페라 쓴 작곡가들에 비해서 사실은 랩스픽이 성악곡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시에 집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1: 소리보다요?
0: 네네.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베리즘 오페라에 비해서는.
1: 네.
0: 그런데 이제 이곡 같은 경우도 이제 퍼시 비쉬 셸리라는 영국 시인의 로잘린과 헬렌이라는 긴 서사시가 있는데 이제 그중에 헬렌의 사랑 얘기 그 부분을 딱 발췌해가지고 이태리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레스피기가 곡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영시를 이태리어로 번역을 하면서 내용을 조금 더 극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내악 곡이기는 하지만 이 약간 성악적인 극적인 느낌이 조금 더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시보다는 이태리어니까 제가 이제 이태리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021년, 22년에 이어 서울국제음악제와는 이번이 세 번째 협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매번 참가하실 때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0: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1: 네.
0: 참여였는데 이제 많이 적응을 했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국제음악제 처음 참여하기 전에는 이게 어쨌든 기악 위주의 음악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만났던 게 이제 유재준 선생님 곡으로 만났고 현대곡이었고 그다음에 대규모 합창이 있었고 이제 그런 큰 프로젝트에 또 음반까지 취입을 하시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이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웠고 그다음에 바로 이듬해에는 또 이제 고전으로 돌아가서 모차르트 또 C마이너 메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 자체가 워낙 다 솔리스트 선생님들이 모여 계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됐지만 아주 음악적인 완성도가 대단히 높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사연이 좀 저랑은 깊이 있는 곡인데
1: 네.
0: 이거를 서울국제음악제 오케스트라랑 또 협연을 할수 있어서 제 입장은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공연이었습니다.
1: 어떤 곡이었습니까?
0: 아, 일 드라몬도
1: 아,
0: 이번에 한,
1: 이번
0: 예.
1: 곡이요. 아, 그렇군요. 그 유럽에는 워낙 유명한 이 페스티벌 음악 축제가 많이
0: 네.
1: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국제음악제가 있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랑 좀 해주세요.
0: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하기 전에는 기악 위주라고 생각을 했지만
1: 네.
0: 뭐 고전부터 현대까지 뭐 앙상블 곡도 있고 그다음에 실내악 곡도 하시고 그다음에 성악도 뭐 리사이틀도 하시고 미사곡도 하시고 그러니까 음악 클래식 전 파트에 걸쳐서 국내외 정말 기라성 같은 연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몇년 전부터 이제 스케줄을 다 조절하셔서 그런 분들을 한 자리에 볼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참 엄청난 음악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해외에도 좋은 분들이 계시지만 국내에도 굉장히 훌륭한 음악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1: 네.
0: 같이 무대를 만들어 가는 게 되게 뜻깊다고 생각을 해요.
1: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 워낙 들어와서 연주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0: 그럼요.
1: 많으시잖아요.
0: 네.
1: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각자 너무 바쁘니까 못 보는데 이 국제 음악제에서 만난다고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네.
0: 우리 언제 봤었지? 뭐몇년 전에 했을 때 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0: 네.
1: 자, 이영숙님, 와, 김정미님이다 보내셨고요. 박용래님, 김정미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카공님, 김정미 선생님 최고예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팬들이 많습니다.
0: 굉장히 의외네요. 저 오기
1: 아.
0: 전에 너무 걱정했었는데
1: 네.
0: 이렇게 또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긴장도 좀 풀리신 것 같고, 노래를 부르셔야 더 편안해지실 것 같은데,
0: 네.
1: 오늘 어떤 곡부터 불러주십니까?
0: 제가 이제 영상도 보고 방송도 봤는데
1: 네.
0: 이제 뭐 소프라노 선생님들, 바리톤 선생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이제 메조 소프라노 사실 비율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1: 네.
0: 항상 생각하시는 메조소프라노의 역할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그런데 조금 더 여성스럽고,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서정적인 역할도 있다.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스나 오페라 베르테르 중에 이제 샤를롯이 부르는
1: 네.
0: 아리아를 좀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1: 아, 메조소프라노 정말 귀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제 동기 중에는 메조소프라노가 없었거든요.
0: 저도 저 하나였어요.
1: 그쵸? 정말 한 학번에 한명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0: 네.
1: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럼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0: 한

0: 10명에 1명?
1: 10명에 1명.
0: 또안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제 여자 동기가 20명이었는데 매력 없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귀한 파트로 사시는 것 같아요. 저는 바리톤이라서 너무 많거든요.
0: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해요.
1: 그렇죠.
0: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어쨌든 소프라노가 이제 주역도 더 많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근데 저는 메조 소프라노라서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1: 부럽습니다. 희소성 있는 파트로 살고 계셔서. 또 지금 얘기해 주신 게또 아주 흥미로운데, 우리가 메조소프라노 하면 뭔가 이 소프라노와 다르게 이 묵직한 소리만을 자랑하는 그런 인식이 솔직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신 건 아주 서정적이고 여성스러운 역할도 소프라노보다 메조소프라노가 훨씬 더 표현이 잘 될 수 있다.
0: 물론이죠.
1: 라는 걸 기대도 되겠습니까?
0: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 제가 너무 부담드린 거 아니죠?
0: 아니, 전혀 아닙니다.
1: 피아니스트 선생님 너무 웃으시는데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2: 네, 너무 즐거워요.
1: 출연자가 아니라 약간 방청객
0: 방청객처럼. 예, 네.
1: 너무 즐거워하셔서 연주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두 분 연주를 위해서 무대를 이동하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곡 소개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오페라의 서정성을 대표하는 작곡가 줄 마스네 오페라 베르테르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베르테르와 샤를로트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요. 와, 레스코레메라름. 가라, 나의 눈물이 흐르게 하라. 샤를로트가 부르는 대표적인 아리아로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한 몸이지만 베르테르를 향한 사랑이 여전함을 느끼는 샤를로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준비되었을까요?
0: 네.
1: 고맙습니다. 마스네 오페라 베르테르 중 와, 레스코레메라름. 가라, 나의 눈물이 흐르게 하라.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장효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브라바! 마스노 오페라, 베르테르 중 발레스 콜레메라름 가라, 나의 눈물이 흐르게 하라. 메조 스프라노 김정미, 장효진의 편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와,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1: 아, 떨리네요. 더 떨리네요. 노래하니까 더 떨려, 더 떨리네요.
0: 아니, 관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밖에 없어서 어떡합니까?
1: 아유, 훌륭한 관객이 계셔서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0: 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아마 감상하셨을 텐데, 선생님 저는 그 집중력에 솔직히 좀 놀랐고, 또 이 음악을 대하는 저희는 솔직히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1: 아, 그럼요.
0: 근데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노래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그 전환이 굉장히 빠르셔서 놀랐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이 곡을 부를 때 중점적으로 생각.

0: 하는 부분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제가 베르테르 이제 샤를로트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건 이제 제가 사실 오페라 할 때 많이 해보지 못하는 역이에요.
0: 네.
1: 아주 이렇게 비련의 여주인공, 아름답고 보호해주고 싶고 사실은 이 노래 부를 때 굉장히 빠져서 부르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감정적인 그 라인을 따라가는 거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좀 몰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0: 아.
1: 감정선을 조금 따라가고 싶어서요.
0: 네네.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이제 3막에서 예, 이제 예. 샤를로트는 이미 알베르라는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하기로 됐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베르테르는 사랑 여전히 그 마음이 남아 있죠. 그런데 베르테르한테 편지가 와요. 그렇지만 뭐 이미 정혼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묻으려고 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또 눈치 없는 여동생이 언니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 마음에 이 슬픔이 이렇게 있는데 내 영혼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0: 네. 네. 네. 그 마스네가 참 메조소프라노를 좋아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1: 특별하게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0: 예, 네, 그렇죠. 네, 네. 메조소프라노의 매력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고 싶은데 그 음역 자체도 매력이 있지만 인간의 이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워낙 이 레인지가 넓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저는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메조소프라노에게 직접 듣겠습니다. 메조소프라노의 강점은 뭡니까?
1: 메조소프라노의 강점, 메조소프라노의 매력.
0: 네.
1: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바리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소프라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뭐 테너 뭐 굉장히 영웅적이고,
0: 네.
1: 뭐 두까마라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소프라노 비올레타 같은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한정적이잖아요 이미지가.
0: 예.
1: 그런데 사실 제가 한 역할들만 해도 꼬마, 뭐 요부, 비운의 여주인공,
0: 네.
1: 뭐 건장한 남성, 뭐 할머니 역할도 해봤고요.
0: 스펙트럼이
1: 굉장히 넓죠. 그래서 아마 메초 소프라노만큼 다양한 배역, 다양한 감정을 다 부를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그게 아마 가장 큰 매력이자 강점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저는 그 공부할 때 제일 좋아했던 메조소프라노가 시미노트입니다.
1: 아, 그런데
0: 네.
1: 제가 시미노트 되게 좋아해요.
0: 예, 예.
1: 그런데 어릴 때도 그렇고 특히 이태리 유학 가서는 절대 안 들었어요.
0: 이유가 뭐죠?
1: 제가 학생들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이제 알아듣기 쉽게 하드웨어가 다르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0: 아하.
1: 그러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성악가지만 이게 사람이 좋아하면 따라하게 되잖아요.
0: 예.
1: 그런데 제가 타고난 몸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몸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럽의 바디와 성대는 어쨌든 다르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그 길을 따라가는 건 좋지만 소리만 자꾸 모방하다 보면 항상 무리가 오고 조금 노래를 하는 게 어려워지는 친구들을 보게 됐어요.
0: 오버슈팅할 수 있다.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악보, 악보, 그냥 피아노, 건반 눌러서 정확한 악보, 메트로놈 틀어놓고 정확한 템포. 근데 이제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또 제 나름대로 소리를 내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저의 이제 또 음악이 조금 생기다 보니 뭐 시미노토 뭐 너무 좋죠. 듣고 있으면은 뭐 진짜 그런 소리가 없죠. 이제는 듣고 제가 취할 수 있는 건 취하고 또 취할 수 없는 것도 포기하고 또 그런 좀 요령이 생겼습니다.
0: 아,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누군가 롤모델로 삼고 좋아하게 되면은
1: 네.
0: 따라하게 될 수밖에 없고
1: 네.
0: 그러다 보면 나와 다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간과하고
1: 그렇죠.
0: 예, 무조건 따라가게 되면서 손상되는
1: 네.
0: 부분이 있는데
1: 그럼요.
0: 오늘 또 저희가 EBS지 않습니까?
1: 네네네네.
0: 교육적으로 앞으로 또 공부하는 학생들 또 메조소프라노를 또 학문으로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1: 뭐 여담을 하나 더 드리자면
0: 좋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1: 이제 바리톤이시니까
0: 네.
1: 로마에서 이제 레나토 브루손 선생님이 마스터클래스 하셨어요.
0: 네.
1: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로마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바리톤 선생님들이 마스터클래스 오셨어요.
0: 네.
1: 그래서 노래하시는데 레나토 브루손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부르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너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을 흉내낸다는 걸 아셔요. 그런데 어떤 바리톤은 코믹 오페라에 어울리는 바리톤, 하이 바리톤도 있고
0: 네.
1: 또 뭐 프랑스 오페라에 어울리는 음성을 가진 바리톤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뭐 돈카를로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베르디아노도 있고
0: 드라마틱한.
1: 다 다른데 누군가를 흉내내면 자기 음악을 찾 듣기 어렵고

0: 같고 특히 정말 하드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1: 결론적으로는 자기에게 맞는 노래를 찾는 것이
0: 네,
1: 중요하다.
0: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 이렇게 정리해
0: 특히
1: 드리겠습니까?
0: 네, 메조 소프라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헤비한 소리 너무 따라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가지 않나.
1: 네, 전문 용어로 로비콘 광이라고
0: 어,
1: 하죠.
0: 네, 확 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1: 알겠습니다. 자, 노희준님, 역시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최고인가 봐요. 메조 소프라노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큰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교육이 메말라 있습니다.
0: 네.
1: 베티샘 리님, 메조 소프라노 너무 매력적입니다. 오페라 내용도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잘하셔야 오페라 가수가 되는군요. 소피 파랑님, 클래식 문외한이라 김정민님을 오늘 처음 뵙네요. 이렇게 매력적인 메조 소프라노니 수요일 오전이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요일도 이렇게 매력 넘치는 구성일까요? 혼자 아점하면서 아주 호사를 누립니다. 감사해요. 네, 매일 저희가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0: 네.
1: 있으니까요. 소피 파랑님 기대해 주시고 오늘 수요초 대석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행복하실 겁니다. 자, 수요초 대석 오늘은 메조 소프라노 김정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영류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앱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지만 쥘 마스네 오페라, 베르테르에서 여주인공은 메조 소프라노가 맡고 있는 거죠?
0: 네.
1: 그 흔히 오페라 여성 주역은 소프라노가 많이 맡지 않습니까? 이 메조 소프라노가 주역인 작품 좀 소개해 주십시오.
0: 너무 많죠.
1: 오늘 메조
0: 너무
1: 소프라노
0: 많죠.
1: 특집입니다.
0: 네, 홍보하러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신 카르멘
1: 네, 비제.
0: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삼손과 데릴라에서
1: 네.
0: 데릴라 있고요. 그다음에 글루그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에서 그거는 이제 남자 역할이죠. 오르페오 있고 그다음에 꼬지판투 때뭐 주역이 네 명이라고 할수 있죠. 뭐 도라벨라도 있고 그다음에 로시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데렐라로 많이 알고 계신 라 체네렌톨라 주인공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세빌리아 이발사 일바르비에르 디 세빌리아 같은 경우에는 소프라노 선생님들께서 로지나를 많이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로지나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뭐 귀엽고 작은 역할들 뭐 저기 피가로의 결혼에서 이제 케루비노 역할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으로 꼭 도전해보고 싶은 슈트라우스의 데오 로젠카발리에르에서 로젠카발리에르 역할도 있고요.
1: 아,
0: 네.
1: 지금 벌써 한 10개 정도 말씀해
0: 어우,
1: 주셨는데.
0: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네. 오늘은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1: 10개만 알아도
0: 그럼요.
1: 대단히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0: 네.
1: 예. 여러분, 그 오페라를 보러 가실 때, 이번 오페라는 주인공이 메조소프라나, 이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주변
0: 네.
1: 분들 깜짝 놀라십니다. 자, 오늘 그 청취자와 함께 듣고 싶은 곡도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떤 곡일지 궁금한데요.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서울국제음악제가 거의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이제
1: 네.
0: 당장 내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가 그 예술전당 IBK에서 리사이트를 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베토벤, 그다음에 슈만 가곡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슈만 뭐 리더 크라이스랑 신의 사랑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 곡을 제가 이제 예고편처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제
1: 네.
0: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리더 크라이스 좋아하고 그중에서 어떤 곡을 또 추천을 해야 될까
1: 네.
0: 고민을 하다가 쉐너비거 마이너 라이든 5번 곡 추천을 드립니다.
1: 아, 이 많은 곡 중에서 하나 고르기 참 힘드셨겠어요.
0: 뭔가 감정적으로 그래도 좀 소용돌이치는 음악을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1: 예.
0: 5번 선택했습니다.
1: 선생님, 이안 보스트리지도 좋아하십니까?
0: 제가 이번에 같이 노래를 하진 않았지만 같은
1: 예.
0: 무대에 섰거든요. 그래서 리허설 하시는 거 봤었는데 물론 풀보이스로 다 내진 않으셨어요.
1: 예.
0: 그런데 이제 벤자민 브리튼 호른과 테너를 위한 곡을 하셨는데 셰익스피어 가사였어요. 그러니까
1: 네.
0: 뭐 너무 본인 전공이시죠. 그런데 그 딕션을 그 맛을 살리는 현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네, 실제로 보고 좀 빠졌습니다.
1: 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1: 자,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슈만의 연가곡집 리더 크라이스 작품으로 24중 제5곡 셰너비게 마이너 라이든 내 슬픔의 아름다운 요람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고 더 많은 이야기는 2부에서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전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수요 초대석은 메조소프라노 레퍼토리에서 독보적인 표현력을 인정받아온 메조소프라노 김정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앱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메조소프라노 특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입니다만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는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단순히 음역대로만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1: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고 네. 제가 갖고 있는 답은 이제 뭐 밤의 여왕이나 인형의 아리아 같은 걸 부르시는 소프라노 콜로라트라라고 하죠. 그분들을 제외하고 뭐 리릭 소프라노나 이런 분들이나 메초 소프라노나 사실 음역대는 비슷합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음 많이 내요. 뭐 A, B, C 뭐 저기 위에 하이 채도 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엔 그래요. 고음을 잘 낸다, 뭐 저음을 잘 낸다 이렇다기보단 소프라노는 고음에서 그가 가진 소리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메초 소프라노는 그가 가진 음성이 중저음에서 가장 빛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0: 명료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체실리아 바르톨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떤 소프라노보다 고음 잘 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예, 메조 소프라노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반대로 마리아 칼라스는 소프라노인데 어떤 메조보다 네. 더 넓은 음역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파트를 딱 구분 짓고 공부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장 매력적으로 잘 내는 네. 부분이 어디인가. 네. 그 성부 레인지를 먼저 포커싱을 주는 게 좀 네. 도움이 되지
1: 네.
0: 않겠습니까?
1: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0: 아니면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프닝에서 김청자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네. 우리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선생님의 롤모델 메조소프라노가 있다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1: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때는 일부러라도 롤모델을 안 만들었고요. 네. 이제는 이제 제가 좀 즐겨 듣는 게 이제 제 레퍼토리에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도전해야 할 레퍼토리가 이제 베르디 그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한국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태리 메조 소프라노 저기 루치아나 딘티노라는 분이 계세요. 네. 아주 베르디로 유명한 메조 소프라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네 소피 폰 오토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김청자 교수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잠깐 개인적으로 선생님께 또 좀 레슨을 받았었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 했던 레슨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하고 싶으니까 카르멘도 갖고 갔었거든요. 이제 선생님이 막 제 앞에서 춤을 추시면서 제가 그때 대학교 이제 막 졸업하고 뭐 24, 25살 요럴 때인데 네가 사랑을 아니? 너 막 이러시면서 제가 이제 가사랑 음정은 맞는데 네. 이 표현력이 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선생님이 저 좀 풀어주시려고 막 플라멘코 같은 거 추시면서 노래 불러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묵직하게 저를 이렇게 싹 쳐다보시면서 얘 너는 노래하기에 얼굴이 너무 작다. 그래서 한숨을 팍 쉬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네. 이제 김천 선생님이랑 제가 배우면서 네. 그 뭐 베르테르 저기 샤를로트 아리아도 물론이고 또 뭐 라 남다스용도 파우스트 같은 것도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고. 이 텍스트 이렇게 감정 표현하는 거 사실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그냥 써 있는 대로 잘 부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 이 사람의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가르쳐 주셨었어요.

0: 오늘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음정박자 리듬 외에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컬러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군요.
1: 네네.
0: 아 예.
1: 네, 물론 음정박자 리듬이 완벽한 후에.
0: 그 뒤에.
1: 뒤에. 네, 그렇죠.
0: 알겠습니다. 또 잊지 못하는 거는 너는 얼굴이 너무 작다.
1: 네. 네.
0: 이거는 자랑 아닌가요?
1: 약간.
0: 예, 약간, 부럽습니다. 네, 네. 아, 약간이 아니죠. 아, 그 무대에서는 솔직히 이 서양인들이 분장을 했을 때 얼굴이 굉장히 작아서 오페라 음정에 잘 어울리잖아요.
1: 어, 작기도 하고 네. 굉장히 선이 굵기 때문에 음영이, 포토제닉하다고
0: 예.
1: 하죠.
0: 예, 예.
1: 옛날에 오페라 잔니스키 했었어요. 이태리 애들이랑.
0: 예, 예.
1: 근데 정말 저만 얼굴이 빵 뚫어지더라고요.
0: 아.
1: 얼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음영, 굴곡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했었던 기억이 있죠.
0: 선생님이 좌절하시면 어떡합니까?
1: 다른 분들도 좌절하실 것 같아요.
0: 아, 9493님, 정경님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운전하기에 바빠서 듣기만 했는데 오늘 메조 소프라노 김정민 선생님 목소리 듣고 완전 반했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저도 메조 음성, 노래에 실린 카리스마, 와 대단합니다. 계속 듣고 싶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 이상진님,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제가 중학생 때 음악 선생님께서 남자분이셨는데요. 시립 합창 단원으로도 계셔서 가끔 주말에 친구들과 선생님 응원하러 부산 문화회관에 가서 학생 할인으로 클래식도 듣고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장미 한 송이씩 단원분들께 드렸더니 엄청 기뻐하시면서 매점에서 간식이라도 사 먹으라며 용돈 주셨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와.
1: 이상진님 너무 센스 있으시네요. 예. 연주자한테 꽃을 주시는 거.
0: 어, 얼마나 좋은 교육입니까?
1: 어, 그럼요.
0: 학생 때 이미 그런 매너와 태도를 알려주셨군요. 네. 이상진님 또 정말 바로 지금 메시지를 보니까 이 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느껴집니다.
1: 어, 네네.
0: 너무 기뻐서 메시지를 맞아요. 보내신 거예요. 네. 전부 다 저희가 퍼펙트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진님 좋은 추억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 놀라운 게 오랜 시간 동안 첼로를 공부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사실입니까?
1: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0: 예.
1: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첼로 했습니다.
0: 와우.
1: 진짜 뭐 예원, 예중, 뭐 예중, 예고 생각했었어요. 꽤 열심히 했었어요.
0: 예. 그런데 왜 첼로를 놓고 성악으로 전향하셨습니까?
1: 어, 제가 저의 장점을 하나 말하라고 하면
0: 네, 말씀해 주세요.
1: 자기 객관화가 대단히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거의 10년 가까이 첼로를 했는데 아 이게 내가 남들보다 뛰어날 수 없겠다는 딱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될 때쯤 어머니께 안 하겠습니다.
0: 고등학교 2학년 때요?
1: 네, 2학년 딱 들어갈 때.
0: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자기 객관화가 되나요?
1: 어, 저 그때 공부 잘해가지고
0: 네.
1: 쉽게 대학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0: 아, 그래서 뭐 공부를 해서.
1: 네, 그런데 그것 좀 많이 어려웠지만
0: 네.
1: 그런데 이제 첼로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 되더라고요.
0: 그렇습니까?
1: 네. 그 첼로를 할 만큼의 성실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0: 아. 네. 객관화는 됐는데 성실함이 부족했군요.
1: 네네네. 그래서 포기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
0: 아우, 네. 전 좀 멋진데요. 지금 순간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좀 돌아봤거든요. 너무 비교되네요. 저는 그런 객관화는 없었습니다. 네. 와, 박진영님 오늘 방송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김정민 선생님 덕에 메조 소프라노에 대해 좀 더 친근해진 기분도 들고요. 운전하면서 막 웃다가 정차한 순간에 얼른 글을 보냅니다. 선생님.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습니다. 절대 운전 중에 보내지 않습니다.
1: 네. 근데 이제는 다시 보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제
0: 이제 다시 가십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음악이 흘러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주차한 다음에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다 들으실 거고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1: 너무 감사하네요.
0: 감동을 받아요.
1: 네.
0: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선생님 덕분에 그 메조 소프라노의 매력과 또 이 아주 자세한 사항들을 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첼로를 연주했던 경험이 성악가로서 연주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었겠죠?
1: 네, 제가 또 저의 장점을 하나 말하자면
0: 예, 계속 얘기해 주세요.
1: 악보 굉장히 빨리 봐요.
0: 어우, 부럽습니다.
1: 네, 그래서 초견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분명히 첼로를 그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를 굉장히 빨리 보고 굉장히 빨리 습득하고 그다음에 음정에 굉장히 예민하고요. 네, 그건 정말 첼로를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 현악기를 하셨던 그 음정의 잣대로 이 성악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정확하실 수밖에 없겠는데요.
1: 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고통스러울 때는 정확한 음정을 알고 있지만 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아, 이게 아닌데 안 되네 이런 날이 있잖아요.
0: 아, 고통도 배가 되겠구나.
1: 네, 네, 네, 네. 어쨌든 굉장히 또 예민하려고 노력하고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 2004년 중앙음악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에 입상하셨는데 그 뒤에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셨어요. 유학을 결심하게 된 배경도 궁금하고 또 왜 이탈리아였는지도 궁금합니다.
1: 우선 왜 이탈리아였냐고 물어보시면 다른 거는 몰랐어요. 그냥 성악, 이탈리아, 나는 간다. 다른 나라를 상상해본 적이 없어요.
0: 와우.
1: 그냥 성악은 이태리. 그래서 이태리로 정했고 사실은 이제 제가 졸업을 2월에 하잖아요. 대학교 졸업을. 근데 그 전에 12월에 이미 국립합창단에 합격을 했어요.
0: 네.
1: 합격하고 조금 있다가 중앙 콩쿠르에서 상을 타고
0: 아.
1: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기 객관화를 못했죠. 그래서 너무 이게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심이 올라왔는지 아 이제 떠나면 온 세상이 저를 반겨줄 거라는 그런 의미 없는 확신을 가지고 이태리로 떠났어요. 그래서 너무 바보 같았던 게 정말 알아보지 않아서 뭐 9월에 학기 시작하잖아요. 8월에 들어갔어요. 입시 다 끝났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출발했거든요.
0: 그럼 8월부터 뭐 했습니까?
1: 그래서 갔다가 다시 왔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0: 여행 다녀오셨네요?
1: 네. 그래서 다시 왔다가
0: 네.
1: 다시 나가는데
0: 네.
1: 나갈 때도 또 생각 없이 12월에 나갔어요. 12월에 갔더니 유럽이 다 놀아요.
0: 아니 선생님 아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뭔가 이 똑똑한 이미지로 저희가
1: 네네네.
0: 인식이 됐는데 갑자기
1: 네.
0: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1: 네. 그래서 너무 제가 네. 제 자신한테 도취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태리에 가서 뭐 다 학교도 놀고 슈퍼도 놀고 그래서 그냥 2주 동안 집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시 새해가 돼서 이제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학교 준비하고 이제 학교 들어가고 그렇게 했죠.
0: 너무 재밌습니다. 그게 몇 년도죠?
1: 그게 2005년?
0: 2005년.
1: 네. 6년, 5년. 네.
0: 벌써 20년이 지났.
1: 네, 네.
0: 와.
1: 어머, 그렇게 10살 때 유학 갔어요, 막.
0: 네. 자, 이탈리아 키지아나 아카데미를 거쳐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럽 데뷔까지 또 순탄치만은 않으셨다고요?
1: 네, 제가 이제 이태리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어설프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또 몰랐는데 산타 체칠리아가 제가 시험 보는 해부터 언어 시험이 생긴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빠사토 레모토라고 왜 한국말로도 그러시옵소서 뭐 이런 말투가 있잖아요.
0: 고어.
1: 그것까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랴부랴 언어 시험을 보고
0: 네.
1: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많은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했던 과목을 이제 패스. 이수하지 않게 면제 서류를 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또 제가 들어가기 1년 전에 교장 선생님이 바뀌시면서 면제를 안 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0: 정책이 바뀌었군요.
1: 네, 그래서 아주 깐깐하게 그래서 서양 문학사, 화성학, 대위법, 서양 음악사 이거를 싹 다 아주 신나게
0: 패스하지 못하고 이태리어로 공부를.
1: 네, 저는 당연히 면제될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뭐 레슨은 뭐 나 이렇게 노래 잘하는데 레슨은 뭐 하고 콩클 다녀야지 그랬는데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됐고. 또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 온 학생들 노래 다 잘하는 분들이 나가시기 때문에 졸업 연주를 해야지 졸업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졸업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과목을 다 패스해야 하는 거예요.
0: 시험을 봐서.
1: 네.
0: 네.
1: 패스가 한번 실패했어요.
0: 오.
1: 그래서 여름방학 전에 시험 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통과했다고 거짓말하고 한국에 와서

0: 잠깐 쉬다가 다시 넘어가서 가을 학기 시험을 봐서 제가 진짜 저의 이태리 친구들이 놀렸어요. 네 다크서클이 네 발목까지 내려갔다 그럴 정도로.
1: 제가 좀 제어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지금?
0: 네, 새벽 3시, 4시까지 이제 서양음악사 공부해서 패스해서 졸업하고. 졸업하고, 아, 이제 나는 무대에 서자. 그런데 뭐, 아무도 저 무대에 오라고 하는 분 없고, 콩쿨에 나가면 당연히 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큰 콩쿨에도 나가봤어요. 파이널까지 가는데 수상이 안 되는 거예요.
1: 비니어스 콩쿠르.
0: 에이. 비냐스도 그렇고, 마리아 칼라스도 그렇고, 막세이도 그렇고, 파이널까지 가면 수상이 안 돼요. 수상이 안 돼요. 왜안 될까? 이제 끝나면, 이제 본선 무대가 끝나면 심사위원들 이렇게 만나서 조언도 듣고, 정말 공통적으로 너참 열심히 준비한 학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너 프로페셔널 아니지. 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악보에 충실했는데 왜 나를 상을 주지 않을까? 어쩌면은 김정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제대로 제가 못한 거죠. 그거를 넘어서야지 무대에 설수 있는 건데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거를 또 깨닫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어쩌면은 좀제 자신이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무대에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4분의 3박자 강약약 딱 악보에 써 있는 대로. 근데 그 이상을 원했던 것 같아요.
1: 아,
0: 네.
1: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숱한 도전 끝에 2009년 스위스 제네바 콩쿠르에서 드디어 김정미라는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킵니다. 이 제네바 국제 콩쿠르 첼리스트 정명화, 피아니스트 문지영 입상한 콩쿠르 아닙니까? 여기서 2위를 차지하게 되죠.
0: 네, 안타깝게도 제가 2위를
1: 아우, 왜
0: 차지했습니다.
1: 안타깝습니까? 대단히 축하할 일이죠, 선생님.
0: 네.
1: 와, 이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이유, 아까 말씀하신 그 산을 넘었습니까?
0: 제가 보기에는 넘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마저 떨어지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중해 바다에 몸을 담그자, 그냥.
1: 아, 예.
0: 정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약간 죽기 살기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깨진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1: 예. 지중해까지 나왔습니다. 자, 정말 다행입니다. 예.
0: 덕분에 여기도
1: 아,
0: 출연하고.
1: 예.
0: 네.
1: 살이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가 이 김정미에게는 아주 특별한 도시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게 제네바 콩쿨을 제가 한 이유도 지금은 국제 콩쿨들 이제 1차는 DVD 많이
1: 네네.
0: 보내세요. 근데
1: 영상 심사.
0: 제가 굉장히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CD 보냈었어요.
1: 네네.
0: CD 통과하고 정말 이제 2009년이니까 뭐 15년 넘은 얘기니까 3차가 본선 올라가는데 3차가 4차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하는 곡들도 막 몇십 곡이 됐었고 그래서 한달 넘게 주네브에 있었거든요. 근데 주네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콩쿨에 오는 참가자들을 위해서 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 신청을 하세요. 내가 쟤네를 재워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 참가자의 지원군이 되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이런 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한달 동안 이제 노부부의 집에 제가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진짜 손녀 대해주시듯이 너무 잘 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3차, 2차, 1차 결승 갈 때마다 막뭐봉 들고 오시고 막 나중에는 이제 제가 상을 타니까 그게 아마 자랑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집에 머물었던 학생이 참가자가 상을 탔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주네브에 방문할 때도 계속 숙소를 제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면 이제 너무 친해졌으니까 청소도 시키시고, 뭐 설거지도 시키시고 이러시긴 하는데 이제 좀 굉장히 가족 같은 따뜻한 그런 마음이 남아있죠.
1: 아,
0: 주네브는.
1: 가족이죠. 예, 정말 응원 민박 시스템.
0: 네.
1: 네, 현지. 아, 잘 알겠습니다. 에피소드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노래 듣는 거를 잊을 뻔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두 번째 곡 들어볼까요? 어떤 곡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라벨의 그 쉐헤라사데라는 연가곡 중에 두 번째 곡 라플레덩샹 때 마술필이라는 곡인데요.
1: 네.
0: 주네브 콩쿨이랑 좀 연관이 있어요. 제가 주네브 콩크 이제 주네브 불어를 쓰니까 아 뭔가 좀 임팩트 있는 프랑스 곡을 연주하고 싶.

0: 있다. 그런데 본선 하나 전 2차였나? 그때 불렀었는데 관객분들이 끝나고 나서 잘했다고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셔서 저한테 좀 기억에 남는 곡입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두 분, 무대로 이동하시면 준비하신 동안 곡소리를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연가곡 스헤라자데 중두 번째 곡입니다. 마술 피레에서 피레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이자 말로는 전할 수 없는 마음을 대신하는 목소리인데요. 라벨의 음악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쏟아내기보다 색채와 분위기로 표현합니다. 성악 선율 역시 프랑스어의 자연스러운 억양을 살리면서 꿈결처럼 흐릅니다. 준비됐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라벨의 연가곡 스헤라자데 중 제2곡 라 플루트 앙상테 마술 피리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장유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브라바, 브라비. 라벨의 연가곡 세라잔의 종 제2곡 라플루 당샹테 마스피리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장효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931님 교수님 너무나 인간적이시네요. 말씀도 재미있게 하시니 강의 중 학생들이 쏙 빠질 것 같아요. 마음이 가라앉아 힘들었는데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셨다고 하니까 좀.
0: 네. 그 많은 분들이 클래식을 들으면서 힐링도 되고
1: 아, 그럼요.
0: 위로를 받습니다.
1: 네.
0: 예. 오늘 우리 피아니스트 장효진 선생님
2: 네.
0: 두 곡 연주하셨는데
2: 네.
0: 어떠셨습니까?
2: 재밌었어요.
0: 아, 그렇습니까? 길게 말씀해 주세요.
2: 아니, 선생님 너무너무 떨렸었는데
0: 예, 예.
2: 선생님 김정민 선생님 말씀 너무 재밌게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존경 선생님이라 김정민 선생님 말씀 너무 재밌게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방청객 모드로
0: 네.
2: 네. 너무 웃다가 긴장이 좀 많이 풀렸어요.
0: 아, 그랬군요. 연주하는데 저희가 방해된 건 아닙니까?
2: 아, 아니에요.
0: 네. 아, 연주를 두 곡을 또 컬러링을 다르게
3: 네.
0: 피아노를 해 주셔 가지고 저도 연주 내내 유심히 또 듣고 보게 됐습니다. 멋진 연주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0: 자, 이은서님, 김정민님의 귀감이 되는 이야기로 인생 공부도 하네요. 멋지십니다. 김배현님, 김정민 선생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분으로 봤는데 오늘 여기 정클클에서 실수를 비롯한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욱 친숙한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원하던 바입니다. 선생님, 아, 이런 네. 인간적인 부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까 약간 제가 너무 불안해서 아, 이거 뭔가 보호해드려야 되나 했는데 아, 네. 괜찮습니까?
1: 보호는 계속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백지윤님, 김정민 선생님 너무 유쾌하시고 열정적인 모습이 멋지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성악가의 숙명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언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 아, 아 네.
0: 저는 선생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태리에서 공부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불어 노래 지금도 하셨지만
1: 네.
0: 불어가 지역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1: 이게 또 제가 성악을 시작하면서 간과했던 것이
0: 네.
1: 너무 또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터라 이렇게 많은 언어를 공부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뭐 이태리는 제가 당연히 목숨 걸고 갔다 왔기 때문에 이태리어는 그래도 가서 쇼핑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수준이긴 한데 프랑스 레퍼토리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오페라도 그렇고 이제 특히 메조소프라노 할 수 있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이제 불어도 제가 따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태리어만큼 유창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뭐 떠듬떠듬 말하고 이해하는 정도는 됐고 그런데 이제 다른 언어들도 열심히 배워야 하죠.
0: 뭐 러시아어.
1: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그거야말로 정말 그 딕션 코치를 받으러 갔는데 다 발음이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또 독일어도 그렇고 그쵸. 그냥 말하는 독일어 또 음악의 독일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예로 사항이 그러니까 있죠.
0: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 사투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뭐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네. 강원도 사투리가 다 다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솔직히 유럽에 나가요.
1: 맞아요.
0: 다 똑같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나가지만 거기서 이제 직면했을 때
1: 네, 네, 네.
0: 와, 뭐 미르를 어떤 분은 미어라고 해야
1: 미어라고 하고 데어라고 뭐, 데르라도 하고 뭐 네.
0: 그럼 또 엄청 혼내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막 이러니까
1: 네.
0: 자, 3378님, 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은 없네요. 너무 인간미 있는 스타시네요. 박숙현님,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세요. 저는 아마추어 합창단에서 알토 파트인데요. 메조 소프라노 성악가들이 중창이나 합창을 하게 되면 알토 파트를 부르시는지요?
1: 네, 그렇죠. 알토. 합창은 그냥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메조 소프라노들 알토를 부르시죠. 그리고 저는 조금 밝고 가벼운 메조 소프라노라고 하면 저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또
0: 꿀원.
1: 어둡고 깊은 소리를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알토 1, 그런 분들이 알토 2 이렇게 부르시겠죠.
0: 네. 사성부로 나눠져 있을 때는 메조 소프라노는 알토로 하고 만약에 알토 1, 2로 나눠졌을 때는 김정민 선생님은 1번을 하신답니다. 자, 유영주님, 김정민님의 정극과 시트콤을 오가는 인생 이야기와 메조 소프라노의 매력이 활짝 피어나는 연주에 폭폭 빠져듭니다.
1: 아, 폭폭 너무 좋네요.
0: 네. 정말 정확하게 또 막 찍어주셨습니다. 정극과 시트콤을
1: 아하.
0: 오가는 인생 이야기.
1: 네.
0: 아, 자, 워낙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 하다 보니 이 언어뿐만 아니라 연기도.
1: 그럼요.
0: 우리가 또 각각 다르게 익혀야 되는데 오페라 배역을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 배워봤다 있습니까?
1: 뭐 메초 소프라노 하면 떠오르는 역할 카르멘. 이제
0: 네.
1: 처음에 이제 카르멘 하겠다고 딱 캐스팅 됐을 때 그 다음 날로 플라멩코 수업 딱 들어왔어요.
0: 춤추러 가셨군요.
1: 네네. 뭐 부채도 사고 캐스터네츠도 사고 그 신발 뒤에 찡 박힌 것도 사고 플라멩코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남자 역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구노의 로미오 줄리엣 거기에 이제 로미오 형을 따라다니는 스테파노 동네 꼬마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 막 싸움 신도 있고 하니까 남자 선생님들은 이제 힘이 좋으시니까 큰 장검을 들고 하시고 저는 이제 힘이 좀 약하니까 이제 펜싱, 칼 같은 거죠. 뭐 검술도 배우고 뭐 춤도 추고 그런 거 많이 했죠.
0: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피가로의 결혼에 등장하는 케르비노 역이 이 소년 역할 아닙니까?
1: 네네.
0: 이 어떻게 보면 이 메조 소프라노로서 이 남성 역할을 하는 거는 참 색다른 경험일 것 같아요.
1: 네, 메조라면 숙명이고
0: 예.
1: 색다르고
0: 예.
1: 그렇죠.
0: 어떻습니까?
1: 이게 아마 외부에서 보시는 이미지가 제가 되게 보이시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여성스럽거든요. 그런데
0: 여성스러우신데.
1: 그런데 이제

0: 보이스하게 보시고 그래서 굉장히 오페라 데뷔하고 나서 그런 바지 역할을 좀 많이 했어요.
1: 네.
0: 뭐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관객분들 반응도 좋았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진짜 뭐 아까 말씀드린 스테파노나 캐르비노

0: 그래도 쉽게 들어지는 현대 음악을 추천드릴 것인가? 아니면 와 이게 현대구나 이런 걸 알려드릴까 하다가 후자를 선택했거든요. 네. 제이콥 드럭만이라는 20세기 미국 작곡가가 있어요. 네. 네. 그분의 아니무스 2라는 작품이 있는데 한 20분 정도 되는 예. 라틴어로 아니무스 2. 근데 20분 정도 되는데 메조 소프라노랑 타악기 두 대 그리고 테이프 녹음본을 같이 트는 연주예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메조 소프라노랑 타악기 연주자 두 명이 라이브로 연주를 하고 이미 녹음된 전자 기기 소리가 같이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정말 있는 없는 타악기가 다 진열이 돼 있고 타악기 주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연주를 하고 저도 타악기를 연주를 하고 그다음에 가사가 없어요. 가사가 없는 대신 빙빵뽕 막 이런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웃는 소리도 내고 근데 굉장히 기괴한데 그 공연을 제가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연을 보신 분들이 오감이 만족되는 공연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어쨌든 굉장히 현대적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사운드가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귀에 인이어도 끼고 막 악기도 치고 징도 치고 북도 치고 한 20분 정도 되는 곡인데 현대음악이 뭐다 그걸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1: 어디서 공연하셨습니까?
0: 연세 금호와토리요.
1: 오 그렇군요. 네. 이 류재준 선생님도 이 곡을 좀 아실까요?
0: 유재준 선생님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네. 근데 유재준 선생님의 현대곡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1: 아, 그럼요.
0: 선생님은
1: 낭만에 가깝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선생님 교향곡 할 때 좀 놀랐어요. 부르기 쉽게 쓰는 작곡가가 있구나. 현대 작곡가가. 선생님이 또 선생님만의 툴이 있으시고 물론 옛날처럼 뭐 도 다음에 미가 나오고 미 다음에 소리 나오고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진행은 아니지만 현대이지만 듣거나 부르기에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음악을 하시죠. 유재준 선생님은.
1: 아, 네. 지금 말씀하신 아니무스 2.
0: 네. 네.
1: 이 서울국제음악제에서도 올라갈 날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0: 아, 그러면 너무 좋죠. 네네네.
1: 자, 예술의 전당 창작오페라 물의 정령 주역으로 한국 창작오페라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창작오페라만의 매력 뭘까요?
0: 창작오페라. 네. 그건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뭐 진짜 뭐 카르멘을 한다, 뭐 피가로의 결혼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예전에 쓰여 있는 곡을 어떻게 내가 해석할 것인가, 작곡가가 어떻게 썼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까 이제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올리죠. 그런데 창작 오페라는 모두가 다 같이 만들어가는 오페라예요. 지휘자, 작곡가, 성악가, 무대팀, 그냥 공연 전날까지도 다 뜯어 고치고 다 개입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애를 낳아서 이빨 닦고 머리 감기고 키워가지고 옷 다 입혀서 학교 보내는 거라고.
1: 육아군요.
0: 네. 완전히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 제가 그 작품이 무대에 올라가기까지. 그래서 모든 진짜 관계자가 표를 파시는 분까지 다 자기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싸우고 삐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무대에 올리는 그런 게 창작 오페라의 매력이자 어려운 점이죠. 네.
1: 여러분 오늘 들으셨으니까 창작 오페라와 기존의 오페라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생각하시면서 감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노래를 청해 들으려고 하는데 한국 가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0: 네.
1: 오페라 무대에 주로 서시다 보니까 가곡을 부를 기회가 많지는 않다고 네. 하셨는데 최근에 많이 듣고 부르게 된 한국 가곡 있을까요?
0: 제가 사실은 저를 한국 가곡을 잘 안 불러주세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1: 그렇습니까?
0: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옛날 한국 가곡을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고 정돈된 막 감정을 끝까지 끌어올리지는 않는 그런 네. 한국 가곡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곡이 그대 있음에입니다.
1: 아, 그대 있음에 이 곡 정말 예전에 많이
0: 네네네.
1: 예, 들리고 부르고 맞아요. 했는데 오늘 이 곡을 불러주신다고 해서 아, 설레입니다. 그 요즘에 한국 가곡 붐 아닙니까?
0: 네네, 그러게요.
1: 유럽에서도 한국 가곡을 공부하기 위해서 성악가들이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 또 큰 콩쿨도 있었고

0: 네, 봤습니다.
1: 네네, 경연대회도 있었잖아요. 이 선생님께서도 한국 가고 많이 불러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연주를 딱 하신 이후부터 또 한국 가곡 또이 무대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소망합니다.
0: 네, 저도 소망합니다.
1: 자, 그러면 두분 연주를 해서 자리로 이동하시면
0: 네.
1: 제가 곡 소개를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곡을 대표하는 서정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가 한 인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노래하는 곡입니다. 상대방이 기쁠 때뿐 아니라 근심과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에도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 그 사람의 존재 덕분에 자신도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연주를 듣는 동안 감상평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영유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었습니까? 고맙습니다. 김남조 씨 김순애 곡 그대 있음에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장효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김남조 씨, 김순애 곡 그대 있음에 메조 소프라노 김정미, 장효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박주영님, 김정미 선생님 라이브를 듣다니 우와. 노희주님, 우리말로 들으니 확실히 좋네요. 역시 노래도 뜻을 알아야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한국 가곡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3378님, 아쉽지만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어 사무실로 들어가야 해서 그대 있음에 한 곡을 끝으로 또 모셔주세요. 김정미 선생님 또 출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 언제나 불러주시면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수많은 무대에 서 보셨지만 뭐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주신다면 또 그 이유는 있을까요?
1: 제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주 일요일에 서울국제음악제 1드라몬도 네. 레스피기 곡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행복했던 무대예요.
0: 정말로요?
1: 왜냐하면 이게 아마 이제 코로나 시절 끝나고 제가 들었던 느낌인데 코로나 때 저희 연주 없었잖아요. 예. 이제 그러고 나서 뭐 뛰어앉기? 그때 무대를 딱 섰는데 이게 아 없어질 수도 있구나.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 제가 했었어요. 네. 이제 그 이후에는 그냥 제가 하는 마지막 연주가 제일 좋고 제일 행복했 어떤 연주가 됐어요.
0: 이런 철학적인.
1: 예. 이건 그러니까 정말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쇼크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연주가 싹 다 없어지고 그러다가 생겼는데 관객분을 딱 보는데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아마 오늘 지나고 누가 물어보면 제일 좋았던 연주 뭐야? 아, 나 정경의 클래식 나가서 연주했어. 그게 제일 좋았어라고 얘기할 거예요, 정말.
0: 이거 좋은데요?
1: 네.
0: 당장 내일 누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대 있음에가 나는 가장 기억에 남아.
1: 네. 정말로요. 네.
0: 잘 알겠습니다. 아주 철학적인 또 솔직한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은서님, 김정님의 노랫소리가 장윤희님의 피아노 소리를 타고 제 마음에 내려앉았네요. 허수지님, 너무 우아하고 감미로워요. 김소영님, 와, 역시 우리 가곡 너무 좋네요. 장홍중님, 정경님, 우리네 인상처럼 아티스트로서 성장기를 굳건히 이겨내며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신 김정미 교수님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녀에게도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눌 말들이 있을 듯합니다. 네, 오늘 라이브 방송 유튜브에 이제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분에게도 보여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박지영님, 가곡도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1: 저도 동감입니다.
0: 저는 이런 자신감과 네. 자존감이 너무 좋아요. 네, 선생님. 네.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아는 아티스트들이 솔직히 아이가 많아서 그런지 되게 부끄러워하시잖아요.
1: 네, 근데 예.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0: 맞습니다. 네. 아, 오늘 그야말로 김정미의 매력이 우리가 푹 빠지고 있습니다. 자, 헤어지기 전에 우리 장효진 선생님.
2: 네.
0: 오늘 세 곡이나 연주하셨습니다. 예. 와, 독일곡, 프랑스곡, 한국가곡까지 정말 멋진 연주해 주셨는데 그래도 소감 한 말씀해 주셔야죠. 예상치 못한 질문에
1: 너무 당황하셨어요.
2: 아 너무 선생님 노래 하시는데 제가 네. 반주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네.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분위기가 그 돌발 질문이 많으시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0: 거기까지 갔습니까?
2: 네, 네. 좀 긴장을 오늘 많이 했는데 네,
0: 직접 당해보시니까 어때요?
2: 아 당황스럽네요.
0: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피아노 선생님의 소감과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돌발 질문이죠. 네. 자, 오페라 무대뿐만 아니라 콘서트 무대에서도 메조 소프라노 솔리스트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데요. 자, 그 4.14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김정민 선생님의 엄청난 팬입니다. 아이고. 오페라 계획 있으신 거 알려주세요. 앞두고 있는 무대 계획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이제 연말이 되니까 네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 중에 한 분이신 베토벤 선생님 덕분에 나인 심포니를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베토벤이랑 슈베르트 그 뭐 미사곡이나 가

0: 곡으로 좀 하이든까지 여러분 찾아뵐 것 같고 제가 2012년인가 13년에 서울시 오페라단에서 아이다로 암네리스로 데뷔를 했었어요. 와, 근데 네. 그때 제가 이제 막내 캐스트였어요.
1: 예, 예.
0: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 강을 한번 살짝 넘었었거든요.
1: 네.
0: 그냥 베르디를 했다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끝난 무대였는데 내년에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1: 아, 이번에는 퍼스트 캐스팅이겠죠?
0: 예, 제가 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세컨을 넣으실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암네레스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올해말에 나인 심포니 혹시 날짜랑 극장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0: 어, 그거 알려드려도 될까요?
1: 그럼요.
0: 제가 12월에 네. 국립극장이랑 세종예술전당에서 또 하고요.
1: 네네.
0: 날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12월에 그 세종예술의전당에서도 하고 네. 국립극장에서도 네. 하시고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슈베르트 또 말씀하신 이런 여러 작곡가들의 작품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궁금해서
0: 네.
1: 가고 싶은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1: 자 헤어지기 전에 우리 청취자 함께 듣고 싶은 곡을 하나 더 선곡해 주셨죠. 어떤 곡일까요?
0: 비킹그루 올라프손이라고 아이슬란드 피아니스트예요.
1: 네.
0: 이분이 이제 바흐 스페셜리스트로 좀 유명하신데요. 그분의 곡을 하나 가져왔고요. 제가 이제 성악을 하지만 이제 뭐 악기곡, 교향곡, 뭐 실내악곡, 그다음에 독주곡도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에 잠깐 시카고에 있을 때 이분의 독주회를 봤는데 80분 동안 인터미션 없이 80분 동안 연주를 하시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그 예술가적인 면모에 제가 굉장히 반했고 한국에서는 아마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한국에 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
0: 근데 그래서 완전히 제가 좀 빠져가지고 이제 좀 가을이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날씨랑 이 곡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이 곡을 들려드리면서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선생님과는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어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세 곡이나 귀한 연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함께해 주신 피아니스트 장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두 분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추천곡도 귀하게 듣겠습니다. 바흐의 협주곡 디단조 바흐 작품으로 974중 2악장 아다지오 비킹크로 홀라프손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먼저 아르텍 카르텍 바르톡 현악 4중주 전국연주 공연입니다. 10월 29일 목요일, 30일 금요일 양일간 예술의 전당 IBK 기어머닝 챔버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11월 5일 목요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있을 서울시 오페라단 오페라 라보엠에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극곡입니다.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 게젤리다 마리나 그대의 찬손 오케스트라 연주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에밀 타바코프가 지휘하는 소피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협의회.

너구리가 하는 죽은 적은 이보다 더 극적이다. 늑대와 호랑이 같은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은 직후 죽은 채 한다. 즉, 애초부터 죽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너의 공격을 받아 내가 방금 죽었다 라는 것을 뜻한다. 온몸이 물어뜯기는 상황에서 죽은 듯 연기하는 이 무모한 용기와 인내는 무엇일까?

동물 생태학자 최태영 박사의 책 동물의 향기, 인간의 풍경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주토피아 OST에서 샤키라가 부른 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돌베개에서 펴낸 동물 생태학자 최태영 박사의 책이죠. 동물의 향기, 인간의 풍경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아마 다 예고도 보셨고요. 북카페 인스타그램 예고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잠시 후 북카페 2부 초대석에 최태영 박사 오실 예정입니다. 동물의 향기, 인간의 풍경에 진짜 재미난 그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들, 또 묵직한 사유가 있는 부분도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너구리 생태를 다룬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공격을 받았을 때 죽은 채 하는 것이 너구리가 선택하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죽은 신용이 얼마나 완벽하냐면 너구리가 죽은 채 하자마자 금세 똥파리들이 날아와가지고 너구리가 진짜 죽은 줄 알고 그 주변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죽은 척을 하는 너구리에게 이 쇠태영 박사 일행도 속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잠시 후 2부에서 많이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첫 곡 들으시면서 몸 흔드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숙님 주토피아, 아, 몸이 흔들 하셨어요. 네, 이게 신나게 에너지를 얻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한상현님은 뭔가 창법이, 첫 곡의 창법이 딸꾹질이 날 것만 같은 창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름 리드미컬한 딸꾹질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 신민호님은 오늘 이 문장 카펫으로 뽑아드린 이 너구리의 생태 부분 들으시면서 죽은 척 연기해도 살 수만 있다면 좋겠네요. 그러다 진짜 죽지 않기를. 너구리야. 대전에서 거제도로 출장 가는 버스 안에서 이어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 속에서 혼자 라디오를 들으니까 마치 90년대 교실에서 선생님 몰래 이어폰 숨겨 라디오 들으면서 야간 자율학습 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 너무 시끌시끌한 지금 분위기 속에 계실 것 같은데 이동하는 길이니까 뭔가 번잡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북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또 이 이야기에 집중하시면 아마 이동 거리도 되게 짧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나라님도 고통 속에서도 죽은 척으로 자기를 지키는 너구리, 인간도 그렇지 않은가 싶네요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동물의 향기, 인간의 풍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훅 움직이는 것은 그 안에서 인간도 다를 바 없음을 느끼기 때문인 거죠. 저는 작가님이 이따 오시면 2부에서 얘기를 좀 나눌 수가 있겠지만 자연에는 비굴함이 없다라고 적어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수십억 년의 그 진화를 거치면서 여기에 이른 존재이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 포함해서 지금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승자라는 거예요. 다 선택받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 이 부분도 정말 우리 카페인 분들께 또 소리내서 꼭 읽어드리고 싶은 그런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또 잊을 때쯤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릴게요. 오늘도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준비한 북카페 출석 개근 이벤트 암호 나갑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월요일 단풍이었고 화요일 모험이었고 오늘 본방의 암호는 우리 순회부 중에서 참현정 작가님이 고르셨습니다. 제가 뭔가 좋아하는 단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 드리자마자 딱 떠오른 단어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항상 좋아하는 단어를 질문 형태로 맞닥뜨리면 항상 이 답이 떠오르셨대요. 왠지는 모르신다고 하시지만 이게 정해진 너무 진짜 좋아하는 단어인 거죠. 부사여서 좀 신선했습니다. 부사 중에 우리 카페인 분들 좋아하는 부사 있나요? 우리 너무를 너무 많이 쓰지 말자라는 얘기도 했었지만 참현정 작가님이 좋아하는 그 부사, 그 단어는 바로 문득이었습니다. 문득, 네, 쓸 때는 디귿으로 쓰시는 거 아시죠? 문득이라는 부사. 문득이 이번에도 질문 받자마자 문득 떠올랐다. 항상 좋아하는 단어 물으면 문득 떠오르고 차오르는 바로 그 단어 문득입니다. 오늘의 출석 암호입니다. 문득 카페인 분들 맞춤법 잘 챙겨서 오늘 암호 각각 월요일부터 체크했던 방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1045 유료 문자 혹은 반디앱 무료고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북카페 듣고 있는 거 잊지 말고 얘기해 주시고요.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본방 그리고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재방 있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카페인 분들에게 전화가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받으시는 분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하고요. 도노반 프랑켄라이터 잭 존스님이 함께한 곡 프리 그리고 필립 필립스의 홈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출석 암호는 문득입니다. 오늘 참현정 작가님, 우리 바비라는 부캐도 갖고 있는 북카페 작가님이시죠? 참현정 작가님이 문득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오늘의 암호는 문득이 됐습니다. 전 그래서 동시에 뭔가 입에 착 붙어서 세 번째 캐릭터도 하나 떠올랐어요. 이제 박문득 씨라고 부르려고요. 박문득 씨. 뭔가 입에 착 붙지 않나요? 박문득. 네. 그래서 아무튼 박현정 작가님이지만 이름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노진아님, 최고의 부사. 아, 문득이 부사니까 최고의 부사는요. 이윽고라고 하셨습니다. 이윽고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 거군요. 진아님은. 근데 이윽고를 살면서 이런 대화 중에 쓸 일이 있나? 우리 이윽고 떡볶이 먹으러 갈래?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약간 문장, 문어체로 그 문장 안에서 읽을 때, 쓰고 읽을 때는 등장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이윽고라는 말 자체가 뭔가 경첩처럼 느껴져요. 생김새, 그 이 언어의 생김새도 좀 단어 자체도 경첩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윽고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좋아하는 부사 있으면 알려주시죠. 2347 쓰시는 카페이님, 문득 떠오른 암호라니 더 반갑네요. 문득 참여해보는 이벤트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길 가다 문득 떠올라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인 것처럼 오늘 그렇게 앉아있습니다. 김기은님은 문득이란 말을 쓰실 때 문득 문득 이렇게 두 번 같이 이야기를 하신대요. 이 사람들마다 단어를 적재적소에 넣는 그 배치하는 방식이 다른데 기은님은 문득을 두 번이나 붙이시는 거군요. 문득 문득 진짜 문득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2729 쓰시는 카페인님은 문득 너무 근사한 단어네요. 저도 문득 어떤 단어가 끌림을 주는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해봅니다. 가을에 떠오르는 내 사랑 단어 하나씩 떠올려봐도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 사랑 단어 무엇이든 좋아요. 우리 지금 월화수는 다 두 글자 단어로 이어지고 있고 내일 것은 사실 지난주에 제일 먼저 정해둔 거거든요. 내일 것은 왜냐면 게스트로 오셨다가 미미님이 훅 제가 물어봐서 훅 던지고 간 그게 시작이었는데 내일까지 하면 다 두 글자 단어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번쯤 우리 카페인 분들이 정해주신 단어로 할까 싶기도 해서 두 글자 짜리 가을에 떠오르는 좋은 단어 있으면 암호로 한번 밀어주시죠. 그런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7611 쓰시는 카페인님, 문득을 듣고 있으니 문득 작년에 북카페를 우연하게 만나 지금까지 흘러온 게 새삼 신기해져서 처음으로 문자 남깁니다. 덕분에 삶이 한결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뭔가 이런 게 운명이죠. 문득 우연히 만났는데 지금 북카페를 듣기 전과 후가 내 삶이 다름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또 이렇게 마음 사연으로 표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7611 쓰시는 카페인님 반갑고요. 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AI 시대 인간의 특권이랄까 의무랄까 인간의 고뇌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주제죠. 사람입니다만 이라는 주제로 정한 오늘의 단상 무엇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우고 할 수 있는 말이 점점 늘어갈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는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왜 하는 거야? 왜 먹는 거야?

왜 나뭇잎이 노란색으로 변했어? 달이 왜 우릴 따라오는 거지? 귀찮도록 매사 모든 일에 질문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 놀랍도록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아이들은 세상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생각해보면 질문은 우리 인류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라 불릴 수 있었던 건 끊임없이 질문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왜 파란가? 별은 왜 반짝거릴까? 같은 질문에서 천문학은 출발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철학, 윤리학 등으로 피어났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기술 문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게오르크 슈타이너는 이런 인간의 본질을 호모 콰렌스, 질문하는 인간이라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며 세계를 재구성하는 존재로 보았던 거죠. 인공지능 역시 그 시작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AI는 더 빠르고 정확한 답을 찾으려는 인류의 오랜 숙원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질문을 입력하면 즉시 정교한 문장으로 완성된 답변으로 돌아오는 시대.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유의 과정은 점점 짧아지고 질문의 깊이는 점점 얕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인간이 가진 질문하는 권리를 기술에게 넘겨주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AI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잘 쓰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때겠죠. AI가 건네는 답을 온전히 믿기보다 이 답이 맞는지 다시 한번 묻고 생각해 보는 과정. 어떤 질문을 던져야 더 나은 답을 찾아줄 것인지 고민해보는 시간. 더불어 AI 기술이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지,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묻는 그 질문의 시간이 AI에게서 우리 생각의 주도권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이면서 호모 콰렌스, 질문하는 존재니까요.

폼플라무스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일간카페인에서 AI를 잘 쓰기 위해서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하는 우리의 어떤 의무이자 특권인 바로 그 질문력 얘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으로서 잘 살고 계신지 카페인님들 질문 관련 수많은 지금 사연들도 주고 계신데요. 질문하는 존재 인거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 능력까지 AI에게 위임하지 말고요. 그리고 오늘 출석 암호는 우리 박문득 씨가 골라주신 문득입니다. 우리 이렇게 비밀 암호를 주고받는 느낌이 너무너무 좋다고 마음이 쫄깃쫄깃하다고 김성희 님이 얘기하시면서 저는 쫄깃이란 단어를 좋아해요 하셨습니다. 쫄깃은 그쵸 뭐 이거는 이것만 따로 쓰진 않죠. 보통 쫄깃하다의 그 어근으로 붙어있는 그 일부인데 그런데 이렇게 띄워놓고 쫄깃 이것을 그냥 말 중간중간 넣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쫄깃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으니까. 9842 쓰신 카페인님은 AI 시대에 0.3 정도 되는 은근 요게 왠지 기분 좋아서 0과 1로 구분되어지는 AI 시대에 0.3 정도 되는 그 느낌을 가진 부사 은근을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은근히 다가오는 그 사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박소영님은 마침내 좋아하신대요. 점심 먹고 문득 맛있는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산책 겸 길을 걷고 있어요. 저는 마침내를 좋아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쵸. 앞서 얘기했던 이윽고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마침내 이렇게 뭔가 진짜 그 결말을 이제 드디어 마주하는 것 같은 그 완성형의 느낌을 주는 그런 부사들이 또 있죠. 마침내. 0595 쓰시는 카페인님은 혹시 저도 혹시 많이 쓰는 건데 혹시를 좋아하신대요. 혹시 뭐뭐 하지 않을까? 한 번의 답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지 하는 마음에 쓰곤 합니다. 걱정 또는 제안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라고 하셨어요. 네, 저도 부탁할 때 많이 씁니다. 혹시 이렇게 지금 혹시 이 앞에다 넣는 약간 쿠션인 거죠. 혹시를 깔고 조심스레 이렇게 부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 이 좋네요. 카페인님들 좋아하시는 단어 알려주시죠. 그 중에 하나 우리 다음 주 맨 마지막 출석 암호로 한번 드릴까 싶기도 합니다. 두 글자면 더 좋고요. 이어가고 있으니까. 윤상 노영심이 함께한 곡 문득 친구에게 듣고 가시죠.

0: 이북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2: 읽기의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다산 책방에서 펴낸 책입니다. 권남희 작가의 에세이 안식월 일기 읽어보려고 합니다. 권남희 작가 일본 문학 번역가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온다리쿠의 밤의 피크닉, 또 무라카미 하루키의 반딧불이, 오가와 이토의 치바키 문구점 등등 35년간 일본어 번역가로, 일본 문학 번역가로 또 에세이스트로 부지런히 살았던 권남희 작가가 스스로에게 한 달간의 시간을 안식월을 선물한 겁니다. 그 여정을 담은 산문집, 약간 좌충우돌이 있더라고요. 재밌던데요. 그 얘기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2023년 12월 10일, 100세까지 사는 게 꿈이었던 엄마는 결국 89세로 생을 마쳤다. 슬픔보다 후련함이 앞섰다고 하면 불효녀일까? 후련하기만 했겠는가? 엄마의 마지막 1년을 함께한 나로서는 콧줄, 소변줄을 주렁주렁 달고 지낸 고된 시간이 끝난 것을 축하해주고 싶었다. 엄마도 지켜보는 나도 너무 힘든 시간을 버텼다. 엄마, 잘 가. 장례식을 마치고 잔디장으로 엄마를 모신 뒤 한마디씩 마지막 인사를 건넬 때 나는 그 말밖에 하지 않았다. 그동안 엄마를 찾지 않았던 다른 형제들은 할 말도 많더라만. 그러나 평생 고생만 하며 산 엄마.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한 이승을 떠난 것에 안도

하며 축하하고 싶었던 마음은 며칠 가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스크루지 영감 같은 남편 만나 여행도 제대로 못 가본 엄마의 삶이 떠올라 날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잘 떠났어. 그래, 잘 떠난 거야. 그렇게 되뇌다가도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해야 했는데.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몰라서 미안해.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고 하루 종일 소리내어 사과했다. 그렇게 엄마가 떠난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됐다. 1월 1일 TV에서 일본 이시카와 현의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 재난으로 발생한 산사태와 화재에 건물이 소실되고 도로가 끊기고 500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1,400명 넘는 사람이 다쳤다. 고향으로 설을 쇠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많았다. 남의 불행을 보며 내 불행을 위안받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래, 그래도 엄마는 89세까지 살았고 변변치 못한 자식이지만 내가 옆에서 몇십 년을 챙겨주었으니 그나마 행복한 거지 하며 나를 위로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월 2일 이번에는 도쿄의 하네다 공항에서 항공기 충돌 사고가 일어나서 5명이 사망했다. 연이은 비보에 위안이고 위로고 됐고 삶과 죽음의 의미가 몽롱하게 흩어지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소설가 오가와 이토 씨에게 새해 첫 메일을 보냈다. 일본에서 발생한 일련의 재난에 애도도 전할 겸 엄마 소식도 전할 겸. 그랬더니 날아온 답장에 이런 말이 있었다. 정말로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않고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정미조가 부른 엄마의 봄 띄워드렸습니다. 읽의 기쁨 오늘과 내일 이 책을 읽습니다. 권남희 작가의 산문집 안식월 일기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하자라고 하는 그 결심 어떻게 품게 됐는지 그 과정을 읽어드렸는데요. 들으시면서 지금 3637 쓰시는 카페인님 이 부분 특히 많이 공감하셨나 봐요. 혼잣말 하는 거. 엄마 돌아가시고 제일 많이 한 말이 엄마 미안해 이겁니다. 4년째인데도 지금도 미안하다는 혼잣말을 해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마음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권남희 작가의 산문집에도 이 과정이 쭉 나와 있거든요. 하미경님은 지금 하루 종일 소리내요 사과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잘 안 되던데요 하시면서 우물우물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말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입 밖으로 소리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입 밖으로 넘어가진 않아도 무수히 많이 마음속에 이렇게 문장을 띄울 수도 있고 아무튼 전하지 못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그리고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너무나 예측 못한 그 재난들을 접하면서 권남희 작가가 주고받은 메일 속에서 오가와 이토라는 소설가로부터 바로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 하나를 열어봐요. 카페인님들 이렇게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라고 하면 1순위로 열어볼 수 있는 버킷리스트 어떤 게 거기 있을지 궁금합니다. 권남희 작가에게는 그게 도쿄에서 한 달 살기였다고 합니다. 일본 문학 번역가니까 도쿄 한 달 살기 너무 잘 자연스럽게 하실 것만 같잖아요. 근데 첫 시작부터 난관의 연속입니다. 이 이야기 계속 만나보시죠.

정말 무식한 얘기지만 나는 먼슬리 맨션이 부동산 회사가 건물 전체를 운영하는 건 줄 알았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안내 데스크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냥 일반인이 사는 평범한 맨션이었다. 먼슬리 맨션 회사에서 방을 임대하거나 매입해 빌려주는 것뿐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메일을 보낼 때 조용한 방으로 주세요 했으니 얼마나 웃었을까. 그렇다면 열쇠를 어떻게 받고 입주하는가. 입주 일주일 전에 이메일이 왔다. 500호, 오른쪽으로 2회 5, 왼쪽으로 1회 7. 입주일 오후 3시까지 1층 우편함에 열쇠를 갖다 놓겠습니다. 거의 간첩 접선 수준이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가서 보면 알겠거니 했다. 그런데 가서 봐도 알 수 없었다. 금고처럼 다이얼식 잠금 장치였는데 이런 걸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 여러 번 시도했으나 실패. 회사로 전화를 걸어봐도 영업시간이 지나서 연결이 되지 않았다. 때마침 택배기사가 와서 물어봤으나 그도 모른다고 했다. 도둑일지도 모르는데 알아도 가르쳐주지 않겠지. 혹시나 하고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더니 다행히 바로 답장이 왔다. 오른쪽으로 돌려 5에 맞춘 후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돌려 5에 맞추고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돌려 7에 맞추면 열립니다. 따라했더니 간단히 열렸다. 모를 때는 빨리 현지인에게 물어보라는 교훈을 첫날부터 얻었지만 남에게 말 거는 걸 어려워하는 나는 이후로도 제때 묻지 못해 개고생하는 일이 빈번했다. 맨션의 내부는 인터넷에서 본 것보다 괜찮았다. 방에는 에어컨, TV, 책상, 침대, 숙박업소처럼 침구도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그 위에는 종이에 싼 수건이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다. 벽장에는 옷걸이와 청소기, 주방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전기포트를 비롯하여 세제, 그릇, 프라이팬, 재활용 쓰레기통 등등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세면실에는 작은 세탁기와 가루 세제도 있었다. 가전 외에는 어느 것도 품질이 좋진 않았지만 있을 건 다 있었다. 생각한 것보다 더 만족스러웠다. 두어 시간 동안 아 추워 하면서 짐을 정리했는데 알고 보니 보일러를 켜지 않고 있었다. 비워둔 방이라 그러잖아도 냉골인데 보일러를 켜고 세면실에 갔더니 이번에는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 온수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무척 당황했다. 일본에 사는 지인들에게 묻기에는 밤이 깊었다. 검색하기도 지쳤다. 차가워서 팔짝팔짝 뛰며 찬물에 간신히 세수만 하고 나왔다. 안식월 첫날이었다.

비치보이스의 In My Room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읽기 시작한 책 권남희 작가의 에세이 안식월 일기입니다. 도쿄 한 달 살기가 지금 첫날부터 고생월의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 내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카페인님들도 버킷리스트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나라님은 부산에서 한 달 살기,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내년 봄 디데이를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어요. 와, 내년 봄에 부산 한 달 살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 첫날의 그 감회도 꼭 북카페에 알려주시고요. 김우주님은 이 지금 온수가 안 나온 거잖아요. 이 숙소에 입실하자마자 온수가 안 나오는데 물이 차가워서 팔짝팔짝 활어회처럼 뛰는 장면을 상상하니까 웃음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울다가, 그쵸? 그 어머니 보내드린 얘기 들으시면서 우셨다가 또 여기서는 웃다가 오늘 좀 분위기가 약간 다른 그러나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왜 버킷리스트를 실행하게 됐는가 지금 당장 그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둘 다 읽어드렸고요. 오늘의 암호 뭔가요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이미 파악하셨죠? 문득입니다. 제가 문득이라고 읽었는데 저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진짜 우리말에 세계 국립국어원 너무 소중합니다. 국립국어원 우리 또 거기 작가님이 오신 적도 있죠? 초대석에 국립국어원에 물어봤어요. 헷갈려서 그랬더니 문득 그리고 문득 모두 맞는 표현이라고 하십니다. 문득은 저는 문득을 문득이라고 발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문득은 문득. 박문득 씨처럼 문득. 생각이나 느낌 따위가 갑자기 떠오르는 모양, 그 의미 그대로고요. 그럼 문득은 무엇이냐? 문득은 또 쓸 때도 문득으로 씁니다. 그렇게 문득, 생각이나 느낌 따위가 갑자기 떠오르는 모양인데 당연히 문득보다 더 센 느낌을 주는 겁니다. 아마 이 우리 박문득 씨가 얘기하신 그 문득은 정확히 따지면 문득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문득은 좀 문득 같긴 한데 어쨌거나 둘 다 문득 그리고 문득 둘 모두 인정이니까요. 우리 지금 표준어로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카페인님들 오늘 문득으로 하셔도 되고 문득으로 하셔도 되고 둘 다 모두 체크할 예정입니다. 1727 쓰시는 카페인님 문득 쓰임이 많은 단어이자 감정이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살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한 시간 동안 문득을 이렇게 많이 말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얘기한 것도 거의 처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한 시간 더 남아있습니다. 암호 계속 기다릴게요. 톰 로더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면 예고드린 것처럼 최태영 동물생태학자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0: 임신확인서와 산모수첩. 아이를 가진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거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임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충청북도에선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바로 디지털 임신증명서 덕분이죠. 한 워킹맘 공무원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발급부터 증빙까지 손쉽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신 출산 정책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작은 일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임신 기간.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아이를 가진 기쁨과 설렘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아이의 웃는 얼굴이 세상에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오도록 말이죠.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우리 땅에 사는 동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읽고 나면 우리 산하의 동물들을 조금 더 가깝게, 더 많이 사랑하게 만들어줄 책입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동물 생태학자가 들려주는 동물과 인간 이야기, 동물의 향기, 인간

0: 의 풍경을 출간한 최태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려서부터 자연을 좋아해 숲에 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사는 분입니다. 로드킬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현재 국립생태원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30여 년간 지리산, 설악산, DMZ 일대에서 한국의 야생동물을 연구해온 동물생태학자 최태영 박사님. 새 책 들고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태영입니다.
0: 네, 북카페에 처음 오셨습니다. 오시는 게 어떠셨나요?
1: 뭐 전북 전주에서 살고 있고요. 아. 예, KTX 타고 GTX 타고 네. 예, 금세 왔습니다.
0: 어쩐지 기분 때문인지 숲을 이렇게 담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아, 제가 그 아파트 숲, 네, 아파트에서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0: 네. 아파트 숲이군요. 네. 아파트 숲은 여기도 많은데. 네,
1: 그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숲에 살고 싶었는데 네. 이게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다 보니까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0: 네.
1: 네. 그 연애할 때부터 네. 제 아내에게 계속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언젠가 숲에서 살고 싶다. 그런 꿈이 있다. 그때는 잘 이제 호응을 안 해줬는데 시간이 가면서 제가 저의 가스라이팅이 통했는지
0: 계속 예. 얘기하셨군요. 예. 성실하게 계속.
1: 예. 숲에 가도 된다. 좀 나이 먹으면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이게 숲에서 살면은 이제 돈이 안 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많지는 않지만은 네. 아내가 이건 내가 다 가질게. 당신은 숲으로 가라. 이제 이 꿈을 이룬 건지 예, 뭐 쫓겨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예, 예, 그래서 좀 꿈은 좀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0: 지금 꿈과 네. 현실 사이 약간 과도기에 계신 것 같은 예. 느낌. 아, 그래서 우리 원래 소개 문구가 숲에 살고 싶다는 꿈을 이룬 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살짝 이제 수정을 요청하셨잖아요.
1: 네, 예,
0: 그래서
1: 맞아요.
0: 꿈을 이룬 것은 아니다. 지금 예.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꿈에 대해서.
1: 꿈을 가지고 어릴 때 꿈을 나이 먹어서도 가지고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삶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럼 언젠가는 저기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에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1: 그 나는 자연인과는 네. 약간 좀 차별성을 두려고 네, 고민 중입니다.
0: 네. 네. 어떤 모습일지 나중까지 꼭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물 생태학자 그중에서도 포유동물 현장 연구자셔서 이 앞에 보면 이 작가님 자체가 멸종 위기종이라고 최재천 교수님이 또 추천 글에다가 쓰셨더라고요. 예, 멸종 위기종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1: 예, 그 제가 생태학자 자체가 우리나라에 네. 많지 않고 그중에서도 야생 포유동물, 좀 중대형 포유동물을 연구하는데 그 포유동물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매우 적습니다. 외국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은 동물들은 특히 포유동물들은 숨어서 안 보이잖아요.
0: 그렇죠.
1: 예, 숨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간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인력과 시간, 예,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구가 성공할지,
0: 네.
1: 즉 석사 논문 쓸 수 있을까, 박사 논문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 분야 연구자들이 좀 많지 않습니다.
0: 너무 어려운 분야인 거네요. 내 삶이 네. 일상이 거기에도 있어야 되고 같이 올려놓고 네, 네. 가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연구 현장에다가. 네. 야생동물 연구하려면 진짜 얼핏 생각해도 주로 이렇게 밖에 계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1: 네, 맞아요. 주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냐면은 네. 많은 분들이 야생동물을 연구한다, 저처럼 포유동물을 연구한다면은 그 멋진 야생동물을 생각을 하잖아요. 네, 늠름하고 아름답고. 네. 그런데 현실은 실제는 숲에 가서
0: 네.
1: 그때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동물들 발자국이 나오면은 발자국을 뒤쫓아가죠. 추적을 네. 하고 또 똥이 나오면은 이걸 똥을 또 이제 애들이 요즘 뭘 먹는지 예, 알아야 되니까 또 이제 기생충이나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
0: 네.
1: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그런 지퍼백에 똥을 막 담습니다. 똥을 담고 또 가다 보면은 길목이 좋은 데가 나오면은 여기다 카메라를 설치를 하죠.
0: 네.
1: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몇 마리가 다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회수를 해서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모니터 보면서 이게 재밌죠. 그게 재밌는데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화면 보면서 네. 저의 관심이 얘가 수컷인지 암컷인지 이게 저희한테 중요하니까요. 아. 그래서 막 모니터를 모아서 보면서 이렇게 쳐다.

0: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발자국 쫓아다니고 똥 줍고 모니터 보고 이게 막 쳐다보고. 이게 이제 동물들이
1: 예약하시니까.
0: 예, 네. 동물들이 저희들의 야생동물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산다는 걸 알면은 제대로 그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아, 스토킹을 하고.
1: 그렇죠. 예, 예. 허락하진 않았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동물들이 말을 한다면은 전 애들은 왜 저렇게 사나, 우리만도 즉 짐승반도 못한 애들 아니냐,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예, 그러지 않을까라는, 저희들끼리 야생동물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1: 아, 진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네네. 진짜 이 야생동물 연구하는 동물 생태학자 직접 모셨기 때문에 들을 네네. 수 있는 그런 생각이네요. 네네. 그 동물들이 어떻게 이 연구자들을 볼까까지도 생각하기가 참 일반인들은 쉽지가 않은데, 그 생각을 지금 해보신 거고. 네네. 근데 실제, 그 네. 요약된 내용이 그렇게 스토킹이라니 네, 그렇게 좋진 않고. 네.
0: 그러니까 저희들도 숲에 가면은 동물을 보지 못해 거의. 예, 왜냐하면 동물들은 저희보다도 보호색을 띠고 있고,
1: 그쵸.
0: 또 후각도 예민하기 때문에. 하지만 동물들은 저희를 보겠죠.
1: 네. 네,
0: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는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이 있는 거죠.
1: 꿈꿨던 것과 실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오차가 좀 많나요? 그 차이가 좀 많나요?
0: 꿈꿨던 것. 꿈꿨던 거는 온전히 숲에 들어가서
1: 네.
0: 살면서 야생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연구하는 거.
1: 야생동물을 온전히 눈앞에서 보면서.
0: 그렇죠. 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제인구달처럼.
1: 아, 네.
0: 네, 네. 네. 근데 현실은 그게 안 돼요. 네, 매일 출퇴근을 하라고 그러고
1: 그쵸.
0: 뭘 하면은 뭐 영수증 내서 이게 뭐 전화해야 되고 보고서 내야 되고 회의 참석해야 되고.
1: 그 영수증
0: 처리해야 되고. 많습니다. 아, 예, 그런 현실에 많이 부딪혀 있습니다.
1: 네. 아,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으시면서 저도 느끼고 있지만 김우주님도 느껴집니다. 작가님의 유머가 스물스물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재밌으세요. 그리고 조지현님은 숲과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온화하고 맑은 인상이라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또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요. 박은정님은 와우, 최태영 박사님 책 쓰셨군요. 반가운 마음에 경청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따라 읽으신 분처럼 느껴집니다. 이 야생동물 흔적 도감, 또 도로 위의 야생동물에 이어서 10년 만에 이번 책을 내셨습니다. 동물의 향기, 인간의 풍경. 이번 책을 두고 나에게로 찾아와준 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0: 네, 이게 첫 번째 책은 야생동물 흔적 도감인데 지금 이 세 번째 책을 낸 돌베개 출판사에서
1: 네.
0: 함께 해주셨었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숲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토끼나 청설모 그런 고라니를 쫓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한 34살 때쯤에 야생동물 그간에
1: 네.
0: 제가 다니면서 경험하고 터득했던 걸 모아서 야생동물 흔적 도감을 냈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책이 이제 도로 위의 야생동물은 제가 첫 직장이 이제 지리산 반달곰
1: 네.
0: 복원하는 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출퇴근 길에 한 30km를 출퇴근했는데 이렇게 동물들이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네. 한 거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죽고 있었고 멸종 위종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만 해도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던 주제라서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누군가는 해야지 않겠나 싶어서 그걸 이제 박사 논문으로 해서
1: 네.
0: 예, 좀 연구 결과를 내놨었고 그래서 군립 생태원에 처음 2014년도에 생겨서 생태원에 근무할 때 그때 저 추천사를 써주신 최재천 교수님이 생태원의 초대 원장님이셨어요. 이제 그 최재천 원장님께서 저희 같은 연구자들한테 맨날 논문만 쓰면 뭐하냐, 그 몇 사람이나 읽는다고 그 내용을 책을 써라. 그래야 국민들이 알고 세상이 바뀌는 거다.
1: 중요한 작업이죠, 진짜.
0: 예,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이 도로의 야생동물, 그 로드킬 문제를 전면적으로 네. 다루는 책이었고요. 이번 세 번째 책이 돌베개 출판사에서 다시 네. 저에게 제가 그 로드킬을 조사 연구하면서 겪었던 동물들의 삶, 죽음 이런 부분을 메시지로 좀 써달라 요청을 네. 받았었고 그렇게 쓰는 과정에서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결국엔 죽는 얘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작업을 하다 좀 멈췄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의 삶, 제가 바라보는 동물의 삶 그런 게 나름대로 철학이 생겼고
1: 네.
0: 과거에 겪었던 동물들의 삶과 죽음을 좀 더 좀 성숙해졌다고 할까요? 좀 이야기로 풀을 수 있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졌고 또 한 가지는 10여 년 전에 제가 전주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독서 모임을 이제 했었는데 네. 거기에서 그 당시에도 예를 들면은 다이어트 그다음에 젠더 갈등 그다음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 네. 사회에 이제 많이 관심이 많았었고 그때 책이 많았었어요. 그때 이제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데 저 이제 야생동물을 연구했었고 다른 분들이 일반인이니까는 네. 저의 그 책을 읽고 있는 느낌, 생각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법을 찾는가를 얘기해 주니까는 되게 재밌어라고 그때 책방 사장님이 나중에 이 부분은 꼭 책으로 써달라고 부탁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이 책이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1부는 야생동물 이야기고 2부는 그 책방 사장님께서 부탁하셨던 그 인간에 관련된 얘기, 야생동물 네. 연구자가 바라본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래서 1부와 2부가 느낌이 다른데 또 이어지다 보니까 인간도 그래 동물의 한 종이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 네. 얘기도 잠시 후 2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고요. 지금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오늘도 북카페 에디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어떤 거 그려주실지도 소개해드릴게요. 음악은 어떤 거 골라오셨나요?
0: 변진섭의 새들처럼 네, 그 동물들도 사람들도 새들처럼 오늘 하루만큼은 좀 자유롭게 활월 날씨도 좋더라고요. 네.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 뭔가 그 곡을 소개하실 때 느낌이 이게 두 손을 딱 모으시면서 표정도 그렇고 마치 부를 기세처럼 느껴졌어요. 음악을 불러주실 것처럼 그렇게 정성스레 소개를 해주셨는데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동물의 향기, 인간의 풍경을 출간한 최태영 박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 어떤 것을 그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정하셨나요?
1: 예, 야생동물 발자국.
0: 야생동물의 발자국을.
1: 예, 발자국. 아, 그리고 옆에 네. 사람 발자국. 함께 걸어. 그래서 둘이서 함께 걸어가는 걸 좀 기원하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0: 그러네요. 네. 진짜 함께 가는 게 맞네요. 그렇죠? 네. 오늘 발자국 에디션입니다. 야생동물과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거. 서혜진님, 동물의 흔적을 추적하는 탐정 같다고 하셨습니다. 탐정과 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있죠.
1: 맞습니다. 그렇죠? 네, 흔적을 보고 최대한 사실 것 같게 추론을 해야 되는 일이기 맞아요. 때문에 탐정. 비슷합니다.
0: 네, 구자희님은 축하드립니다. 많이 안 변하셨네요. 멋진 모습 반갑습니다. 반달곰 때 뵀었어요. 라고 이렇게 또 기억하시는 분이.
1: 네, 한 20년만 되는 것 같아요.
0: 와,
1: 네. 네. 반갑습니다.
0: 특별한 네. 인연입니다. 네. 김지숙님은 와 근거리 출장 가다가 최태영 박사님 목소리 듣고 너무 반가워서 잠깐 주차를 하셨대요. 회사에서도 자상하시고 웃상이세요. 박사님 화이팅입니다. 지금 박사님 무너지고 계십니다.
1: 네, 회사에다 얘기 안 하고 왔는데.
0: 아 진짜요? 지금 모두 다
1: 부끄러워서
0: 모여서 지금 사연 남기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오프닝으로도 이 살짝 소개를 했는데 너구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이 정말 재밌게 써주셔가지고 재밌기도 하면서도 아, 놀랍다. 이건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죽은 척인 거잖아요.
1: 네네.
0: 아,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지 싶었는데 그 얘기 살짝 좀 들려주시죠.
1: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전쟁 났을 때 죽은 척 해가지고 살아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0: 네.
1: 실제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야생 동물도 그렇게 죽은 척 해가지고 살아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너구리인데요. 제가 도로 주변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살아가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0: 네.
1: 100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포획을 해서 목에 추적기를 달아서 연구를 했었어요. 거기에는 멧돼지, 고라니, 오소리, 뭐 족제비, 삭 그리고 너구리도 포함됐었고 네. 너구리가 그중에 22마리였는데 이렇게 100여 마리의 그 동물을 포획을 해서 목에 발신기를 달고 몸무게를 재고 뭐 그런 과정에서 모든 동물들이 죽기 살기로 반항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다칠 위험도 있고 그런데
0: 네.
1: 특이하게 이제 너구리는 죽은 척을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어느 정도나 이제 그 죽은 척이 강렬하냐면은
0: 네.
1: 안 죽었고 죽은 척만 하는데도 금세 그 똥파리들이 막 날라와서 너구리 몸에 막 붙어요.
0: 그러니까 진짜 죽은 것처럼.
1: 진짜 죽은 네. 것처럼. 막 죽은 되게 오래된 것처럼.
0: 네.
1: 그래서 좀 먹으면 배가 아플 것처럼 포식자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렇게 동물들이 막 발버둥을 치니까 저희가 그 마취제를 주사를 하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작업이 끝나면은 각성제를 투여를 하는데. 마취제를 주사를 하기 전부터 이미 죽어 있다시피 하니까는 마취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알 수가 없고
0: 네.
1: 어찌됐든 간에 작업이 끝났으니까 각성제를 투여해도 이게
0: 어디서부터 보니까 어디까지가
1: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게 22마리의 너구리를 그런 작업을 하면서
0: 네.
1: 대충 하게 되거든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한 마리를 놓쳤어요.
0: 네.
1: 그러니까 100마리의 야생동물에게 그런 작업을 하면서 딸 한 번 놓친 적이 있는데 그게 죽은 척한 너구리였던 겁니다. 지금도 그 도망가기 전에 그 한쪽 눈 뜨고 그 눈알 살살 굴리면서 이게 눈치를 봤던 그 녀석이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살아가는 방법 다 있구나. 그리고 이게 극단의 상황에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도 죽은 척 하는 거.
0: 그쵸.
1: 다 이유가 있구나. 너구리를 보면서 좀 깨달았죠.
0: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재밌게 구성하셔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숭어컨놈
1: 예,
0: 이렇게 표현해서
1: 예, 같이 작업하신 네. 최동기 선생님께서 네. 이 숭어컨놈
0: 도망간 죽은 척해서 우리를 속이고 도망간 너구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1: 옆에서 함께 계신 분은 아이고 아깝이 하고
0: 그러니까요. 이런 장면들이 막 있는데 너구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를 좀 많이 하던데요. 그 라면 봉지에 있는 것도 정확히는 너구리가 아니라고
1: 예예 그 너구리가 아니라 라쿤이라는 동물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라쿤은 우리나라에 살지는 않고 미국과 캐나다에 사는 북미에 사는 이제 동물인 거고 아니고요. 근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라쿤이 훨씬 더 좀 귀엽고 마스코트로 네. 많이 쓰이다 보니까는 그 라쿤 그림을 놓고 라면 봉지에는 너구리. 그리고 실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에 네. 너구리 치고 이미지 검색을 하면 한 7, 80%가 이게 너구리가 아니라 라쿤 사진이 네. 뜹니다.
0: 뭐 그래서 이부도 쓰셨겠지만 이런 너구리의 어떤 그 생존 본능 같은 거잖아요. 죽은 네네. 척을 해서라도 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인간의 삶이랑 연결을 시키지 않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구리 같은 경우는 사람과 많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암수 한 쌍이 같이 삽니다.
0: 네. 네.
1: 부부죠. 매우 독특한 측면이 있고 포유류치고는 그리고 아무거나 잘 먹는 잡식성이고 인간이랑 매우 비슷하죠. 네. 그리고 화장실도 따로 듭니다. 여러 마리가. 그리고 이제 그 48쪽에 보면은 너구리 사진이 있는데 이게 네. 너구리 암컷의 사진이에요. 왜냐면은 이 부부인데 수컷은 굉장히 늠름하고 암컷을 잘 챙겨주고
0: 네.
1: 그래서 암컷이 덫에 걸리면은 수컷이 밤새 지켜줘요.
0: 오.
1: 근데 수컷이 덫에 걸리면 암컷은 휙 도망가 버리고 말거든 여러 차례였어요. 그래서
0: 네.
1: 이게 원래 수컷은 이렇게 인간이나 동물이나 원래 수컷은 이렇게 희생을 많이 하는 건가 했는데 이게 나중에 네. 수컷이 이제 그 피부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암컷이 함께 해줬거든요.
0: 아.
1: 그리고 죽은 날 수컷이 죽은 날 이제 아침에 굴 바깥에
0: 네.
1: 암컷이 나와 있는 모습을 봤는데 매우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밤에만 활동하는 동물인데 그 낮에 나와가지고 그 수컷이 죽은 날
0: 네.
1: 그 멍하니 쭈그려 앉아서 하늘을 보고 있는 그걸 봤는데 사람과 같았어요.
0: 그러네요.
1: 매우 그 쓸쓸하고 그리움, 슬픔 그걸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2부에서도 제가 네. 인간을 다루게 된
0: 네.
1: 이유가 인간의 마음, 또 동물과 다른 점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0: 인간도 그렇지만 동물의 세계도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얘네들은 이렇대라고 하는 것만으로 짐작하는 것은 정말 일부에 불과하네요.
1: 네네.
0: 가까이서 보면 다르네요. 아 지금 이채린님 그래서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들 보고 너구리 같다고 하나 보네요. 아 이렇게
1: 네, 네 맞아요 맞아요.
0: 너구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그리고 4835 쓰시는 카페인님은 실제로 우리 헛간에 너구리가 죽은 척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대요. 너구리가 죽어있다고 남편에게 말하고 오니 금세 없어졌더라고요.
1: 네네.
0: 아 너구리는 이런 존재? 자 안지영님 똥파리와 혹시 2인 1조 팀 아닐까요? 똥파리도 알면서 속아주는 네네. 것인가?
1: 글쎄요. 네.
0: 그것은 이제 또 모르겠지만 그렇죠? 방향숙님 아까 언급하시면서 삭 얘기 나는 삭 아직 멸종이 안 되고 살아있나요? 하셨는데.
1: 예, 예. 삭은 이제 고양이과 동물이고 실제 고양이랑 비슷합니다. 생김새도 그렇고 네. 크기도 비슷하고.
0: 너무 닮았어요.
1: 예, 예, 닮았는데 색깔은 이제 야생동물처럼 갈색이고 꼬리가 굵고 밑으로 쳐져 있고 삭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수가 멸종위기 2급으로 보호되고 있지만은 1년에 로드킬로 약 한 5천 마리. 그래서 천만 마리까지가 죽을 정도로
0: 네.
1: 아직은 몇만 마리가 국내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약간 서기 7세기 그러니까 삼국시대 가야시대 그전까지만 해도 삭이 인가 주변에서 고양이 역할을 했다.
0: 네.
1: 그렇게 추정되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나오고 네. 있습니다.
0: 생선 물고기도 그 삭 쪽이 훨씬 더
1: 네네.
0: 좋아하는 거죠.
1: 네. 네. 고양이는 건조한 지역에서 나와서 그 원산지이기 때문에 고양이 물을 싫어해서
0: 네.
1: 그 생선, 날생선은 싫어하고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0: 네.
1: 고양이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그쵸.
1: 그래서 물고기도 잘 사냥하고 먹고 그렇습니다.
0: 네. 지금 삭 중에서도 네. 특별히 좀 각별한 그 이름을 붙여준 삭 얘기가 있더라고요.
1: 예, 네, 팔팔이라고. 그게 88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트럭이 쳤어요. 근데 아주 경미하게 쳐서 기절만 했거든요. 의식을 잃었죠.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그게 남원이었는데 지리산을 넘어서 전남 순천까지 가서 치료를 하고 다시 이제 원래 살던 곳에 풀어놓으면은 다시 또 차에 치일 것 같아서 전남 구례 쪽에다가 이제 좋은 곳에 방사를 풀어줬거든요.
0: 네.
1: 다 치료를 해서. 근데 걔는 이제 의식을 잃은 상태로
0: 그쵸?
1: 와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어디로 와서 어디 풀었는지 모르는 애죠. 어린 사기였습니다. 근데 한 좀 그 구례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날 지리산을 넘어서 다시 아, 원래 네.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그때 설날이었거든요.
0: 네.
1: 설날 돌아왔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그 지점에서 다시 도로 위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0: 아.
1: 그때 많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을 좀 지켜봤던 독립영화 감독인 화용 감독님께서 어느 날 그 길에서라는 작품으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 좀 상영도 많이 하고 네. 20년 지났습니다.
0: 네.
1: 많이 알려졌던 사연입니다.
0: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진짜 책으로 쓰시기까지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 팔팔이 얘기도 그렇고
0: 네.
1: 동물들이 좀 죽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제 연구하면서 죽는 애들도 있고 또 로드킬도 이미 죽어있는 개체들 같은 경우도 벌써 5천 건 정도를 현장에서 접하면서 이 동물 죽음을 이렇게 무슨 뉴스 속보가 되는 것처럼
0: 네.
1: 뭔가 정리를 해서 뭐 글로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0: 그쵸.
1: 좀 시간이 지나야 좀 숙성이 되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는 네, 이런 글을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쓰게 됐습니다.
0: 네. 자,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1: 네, 방금 전에 상 얘기했잖아요.
0: 네. 네,
1: 호랑이는 멸종됐지만은 꿩 대신 닭이라고 범 대신 사기였습니다.
0: 아.
1: 네,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
0: 네, 듣고 가시죠.

내려왔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렸다.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치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차르르르 그치며 주홍잎 쩍 버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님 무너지고

0: 울트라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동물의 향기, 인간의 풍경을 쓴 최태영 동물생태학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들으시면서 손경선님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해주시네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다양한 풍경 속에서도 슬픔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셨는데 네, 이야기 들을수록 지금 너무 흥미롭고 그 끝에 또 삶과 죽음이 있으니까 슬프기도 하고 묵직하기도 하고 그렇죠. 2073 쓰시는 카페인님은 보라매 공원에 너구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우리 얘기한 경기도 광주에서 싹 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막 오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뭘 먹고 살까요? 앉아서 여기저기 긁던데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1: 보라매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공원에 네. 많이 있는 과일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쓰레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캣맘분들이 고양이를 먹으라고 놓은 그런 이제 고양이 밥을 네. 좀 먹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연 보면은 너구리가 몸을 그는다고 돼 있거든요. 네. 아마 이제 개선증 피부병에 걸린 상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컷이 죽었던 질병.
0: 네. 네. 아, 그런
1: 그게
0: 거군요.
1: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이 박사님을 이 세계로 이끈 동물, 그 책의 초반부터 토끼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동물들과의 인연이 있지만 또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 연구의 길로 이끈 동물이 사냥이라고요.
1: 예. 혼자 어릴 때부터 산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대학원에 가서 야생동물을 이제 학문으로서 네. 접하게 됐고 석사 논문 주제를 설악산의 사냥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거는 뭔가 정면으로 승부하고 싶은 젊은 혈기에 설악산이라는 험한 산에서 네. 그리고 사냥이 지금보다도 그때는 굉장히 매우 수가 적었고 미지에 알려지지 않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면으로 그 사냥에 대해서 뭔가를 조사하고 밝혀보겠다. 네. 저는 좀 포부가 있었죠.
0: 그 포부를 이제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너무 재밌던데요. 읽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재밌었어요. 겪은 사람으로서는 아마 고뇌의 시간들을 겪으셨겠지만 네. 이 사냥 따라서 러시아까지 가셨잖아요. 러시아의 네. 전문가 네. 그 부부에게 이메일도 보내시고 네. 그 과정 좀 들려주세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사냥은 유럽이나 북미에 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구가 안 돼 있어요. 하지만은 러시아 연해주 그 부만강 부쪽에도 사냥이 네. 살고 있고 거기에는 러시아 연구자들이 기초과학이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30년을 사냥을 연구한 학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0: 30년간 사냥 연구.
1: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써놓은 게 다 러시아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자료도 얻기가 쉽지가 않고 네. 그래서 힘들게 이제 이메일을 구해가지고 이제 보내서 그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0: 네.
1: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냥을 몇 시간 관찰하고

0: 했냐.
1: 어.
0: 예.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냥 연구하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은
1: 네.
0: 만나면은 너 사냥 본 적 있냐? 나 한 번 봤어, 두 번 봤어. 그것만으로도 또 대단한 자랑거리였거든요. 그쵸, 그 당시에
1: 단위가 다른데요. 예, 예. 몇 시간을 관찰했냐? 예, 예.
0: 근데 저한테 자꾸 사냥을 몇 시간 관찰했냐? 왜냐하면 어. 그분들 논문을 보면은 사냥을 6천 시간, 3천 시간 관찰한 그 기록을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1: 6천 시간 관찰을 네. 어떻게 하시나요?
0: 어떤 새끼는 어떤 사냥 새끼 네. 같은 경우는 태어난 순간부터 늙은 때, 늙어 죽을 때까지 11년 동안을 관찰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분은 저한테 너 사냥 몇 시간 관찰했냐.
1: 네.
0: 근데 이제 대답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그쳐서 계속 물어서 제가 딱 한 번 봤다가 혼났어요. 왜?
1: 아 근데 예. 기대감을 품고 아마 그 질문 하셨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그렇죠. 박사님이 보내신 그 이메일이 되게 또 화제가 됐다면서요.
0: 네네.
1: 그 당시에.
0: 그 당시에는 이제 그분들은 러시아에서는 호랑이 연구자들이 주류고 네. 국제적으로 관심 많이 갖고 그분도 사냥을 외롭게 연구하는 3년 10년간 해오신 분인데
1: 네.
0: 갑자기 해외에서 그 나는 한국에 사는 사냥 연구자다 어. 하면서 짧게 한 다음에 작은 사진을 제가 보냈거든요. 첨부해서 네. 이 사냥 사진이 당신네 사냥과 같은 앤지 확인해 달라 짧은 이메일이었는데 그 당시 러시아 인터넷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1: 네.
0: 첨부 파일된 사진 한 장을 확인하는데 그 인터넷 속도가 느려가지고 하루 종일 걸렸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 네.
0: 그 이메일 하나가 그분 이메일이 아니라 그 시오탈린 그 리저브라는
1: 네.
0: 네, 그 연구 집 연구 단체 예, 조직이 한, 공동으로 쓰는 공동 계정 네.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진 하나를 다운받는데 하루가 걸렸대요.
1: 아.
0: 그래서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는.
1: 네. 네.
0: 사실 사실상 두 개가 첨부됐었는데 하나만 확인하고
1: 겨우 열었고.
0: 열었다. 그래서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저는 그냥 바로 보냈는데 답이 오는데 일주일 넘게 걸리더라고요.
1: 네.
0: 저는 사연을 몰랐죠. 가서 보니까는 러시아 인터넷 환경이 좀 그렇더라고요.
1: 네. 기대를 품고 아마 물어보셨을 텐데 그 네. 대화를 통해서 또 그 현실을 좀 깨달으신 거죠. 박사님이.
0: 그분이 저한테 다그치면서 왜 사냥을 현장에서 관찰하지 않았냐. 그러길래
1: 아.
0: 사냥이 우리나라는 많지 않고 숲이 울창해서 숨는다. 그래서 지속적 관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했더니
1: 네.
0: 저에게 말이 안 된다. 사냥이 사는 곳에 수가 적어도 가서 거 살아라.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계속 거기서 먹고 살다 보면은 사냥이 너한테 다가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관찰, 연구가 시작되는 거다. 그렇게 해봤냐? 안 해봤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1: 네.
0: 하라고. 조언을
1: 그쵸.
0: 주셨죠. 근데 많은 충격이었어요.
1: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 폭설 피해를 이제 입은 그 집단 희생이 관찰된 사례로 또 사냥 얘기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 얘기도 참 마음 아프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0: 그 제가 처음 사냥을 연구했을 당시만 해도 전국의 사냥이 한 300에서 500마리 정도 많지는 않았었는데
1: 네.
0: 그냥 지난 20년 동안 많은 이제 분들이 또 정부 기관의 노력으로 수가 많이 늘어나서 2천 마리 이상으로 늘어났었는데 3년 전에 기후 변화
1: 네.
0: 그리고 이제 기상 이변이 일어났을 때 2월 말이면은 예를 들면은 가을에 겨울이 들기 전 가을에 잘 먹어서 축적된 지방이 다 소진됐을 때거든요. 근데 2월 말이나 3월 초에 매우 추워지고 폭설이 내리면은 그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1: 네.
0: 그때 사냥이 천 마리가 넘게 죽었어요. 그런 기상 이변으로 사냥이 죽은 게 우리나라에서 한 60년 만에
1: 네.
0: 죽었었고 그때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사냥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냥 같은 경우는 설악산의 오색 케이블카와 이제 개발
1: 네.
0: 논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사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였죠.
1: 그렇죠.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하셔서 써두셨고요. 책에 자세한
0: 네네.
1: 얘기가 있는데
0: 네,
1: 네, 이 DMZ 그 탐사한 얘기도 너무 흥미로운데 이 DMZ라고 하는 공간 비어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0: 네네. 그 DMZ는 그러니까는 한국전쟁이 3년 동안 돼서 50년부터 53년까지 3년간 치러졌는데 1년이 한반도 전체였고 나머지 2년은 현재 DMZ
1: 네.
0: 이 안에서 고지전이라고 하면서 수천만 발의 포탄을 쏘는 그래서 그 일대 완전히 초토화됐죠. 그리고
1: 그쵸.
0: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사상자 수만도 100만 명이고요.
1: 네.
0: 그 DMZ 이론에 묻힌 군인 수도

0: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한국군, 우리 국군뿐만 아니라 북한군, 중국군, 또 16개 유엔군들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뼈와 살, 피가 땅에 묻혀서 지금의 DMZ의 자연, 꽃과 나비, 사냥, 네. 두루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미에서 DMZ에서는 두루미를 강조를 했는데 두루미가 매년 DMZ에 찾아오거든요. 네. DMZ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철사로 찾아오는 두루미는 아마 지구상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번식을 하고 겨울철 한반도로 내려오는데 DMZ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부터 총으로 또 독극물로 두루미를 사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전쟁 끝나고 DMZ가 없었다고 한다면 두루미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1: 그랬겠네요. 진짜. 네,
0: 그래서 DMZ는 이 두루미는 학이라고 불리죠. 백학, 하얀 네. 학. 이 두루미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우아하고 또 동북아 지역에서 문화적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소중한 두루미가 죽음의 땅 DMZ에서 생명의 상징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 백학이라는 동물 새 여기에 대해서 좀 애착이 많이 있습니다.
1: 그래서 또 음악도 골라오신 것 같은데요. 다음에 네네. 골라오신 음악 좀 소개 좀 해주시죠.
0: 예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드라마 모래시계 예, 주제곡 백학입니다. 네. 이게 2차 대전에서 죽은 군인들을 상징해서 이제 부른 노래인데요. 이 러시아 민족 시인 라슬 감차토프가 지은 시입니다. 이게 한국어로 첫 구절만 소개를 드린다면은 네. 이렇습니다. 나는 가끔 생각하지. 붉은 노을 돌아오지 않는 병사들. 잠시라도 편히 쉬지 못하고 백학으로 변해버렸네.
1: 그래서 뭔가 뭐 숙연해집니다. 그렇죠.
0: 그래서 이 DMZ라는 공간 겨울철에 철원 지역에 두루미가 우리로 내려옵니다. 네. 그때 DMZ가 전쟁과 평화, 생명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북카페 초대석, 오늘 동물의 향기, 인간의 풍경 쓰신 최태영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 첫 구절 읽어주셨잖아요. 들으니까 드라마 속 음악이 더 가슴저리게 다가온다고 7700 쓰시는 카페인님 말씀 주셨고요. 조지현님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이 발화했네요. 아이러니하면서도 숙연해집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영주님은 깨알같이 재밌다가도 마음을 또 울컥울컥하게 만드는 그 온도차를 느낀다면서 최태영 박사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 정말 이 야생동물의 세계만큼이나 2부에 담긴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생물종의 특징도 너무너무 재미나더라고요. 분석하신 게, 이 박사님이 쓰실 때 동물과 인간 중에 어느 쪽이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가요? 추적하기가
1: 동물이 어렵죠.
0: 동물이 어렵다.
1: 예, 예. 네, 동물이 쉬웠으면은 제가 굳이 이 부에 인간 얘기를 늘 겨를이 없었겠죠. 예, 왜냐하면은 제가 생태학을 하지만은 네. 인간이 하고 있는 거의 모든 학문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0: 그러네요.
1: 농학, 인간의 먹이를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예, 법학, 인간의 제도.
0: 그렇죠.
1: 예, 경제학. 그야말로 인간 생태학입니다.
0: 네. 네.
1: 근데 생태학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매우 어렵습니다.
0: 그렇죠.
1: 얘기도 안 해주고.
0: 가끔은 잠입해야 되는 기분도 들고.
1: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대형 포유동물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계속 동물들은 이러는데 인간들은 왜 이러지? 예, 인간은 이러는데 동물은 또 같은가? 다른가? 그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얘기를 이제 말씀을 연장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삭팔팔이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로드킬이 당했거든요. 그때로 보면은 시기가 태어나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 좀 철이 들면서. 10대 후반이 되면은 나 다 큰 것 같아.
0: 그렇죠. 내 생각이 막 더 그렇죠. 강해지면서.
1: 예, 그 부모한테 대들고. 그럼 집을 나가죠.
0: 네. 예, 그런 경우도 있죠.
1: 그렇죠. 하지만은 그게 나가는 게 자연인 거고. 근데 인간 사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도 되는 시기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별. 부모로부터 독립도 이별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별도 본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보통 연애를 할 때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 안에 이별의

0: 일을 다 겪거든요.
1: 네. 예, 예.
0: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본다면은 그 정도 한 6개월에서 2년 사귀면은 이렇게 동물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아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이가 안 생기면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짝을 찾아야 되지 않겠니라는 유전자에서 신호를 보내서
1: 네.
0: 괜히 상대방이 이제는 사랑이 쉬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6개월, 1년 사귀고 아이 낳고 그런 사람 경우가 없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연애를 했을 때 그런 시기가 찾아오면은 사랑이 식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본능이 나를 조종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부족함, 내 짝보다 나의 좀 부족한 점이 있는지 그게 있다고 한다면 나를 좀 더 발전시키고
1: 네.
0: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다시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그 시기를 이겨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1: 네.
0: 보통 결혼을 하고 나서 5년, 7년 정도 지나면 다시 또 권태기가 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다른 포유류와 다르게 혼자 암컷 혼자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가 없어요.
1: 네.
0: 만삭의 아이가 아주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함께 길러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아이가 한 5살 정도 되면은 혼자 기를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예, 부부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양육이.
1: 네.
0: 그래서 이게 다른 짝을 찾게 되는
1: 네.
0: 본능적으로.
1: 굳이 불필요한 관계처럼
0: 그렇죠.
1: 느끼게 만드는.
0: 예, 예. 그때를 다시 또 사랑이 식었어.
1: 네.
0: 권태기야 그러지 말고
1: 네.
0: 이것도 본능이 나를 조종하는 거 아닐까? 예, 찾아오는 거다. 사춘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극복을 하는
1: 네.
0: 그 계기로 삼아야 된다.
1: 그러니까 이런
0: 내용입니다.
1: 관점으로 바라본 인간의 그 세계 너무 흥미롭습니다. 여기 보면 뭐 불안, 뭐 젠더 문제, 능력주의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요. 책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 계속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세 분 발표할게요.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 오셔서 꼭 주소 연락처 남겨주셔야 발송됩니다. 2073 그리고 4835 그리고 조지현님 세 분입니다. 2073 4835 조지현님 세 분 휴대전화 뒷번호들 불러드렸고요. 오늘 시간 이제 다 됐는데 보내드려야 하는데 예, 남은 얘기는 책으로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0: 아 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광고 하나 한다.
1: 광고? 네.
0: 제 10월 28일 날
1: 10월 28일
0: 예, 저녁 7시에 예, 서울에서 제 책 관련해서
1: 네.
0: 예, 이번 책과 관련해서 북토크가 있습니다.
1: 오.
0: 지금 신청이 선착순인데 마감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1: 네.
0: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이 작가님 이름과 책 제목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0: 네,
1: 거죠?
0: 그렇습니다.
1: 네, 10월 28일 달려갑시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김동규가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띄워드릴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 주인 박훈룡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그래도 굳이 약국 한 켠 이 작은 책방을 찾아와 준 손님들은 한 분 한 분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분은 비 오는 날 오셨지. 에세이 쪽을 한참 보다가 그 책을 사가셨지. 마치 책의 한 페이지처럼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책을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먼 길 마다않고 일부러 동네 서점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종종 작은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20고개로 책 제목을 맞히고 모르는 손님들끼리 책을 선물하고 제가 직접 제주까지 책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한 적도 있죠.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경험, 이게 참 특별하거든요. 읽고 싶었던 책을 직접 만져보고 우연히 괜찮은 책을 발견하고 책방 주인이 슬며시 다가와 건네주는 귤의 상큼함까지. 책방에 가서 책을 사보세요. 책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겁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026년 올해 11월 13일 금요일, 인류가 멸망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1960년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관련 논문을 발표한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하인스 폰 페르스터는 그의 동료 과학자들이죠. 이들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가설에 근거해서 연구 시점으로부터 과거 2000년에 달하는 시간에 인구 증가 추세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올해 11월 13일의 금요일에 세계 인구가 수학적으로 무한대에 이를 거라고 계산했다죠. 한마디로 인류는 인구 증가 때문에 멸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이 과학적으로 예언한 인류 최후의 날까지 한 달도 채 안 남은 지금의 현실은 어떨까요? 연말 연시가 두려워지셨나요? 일단 안심하십시오. UN이 보장하는 전망에 따르면요, 세계 인구는 2080년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 2018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오스트리아 출전 가수 세자르 샘슨이 부른 Nobody But You 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연구는 소련과 미국의 군사적 경쟁, 소위 말하는 냉전, 냉전이 절정이었을 60년대에 발표가 됐고요.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 과학자들, 예, 언급한 아까 오스트리아계 과학자를 포함한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이라는데요. 이 당시에는 뭐 냉전, 그리고 핵전쟁 이런 것들을 겁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뭐 핵전쟁 이후의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상정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 66년을 내다보면서 그 2026년의 상황을 또 이런 식으로 점을 쳤어요. 이게 당시의 인구 성장 모델의 한계가 이제 66년 만에 드러난 건데요. 1990년대까지는 이 모델이 잘 작동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초래되는 문제 같은 것들을 예측하고 뭐 그랬나 봐요. 이 과학자가 한 말이 참 기가 막히긴 한데 식량 부족

우로 우리의 후대, 지금으로부터 뭐몇 세대 이후에 살아가는 인류가 식량 부족으로 목숨에 위협을 느낄 것 같진 않고, 이 인구 밀도에 눌려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앞서 유엔이 추측한 상황은 출산율 급감이죠. 1990년대 이후로 발생된. 그래서 뭐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인구 최고점을 한 100억 좀 앞서는 그런 숫자로 찍고, 지금 현재 한 80억 정도라고 하니까요. 한25% 정도 늘어난 다음에 줄어들 것이다. 이게 또 맞을진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즘 걱정하는 거는 세계 대전, 기후 위기, 그리고 얼마 전에 추가된 통제 불가한 인공지능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둠스데이 클락이라는 거 있잖아요. 멸망이 다가옴을 시계로 표현하는. 그래서 자정이 그 멸망의 시점이고, 얼마나 자정에 가까웠나 수치로 발표를 하죠. 작년에 89였다는데요. 그 자정이 100인 거를 상상하면 뭐 얼마 안 남은 거죠. 올해는 수치가 살짝 줄었습니다. 85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의 요점은 과학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단체들이 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대국에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옳은 말이죠. 예.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주시고요. 생방송 실시간 시청은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탈리아 아티스트 두 사람의 두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엘리자가 부르는 킨츠기. 킨츠기 일본어 발음입니다. 일본어 단어고요. 사전 찾아보니까 금이간 도자기를 수리하는 일본 전통 공예 기법이라는데요.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프란체스코 가바니의 오치덴탈리스 카르마, 서양의 업보. 두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la vita si distrae, cadono gli uomini occidentali scarma.

이탈리아 가수 프란체스코 가바니의 오치덴탈리스 카르마, 서양의 업보 들으셨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이탈리아의 엘리자의 킨스기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10월 14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세기 중반 프랑스에 정착한 이탈리아 이주민이 전수한 악기 아코디언이 춤곡과 노래를 거쳐 샹송의 근간이 된 스타일 뮤제트를 만납니다.

한국에선 아멜리에로 소개된 영화 사운드트랙에서 La Valse d'Amélie, 아멜리의 왈츠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 영화 감독 장 피에르 주네는 그 특유의 괴팍함을 드러내면서도 파리를 낭만 가득한 동화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브루타뉴 태생의 음악가 얀 디에르생의 스코어 음악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낭만입니다. 파리에 발 한번 들이지 않았다 해도 아코디언이 이끄는 이 아름다운 왈츠 음악은 낭만의 도시 파리를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른바 프렌치 아코디언이라 불리는 악기의 선율, 그리고 뽕짝짝 뽕짝짝 스텝을 밟는 왈츠 리듬이 언제부터 이 낭만적인 파리의 배경음악이 된 걸까요? 19세기 말이랍니다. 그 주역은 프랑스 사람들이 아니라 이탈리아 이민자들이었습니다.

19세기 말 파리에서도 노동자 계층이 드나들던 무도장에서 아코디언이 주도하는 왈츠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연주 단원들은 대개 프랑스 오베르뉴 출신의 백파이프 연주자들이었습니다. 일반 백파이프가 아니었죠. 오베르뉴 지역어로는 카브레트라고 부르는 지역의 전통 백파이프였습니다. 하지만

파리 사람들은 그냥 뮤제트라고 불렀다네요. 얼마 후 이 뮤제트에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파리로 대거 유입되면서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이탈리아 연주자들이 오베르뉴 출신의 백파이프 연주단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탈리아 아코디언은 오베르뉴 백파이프에 없는 무드를 연출했습니다. 아코디언 특유의 풍부한 떨림음은 반짝이는 것 같은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살짝 어긋난 합창처럼 들렸다나요? 바야흐로 뮤제트가 연주되는 선술집 무도장을 말 뮤제트라 부를 즈음 이탈리아 아코디언은 경쾌하면서도 어딘지 애상적인 여운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삼박자 왈츠 외에도 폴카, 자바, 마주르카 등등 동유럽 음악 전통을 끌어들이는 등 다문화 음악으로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20세기를 넘어오면서 노랫말과 결합하고 프랑스 샹송의 매우 중요한 근간이 되죠. 춤추기 위한 배경음악. 뮤제트, 말 뮤제트이었던 시절에도 노랫말을 받아들인 샹송 뮤제트로 성장할 때도 뮤제트는 언제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했답니다. 부르주아적인 고상함, 순수 문학을 지향하던 상위 샹송과는 달리 뮤제트는 파리의 뒷골목 선술집을 거처로 삼았고 노동자, 거리의 여자 등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의 애환과 향수를 대변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세기 후반 파리의 빈민가에서 오베르뉴 출신의 백파이프 연주자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아코디언 연주자들이 탄생시킨 춤 음악이자 이후 샹송의 근간이 된 스타일 뮤젯 만나봤습니다. 원래는 또 악기 이름이었다가 또 발뮤제트 그 음악이 울리는 무도의 장을 일컬었다가 이후에는 뮤제트 장르 어떤 스타일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표현했죠. 뭐 그 추었던 춤이 땅고도 있었고 자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왈츠 마주르카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좋은 것들은 또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또 진통이나 뭐 이런 뭐 거부하는 상황, 저항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말이죠. 두 곡 듣고 왔습니다. 20세기 초 중반 프렌치 샹송의 근간이 된 대표곡 샹송 뮤제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러나 샹송 레알리스트 그 다루는 그 가사 내용이나 그 서사가 레알리스트라는 표현이 더 와닿습니다. 사실 에디트 피아프의 1940년 발표 싱글 라코데오니스트 아코디언 연주자 그 아코디언 연주자 이 곡에서 화자는 말 뮤제트 그 무도회장에서 그 사람들이 자바춤을 추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서사를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그 요지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그 아코디언 연주자라는 곡은 발표 초기에는 La fille de joie est triste 그러니까 즐거움을 파는 여인은 즉 매춘부는 슬프다 였다고 하네요. 내가 사랑하는 그 아코디언 연주자가 전쟁 통해 사라졌는데 소식을 들을 수 없네 뭐 이런 비극적인 그래서 후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이 발 뮤제트가 그냥 그 무도회장에서 발 뮤제트 그 공간에서 뮤제트가 흘러나왔던 그런 춤을 위한 음악이었다면 에디트 피아프 같은 아티스트로 인해서 인간의 비극을 노래하는 현대 샹송의 또 원형으로 변모하는 그런 계기가 이 순간부터 점차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코디언 소리 아까 그 프렌치 아코디언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이탈리아산이고 원래는 또 독일에서 탄생했다라는 역사를 봤을 때 그 누군가는 프랑스적으로 이걸 개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인물이 있었네요. 오늘 들으신 이 첫 곡의 연주자 귀스 비제르라는 사람이 개조를 통해서 그 좀 특유의 비브라토를 걷어내고 프랑스에 맞는 좀 더 현대적인 음색을 만들어냈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2014년 싱어송라이터 자즈가 발표한 음악인데요. 싱송라의 음악이죠. 뮤제트 풍의 La Complain de la Butte 몽마르트 언덕의 비가였습니다. 원곡이 있습니다. 에디트 피아프가 직접 출연을 해서 연기를 펼친 이 샹송 레알리스트 1세대의 외제니 뷔페라는 인물을 연기한 프렌치 캉캉이라는 작품에서 사용이 된 곡인데 뭐 한 60여 년 이후에 싱어송라이터 자즈의 음반에 또 새로운 버전으로 실렸습니다. 이 곡에서도 몽마르트, 뭐 바스티유 이런 뭐 말 뮤제트가 많았고 성행했던 무도회장이 즐비했던 그런 시절의 그 분위기를 회상하는 입장에서 부른 노래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키워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코디언이 궁금해서 그 뮤지션들 악기 중고 거래하는 사이트를 보니까 아코디언 중고 매물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한국 아마추어 연주 커뮤니티에도 이 아코디언 연주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환 님께서 저희 아버지 로망이 아코디언이라 퇴직 후 열심히 하시더니 이웃집 민폐될까 이제 구석에 박혀 있다. 그거 혹시 매물로 언젠가 나오겠네요. 예. 아무튼 계속해서 음악 두 곡 듣고 오죠. 멕시코의 카를라 모리손이 부르는 디스프루토 나는 사랑을 누린다 이어서 실바나 에스트라다의 밀라그로 이 데자스트레 기적과 재앙 두 곡입니다. 두 곡에 이어서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함께 하시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맹이 전한 노래, 오늘은 스웨덴의 무게스퍼스 오케스테르와 노르웨이의 크리스텔 알소스가 함께하는 헐우드 버티자입니다. 세전노가 애정하는 스웨덴 밴드 무게스퍼스 오케스테르의 2015년 발표곡인데요. 노랫말의 화자는 연인들이죠. 그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고, 세상이 반대하는 사랑을 하는 것도 같고, 서로에게 지쳐 이별을 생각하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서로의 손을 놓으려 하지 않지요. 끝이 난다 해도 함께 끝나야 한다, 그렇게 다짐하듯 확인하듯 말하면서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버티자. 우린 버텨야 해. 이미 이렇게나 많이 왔잖아. 끝까지 버텨내는 거야. 끝까지 함께 버티는 것. 이게 우리의 끝이 돼야 해. 처음에 당신도 나도 무엇 하나 가진 게 없었지. 텅 빈 두 영혼이 서로를 채우고 삶을 일궜지.

그래, 남들처럼 우리도 길을 잃을 거야. 그리고 왔던 길을 돌아가겠지. 하지만 그게 당신과 내가 버티는 방법이야. 끝까지 함께 버티는 것. 이게 우리의 끝이 돼야 해. 뒤돌아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봐. 그 숱한 시간을 지나왔어야 당신이 비로소 내 안에서 발견했지. 실은 처음부터 늘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건 무지개 넘어 꺼진 적 없던 불꽃이야. 버티자. 우린 버텨야 해. 이미 이렇게나 많이 왔잖아. 끝까지 버텨내는 거야. 끝까지 함께 버티는 것. 이게 우리의 끝이 돼야 해.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킹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스웨덴의 밴드 무캐스퍼스 오케스트라의 헐루트 버티어였습니다. 노르웨이의 싱어송라이터 크리스텔 알소스죠? 예, 알소스와 함께 부른 노래 참 멋지네요. 잘 들어봤고요. 이제 1부 마무리합니다. 오늘 2부 순서 김파울 레코드의 김영학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 LP살롱 잠시

지금 이어집니다. 스웨덴 아티스트 라르스 비넬베의 Not som verkligen är bra, 정말 가치 있는 것, 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0: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의 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 주요 음악 플랫폼의 뮤제트 관련 성공 리스트에 자주 띄는 눈에 띄는 그런 명인이죠. 프랑스의 아코디언 연주자 리샤르 갈리아노의 탕고 폴 클로드였습니다. 클로드를 위한 탕고. 그러면서 상상으로나마 몽마르트의 발뮤제트 플로우에서 스텝을 좀 받고 밟고 왔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죠. 또는 EBS 반디 앱 통해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풍성한 밀도 있는 선곡이 될 것 같아서 신청곡 없이 바로 김영혁의 LP 사롱 시작합니다.

0: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노스텔지어 그리고 트렌드를 알록달록 둥근 판에 올려 빙글빙글 돌려드립니다. 김밥 레코드의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LP사롱 문 열었습니다. 영혁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그 3박자 스텝 좀 가능하신가요?
1: 저는 불가능합니다.
0: 4박자는 괜찮아요.
1: 뭐 불가능까지는 네. 아니겠지만
0: 네. 어떻게 밟으면 되잖아요.
1: 네, 네. 하면 되겠지만 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모양이 꼬여서 다칠 수도 있나요?
1: 그렇기도 하고 모양이 별로 그렇게 아름다울 것 같지가 않아서요.
0: 아, 기럭지가 있으셔서 네. 또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 뭐죠? 그 셜비댄스 영화 보면 네. 초반에는 모양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는데 네. 오, 연말을 하니까 우아해지더라고요.
1: 그렇죠.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카메라 약간 마사지 같은 게 또 있으니까.
0: 네, 또 춤을 싫어하십니까?
1: 아니, 그렇진 않죠. 네.
0: 우아하게 약간 뭐 춤 종류가 참 많을 텐데 네. 삼박자 춤들이 좀 우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어서
1: 네. 네. 저도 추고 싶은데 네. 시도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0: 아직이요?
1: 네.
0: 아코디언을 또 취미로 뭐 은퇴 후에 연주하시는 취미를 갖고 계신다고 어떤 청취자 아버님 얘기를 하던데
1: 네.
0: 뭐 좀 시간이 나게 되면 네. 뭐 이렇게 연주하고픈 악기 같은 거 있으세요?
1: 저는 일단 드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0: 오, 네. 너무 좋아요.
1: 네.
0: 저도 두들기고 싶어요.
1: 네, 뭐 어쨌든 관절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0: 뭐 물론 너무 세게 안 쳐도 되니까
1: 그렇죠. 너무 네. 심하게 하면 좀 문제가 생기겠지만 네.
0: 사지를 다 쓰는 거고
1: 맞습니다.
0: 좌뇌

0: 노래도 또 다 그렇죠. 자극한다. 네, 네. 드럼을 좋아하시는군요. 자, 오늘 밀도 있는 선곡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맞죠. 그 예고도 하셨잖아요.
1: 네.
0: 그래가지고 또 중요한 연도에 또 중요한 그때 또 발매가 이루어진 역사적인 음반 광고를 하고 가셨는데 그렇게 네. 고르시겠다고.
1: 네, 네.
0: 저희도 기대 많이 했습니다. 과연 근데 와 정말 꽉 채워오셨네요.
1: 네. 네.
0: 얼른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내용.
1: 오늘의 선곡의 테마는 이제 35년이 됐어요.
0: 벌써요?
1: 이게 사실 믿기지가 않는데.
0: 지난주 지난 시간에 50년이었고.
1: 네. 지지난 네. 시간에 50년.
0: 아 지지난 시간. 예.
1: 네. 지지난 시간에 50년이었고 오늘은 35년이 되는 1991년에
0: 탄생한.
1: 네. 탄생한 명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1991년이요.
0: 네.
1: 정말 그 음악사 대중음악사에서 중요한 시기인 것이.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음악 장르들이 이때 정말 뭐랄까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이제 슈게이징
0: 그때
1: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진 해라고 할 수 있겠고
0: 네.
1: 트립팝이라는 뭐 지금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는 장르는 아닙니다만은 트립팝의 어떤 본격적인 출발이 있었던 해이기도 하고요.
0: 네.
1: 뭐 포스트락을 또 최근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0: 네.
1: 포스트락의 어떤 뭐랄까 가장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 되는 그런 앨범들이 또 91년에
0: 저도 나왔어. 깜짝 놀랐어요. 포스트락도 네. 말씀하셨고 트립팝도 말씀하셨는데 트립팝은 91년 기준으로 저는 10년이나 지난 후에
1: 네.
0: 뭐 트리키라는 아티스트를 발견하게 된 거고
1: 네.
0: 그러니까 그때 벌써 이게 태동을 한 거군요.
1: 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91년에 그런지가 시애틀 그런지가 폭발했었습니다.
0: 이거 네. 이거가 한 99화를 다 가져갔던 상황이었죠.
1: 네 맞아요. 네. 네. 기존의 어떤 네. 헤비 메탈이나 하드락 밴드들도 91년에 좋은 앨범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91년을 기억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 시애틀.
0: 시애틀 사운드.
1: 네. 네.
0: 근데 그렇습니다. 그 외에 시애틀도 포함을 시애틀의 플레이어들 그
1: 네.
0: 주요 인물들도 오늘 포함해서
1: 네.
0: 다양하게 또 골라 오셨습니다.
1: 그 그냥 단적으로 1991년 8월하고 9월 사이에 어떤 앨범이 나왔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1: 8월에 어떤 앨범이 나왔냐면 메탈리카의 그 유명한 셀프 타이틀
0: 네.
1: 엔터 샌드맨이 들어있는 메탈리카 앨범이 나왔고요.
0: 아, 그게 91년이었군요. 네.
1: 그 비슷한 시기에 펄잼이 10이라는
0: 10.
1: 너무 유명한 네. 네, 앨범을 냈습니다. 그리고 뭐 블러가 레저라는 앨범 데뷔를 아. 했었고요.
0: 네.
1: 9월에 정말
0: 팔만장한가요?
1: 정말 대단한 한 달이었는데요.
0: 예.
1: 특히나 9월 24일은
0: 예.
1: 너바나의 네버마인드가 나왔고
0: 아.
1: 그 힙합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앨범 중에 하나인데 뭐 재즈 힙합, 얼터너티브 힙합에 있어서 아. 굉장히 중요한 앨범 중에 하나인데 Tribe Called Quest라는 밴드의 로우 앤드 Theory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드 칠리 페퍼스가 Blood Sugar Sex Magic 같은 날 발표를
0: 네.
1: 했었고요. 그 전주에 건센 로지스가 유저 일루전 1, 2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월 말에 프라이멀 스크림이 또 유명한 스크리마델리카라는 스크리마델리카라는 앨범을 발표를 했던 게 바로 91년에 일어났던
0: 그렇군요.
1: 일입니다.
0: 힙합까지도 이렇게 딱 짚어주셨는데 뭐 메인스트림 상황은 어땠어요? 그때 뭐 마돈나가
1: 마이클 잭슨이 데인저러스라는 네. 앨범으로 나와서 또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을 네. 했었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메탈리카도 메인스트림이었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네. 퀸이 마지막 앨범을 91년에 발표를 했었는데
0: 이뉴엔도를
1: 그때 냈었고 네. 컬리지 락으로 주로 알려져 있던 REM이라는 밴드가 네. Out of Time이라는 앨범으로 이때 메인스트림에
0: 네.
1: 어떻게 보면
0: 네.
1: 메이저 차트에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To Be With You라는 곡이 미스터 빅의 두 번째 앨범에 있었는데
0: 이때
1: 발표를 해서 이제 92년 넘어갈 때 차트 1위에 올라갔어요.
0: 익스트림의 그 Three Size 그거 앨범도 이때쯤 나왔나?
1: 이 무렵이긴 해요. 네. 네.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네. 네.
0: 그랬군요. 아, 풍성했네요.
1: 네.
0: 그때는 다양한 장르에 또 일단 오버뷰를 8, 9월 상황을 91년도 상황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선곡 기준은 그럼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뭐 이런
1: 뭐 네, 이런 네. 어떤 흐름과 연관되는

0: 네, 앨범들을 골라서 왔는데요. 첫 곡으로는 뭐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My Bloody Valentine의 Loveless 앨범에서 한 곡을 첫 곡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1: 어떤 곡을 고르셨나요?
0: When You Sleep이라는 곡을 골랐고요.
1: When You Sleep. 듣고 와서 또 네. 추가적 설명을 또 해주시죠. My Bloody Valentine입니다. When You Sleep.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순서는 김파울 레코즈의 김영학 대표의 시간이죠. 김영학의 LP 사롱 올해 발매 35주년 맞이한 1991년생 명반들 중에서 골라오신 음반 중에서 첫 곡으로 My Bloody Valentine When You Sleep 이었습니다. 91년 러블레스 음반 수록곡이었죠. 이 사람을 국적

0: 북극을 아일랜드라고 소개를 보통 하죠? 예, 활동은 뭐 당연히 영국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미국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아, 태어난 게 미국인가?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뭐 그런 얘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1: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냥
0: 예.
1: 항상 영국 밴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0: 예. 이런 소리는 영국에서만 나올 수 있어라고 그 당시엔 무조건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1: 일단은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을 이야기하려면 지난번에 그 해피 먼데이즈 드루티 칼럼 이야기하면서 팩토리라는 음반사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크리에이션이라는 음반사를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음반사 우리가 슈게이징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명반 세 장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들으신 러블리스 앨범과 라이드라는 밴드의 노웨어라는 앨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슬로우 다이브의 소블라키라는 앨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세 장이 다 같은 회사에서,
0: 크리에이션 레코드에서.
1: 크리에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나왔고, 오아시스가 데피니틀리 메이비로 데뷔한 회사도 역시 크리에이션이고, 좀 이따 소개해드린 티네이지 팬클럽이 전성기를 보낸 레이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국 음악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 이 회사를 앨런 맥기라는 뮤지션 출신 매니저가 설립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지저스 앤 메리체인이 이 레이블에서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저스 앤 메리체인에서 드럼을 치는 바비 길레스피가 알렌 맥기의 고등학교 친구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이제 지저스 앤 메리체인이 이제 메이저 진출을 하면서 회사가 돈이 좀 생기고, 그러면서 새로운 밴드들을 이제 영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한 팀이 이제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이었고요. 데뷔 앨범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두 번째 앨범입니다.
0: 러블리스.
1: 러블리스가 89년에 제작을 시작을 했거든요.
0: 돈 많이 들었다는 소문이 막.
1: 앨범이 92년에 나왔고요. 이게 앨범 번호가, 카탈로그 번호가 이 회사에, 크지도 않은 회사에 50번대 카탈로그 번호로 나왔는데, 사실은 이 앨범이 실제로 나온 그 연도에 티네이지 팬클럽 앨범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100번대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다른 앨범이 그 52장 나오는 동안 이 앨범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앨런 맥기가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과 정말 사이가 나빠졌고, 사실은 19개 스튜디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녹음을 3년 동안 하는 동안 예산을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크리에이션이 그렇게 좋은 앨범들을 많이 내고 히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결국엔 지분을 소니에 매각을 하게 되는,
0: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1: 네,
0: 상황에서.
1: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러블리스는 중요한 앨범이고 명반이지만, 발매 당시에는 레이블의 굉장히 골칫덩어리였던 그런 앨범이기도 합니다.
0: 뭐 살아남으려고 소니에 매각을 했지만 나중엔 좀 아씨 좀더 버틸 걸뭐 이런
1: 근데 사실
0: 생각했을까요?
1: 그 앨런 맥기는 소니에다가 지분을 일정 부분 매각을 하고, 크리에이션에 99년까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블 경영에 관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회사를 없애고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0: 이거 처음 들으셨을 때 우리 팬으로서 입장은 어땠어요? 전문가로서 말고 약간
1: 뭐 특이하다.
0: 특이하다.
1: 소리가 굉장히 특이하다.
0: 뭐 잡음 아니야? 막 이런.
1: 이게 뭐 러블리스가 여러 가지로 좋은 평가를 많이 받,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지만, 이제 케빈 실즈, 사실 이름이 실즈인데 실즈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 까다로운 음악가여서. 근데 이 앨범을 녹음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스튜디오에서 정말 많은 실험을 했다고 하거든요. 또 이게 사실 흔치 않은 재즈 마스터라는, 사실 본래는 이제 50년대 팬더사가 재즈 기타리스트들을 위해서 만든 모델인데, 실제로는 재즈 기타리스트들이 싫어해서 약간 컬트 기타가 돼버린 그 악기를 들고 들어가서 뭐 트레몰로 암을 들고 뭐 피킹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정말 수많은 오버더빙을 해서 정말 새로운 사운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실험을 하면서 나온 앨범이거든요.
0: 근데 오늘 찾아본 인터뷰 자료에서는 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본인은 야 그거는 와전된 얘기야, 나는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거든 막 이렇게 또 변명을 하더라고요.
1: 보면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 앨범에 담긴 사운드도 그렇고, 사실 이 사운드를 공연에서 실현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어쨌든 레이블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사실 팬들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었던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My Bloody Valentine, When You Sleep으로 시작을 한 오늘의 성공 리스트, 다음 아티스트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1: 이번에는 똑같은 영국인데요.
0: 네,
1: 브리스톨 출신의
0: 브리스톨.
1: 밴드이고요.
0: 예.
1: Massive Attack.
0: Massive Attack
1: 데뷔 앨범입니다. 예. 1991년에 이 팀이 데뷔를 했고요. 예. 그 당시 4인조였어요. 말씀하신 그 트리키가 멤버로 있었고 예.

0: 브리스톨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트립합의 발상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 트립합이라는 게 약간 몽환적인 힙합 그러니까 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힙합에 기반을 두지만 사실 오늘날 이 매시브 어택을 이야기할 때는 약간 일렉트로니카 네. 다운템포 쪽으로 이야기를 네. 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발상은 힙합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힙합과 일렉트로니카가 굉장히 잘 조화가 된 그런 앨범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브리스톨 사운드와 트립합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된 그런 앨범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1: 오늘 그럼 그 데뷔 음반 블루 라인스 중에서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이게 사실 앨범에 그 오케스트라가 들어가서 제가 네. 이 곡을 Unfinished Symphony라고 처음에 많이 네.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실제로 곡 제목은 Unfinished Sympathy.
1: 미완성 심포니가 아니라 미완성 측은함 뭐 이런 거구나. 측은지심. Unfinished Sympathy, Massive Attack입니다. 들어보죠.

0: 1991년 브리스톨의 매시브 어택이 발표한 데뷔 음반 블루 라인스에서 Unfinished Sympathy 듣고 왔습니다. 힙합의 턴테이블리즘 그런 스크래칭과 40인이 넘는 그런 현악 섹션의 오케스트레이션을 함께 듣는 그런 쿨함 뭐 90년도 초반에는 어떤 느낌이었을지 참 예, 세월이 참 35년 전 상상해봅니다. 매시브 어택의 음악까지 잘 들어봤고요. 다음 곡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1: 네. 예. 매시브 어택 M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 철자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 91년에 예. 업계에서는 3M으로 통하는 슈퍼스타들이 있었는데
0: 마이클 말고
1: 마이클 잭슨, 마이클 볼튼, 머라이어 캐리가 다 앨범을
0: 나왔어요?
1: 냈던
0: 3M이 다
1: 네. 머라이어 이모션스라는 앨범 네네네. 냈었습니다.
0: 마이클 볼튼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1: 이번에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네. 티네이지 팬클럽이고요. 네. 이 앨범 두 번째 앨범인데 네. 밴드 웨곤에스크라는 제목인데 밴드 웨곤 하면 보통 이제 네. 뭐 차, 뭐 마차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실제로 실생활에선 인기 유행 대세 네. 이런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네. 앨범 자켓에도 이렇게 달러 네. 모양이 크게 있지만 유행을 따르는
0: 약간 트렌드 쫓아가는 뭐 이런 네, 느낌
1: 그런 뜻입니다. 네. 근데 뭐 티네이지 팬클럽은 유행을 쫓아가진 않았었고요. 네. 어쨌든 첫 번째 앨범보다는 굉장히 좀 부드러워진 멜로디를 갖고 있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 앨범이 굉장히 크게 히트를 했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에이션 음반사의
0: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도
1: 대표적인 음반 중에 하나가 됐고 역시 90년대에 얼터너티브 락에 네. 특히나 영국 쪽 유럽 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명반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0: 크리에이션 레코드가 상당한 지분이 있군요.
1: 네, 뭐 그 당시 그 앨런 맥키라는 사람이 워낙 그 음악가들 사이에서 발이 넓고 네. 특히 매체들하고도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인디 밴드들을 정말 제때 잘 발굴했던 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0: 자, 스코틀랜드의 4인조 밴드 티네이지 팬클럽의 2집에서 What You Do To Me라는 재밌는 제목의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이제 세 번째 선곡 듣고 왔죠. 스코틀랜드의 밴드 Teenage Fan Club의 What You Do To Me 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주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죠. 60년대 뭐 비치보이스나 뭐 비틀스도 해당되는 파워팝 뭐 이렇게 짧고 간결한 그리고 좀 풋풋한 이런 사운드.
1: 네. 그리고 쟁글쟁글거리는 찰랑거리는 기타가 네. 있는 네. 그래서 쟁글팝이라고도
0: 쟁글팝이라고도 하죠.
1: 얘기를 합니다.
0: 네. 약간 위저도 이 무렵에 좀 활동하고 있었어요?
1: 위저는 이것보다 사실 사람들한테 알려진 건 조금
0: 뒤에요. 네. 후대가 되겠군요. 네. Teenage Fan Club What You Do To Me 짧은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이것도 크리에이션 레코드라고 그러셨죠?
1: 네.
0: 티네이지 팬클럽도
1: 맞습니다.
0: 자 이제 다음 아티스트도 그럼 크리에이션 아니야? 뭐 이런 상상을 하게
1: 크리에이션은 아닌데 네. 뭐 같은 동네에서 나온 음반이고요.
0: 네, 비슷해요. 네.
1: 이 해가 포스트록에 있어서 또 중요한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1년에 나온 앨범들 중에 지금 소개해드린 톡톡의 래핑스탁이라는 앨범이 있었고요.
0: 네.
1: 그리고 슬린트라는 밴드가 있는데 인디밴드가 있는데 스파이더랜드라는 앨범이 나왔는데 둘 다 사실 뭔가 그 포스트록 계열의 팀들은 아닌데 네. 그 이 오늘 소개해드린 이 앨범과 그 스파이더랜드 앨범이 실제로는 굉장히 포스트록 밴드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앨범입니다. 그리고 이 소개해드린 톡톡이라는 밴드는 네. 실제로는 이 팀의 리더인 마콜리스는 펑크 밴드 출신이고요.
0: 펑크를 하다 네. 이제 또.
1: 데뷔 초기에는 그리고 씬스팝을 했었습니다.
0: 씬스팝도 하고.
1: 네, 그래서 데뷔할 때 프로듀서가 듀란
0: 그래요? 그
1: EMI라는 회사에서 앨범을 발매했는데 네. EMI에서 듀란 프로듀서를 붙여줬고요.
0: 붙여줬군요.
1: 네, 그런데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어쨌든 씬스팝을 네. 초창기 하면서 알려진 팀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멤버가 이제 좀 바뀌게 되는데 씬스팝을 주도했던 키보드 연주자가 있었거든요. 네. 사이먼 브레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가게 되면서 네. 마콜리스가 이제 팀 그리스만이라는 프로듀서랑 둘이서 거의 음악을 책임지게 되는데 이러면서 음악이 좀 어두워지고 실험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날 그 뭔가 포스트록의 기운이 넘치는 그런 음악을 만들게 됐습니다.
0: 그 고개기도 길어지고 호흡도 막 그렇게 막 이게 뭐 즉흥이냐 막 이런 느낌도 네, 생기면서 뭐, 네. 막 그런
1: 즉흥 연주도 네. 많이 들어가고 거의 뭐 재즈에 가까운 그런 음악들도 많이 담기게 되고
0: 색소폰도 들리는 곡이던데요.
1: 네, 네.
0: 그런 것도 신트팝 하던 사람이면 좀
1: 러닝 타임도 길어지고 네. 오늘은 그래도 조금 짧은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0: 네.
1: 이 마지막 앨범이거든요. 91년에 나온 래핑스탁인데 네. 사실 그래서 히트곡이라고 할 만한 곡은 없지만
0: 어허.
1: 앨범 전체가 워낙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네. 있는 앨범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앨범 중에 하나다.
0: 포스트록의 조상격으로
1: 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영국입니다. 톡톡의 Ascension Day라는 곡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LP로 특별해지는 음악이 있는 곳 김영혁의 LP사롱 키바발코즈의 김영혁 대표의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시 91년생 음반 영국 그룹 톡톡의 음반 마지막 음반이었다죠. 라핑스탁에서 고르신 Ascension Day 함께 들어봤습니다. 포스트락의 초상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죠.
1: 네, 케빈 실즈도 정말 음악적으로 까다로운 사람이지만 네. 이 마크 홀리스도 너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듀란듀란이 되길 바랬지만 네. 결국 이렇게 실험적인 쪽으로 음악을 만들면서 네. 회사와 결국 싸워서 예, 레이블과 예. 결별을 하게 되고요. 이게 마지막 앨범인데 이후에 사실
0: 재즈 레이블을 갔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1: 플리도어에서

0: 앨범을 발표를 했었는데 어쨌든 네, 이후 이 앨범 이후로는 실질적으로는 음악계에서 은퇴하다 은퇴하셨어요? 했습니다. 솔로 앨범이 한 장 나왔지만 활동은 안 했어요.
1: 안 했군요. 자, 덕분에 잘 들어봤고요. 이제 다섯 번째 아티스트 만나보죠.
0: 홍콩에도 4대 천왕이 있었지만 네. 시애틀에도 4대 천왕, 얼터너티브 그런지 4대 천왕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름이죠, 사실.
1: 3M도 나왔고. 네. 이제 4대 천왕.
0: 4대 천왕이 있었는데 네. 뭐 잘 아시는 너바나, 펄잼, 앨리스 인 체인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이 사운드 가든.
1: 사운드 가든입니다.
0: 어. 사운드 가든은 근데 너바나랑 펄잼이랑 우리가 이제 그런지 얼터너티브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지만 좀 다른 음악을 했던 팀이고요.
1: 네, 네 그랬어요.
0: 84년에 제일 이 팀들 중에서도 가장 좀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밴드고 메이저 계약도 제일 먼저 따냈어요.
1: 그랬다면서요.
0: 근데 첫 번째 앨범이 근데 그래미 어떤 부분에 후보로 올랐냐면 메탈 부분에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세 번째 앨범 그 배드 모토 핑거라는 앨범도 판테라의 프로듀서가 예, 프로듀싱을 맡았고 네. 이때 또 투어 서포트를 하면서 또 유명해졌는데 그 투어가 건센로지스 투어였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오프닝을 하면서 사운드 가든이 이제 이름을 메이저에 막 주류 음악에 알리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하드락 헤비메탈 계열 그렇죠. 그런 밴드라고 또 소개를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1: 오늘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이죠?
0: 네, 91년에 나온 이 배드 모터 핑거에서 아웃샤인드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사운드가든입니다. 아웃샤인드.

0: 시애틀 그런지 4대 천왕 밴드 중 하나죠. 사운드가든의 Outshined 91년 발표 3집 Bad Motor Finger 수록곡 잘 들어봤습니다. 크리스 코넬은 이 당시 몇 살이었죠? 20대였나? 30대였나? 아무튼 캘리포니아 같은 내 겉모습에 비해서 내 마음속은 얼어붙은 미네소타 같다. 이게 핵심 가사라는데요. 지금 오늘 좀 추운데 미네소타만큼 춥진 않잖아요. 그렇죠?
1: 그럼요. 네. 가을 날씨죠.
0: 네, 가을 날씨죠. 자, 이제 대망의 오늘 마지막 곡은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1: 네, 이걸 뭐 소개를 안할 수는 없었습니다.
0: 그렇죠. 빼면 왜 저걸 빼나 막
1: 그렇죠.
0: 이런
1: 뭐 메탈리카는 오늘 준비를 안 했지만 네, 이 앨범은 또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오늘 그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오리지널 프레싱 두 개를 가져왔는데 아까 매시브 어택 들려드렸던 LP가 91년 영국에서 나왔던 레코드고요. 이거는 제가 미국 오리지널이 없어서 한국
0: 한국
1: 라이센스 오리지널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이것도 35년 묵은 거 아니에요?
1: 그때 LP 자체도 92년에 나왔어요. 한국에는
0: 4년 묵은 거
1: 조금 너바나가 그때 알려진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92년에 나왔는데 여기 이제 안에 보면 해설지가 있거든요.
0: 이거 누가 쓰셨나요? 혹시
1: 그 한뮤직 편집장 성우진 씨가 쓰셨는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완성도 높은 펑크 플러스 하드록 플러스 사이키델릭을 구사하는 그 자체도 너바나에 대한 음악적 신뢰와 기대감을 가득하게 한다.
0: 가득하다.
1: 매우 흡족한 기대주로 아니할 수 없는 그들의 해탈의 경의와 찬사와 믿음을 보내고 싶다. 신인이라고 이제 대부분 이때는 생각을 했던 시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앨범은 두 번째 앨범이었고요. 네네. 첫 번째 앨범 블리츠가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특히나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시점에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Smells Like Teen Spirit과 이 Nevermind로 너바나를 처음 접했었습니다.
0: 저도 그랬으니까요.
1: 그렇죠. 대단한 정말 임팩트였고요. 그리고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이긴 한데 91년에 너바나의 Nevermind도 나왔지만 Smashing Pumpkins의 기시도 나오고
0: 저 좋아하는
1: 홀도 데뷔 Pretty on the Inside라는 데뷔 앨범을 냈었는데
0: 홀도
1: 9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본래는 빌리 코건 스매싱 펌킨스의 빌리 코건과 홀의 커튼이 러브가 연인 사이였어요.
0: 아, 그랬구나.
1: 근데 그 스매싱 펌킨스가 유럽 유해 투어를 떠난 사이에 커튼이가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과
0: 글로 넘어왔어요.
1: 연인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둘의 사이가 끝났고 그러면서 이제 커튼이 러브와 커트 코베인의 그
0: 불멸의 사랑 이게
1: 부부 관계가 시작되는 그게 이제 92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0: 92년에 이제
1: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0: 그런 얘기들이 더 재미긴 하다. 그렇죠?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1: 네, 마지막 곡은 그 네버마인드에서
0: 리

0: 피움.
1: 네, 준비를 했습니다. 예.
0: 다음 또 기획도 준비되어 있으시죠? 기대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너바나의 Nevermind 음반에서 리티움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을 해서 뵙겠습니다.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0: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가시 데스까?
2: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1: 월, 화, 수 오전 5시
2: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정복하는 건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산을 오르다 가파른 오르막을 만나면 숨은 차오르고 다리는 돌처럼 무거워지고 결국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오죠. 그런데 이때 조금만 더 가보자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해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각자의 산을 오르고 있는 우리 항공이들, 너무 힘들면 저 진진 옆에서 잠깐 쉬어가도 됩니다. 간식도 나눠 먹고 음악도 함께 들으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내딛어 보자고요. Hi, I'm DJ 진진 and I want to climb together with all our 항공이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DJ 진진입니다. 후후. 오늘 아도란의 문을 연 곡은 세븐틴의 청춘 찬가였습니다. 네, 오늘 등산에 관련된 이야기로 오프닝을 해봤는데요. 사실 등산, 전 낚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등산을 잠깐 취미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산에 오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등산의 매력은 정말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그분의 말씀대로 뭔가 나와 싸우는 그 느낌이 좋아서, 그리고 이 운동이 다 똑같은 것 같긴 하지만 등산은 그래도 목표가 있잖아요. 오늘 할 목표 딱 정상 딱 찍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자꾸 저를 자극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겸 그리고 기분 좋은, 그리고 내가 이걸 정복했다, 이 산을 정복했다라는 쾌감이 오는 그 느낌 때문에 등산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릴 때 저는 가족들이랑 절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뭔가 종교가 있어서 절을 올라간 건 아니고 그냥 여행 삼아서, 등산 삼아서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릴 때부터 트레이닝이 돼 있어서 그런지 등산에 대한 그런 거부감은 없어서 친구들이 딱 하자고 했을 때 냉큼 달려가서 했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인증샷을 찍는 편인지 눈으로 담는 편인지, 눈으로 담는 편인데요. 그걸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그 눈으로 담았을 때 그 뭐랄까, 이 도파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오래오래 기억하고, 그리고 저는 그 등산을 하고 정상을 찍다 보면 이제 해발 몇 미터 해가지고 산 이름이랑 이렇게 미터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비석을 꼭 뭔가 찍어 갖고 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오지 여행가 문승영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한국인들과 매일 수다를 꽃피우고 싶은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 찐디와 오늘 함께하는 설악 아씨 문승영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스페셜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 방송 후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을 꼭 확인해주세요. 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지오의 I Fly 그리고 도영의 반딧불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요.

0: 네, K-pop 아이돌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까지 두루두루 모시는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오늘의 손님은 바로 히말라야를 걷는 여행가이자 낯선 길에서 사람의 이야기를 찾는 문승영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문승영입니다.
0: 와우! 오늘 초대 손님 문승영님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국인 최초로 히말라야 극한의 루트를 완주하고 산을 사랑하는 산악인이자 오지 여행가로 곳곳을 누비며 길 위의 순간을 글로 담아주는 작가로도 활동 중이시고 모험정신으로 산과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분입니다. 와우! 자, 승영님, 소개하면서 제가 숨을 찰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1: 아, 아닙니다.
0: 야, 정말 어쨌든 산을 사랑해서 뭔가 여행을 다니시고 곳곳을 누비면서 그 순간을 또 담아내는 작가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야, 설아가씨로 불리우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제가 그 산을 처음 다닐 때
0: 네네네.
1: 설악산에 굉장히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0: 아, 설아가씨가 또 오늘이 두 번째 출연이라고 들었습니다. 캠든이랑 또 마카야 있을 때. 자, 아이돌 한국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해드리고, 오늘은 저 진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또첫 만남인데, 어떨 것 같나요, 저는?
1: 아, 네. 진지님 워낙 뭐
0: 네.
1: 이렇게 댄스로 일가견이 있으시고, 네. 그래서 산을 굉장히 잘 타실 것 같아요.
0: 아,
1: 막
0: 산을
1: 산에
0: 또.
1: 백덤블링 막 하시면서, 네. 막 산에 올라가실 것 같은데요.
0: 네, 정말 저 체력하면 그래도, 아, 나쁘지 않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승영님에게 또 궁금한 게 정말 많아서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오지 여행가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1: 네, 오지라고 하면
0: 같아요.
1: 보통 도시에서 이제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요.
0: 네.
1: 꼭 해안가 지역도 이렇게 뭐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산악 지역이
0: 네.
1: 아무래도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0: 그쵸,
1: 보니까
0: 그쵸.
1: 네, 오지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뭐 히말라야 지역,
0: 네.
1: 네, 이런 지역이 이제 오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부터 이제 산에 다니기 시작했고,
0: 네.
1: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0: 와.
1: 본격적으로 히말라야를 이제 오르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오지 여행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오지 중에서 사람들한테 딱 설명해주고 싶은 오지 이런 게 있을까요?
1: 오지라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저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는 좀 외부와 단절된 네, 그런 곳에 좀 오지를 좀

0: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네, 정말 그곳에서 자신만의 그런 문화를 좀 유지를 하면서 정말 그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네,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거를 네,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1: 아,
0: 네.
1: 그렇군요. 저는 사실 등산 초보 중에 초보죠. 사실 친구들이랑 그냥 바람 쐬러 한번 가본 정도인데, 등산 초보도 즐길 수 있는 산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1: 네.
0: 대표적으로 북한산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1: 북한산 높지 않아요?
0: 그렇긴 한데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가장 이제 접근성이
1: 아,
0: 좋고,
1: 그쵸.
0: 그리고 코스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1: 에.
0: 자신의 어떤 체력이나 그런
1: 네.
0: 거에 맞춰서 이제 골라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산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북한산. 사실 이렇게 북한산을 이렇게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0: 네.
1: 뭐 남양주 쪽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아,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초보자 코스로 이용을 한다면 괜찮다라고
0: 네.
1: 추천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뭐 장비나 이런 게 필요할까요?
0: 그렇죠. 초보자분들은 뭐 낮은 곳 뒷산 가면은 뭐 이렇게 그냥 정말 아무렇게 그냥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북한산 정도 이렇게 가면은 등산화랑 그다음에 어느 정도 등산복 정도는 챙겨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게 등산복을 입는 이유는 다칠까봐?
0: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등산복은 이제 기능성 의류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아무래도 이제 땀 배출에 이제 용이하고 흡수가 잘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산복을 추천을 하는 거죠.
1: 어쨌든 체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체력이 또 뒤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1: 산은 또 사계절 내내 풍경이 아름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에 그 붉은 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승혁님은 어떤 계절에 산을 오르는 걸 좋아하십니까?
0: 등산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입문하는 계절이 가을인데요.
1: 네네네.
0: 저도 물론 가을에 산을 오르는 걸 좋아하지만 저는 특히 이제 겨울에 네, 뭔가 이렇게 혹한기 훈련을 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네, 겨울에 산을 오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1: 그리고 이제 오히려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겨울에.
0: 아니요, 겨울에 의외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1: 진짜요?
0: 네, 이렇게 눈꽃 산행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그 산고대가 핀 그런 풍경을 막 즐기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눈이 더 많이 왔을 때는 이 설동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막 낭만을 즐기시는 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 신기하네요.
0: 네, 또 생각
1: 진짜.
0: 있으시면 한번, 네.
1: 제가 가서 짐만 될것 같긴 한데,
0: 아니에요. 제가 모든 준비는 네, 다 해놓을 테니 생각 있으시면 네, 말씀
1: 좋습니다.
0: 주십시오.
1: 아니, 왜냐면 저도 겨울에 취미가 많이 없어요.
0: 아, 네.
1: 겨울에는 아무래도 제가, 낚시도 사실 너무 추워서 잘못 가고,
0: 그쵸.
1: 그렇긴 한데, 가능하면 한번 도전해 보도록
0: 아,
1: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잠깐 여기서 승혁님을 위한 특별한 밸런스 게임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승혁님은 고민하지 말고 간다, 안 간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0: 네.
1: 네.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가을 날 산행을 간다, 안 간다.
0: 절대 안 간다.
1: 안 간다. 친한 친구와 한달 오지 여행을 간다, 안 간다.
0: 간다.
1: 간다라고 해주셨고요. 등산 초보 진진과 가을 등산 간다 안 간다
0: 간다.
1: 간다라고 빠르게 대답을
0: 네. 우주
1: 해주셨습니다.
0: 여행도 가능합니다.
1: 오지 여행이 아니고 우주 여행도
0: 네.
1: 가능하다라고 해주셨고요. 가을 날 비가 오면 산을 안 간다라고 해주셨어요.
0: 네.
1: 이유가 뭘까요?
0: 네, 가을 산행이 사실 굉장히
1: 네.
0: 낭만적이고 날씨도 쾌청하고 너무 좋지만
1: 네.
0: 사실 굉장한 위험한 산행이기도 해요.
1: 왜죠?
0: 이 가을 산행이 이제 날씨가 이제 쾌청하고 선선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가벼운 옷차림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운동화 차림으로 이제 쉽게 이제 산을 나서시는데요. 사실 이 산의 날씨는 이 도심의 날씨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이 고도가 100m 이제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0.6도씩 정도 이렇게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산에 능선에서 이제 불어오는 바람은 이 체온을 또 급격하게 이제 떨어뜨려요.

0: 그래서 우리가 옷 같은 거를 이제 잘못 입고 가서 이제 땀 배출이 잘안 되는 경우에는 급격하게 이제 체온이 떨어져서 저체온증이 또올 수가
1: 와,
0: 있어요.
1: 그렇구나.
0: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뭐그 낙엽 같은 게 이제 또 많이 떨어지잖아요.
1: 네네네네네.
0: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이제 비까지 오게 되면 네, 이제
1: 미끄.
0: 운동화 차림으로 이제 막 갔을 때, 네, 바닥이 엄청 미끄러워서, 네, 이제
1: 미끄럽구나.
0: 발목 골절이라든가 미끄럼 사고 같은 게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네, 그런 날씨에는 절대, 네, 산에 가면 안 되고, 그리고 또비온 다음 날에도 가급적, 네, 산에 안 가시는 게 좋죠.
1: 오,
0: 네.
1: 그렇구나. 자, 친한 친구와 한달 오지여행을 간다라고 외쳐주셨습니다.
0: 네.
1: 근데 아무리 친하더라도 여행이라는 게 정말 24시간을 붙어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싸우게 되는 일도 많은데, 뭐, 친구들과 싸워본 적 있으십니까? 여행에서?
0: 네, 그냥 박 터지게 이제 갈 때까지 가자 이제 그런 마인드로 네, 간다라고 한 겁니다.
1: 아, 그냥 싸우든 말든,
0: 네.
1: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0: 갈
1: 한번
0: 때까지 가보자.
1: 가보자
0: 네.
1: 해서 간다라고
0: 네.
1: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등산 초보 진진과 가을 등산을 간다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체력이 뒷받침이 안 돼도
0: 아, 그럼요. 네.
1: 괜찮으십니까?
0: 네.
1: 그러면
0: 아니,
1: 예.
0: 그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게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꼭 정상을 고집을 하는 게 있어요.
1: 오, 그쵸.
0: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특히 가을 등산 같은 경우에는 해가 또 빨리
1: 네, 그쵸,
0: 지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등산은 한 8시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반드시 4시 이전에는 이제 하산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한 12시 정도에는 이제 정상에 이제 서야 되는데
1: 네.
0: 꼭 정상에 서야 된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막 무리해서 이제 등산을 하고 막 해가 져갖고 이제 산에 내려오고 그래서 뭐 조난당하는 이제 그런 사고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 네.
0: 또 이제 몸이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기고.
1: 그쵸,
0: 그래서
1: 그쵸.
0: 만약에 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내 산행 목표도 바꾼다라는 이런 유연한 사고를 가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진진 씨가
1: 네.
0: 체력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진다.
1: 네.
0: 그러면 저희는 이제 산 중턱에서 하산을 해서 산 밑에서
1: 아, 자존심
0: 네,
1: 상하는데요.
0: 막걸리와 파전을 먹으면서 네, 산행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1: 정말 저한테는 자존심. 이게 저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정상에 오를 산만 가자. 이런 마인드여서. 저는 그래서 친구들이랑 굉장히 낮은 산. 그런 데만 갔었는데. 아, 중간에 쉬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저는 잠을 못잘것 같아요.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0: 그럼 체력을 키워서 네,
1: 맞아요.
0: 꼭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산으로 한번 가시죠.
1: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추천곡을 승혁님이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어떤 곡인지 소개시켜 주시죠.
0: 복고 느낌이 강한 네, 요즘에 자꾸 네, 자려고 누우면 생각나는 네, 그런 곡입니다.
1: 그 노래군요.
0: 네, IOI의 갑자기.
1: 좋습니다. 이 노래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제가 친한 동생들도 속해 있는 그룹이죠. IOI의 갑자기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흥미진진한 토크 시간, 진진의 찐 토크 시작할게요. 진진의 찐 토크는 제가 평소 궁금했던 것을 사랑방 게스트에게 폭풍 질문하는 코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문승영님에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네 또는 아니요. 를 3초 안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 왜죠라는 두 번째 질문에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곳은 아이돌 한국어니까 대답은 오직 한국어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긴장이 되시나요, 혹시?
1: 네.
0: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규칙을 어길 때마다 벌칙이 있습니다. 뿅망치 요정이 등장해서 뿅망치를 때릴 것 같습니다. 긴장해 주시고, 3초 안에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외래어나 외국어가 나오면 이 뿅망치가 출동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1: 네.
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등산은 승부욕이 있어야 잘한다. 하나, 둘, 셋.
1: 그렇다.
0: 그렇다. 왜죠? 둘, 셋. 아,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자,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는 모르는 사람과도 친구가 될수 있다. 하나, 둘, 셋.
1: 그렇다.
0: 왜죠?
1: 모르는 사람이 자꾸 말 걸어도 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 네.
0: 아, 그렇군요. 세 번째 질문. 등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간식이다. 하나, 둘, 셋.
1: 그렇다.
0: 그렇다. 왜죠?
1: 네, 배가 고프면 체력도 멘탈도 다 무너집니다.
0: 오, 좋은, 아주 명쾌한 답변이었고요. 멘탈 영어였습니다. 아, 그렇네요. 저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 여행은 유명한 것보다 낯선 곳이 더 좋다.
1: 그렇다.
0: 그렇다. 왜죠?
1: 새로운 곳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0: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오지 여행가가 된다.
1: 그렇다.
0: 그렇다. 왜죠?
1: 낯선 곳에서 나를 찾아가는 재미.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0: 와우! 뿅망치 요정 퇴근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승영님의 대답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산은 승부욕이 있어야 잘한다. 그렇다.

0: 라고 해 주셨지만 이유는 설명을 못 해 주셨습니다.
1: 아, 네.
0: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거를?
1: 좀 뭔가 등산은 스포츠가 아니라는 전 그런 개념이 좀 강해요,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좀 어느 정도 승부욕이 있어야지 이렇게 아까 그렇죠. 진진님이 말씀.

0: 5,000m가 넘는 그런 네. 피크에 도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 이제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화장실을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막 갑자기 이제 막 추위가 찾아와가지고 막 발도 동상에 걸릴 것 같고 손도 시리고 너무 추운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아 내가 여기서 이제 막 더 올라가면은 막 동상에 걸릴 것 같고 아. 뭐 이제 뭐 배탈 나서 진짜 바지에 뭐 다 지릴 것 같고 온갖 이제 하산해야 될 이유를 이제 막 찾게 돼서 네 결국은 이제 하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약해진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아 내가 이제 정신력이 부족했구나. 네, 승부욕이 내가 부족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1: 아, 근데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운동도 하다 보면 하나 두 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오늘은 그냥 내가 잠을 뭐 20분 정도도 덜 잤으니까 내 몸이 피곤한 거겠지 이러면서 포기를 하게 되는데 항상 끝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 같아요. 아 그때 그냥 더 할 걸 왜 못했을까 하면서 후회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승부욕이 있어야 한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근데 또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또 그 현실과 좀 타협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이제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0: 네, 어떤 이제 승부욕과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뭐 포기하는 순간,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조절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 그렇죠. 굳이 저처럼 정산만을 뭔가 고집하진 않아도 된다.
0: 네네.
1: 네. 다음 질문은 산에서는 모르는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했는데 네 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뭔가 이유는 말 걸어도 자연스럽게 뭔가 계속 대화가 이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원래 친화력이 좀 좋으신 편이신지요?
0: 그렇진 않은데요. 네, 실제로 저는 이제 그 산에서 이렇게 하산길에 그 내려오는 분들하고 그 자연스럽게 산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네, 이제 알게 되신 분하고 정말 이렇게 친구가 돼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 그렇군요.
0: 네, 그렇게 내려오면서 같이 이제 뭐 차도 이렇게 얻어 타고 네, 그러면 막 같이 이제 식사도 하게 되고 네, 이제 그런 분들 이렇게 많다 보니까는 그렇죠. 네, 어떤 이렇게 산을 통해서 네, 이렇게 인연이 쭉 뭐 많이 이어지고 친구가 되는 건 충분히 네.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이게 또 그렇잖아요. 어쨌든 힘든 걸 같이 하면 그 마음이 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뭔가 내려오면서도 이제 신나잖아요. 이제 하산의 그 기쁨을 같이 만끽하면서 내려오면서 대화도 하다 보면 또 급격하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등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간식이다라는 질문에 예 라고 해주셨고 배가 고프면 멘탈도 체력도 무너진다. 멘탈이 영향이었기 때문에 이제 뿅망치 한 대를 맞아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간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 제일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네, 특히 이제 그 산에서 또 어떤 간식을 또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네네네. 대부분 이제 당,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이제 간식이 제일 중요해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네. 초콜릿 같은 거 이제 사탕.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간식으로 많이 가져가시는데 네. 이제 산에서는 이제 배가 고프기 전에 이제 수시로 이제 주머니에 이제 넣어놓고 네 이제 배가 고프기 전에 이렇게 에너지 보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그렇죠. 어쨌든 초콜릿도 되게 부스팅 효과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체력적으로 필요하기 전에 네. 먹는 걸 추천한다고 해주셨고 아까 멘탈 때문에 한 대 맞으셨지만 멘탈 관리하는 비법이 궁금합니다.
0: 아, 네. 저는 이렇게 산에서 어떤 이렇게 사고가 난 적도 저도 몇 번 있는데, 네. 저는 어떤 것,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네. 그거를 어떤 이렇게 확대 해석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그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이제 받아들이고, 냉정하게 이렇게 보고, 네,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네, 그냥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1: 그렇죠. 이게 너무 놀라거나 뭔가 확대 해석하거나 아니면 네. 그거에 충격을 받게 되면
0: 네.
1: 이제 오르는 산도 물론이지만 이 패닉이 올 수 있잖아요.
0: 네, 많이 울고 네. 뭐 이제 막 그러면 그렇죠. 네, 에너지가 더 이제 많이 이제 손실이 되고 이러니까 네.

0: 그래서 딱그 현실만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1: 네.
0: 자, 이어서 여행은 유명한 곳보다 낯선 곳이 더 좋다. 네, 대답은 또 예라고 해주셨고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1: 아, 네. 저는 이제 새로운 곳을 이제 가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잖아요. 이제 지도를 보고 뭐 이제 그 지역에서 좀 조사를 하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막 심장이 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직접 이제 그곳에 가서 제가 공부했던 것들과 이제 비교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좀 너무 좋더라고요. 네.
0: 약간 무서움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1: 없어요, 저는. 네, 전혀.
0: 아, 그러니까 오지 여행을 할수
1: 아,
0: 있는 거
1: 네.
0: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처음 가는 곳이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쨌든 오지잖아요.
1: 네.
0: 그런 곳에 딱 맞닥뜨렸을 때그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들이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태어나도 오지 여행가가 된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해주셨고,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낯선 곳에서 뭔가 나를 찾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처음으로 오지 여행을 떠난 곳이 혹시 기억에 나시나요?
1: 아, 네. 제일 처음에 갔던 게 이제 아프리카였었어요. 네. 이제 그곳에 갔을 때, 전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친구들이 저한테 결벽증 환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데 가서는 화장실도 없고, 그리고 뭐 일주일 열흘씩 씻지도 못하고, 양치만 겨우 할수 있고, 이제 그런 환경인데, 그런 곳에서 제가 의외로 너무 잘 적응하고, 그리고 막 자고 있는데 쥐가 제 가슴 위로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런데도 제가 너무 의연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 저를 보면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근데 그럼에도 제가 집에 막 가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저를 보면서 나좀 괜찮은데?
0: 잘 맞는데? 약간
1: 네,
0: 이런
1: 그쵸?
0: 느낌.
1: 네. 네, 그때부터 뭔가 제가 이 오지 여행의 매력에 빠지지 않았나. 네, 그런
0: 이게
1: 생각이 들어요.
0: 약간 제가 지금 들었을 때좀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너무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그 재미를 뭔가 딱 느끼신 그 눈빛을 보고 제가 방금 느꼈는데 약간 꿈을 꾸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1: 네. 네.
0: 같습니다.
1: 그때 이후로 계속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깔끔한 나와 괜찮은 뭐
1: 네.
0: 그렇게까지 깔끔하지 않아도 괜찮은
1: 네.
0: 나.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진의 찐 토크 나눠봤는데, 인터뷰를 너무 잘해주셔서 시간을 가는지 몰랐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쉬어갈까 하는데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혜원의 오늘도 응원할게.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진작의 낭만. 함께라는 말에는 참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라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도 누군가와 함께 보면 오래 기억에 남고 평범한 하루도 함께 웃을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즐거워지잖아요. 문승영 작가님의 함께 히말라야는 40일 동안 히말라야를 걸으며 만난 사람들과 그 길 위에서의 순간들을 담아낸 책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일상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같이 웃을 사람이 있으면 더 맛있고, 혼자라면 힘들었을 길도 누군가 밀어주고 끌어준다면 꽤 멀리 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항공이들의 인생 등산, 저 진진이 한 걸음 더 걸을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다. 네, 진작의 낭만, 오늘은 문승영님의 책이죠. 함께 히말라야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저한테 이렇게 또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참 멋있네요. 글, 사진, 문승영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함께 히말라야 책을 또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목만 봐도 또 든든한데요. 함께라는 단어는 승영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네. 이 등산에서 이 함께라고 하는 거는 이 단순히 이제 길을 함께 간다라는 거를 넘어서 어떤 서로의 호흡과 보폭을 맞춰서 이렇게 같이 걷는 그런 암묵적인 연대를 저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각자의 목표나 네. 이런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경쟁하거나 자신을 이제 증명해야 되지만, 산에서는 가장 이제 느린 사람의 걸음이 그 집단의 이제 속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로 다 이제 표현하지 않아도 이제 상대방의 네. 어떤 이렇게 숨소리 그것만 이제 듣고도 이제 발걸음을 맞춰주고 속도를 맞춰주고 하는 이런 배려가 이제 다 이게 깔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연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산에서 이제 함께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의 이렇게 날것의 모습이 이제 딱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제 서로 이제 힘든 모습을 이제 보면서 어떤 이제 체력이 바닥나고 이제 서로 이제 땀벅벅이 이렇게 된 상황, 힘든 상황이 이제 딱 그런 거를 이제 극복하고 이제 정상에 딱 서서

0: 이제 서로 이제 간식을 나눠 먹고, 이제 물한 모금 나눠 먹고, 이제
1: 그랬죠.
0: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제, 이렇게 끈끈한 이제 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슬픔은 힘듦은 반이 되고, 어떤 행복은 이제 두 배가 되는 거.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산에서의 제가 느끼는 함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굉장히 뭔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힘든 일을 같이 하는 게, 그리고 그거를 이뤄냈을 때, 어떤 목표를 이뤄냈을 때, 한 진짜 두배 정도 기쁘기도 하고, 정말 오래 기억이 남는 것도 같은데, 뭔가 승혁님의 책을 보면 눈 덮인 산이나 풍경 이야기보다 사람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람 있으십니까?
0: 아, 네. 제가 그 히말라야, 그 그레이트 히말라야 트레일이라고 히말라야를 이제 횡단하는 이제 그런 거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 만났던 이제 포터가 있어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그 히말라야 1700km를 이제 같이 걷게 됐는데요. 네, 그분하고 이제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한국에 귀국을 할 때 그, 자기 이제 시골 집에서 이제 버스로 한 7시간 걸리는 이제 시골 집에다가 얘기를 해서 제가 한국에 가서 먹으라고 이 옥수수를 볶아가지고 비닐봉지 한 가득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자기 이제 아내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한 가득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제가 묵고 있는 이제 호텔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 이거 한국에 가지고 와서 먹어 하고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와서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눈물이 진짜 왈칵 쏟아졌는지, 물론 저도 이제 그분하고 함께하는 동안 제가 그분들을 많이 챙겨준 것도 있지만, 아, 이분도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좋았었구나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저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네, 좋았습니다.
1: 야, 사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뭔가 히말라야를 정복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언어 장벽 같은 게좀 있었을 것 같은데.
0: 사실 이제 히말라야 갈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네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독학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말이 통했는데 정말 오지에 가면 거기에도 좀 사투리가 있어요. 이제 각 이제 부족마다 이제 그 고유의 언어가 있고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어떤 이제 마을에 가갖고 그 마을 이제 어떤 어르신 집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자게 됐는데 아침에 갑자기 그 텐트 바깥에서 무슨 전쟁이 난 것처럼 총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밖에 탁 나가봤더니 그 집주인 할아버지가 그 자기가 총 쏘는 걸 보여주시겠다면서 갑자기 산에다 대고 막 총을 막 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걸 보고 무슨 오발 사고라도 날까 봐. 그래서 우리는 그만 쏘라고 막 그만 쏘시라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는 아 너무 잘 쏜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 알고 계속 총을 쏘시더라고요. 말이 안
1: 말이 안
0: 통하니까.
1: 통하니까.
0: 네, 그래서 저희 진짜 정말 아침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헐레벌떡 짐을 싸서 네 그곳을 떠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진짜 무섭겠다.
0: 네.
1: 총을 어쨌든 물론 산에다 대고 쏜 거지만, 아찔하네요. 텐트에서 들었을 때는 정말
0: 네.
1: 공포스러웠을 것
0: 막
1: 같습니다.
0: 일어서서 쏘시고 엎드려서서 쏘시고 온갖 자세를 다 취하시더라고요.
1: 신났구나. 총알 모아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은. 총알 모아두고 있다가, 타집 사람들 오면 내가 다 보여줘야지,
0: 아니 거기가
1: 이러면서.
0: 이제 숲속에 있는 이렇게 집이다 보니까 이제 가끔 사냥을 나가시나 봐요.
1: 그래서 이것도 사냥하고 저것도 사냥하고 할 때마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0: 아, 네, 또 저희가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1: 너무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다시 히말라야에 가신다면 이번에는 누구와 함께 가보고 싶으십니까?
0: 네, 제가 요즘에 그 승마를 배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말을 타고 네, 그 오지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1: 저도 승마를 배워본 적이
0: 아,
1: 있는데,
0: 네.
1: 이게 그 말들이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내 등에 타 있는

0: 이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는지, 이걸 진짜 피부로 느끼는 건지,
1: 아, 네.
0: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얘가 날 배려해주고 있다는 걸 느껴요. 진짜 말과 함께 오지 여행이면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설아가 씨, 문승영님과 함께한 시간, 아쉽지만 저희가 또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한 아도란 어떠셨나요?
1: 아, 네. 오늘 네, 아이돌 한국어 제가
0: 네.
1: 두 번째,
0: 네.
1: 네, 운이 좋게 두 번째 나오게
0: 아, 예.
1: 됐는데요. 진짜 정말 뭔가 제가 첫 번째 출연했을 때도
0: 네네.
1: 아, 너무 떨려가지고 그때도 정말 이렇게 산을 올라갔다 온 그런 기분이었었는데 아,
0: 체력이
1: 네.
0: 기가
1: 오늘 또
0: 빨려서.
1: 진진님과 또
0: 아,
1: 함께한 이 시간 아주
0: 네.
1: 또큰 산을 올라갔다 온
0: 아.
1: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나와주시고,
1: 네.
0: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샤이니의 AO 들으면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들아, 그리고 문승영님,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여러분은 야구장 직관 좋아하시나요? 올해 한국 프로야구는요, 그야말로 기록의 연속이었습니다. 정규 시즌에만 무려 1,27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야구장을 찾았고요. 10개 구단 가운데 8개 구단이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아쉬운 소식도 있죠. 한국 야구의 상징, 잠실 야구장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왠지 마음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집니다. 하지만 야구 팬분들 마음은 또 다시 콩닥콩닥이죠. 바로 오늘부터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이 펼쳐지니까 말입니다. 우리 팀이 이기는 데다 내 쪽으로 날아오는 파울볼까지 잡으면 진짜 기분 최고겠습니다. 뜨거운 함성, 선수들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치킨의 향기. 저도 당장 달려가고 싶네요. 아니죠. 저는 뉴스 해야죠.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Troy Sivan, Youth.

0: Good evening, everyone. 10월 14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탐 킴님이요. My youth가 약간 마유로 들리네요 하셨습니다. 저 사실 똑같은 생각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대답할 뻔했어요. 네? 이러면서. 자, 김우주님이요. 야구장 떡볶이도 맞나요? 치킨에 떡볶이 최고 최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 요즘에는 치떡이 너무 이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자, 김미라님이요. 마유쌤 치킨 이야기 하실 줄 알았어요. 가을 야구와 치킨 생각만 해도 좋네요. 제가 응원하는 삼성 라이온즈 우승 기원합니다. 파이팅 하셨습니다. 아, 진짜 이 치킨과 야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열면서 우리 이브닝 스페셜을 열면서 지금 야구 얘기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왠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야구 좀 잘 아는 것 같죠? 고백합니다. 저 한국 와서 야구 경기 딱 한 번 가봤어요. 네. 근데 가봤는데 이 게임도 재밌었지만 이 분위기, 이 열기 자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거기다가 치킨은 덤으로. 네. 자, 한 분 모셔야죠. 이분 미국 살 때 어느 야구팀 응원했을까요? 나한테 공 던지지 마라. 나 못 잡는다. 일산 베이브 루스. 크리스틴 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You know, that was a surprise, Babe Ruth. I didn't expect that. I thought maybe Park Chan-ho, you know.
0: 야구도 레전드잖아요.
1: Well, of course. And a lot of people, though, young people probably don't know Babe Ruth.
0: 근데 그래도 Babe Ruth, 뭐 Sammy Sosa, 뭐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런 선수들은 저도 들어는 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쌤은 어떠세요? 야구 경기 좀 잘 아세요? 야구 관련.
1: Well, I mean, all I know are the LA Dodgers. Because they're in LA.
0: 아, 그렇죠. LA.
1: Yeah. I have been to the Dodger Stadium a few times.
0: Do you know the rules and stuff?
1: No.
0: Okay.
1: Well, okay. But I did play baseball. Just your basic. Because in America, you play baseball and basketball and football just for fun.
0: Wow.
1: When you get together
0: with friends. Yes, yes, yes. So, 오늘 Dodgers 관련 뉴스가 있다는 소문이 또 있어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Evening Special 1부는요.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님이요. 아침에는 모스, 저녁에는 이스, Morning Special, Evening Special. 사무실에서 야구 몰래 보듯이 몰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들 수는 없는 거죠, 그죠? Alright,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바로 만나볼까요?
1: Cheating attempts using AI-equipped smart glasses have been detected for the first time in university entrance essay exams. As these gadgets are tough to spot with the naked eye or existing equipment, beefing up exam supervision and securing detection technology have become the order of the day.
0: 올해 대학 입학 논술 시험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기존 장비나 육안으로는 구분이 힘들어 시험장 감독 강화와 탐지 기술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1: Diesel prices in the U.S. have jumped over 70% in a year, severely eroding the purchasing power of everyday Americans. While President Trump moved to boost energy supply, doubts over its impact and mounting political pressure are dragging down his approval ratings.
0: 미국의 경유 가격이 1년 새 70% 이상 급등하는 등 고물가 여파로 미국인들의 실질 구매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공급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불투명하고 정치적 부담만 커지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Chestnut Trees in Blossom, a rare work Vincent van Gogh completed mere months before his passing, has gone on public display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six decades. With the painting expected to fetch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a fierce bidding war is brewing among top global collectors and museums.
1: 빈센트 반 고흐가 세상을 떠나기 두 달 전 남긴 희귀작 꽃핀 밤나무가 60여 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수천억 원대 낙찰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수집가들과 박물관들의 뜨거운 인수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0: A video of an American baseball fan getting booed by nearby spectators for refusing to give a foul ball to a child has gone viral, as more people argue that fans shouldn't be expected to give up a ball they've caught. The debate over ballpark etiquette is gathering steam.
1: 경기장에서 잡은 파울볼을 아이에게 양보하지 않았다가 주변 관중들의 야유를 받은 한 미국 야구 팬의 영상이 화제입니다. 정당하게 잡은 공을 반드시 양보할 필요는 없다는 반응이 힘을 얻으면서 관중석 에티켓을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Cheating attempts using AI-equipped smart glasses have been detected for the first time in university entrance essay exams, as these gadgets are tough to spot with the naked eye or existing equipment, beefing up exam supervision and securing detection technology have become the order of the day.
1: 올해 대학 입학 논술 시험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부정 행위를 시도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기존 장비나 육안으로는 구분이 힘들어 시험장 감독 강화와 탐지 기술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자, 수능이 지금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이제 비상이죠, 지금. 그래서 수험생들이 어떻게 AI 안경을 쓰고 시험장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0: Well, it's interesting. So anyway, at the University of Seoul and Yonsei University, they found the first cases of cheating using the smart glasses. So what some students have done is that they wear regular glasses as they're entering the exam room, you know, because there's a pre-check. Pre-exam check.
1: Right.
0: And then, you know, they hide their smart glasses and they switch it during the exam.
1: 그러니까 들어갈 때 처음부터 AI 무슨 뭐 smart glasses를 착용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일단은 평소에 쓰던 거를 쓰고 들어가서 거기서 쓱 해서 스위치해서 바꿔 작용을 한 거군요.
0: That's right. Wow. And you know these smart glasses, I mean the frames are thin.
1: Right.
0: You really can't tell.
1: 그러니까 예전에는 smart glasses 하면 대놓고 안녕하세요. 저 smart glasses 착용 중이에요. 라는 티가 났을 정도인데 부담스러울 정도였잖아요.
0: It was very futuristic.
1: Right. 이제는 이 그 frames가 굉장히 얇아지고 그리고 cameras 같은 것도 너무 작아가지고 눈으로 딱 봤을 때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0: Yeah, that's right.
1: 네, 그래서 뭐 카메라도 그냥 하나의 maybe part of the design, you know?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0: Sure. I mean, if you don't really know about these glasses, and no one can detect that they're smart glasses.
1: 네, 그래서 교육부가요. 수능을 한 달 앞두고 감독관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경 검사는요. 시험 중이 아닌 이 쉬는 시간에 진행을 하고요. 적발 시 그 시험 무효 그리고 당해 시험 무효 및 그리고 향후 뭐 1년에서 3년 응시 자격 박탈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뭐 기술이 발전하면 contact lenses도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0: I agree.
1: Right?
0: Absolutely. Like what anything is possible.
1: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Cheating attempts using AI-equipped smart glasses have been detected for the first time in university entrance essay exams.
1: 올해 대학 입학 논술 시험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부정 행위를 시도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다행히도 이제는 cunning이라고 하는 거를 쓰지 않는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cunning이라고 하는 거는 야, 미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느낌은 비슷하지만 그건 사실 cheating이라고 하는 게 뭐 부정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결해 보겠습니다.
0: As these gadgets are tough to spot with the naked eye or existing equipment, beefing up

0: exam supervision and securing detection technology have become the order of the day.
1: 기존 장비나 육안으로는 구분이 힘들어 시험관 감독, 시험장 감독 강화와 탐지 기술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gadget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smart glasses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mm-hmm. 얘네가 spot하기 힘들다. 예전에 우리가 spot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Sure. 갑자기 발견하는 거죠. 이거 착용 중이네. Mm-hmm. 이거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을 때 with the naked eye라고 얘기를 했어요.
0: Yeah. And we've come across this expression. It's mm-hmm. like too small for the naked eye. Mm-hmm. So you would need a microscope
1: right.
0: to see something. Mm-hmm. So the naked eye just means with your normal eyes.
1: Okay.
0: Without any sort of... Mm-hmm. You know,
1: any
0: equipment,
1: special, no.
0: yeah, okay. or something that helps you, like a microscope,
1: right.
0: or what do you call them?
1: Mm-hmm. Oh,
0: anyway, I'll think about it in
1: right,
0: just
1: right,
0: a minute.
1: Right.
0: So basically, this is saying, really, to the normal eye, mm-hmm. we don't know.
1: When
0: we
1: you
0: can't
1: see
0: tell.
1: Them, you can't tell.
0: You can't tell.
1: Mm. 그러니까
0: yeah.
1: 결국에는 naked이라고 하는 것은 뭐 헐 벗은 뭐 이런
0: It's
1: 뜻을
0: like no
1: 원래는
0: clothes.
1: 갖고 있는데요.
0: Yeah.
1: No clothes 같은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뭐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던가 뭐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맨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0: yeah.
1: 이거는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naked eye 자체가 맨눈 뭐 육안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희한하게 또 손은 우리가 맨손이라고 할 때 naked hands라고 안 하고 bare hands라고
0: bare
1: 쓰지 않나요?
0: Hands. Yeah, bare right? feet, bare hands.
1: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0: It is.
1: So naked bare 자체가 헐벗은이라는 형용사인 거는 똑같은데
0: mm-hmm.
1: 뭐 어떤 단어랑 쓰느냐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겠네요.
0: Isn't
1: 그렇죠?
0: that interesting? And yeah. I just thought of the word. It's magnifying. Glass.
1: Yeah, so, 이렇게 확대경
0: yeah,
1: 같은
0: right.
1: 거
0: okay.
1: 그런 거 없이 봤을 때 찾기가 너무 힘든다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0: Correct.
1: So beefing up exam supervision 하는 것 그리고 뭐 또 하나의 뭐 measures가 나오게 될 텐데 beef up 한다는 거 여기 소고기가 나와요.
0: 소고기. Yeah, so our listeners are like, why is 소고기 there?
1: Why
0: are we talking about 한우? What's going on?
1: Right. Supervision 하는 것은 뭔가 감독하는
0: yes.
1: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왜 beef up 한다고 했을까요?
0: Okay, so the reason why we use this expression in an informal this also means to get muscular.
1: Right.
0: You know, like men go to the gym to beef up to get bigger.
1: 근육을 막 만드는
0: yeah,
1: 거네요.
0: That's right.
1: Okay.
0: So It, think of that.
1: Mm-hmm.
0: So that is why we have this expression beef up supervision, which means to make something more effective, something kind of make something stronger
1: okay.
0: or strengthen.
1: Uh-huh.
0: So here to beef up supervision means to have more supervision.
1: 아 그러면 진짜 운동하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beef up 이렇게 된다는 거는 뭔가를 beef up 시킨다는 것은 make something stronger.
0: Yeah.
1: 결국에는 강화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조치들이 사실은 have become the order of the day. 그날의 order가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얼핏 보면
0: Soup of the day?
1: 오늘 뭐 저기 뭐야? 주문 오늘 뭘 해야 되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0: Yeah,
1: soup of the day.
0: Soup of the day.
1: 오늘의
0: yeah.
1: Soup. 이런 yeah. 느낌처럼.
0: 오늘의 order.
1: Order.
0: Okay. So basically, this simply means this is what needs to be done right now.
1: Mm-hmm.
0: And this is very specific because of the day is like not one day,
1: okay.
0: but during this time,
1: mm-hmm.
0: you know,
1: all right, right.
0: with all this technology development.
1: 오늘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0: no.
1: 요즘에라는 느낌을 좀 포괄적으로 담고
0: right.
1: 있다. 그리고 order 자체가 여기서는 뭐 명령이나 무슨 주문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뤄야 되는 중요한 과제를 얘기를
0: yes.
1: 하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Cheating attempts using AI-equipped smart glasses have been detected for the first time in university entrance essay exams. As these gadgets are tough to spot with the naked eye or existing equipment, beefing up exam supervision and securing detection technology have become the order of the day.
1: 네, 김우주님이요. 그럼 생얼은요? Naked face? No makeup face? 그럼 쌤, naked 쓰시겠어요? Bare face 쓰시겠어요?
0: You say bare face.
1: Bare face.
0: Yeah, that's
1: okay.
0: right. Uh-huh.
1: 그러니까 이상하게 얘네들이 친한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단어들끼리. Right.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Maroon 5 with Sunday Morning.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Diesel prices in the U.S. have jumped over 70% in a year, severely eroding the purchasing power of everyday Americans. While President Trump moved to boost emergency supply, doubts over its impact and mounting political pressure are dragging down his approval ratings.
0: 미국의 경유 가격이 1년 새 70% 이상 급등하는 등 고물가 여파로 미국인들의 실질 구매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공급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불투명하고 정치적 부담만 커지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자동차 없이는 진짜 생활하기 힘든 미국입니다. 땅도 너무 넓고요. 자, 그래서 기름값이 엄청 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국보다 더 비싸다고요?
1: Oh yeah, absolutely. 와. And especially because typically we think

0: think of diesel as mm-hmm. being the cheaper option.
1: Right, right.
0: So trucks and big, mm. you know, machinery yes. are run by diesel.
1: Mm-hmm.
0: Now, diesel is more expensive than regular gas. So in America, it hit $6.28.
1: Mm-hmm.
0: And some places, it really depends on the area.
1: Mm-hmm.
0: It has gone up to $8 per gallon.
1: Wow. 갤런당 $8요?
0: This is...
1: Wow.
0: It's not sustainable.
1: Mm-hmm.
0: So a lot of people have just kind of given up.
1: Right.
0: There are, you know, truck drivers who uh-huh. I can't do it anymore.
1: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gasoline, right? 휘발유보다 mm. 디젤 자동차들이 좀 저렴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opt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그리고 이런 큰 흔히 gas guzzlers라고 얘기를 하죠. 기름을 많이 먹는 그런 트럭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 무조건이잖아요. 근데
0: right.
1: 그 가격이 지금 갤런당 $8 를 일부 지역에서는 넘어서면서 운송 농업계에 직격탄을 이제 놓게 된 거죠.
0: So really gas prices for Americans are like the number one indicator of
1: right,
0: inflation.
1: Right.
0: Like it's like because if gas goes up,
1: uh-huh.
0: it really is a big expense
1: right, right.
0: For everyday Americans. Mm-hmm. So because there's this inflation and the wage growth, their salaries are
1: yes.
0: not increasing with the inflation.
1: Mm-hmm.
0: So obviously then everyday Americans are not going to consume. They're not going to spend so much money.
1: 구매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0: yes.
1: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6년간요. 미국 전체 물가가 약 30%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임금 상승이 못 미쳐 그래서 실질 구매력은 급락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0: Mm-hmm.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Diesel prices in the US have jumped over 70% in a year, severely eroding the purchasing power of everyday Americans.
1: 미국의 경유 가격이 1년 새 70% 이상 급등하는 등 고물가 여파로 미국인들의 실질 구매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경유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도 하고 뭐 그리고 고물가의 이유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severely eroding the purchasing power of everyday Americans 라고 얘기가 났어요.
0: Mm-hmm.
1: 이 purchasing power이라고 하는 거가 진짜 뭔가를 살 수 있는
0: yeah.
1: 그런 능력인 거잖아요.
0: Buying
1: 그렇죠?
0: power.
1: Right? Buying
0: yeah.
1: power인데 그것을 erode 시켰다고 얘기가 났어요.
0: Yeah. So the idea of eroding mm-hmm. is basically, you know, like in England, there are these massive cliffs
1: yeah.
0: and the water hits them,
1: mm-hmm.
0: water hits them again.
1: Right.
0: And slowly the cliff erodes, mm-hmm. and that's how it's become, there's like,
1: yes.
0: That's why there's a cliff.
1: Uh-huh.
0: So the fact that something erodes something, it means to weaken or to reduce.
1: 점점 깎아 먹는 거잖아요.
0: To gradually, that's it, 그러니까 to gradually wear uh-huh. away something.
1: 그러니까 바람이나 물 같은 것이 바위를 이제 조금씩 깎아내는 거, 흔히 이제
0: yeah.
1: 좀 뭐 침식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로 쓰면 뭐 erosion. 이라는 게 있는데
0: mm-hmm.
1: 정말로 purchasing power를 erode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구매력을 떨어뜨린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0: Yes.
1: Okay.
0: Yes.
1: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While President Trump moved to boost emergency supply, doubts over its impact and mounting political pressure are dragging down his approval ratings.
1: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공급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불투명하고 정치적 부담만 커지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approval ratings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approval이라는 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인정하고 찬성하고 지지하는 그런 ratings, 그런 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mounting political pressure. 큰 이유가 되겠죠.
0: Mm-hmm. Mm-hmm. So when something mounts, it keeps growing.
1: Mm-hmm.
0: Think of mountain.
1: Right.
0: Right? It just keeps growing and you make a mountain.
1: 산이죠. 쌓여가죠. 네.
0: That's right. That's right. So mounting means increasing political pressure.
1: Mm-hmm.
0: And political pressure basically is, you know, hey, you need, Trump,
1: right.
0: administration, do
1: right, right.
0: something.
1: Okay.
0: Yeah. You got to lower the cost or, you know, or do, you know, end the war.
1: Right, right.
0: So they're really receiving pressure.
1: 뭔가 정치적인 압박을 얘기를 하는 것이 political pressure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mounting 해가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산을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뭔가가 쌓여가는 그런 느낌, right?
0: Yeah.
1: 저번에 우리 뭐 pile up, accumulate 뭐 이런 동사도 나왔었는데요.
0: Mm-hmm.
1: So, 계속 쌓여만 가는 그런 정치

0: 정치적 압박을 얘기를 할 때 mounting political pressure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게 그의 approval ratings를 올려주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drag down 한다고 했습니다.
1: And this is a great expression to describe. Drag down means, of course, when you drag something, you kind of like, it doesn't want to go, but you're dragging your feet. Like you don't want to go somewhere, you're dragging your feet.
0: Right.
1: And it's that kind of like, oh, I don't want to go, but like I have to.
0: This, 억지로.
1: Yes. So when you drag something down, it's like something is heavy up here and it's pulling it down. That is the idea of dragging down his approval rating.
0: 아래로 진짜 질질 끌고 내려가는
1: it's,
0: 거네요.
1: Yes, that's right. That is going down, going down, going down okay. even more.
0: 그러니까 이 drag 자체가 우리가 끌고 간다라는 뜻인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drag 자체가 정말 좀 억지로 하기 싫은데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1: Yes,
0: 그래서
1: that's right.
0: it's like dragging someone out of bed.
1: You're
0: 이러면
1: right.
0: 아 진짜 잠자리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어내는 걸 얘기하듯이 여기에서는 그의 지지율을 막 끌어내리다 떨어뜨리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참고로 그 everyday Americans들의 purchasing power를 좀 erode 시키다 아까 잠깐 나왔는데요. 여기서 everyday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이 아니고요. 아주 일상적인 혹은 정말 평범한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Diesel prices in the U.S. have jumped over 70% in a year, severely eroding the purchasing power of everyday Americans. While President Trump moved to boost emergency supply, doubts over its impact and mounting political pressure are dragging down his approval ratings.
0: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1: Chestnut Trees and Blossom, a rare work Vincent van Gogh completed mere months before his passing, has gone on public display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six decades. With the painting expected to fetch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a fierce bidding war is brewing among top global collectors and museums.
0: 빈센트 반 고흐가 세상을 떠나기 두 달 전 남긴 희귀작 꽃핀 밤나무가 60여 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낙찰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수집가들과 박물관들의 뜨거운 인수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반 고흐가 생애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이제 경매를 앞두고 일반에 공개됐다고 합니다. 작품명이 뭔가 굉장히 예뻐요.
1: Oh, it's very lovely.
0: 꽃핀 밤나무, chestnut
1: yeah.
0: trees in blossom.
1: Incredible. And so basically, he passed away just 2 months later after he completed at the age of 37. So young,
0: yeah, so
1: right? Young. And this is really very rare. His final period artwork is very rare.
0: Okay.
1: And it hasn't been seen for a long time because, you know, it was a private collector who had it. And finally, it is out. And it is up for sale.
0: 아, 그러니까 한참 비공개로 되어 있었네요. 그렇죠? Private collector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특히나 굉장히 가치가 나갈 수가 있는 게 이제 작품을 완성을 하고 나서 약 두 달 뒤에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애 마지막 시기의 작품으로서 굉장히 좀 미술 시장에서 매우 매우 진귀한 그런 작품이 되겠네요.
1: Yeah, right. so I mean, they're thinking maybe it's an estimated value of 180 million, but at an auction, if you want it more, you can pay 200 million. We don't know.
0: 그것보다 훨씬 더 north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Chestnut Trees and Blossom, a rare work Vincent van Gogh completed mere months before his passing, has gone on public display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six decades.
0: 빈센트 반 고흐가 세상을 떠나기 두 달 전 남긴 희귀작 꽃핀 밤나무가 60여 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a rare work잖아요. 조지 마요. 굉장히 흔치 않은 정말 구하기 힘든 작품인데요. That he completed mere months before his passing. 여러분, passing은 어디를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 원래 동사로 pass away 하는 게 세상을 떠나다. 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 임종, 뭐 이런 식으로 죽음 전에. 근데 쌤, months before가 아니라 mere months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1: Yeah, so you wonder why M-E-R-E. So this is to emphasize that it was right before, just months before he passed away.
0: Okay.
1: Right.
0: 그러면,
1: so,

0: 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겨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약간 불과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So mere months before his passing이라고 얘기를 하면 죽기 전에 한참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불과 몇달 전에
1: That's right.
0: 완성이 되었다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1: That's
0: 같습니다. 그렇죠? 연결해 볼게요.
1: With the painting expected to fetch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a fierce bidding war is brewing among top global collectors and museums.
0: 수천억 원대의 낙찰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수집가들과 박물관들의 뜨거운 인수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낙찰가가 엄청날 거야라는 사람들이 이제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A fierce bidding war is brewing among top global collectors and museums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쟁 중에서도 fierce한 전쟁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치열한 전쟁인데 bidding war이라고 했어요.
1: That's right. Because during an auction, you're going to have all these bidders, and they're going to compete with each other. It's like a contest to outbid each other. So that's the idea of a bidding war. There's going to be a lot of competition for this work of art.
0: 그럼 거의 fierce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intense라고 볼 수도
1: Very,
0: 있겠네요.
1: yes, very intense, very strong. It's going to be like, you know, I mean, of course, they're not going to kill for blood, but it's going to be very intense.
0: 그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fierce bidding war, bid 한다는 것은 뭔가 입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입찰 경쟁이 well, is going to happen 뭐 이런 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is brewing.
1: Is brewing,
0: Hold
1: yeah.
0: on. 지금 커피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1: Yeah, because we think of brewing with coffee and beer, making
0: Beer?
1: coffee and beer. Here, if something brews, it means it slowly develops. And the idea is that the tension is slowly building, like, you know, it's kind of like it's
0: Bo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oggleb
1: talk about it and like, you know, like who's going to be there. It's the talk of the town.
0: 아, okay. So 원래는 brew 한다는 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그래도 커피를 좋아하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커피를 뭐 우리거나 아니면 맥주를 양조하거나 할 때 이제 brew 한다는 걸 쓰는데 그게 이제 뭔가 한 번에 땅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커피도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처럼 어떤 문제나 갈등 뭐 이런 이슈들 같은 것이 싹 트는 거 조금씩 조짐을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뭐 와 오늘 이번에 비링 워 장난 아닐 것 같아 뭐 얘기 들었어 그러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점점 익어가는 거죠.
1: That's right. Because you know these collectors and museums they want it.
0: Right.
1: It's brewing.
0: Oh, brewing. 분위기가 막 아, 정말 끌어가고 있어. Yeah. 막 우러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1: It should be very interesting.
0: 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Chestnut trees in blossom. A rare work Vincent van Gogh completed mere months before his passing has gone on public display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six decades. With a painting expected to fetch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a fierce bidding war is brewing among top global collectors and museums.
0: 네,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정치인이나 아니면 엘리트층이 아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 미국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Mayday, Mayday. Mayday Americans. Number two, Everyday Americans. Number three, Holiday Americans.
0: 아니 뭔가 다 day가 들어가긴 하는데 약간씩 달라요. 자 다시 한번요. 일반 미국인들, 정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 미국인들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Number one, Mayday Americans. Number two, Everyday Americans. Number three, Holiday Americans.
0: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Above Envy with The One.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일반 미국 시민들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2: That would be number two, everyday Americans.
1: 네,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김미경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0936님께 보내드릴게요.
2: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1: Alright,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 A video of an American baseball fan getting booed by nearby spectators for refusing to give a foul ball to a child has gone viral. As more people argue that fans shouldn't be expected to give up a ball they've caught, the debate over ballpark etiquette is gathering steam.
1: 경기장에서 잡은 파울볼을 아이에게 양보하지 않았다가 주변 관중들의 야유를 받은 한 미국 야구팬의 영상이 화제입니다. 정당하게 잡은 공을 반드시 양보할 필요는 없다는 반응이 힘을 얻으면서 관중석 에티켓을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구장에서 파울볼을 잡으면 아무래도 기분이 엄청 좋겠죠.
2: Sure.
1: 근데 옆에 어린아이가 초롱초롱 눈으로 갖고 싶은 표정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공을 양보를 해야 할 것인가? 이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장에서 이런 상황이 딱 벌어졌다고 합니다.
2: Well, you know, this isn't the first. Mm-hmm. There was a situation I saw a video
1: right.
2: where like the ball came mm-hmm. and the kid was there
1: uh-huh.
2: and the man was there. They were like very

0: close to each other.
1: Right.
0: But of course, the adult is faster. So he just caught that ball. And so like the whole crowd was like, and the kid was like, he started crying. So what do you do?
1: What happened?
0: He kept the ball.
1: He did? 오케이, 잠깐만요. 약간 뒤에 뭔가 플롯 트위스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그냥 So he kept the ball.
0: I think he kept the ball. I think, yeah.
1: 그런 것도 봤어요. 진짜 아이가 100% 거의 잡겠다 싶었는데 가가지고 얼굴 앞에서 탁 채간
0: Someone
1: 거예요.
0: Did that too.
1: 그런 거는 사실 좀 아 이건 아니다 싶기는 한데 이게 정당하게 나한테 날아왔기 때문에 내가 잡았는데 옆에서 그런 눈빛을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반응이 있었대요. Well, 해당 팬을 옹호하는 반응이 오히려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를 왜 굳이 줘야 되냐라는 반응이 더 컸대요.
0: Yeah, right. That's right. Because really, it's fair game. It's fair game.
1: 어, 그것도 게임이죠.
0: Whoever catches it, right. he should keep it.
1: Right,
0: so
1: right.
0: there's a whole like debate. You know, what is proper baseball etiquette? You know, but obviously, if the kid caught it and he takes it, well, that's wrong.
1: That's wrong.
0: That's
1: not right. 저는 만약 가야 되면은 선글라스를 꼭 착용해가지고 눈을 안 마주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0: okay.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A video of an American baseball fan getting booed by nearby spectators for refusing to give a foul ball to a child has gone viral.
1: 경기장에서 잡은 파울볼을 아이에게 양보하지 않았다가 주변 관중들의 야유를 받은 한 미국 야구 팬의 영상이 화제입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미국 베이스볼 팬인데요. Getting booed by nearby spectators. Spectators는 관중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부를 했나 봐요.
0: Okay.
1: 자, 일단은 부를 하는 거 그리고 부를 받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0: Okay. So I'm sure you've heard like boo. That is the whole idea.
1: 한국에서는 우 이러거든요.
0: I see.
1: Right.
0: In English, we say boo.
1: Right, right.
0: So B-O-O.
1: Boo.
0: Yeah.
1: 약간 이렇게.
0: It's like a verb. So if you get booed or you're booing somebody, it means that you're like disapproving. Like.
1: 야유하는 거네요.
0: Get out of the way. We don't want to see you. That's terrible.
1: Okay. All right. So 남을 부하는 거가 실제로 뭐 소리를 낼 때 부하기도 하지만은 야유를 하는 게 되겠고 내가 만약에 I got booe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유를 받았다. 이렇게
0: That's
1: 하지. 당했다.
0: Scary. Imagine yourself on stage and you get booed. Boo.
1: 아, 무서워요.
0: That's scary.
1: 내려와라. 막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저는 부라고 하는 게 재밌는 단어인 것 같은 게요, 쌤.
0: Yeah.
1: 부 이러면 야유하는 거잖아요.
0: Yeah.
1: 근데 그거를 짧게 부.
0: 부
1: 이러면 남을 scare 할 때 있잖아요.
0: Yeah.
1: jump scare 시킬 때
0: right.
1: 깜짝 놀래게. 한국에서는 왜? 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 얼마나 길고 얼마나 짧게 하느냐에 따라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0: Oh, 그렇죠? so true.
1: Yeah.
0: Like. Boo, from Boo. behind.
1: Right. 자, 희주 문 4818님이요. 부산에서 아주라라고 이미 유명하죠. 어? 이 아주라가... 아! 아주라 이건가 봐요. 와, 저는 그래서 아주라?
0: Really?
1: 했는데, 와, 진짜 이미 그런 게 있군요.
0: 아하.
1: 아가 아니라 아이래요, 아이.
0: 아이, 아이한테 줘라.
1: 아, 이제 이해했어요. 완전 이해했습니다. 아, 주라 이건가요, 혹시? 아이한테 줘라.
0: 주라.
1: 아, 저는 아, 주라 이거 아니었습니다. 이은민님이요, 부산 사직에서 들을 수 있는 아, 주라. 아, 이거구나.
0: 아, 주라.
1: 하나 배웠습니다.
0: Okay.
1: 네. 자, 다음으로 연결해 볼게요.
0: As more people argue that fans shouldn't be expected to give up a ball they've caught, the debate over ballpark etiquette is gathering steam.
1: 정당하게 잡은 공을 반드시 양보할 필요는 없다는 반응이 힘을 얻으면서 관중석 에티켓을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팬들이 무조건 그 공을 give up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give up이라고 하면 무조건 뭔가 다 포기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give up이라고 하는 게 좀 남에게 준다는 느낌이 있죠.
0: That's right. So you're giving up something. So it makes it, it changes the definition.
1: Right.
0: So if you give up something, it means you're letting something go. And sometimes you want to keep it, but like, okay. I'm going to give it up. Yeah, I'll let it go.
1: 근데 약간 그런 뉘앙스 있잖아요. 약간 reluctantly,
0: I don't want to.
1: right?
0: Yeah.
1: 정말 하기 싫은 느낌.

0: 느낌인데 어쩔 수 없이 아 분위기가 이러니까 오케이 okay, I give up.
1: That's right.
0: 이런 느낌이 I 들었네요. Give it up. Okay. Alright. So 우리가 give up a ball이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단순히 포기하다 이 느낌보다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양보하다. 로 받아들이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1: That's right.
0: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the debate over ballpark etiquette, right? 뭐 mm-hmm. ballpark은 야구장을 얘기를 하겠지만요. is gathering steam 하고 mm-hmm. 있다고 합니다. 이 야구장 에티켓이 점점 지금 스팀이라고 하는 거 뭔가 yeah. 김이 막 올라와요. 그거를 yeah. 모으고 있대요.
1: Yeah, that's right. So it's kind of like imagine a train mm-hmm. like leaving and first it's like and then the steam is yeah. like fully. So the idea is that it is getting more wider the debate. Uh-huh. People are talking about it more uh-huh. and that is the whole idea.
0: 기차가 진짜 처음에 축축축 하면서 스팀을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Uh-huh. Right? 에너지를 모으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yes. 점점 빨라지고 트레인이 mm-hmm. 그리고 뭐 여기서는 트레인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확산이 되고 있는 거네요.
1: It
0: 이 에티켓이 이거에 대한 막 논쟁이 지금 막 쭈쭈 하면서 가속화되다, 확산되다라고 할 때 gather steam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video of an American baseball fan getting booed by nearby spectators for refusing to give a foul ball to a child has gone viral, as more people argue that fans shouldn't be expected to give up a ball they've caught. The debate over ballpark etiquette is gathering steam.
0: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eef up, 뭔가 근육을 이렇게 build하는 느낌으로 강화하다, 보강하다.
1: They beefed up the menu with new options.
0: 메뉴에 신 메뉴들을 추가해서 보강했더라고. 근육을 뭔가 쌓은 느낌이야. 막 이러면서 자, naked eye라고 얘기를 하면 맨눈, 육안이 되겠죠.
1: You can see the planet with a naked eye tonight.
0: 오늘 밤엔 그 행성이 맨눈으로도 보여. 뭐 magnifying glass 이런 거
1: telescope.
0: 필요 없어.
1: No need for a telescope.
0: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렇죠? 자, order of the day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주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지배적인 분위기를 얘기를 하게 되겠죠.
1: Comfort is the order of the day for airport fashion.
0: 공항 패션은 뭐니 뭐니 해도 편한 게 요즘 지배적인 분위기야. 이런 분위기로 할 수가 있겠고요. Brew 하는 거는 이제 커피를 우러내는 것도 뭐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런 뜻도 되지만은 위기나 갈등 같은 것들이 조짐을 슬슬 보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1: I think trouble is brewing between them.
0: 둘 사이에 뭔가 싸움이 일어날 분위기야. 뭔가 보글보글보글 끓고 있어.
1: Yeah.
0: Right. 자, drag down 뭐 someone something 한다고 하면은요. 그것을 끌어내리는 거. 결국에는 뭐 지지율이라든가 분위기 같은 것을 깎아먹다가 되겠죠.
1: Don't let his bad mood drag you down.
0: 그 사람 기분 나쁘다고 너까지 분위기 처지지 마. 뭔가 끌어내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 무드 자체를요.
1: 오케이.
0: 여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All right,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Sting. It is Shape of My Heart.
0: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한 시간 함께하는 Deep Dive Daily. 자, 여러분 영양제 잘 챙겨 드시나요? 그런데 이 건강 좀 챙겨보겠다고 큰맘 먹고 직구한 영양제 먹기가 가끔은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알약 크기에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최근 알약이 아닌 피부가 영양분의 새로운 통로라고 합니다. 라고는 하는 이 패치형 영양제. 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런 게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피부에 척 붙이면요 영양 공급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객관식 문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 중 나머지와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2: Number one, permeate. Number two, penetrate. Number three, pierce. Number four, dissolve.
1: 억양이 뭔가 액센트가 마지막에 dissolve. 조금 달랐는데. 자, 오늘 기사에 나오는 동사들이거든요. 이 하나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자, 문제 다시 드릴게요. 다음 중 나머지와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골라주세요.
2: Number one, permeate. Number two, penetrate. Number three, pierce. Number four, dissolve.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3: Deep Dive Daily.
1: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2: Do supplement patches actually work?
1: 영양제 패치 진짜 효과가 있을까? 자, 요즘 팔이나 배에 알록달록한 패치를 붙이는 사람들이 조금씩 눈에 띕니다. 기분을 좋게 해준다, 뭐 집중력을 높여준다, 에너지를 채워준다. 효과도 참 다양하게 소개되던데요. 그런데 약을 먹는 대신 피부에 붙여서 성분을 흡수시키는 방식이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 금연을 돕는 니코틴 패치나 일부 호르몬 패치처럼요. 피부를 통해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은 이미 의료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죠. 먹는 약과 달리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이런 원리를 활용한 건강관리용 패치가 최근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런 패치도 기대하는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기사를 네 파트로 나눠 살펴보면서요. 과학적인 근거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건강 패치의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합니다.
2: Wellness patches are a growing market. There are dozens marketed for a variety of purposes, such as managing weight, improving focus and boosting energy. Wellness patches and the supplements they contain aren't assessed for safety and effectiveness by the FDA the way medications are. But leaving that aside, are they effective?
1: 건강 패치 시장이 커지면서 체중 관리, 집중력 향상, 에너지 충전 등 다양한 효과를 내세운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과 달리 미국 식품의약국의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을 거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효과는 있는 걸까요? 네.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니코틴 패치라든가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한정돼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별게 다 나온다고 해요. 체중 관리까지 심지어 나온다고 합니다.
2: I know.
1: 네, 믿을 수가 있나요? 붙이면은 살이 빠진다?
2: I don't know. I mean, everything is a patch these days, actually, 네. because they say that because it penetrates and you know through the skin,
1: right,
2: and it goes right. to your system, mm-hmm. it's more effective, but I don't know. I've right. never tried it.
1: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FDA가 보통 일반적인 약을 이렇게 오케이 이건 괜찮아요 하는 거랑 mm-hmm. 이런 supplements를 이렇게 먹어도 되겠어요 하는 거랑은 또 기준이 약간 다른가 봐요.
2: Sure.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2: Wellness patches are a growing market. There are dozens marketed for a variety of purposes, such as managing.

0: weight, improving focus and boosting energy.
1: 건강 관리용 패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체중 관리부터 집중력 향상, 에너지 충전까지 다양한 효과를 내세운 제품들이 수십 가지나 판매되고 있는데요. 라고 했어요. 지금 wellness patches라고 하는 것이 are a growing market. 정말 점점 커져가는 시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wellness라는 단어를 썼네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well-being이라는 yeah. 거에 더 익숙한데. Mm-hmm. 그렇죠?
0: So wellness is a big industry right now. Mm-hmm. And basically the idea of wellness is the state of being healthy mm-hmm. physically, mentally. Mm-hmm. And so these wellness patches are claiming that they are going to help us be healthy.
1: 그럼 여기서 wellness라고 하는 거는 health랑은 다르게 그냥 건강 자체가 아니라 건강함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강조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Right. Mm-hmm. So it is claiming, you know, to help you become more healthy.
1: All right.
0: So it is a broad category. Mm-hmm. If you say wellness patches, it could be anything.
1: Right.
0: It could be like a vitamin C patch. It could be like mineral patch. What? Yes. It could be anything.
1: 뭐 뭐가 될지 모르겠네요.
0: It's 그렇죠? under this big umbrella.
1: 그게 yeah. 그리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yes. 하고요. 연결해 볼게요.
0: Wellness patches and the supplements they contain aren't assessed for safety and effectiveness by the FDA the way medications are.
1: 이런 건강 패치와 그 안에 들어있는 보충제 성분은 의약품과 달리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안전성이나 유효성 검증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위험할까 뭐 안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가 있긴 할까부터 이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요. So they aren't assessed for safety and effectiveness by the FDA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더 추가적으로 the way medications are 뭐 일반적인 약들이 assess 되는 만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assess 당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Well, we talked about the word assessment yesterday. And so the meaning of to assess something means to judge basically whether it is, you know, if the quality is good or not or if it's effective or not.
1: Right.
0: So it's to check carefully and to decide whether it is good or bad.
1: Okay. 그럼 뭔가를 assess 한다는 것 자체가 평가를 한다라는 뜻인데 결국에는 일반 약을 평가 assess 하는 방식이랑은 다르게 assess가 되지가 않는다라고
0: no.
1: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아무도 이게 진짜 되긴 할까 알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But leaving that aside, are they effective?
1: 그렇다면 이런 점은 일단 제쳐두고 진짜 효과 자체는 있는 걸까요? 라고 합니다. But leaving that aside, 그것들을 옆으로 남겨두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옆으로 남겨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0: Okay, so basically what you're talking about right now, let's not think about that.
1: All right.
0: Let's not discuss that for now. Let's move on to another point. And the other point is really everybody wants to know Is it effective?
1: Okay.
0: Does it do its job?
1: 물론 무슨 말, 안전한 거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그걸 옆에 제쳐두고라도 이거는 괜찮냐? 효과는 있냐?
0: yeah.
1: 이런 느낌. So, leaving that aside라는 거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가져가서요. 그 점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0: Yes.
1: 그리고 왜 그런 비슷한 게 또 있죠? Jokes aside,
0: oh, yes.
1: 하면서 이제 문장을 출발할 때가 있는데 그건 어떤 느낌일까요?
0: So jokes aside, meaning we've been joking around. But hold on, let's put that aside. I want to be serious now.
1: 그때 약간 무서운 거죠. 지금 처음에 만나서 처음부터 뭔가 본론을 얘기하기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농담을 막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okay now. Jokes aside, 이러면서 뭔가 진지한 얘기를 시작할
0: yes.
1: 때 농담은 제쳐두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Yeah, you're putting something here. Oh, well, let's put that away and let's now talk about this.
1: All right. 자, part one 다시 듣겠습니다.
0: Wellness patches are a growing market. There are dozens marketed for a variety of purposes, such as managing weight, improving focus, and boosting energy. Wellness patches and the supplements they contain aren't assessed for safety and effectiveness by the FDA the way medications are. But leaving that aside, are they effective?
1: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0: Here's 17 with Darling.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Do supplement patches actually work? 영양제 패치 진짜 효과가 있을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패치를 통해 약물을 투여하는 가장 큰 장점은요, 성분이 천천히 지속적으로 방출된다는 점입니다. 또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도 줄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피부를 통한 약물 흡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피부는 외부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이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서 그 성분이 모두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약물 패치가 효과를 내려면 유효 성분이 피부 표면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숙이 침투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성분 자체의 특성과 제조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성분이 피부를 통과하기 쉬운지 전문가의 설명 들어볼게요.
1: When a patch is placed on the body, its active ingredients permeate the outermost layer of skin, which has a brick-and-mortar type of structure composed of skin cells and fats, Brogdon said. Compounds that have a small molecular weight and are fat-soluble are more likely to breach this brick wall, penetrate deeper into the skin's layers, and ultimately reach the bloodstream, she added.
0: 패치를 붙이면 유효 성분이 피부의 가장 바깥층을 통과해야 합니다. 피부 장벽은 피부 세포와 지방으로 이루어진 벽돌과 시멘트 구조와 같다고 하는데요. 분자량이 작고 지방에 잘 녹는 성분일수록 이 장벽을 통과해 혈액까지 도달하기 쉽다고 합니다. 와, 이런 생각은 못 해봤네요. 그렇죠?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면 그게 이제 뭔가 피부에 들어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하는데 저는 피부가 굉장히 얇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1: Oh, there's like layers of the skin.
0: 네.
1: And

0: So
1: 쌤은 피부가 어때요? 좀 얇은 편인가요? 그런
0: no,
1: 거 알 수 있나요?
0: Actually, my skin is actually quite thick.
1: So,
0: like I don't, I mean, I have some wrinkles,
1: right,
0: but
1: right,
0: not
1: right.
0: so many compared to some other skin.
1: 어? 두꺼운 또 장점이 있네요.
0: Yes, that's right. And I was not, I didn't like this when I was younger. Mm-hmm. I was like, I wanted that really kind of dewy.
1: Right, right. But now you do.
0: As you get older, it's like, oh, okay.
1: Okay.
0: It's a little tight.
1: 아, 그러면은 대신에, 아, 패치가 뚫기가 힘들겠는데요?
0: It might not work for
1: 알겠습니다.
0: me.
1: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When a patch is placed on the body, its active ingredients permeate the outermost layer of skin, which has a brick-and-mortar type of structure, composed of skin cells and fats, Brogdon said.
1: 패치를 몸에 붙이면 유효 성분이 가장 바깥쪽 피부층인 표피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 아이오와 대학교 제약학 교수 니콜 브록넨 박사는 이 피부 장벽이 피부 세포와 지방이 얽혀 있는 벽돌과 시멘트 구조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오, 뭔가 웅장한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됐어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아까 미션에서 살짝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permeate 이라는 게 나왔어요. Permeate the outermost layer of skin 이라고 해서 가장 바깥쪽 피부층인 표피를 permeate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0: Okay. It's spelled P-E-R-M-E-A-T. If something permeates, it goes in and spreads.
1: Oh, okay.
0: Okay. So the key point is that it kind of spreads okay. all around.
1: 아, 그럼 단순하게 뭔가를 통과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mm-hmm. 그 안에서 이렇게 확 하고 스며들면서 퍼지는 것까지를 포함한 동사군요.
0: Much like a smell that permeates the house.
1: Uh-huh.
0: It's not just the kitchen, but the smell goes into the rooms.
1: Right, right, right.
0: That is the idea of the smell permeating the whole house.
1: 어, 너무 좋은 그 비유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키친에서 뭐 어머니가
0: 청국장?
1: 청국장 올 생선 막 하고 있는데 yeah. 그게 내 방으로 일단은 들어와요.
0: You know?
1: 들어와서 no. 안에서 이런 식으로 permeate 하는 거죠. 스며들고 퍼지는 거죠.
0: And listen, if you live in an apartment, it permeates the other houses
1: 아,
0: too
1: 그렇죠.
0: sometimes.
1: 쌈 집까지 permeate를 한다. 여러분 이거 안 잊어버릴 것 같지 않나요?
0: Yes.
1: 그렇죠? So, skin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permeate 한다고 하면 피부를 서서히 통과하다 그리고 스며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장 겉에 표피 부분이요. brick and mortar type of structure라고 표현을 했는데
0: yeah.
1: 그나저나 brick and mortar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벽돌과 시멘트 정도의 느낌을 볼 수가 있는 게 brick and mortar store
0: yeah.
1: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0: That's right.
1: 그건 이제 온라인 스토어가 아니라 실제로 눈에서 볼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0: offline.
1: 얘기를 하게
0: yeah.
1: 되겠죠. 자, 연결해 볼게요.
0: Compounds that have a small molecular weight and are fat soluble are more likely to breach this brick wall, penetrate deeper into the skin's layers, and ultimately reach the bloodstream, she added.
1: 분자량이 작고 지방에 잘 녹는 성분일수록 이 장벽을 통과해 피부 깊숙이 침투하고 결국 혈액 속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복잡한 게 얽혀 있긴 하네요. 그렇죠? So compounds that have a small molecular weight 이게 이제 말이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 분자량이 굉장히 작은 것, 가벼운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And are,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Fat soluble.
0: Fat soluble.
1: Wow, right. 지금 solu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0: Yes.
1: Right.
0: Yes. So soluble means basically to dissolve. So vitamins are categorized Is it fat soluble or water
1: okay.
0: soluble? There are certain vitamins that you need to take after a meal because it's fat soluble. And what that means is that it dissolves in fat. So you got to have like nuts or avocado or oil and then take vitamin D or A or K or E. Those are fat soluble vitamins.
1: 그러면은 결국에는 fat soluble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방에 녹는이라는 느낌인 건데
0: yes.
1: so 무슨 soluble이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뭔가에 녹는이라는 느낌이고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dissolve에서 온 느낌이다.
0: Yes.
1: 용해되다에서 온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 오케이. 어려운 단어가 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약간 오, confused 됐어. 할 수 있을
0: okay,
1: 것 같은데요.
0: Okay.
1: 근데 그런 것들이요. are more likely 가능성이 더 크대요. to breach this brick wall 하기에 말이죠.
0: Okay. 네. The word breach. Uh-huh.
1: Mm-hmm.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Breach 하는 거. 뭔가 해커들. Yeah.
0: Oh, yeah.
1: Yeah.
0: Breach the system.
1: Yeah.
0: Okay, there we go. Mm-hmm. So breach, it means to break through a wall. Mm-hmm. So in this case, this is the skin, right?
1: That's the brick wall.
0: That's the brick mm-hmm. wall. But like you said, mm-hmm. you can breach data, as we talked about.
1: 뚫어버리는 거, 그렇죠?
0: Yes, you go through that wall.
1: 아하. So 여기서는 breach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실제로 뭔가를 뚫다, 통과하다라는 뜻으로 또 쓸 수가 있겠네요. Mm-hmm. Okay.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0: When a patch is placed on the body, its active ingredients permeate the outermost layer of skin, which has a brick-and-mortar type of structure composed of skin cells and fats, Brogdon said. Compounds that have a small molecular weight and are fat-soluble are more likely to breach this brick wall, penetrate deeper into the skin's layers, and ultimately reach the bloodstream, she added.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Andrea Perry with Life is Perfect.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Do supplement patches actually work?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 패치 중에는요, 비타민이나 식물성 유효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양 성분들은 과연 피부를 통과해 우리 몸속으로 제대로 흡수될 수 있을까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성분의 제형이나 투과를 돕는 첨가제에 따라 흡수율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요. 또 알약에 비해 영양 결핍이 우려된다는 비교 연구도 있었는데요. 성분이 물에 잘 녹는지 기름에 잘 녹는지에 따라서도 흡수 여부가 크게 갈렸다고 합니다. 들어볼게요.
1: B12 and other B vitamins commonly found in dopamine, energy, and weight management patches most likely wouldn't penetrate the skin well because they're highly water-soluble, Brogdon said. However, a recent study found that microneedles that pierce the skin and then dissolve could help vitamin B12 pass the skin's outer layer.
0: 에너지 체중 관리 패치에 흔히 쓰이는 비타민 B9는 물에 잘 녹아 피부를 잘 통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연구에서는 피부에 침투한 뒤 녹는 미세 바늘을 이용하면 비타민 B12의 피부 흡수를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B12 and other B vitamins commonly found in dopamine, energy, and weight management patches most likely wouldn't penetrate the skin well because they're highly water-soluble, Brogdon said.
0: 브록든 박사는 도파민 패치나 에너지 패치, 체중 관리용 패치에 흔히 들어가는 비타민 B12를 비롯한 비타민 B9는 물에 잘 녹는 성질 때문에 피부를 잘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가 soluble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highly water soluble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그런 성질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penetrating the skin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Mm-hmm. Penetrate이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Okay.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1: Well, we've got a lot of verbs that are kind of mean very similar things. So we learned permeate mm-hmm. and now we're going to talk about penetrate. Mm-hmm. So permeate is more about going in and spreading.
0: Uh-huh.
1: Penetrate is kind of almost is the same thing.
0: Right.
1: It's also to enter and pass through.
0: Mm-hmm.
1: But the idea is that it's really hard to get inside, okay. but you do it.
0: 아, 이게 핵심이네요. 뭔가를 뚫고 간다라는 느낌인데 중요한 건 뚫기가 힘든 것을 특히나 뚫는다.
1: Yes.
0: Right?
1: Yes.
0: 하고 들어간다, 침투한다라고 할 때 쓰기 딱 좋은 것이 바로 penetrate.
1: That's right.
0: 그래서 보통 bullets 뭐 penetrating the body 이런
1: yes.
0: 식으로 할 때도 많이 쓰게 되죠. 그렇죠?
1: Yeah, that's
0: All right.
1: right. Mm-hmm.
0: 김우주 님이요. 와, 굉장한 말을 썼습니다.
1: Okay.
0: breach를 해서 뚫고 penetrate로 침투해서 permeate로 스며들어 버려. 세 단어가 뭔가 미션 임파서블 같은 느낌이요. 하셨습니다.
1: No, it's mission possible.
0: 파서블이에요?
1: It's possible.
0: 가능한 거예요? 아우, 김우준님 제대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1: Yes, that's exactly right.
0: Oh, yes.
1: So, you know, there are slight nuances to yes. all of these.
0: Mm-hmm. Mm-hmm. Okay.
1: okay.
0: 자, 연결해 볼게요.
1: However, a recent study found that microneedles that pierce the skin and then dissolve could help vitamin B12 pass the skin's outer layer.
0: 다만 최근 연구에서는 피부에 침투한 뒤 녹는 미세 바늘을 이용하면 비타민 B12가 피부의 바깥층을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피로 시작하는 동사가 또 나왔어요. 또 나왔습니다. 자, 이 그 미세 바늘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that microneedles
1: yeah.
0: that pierce the skin 하는 and then dissolve 하는 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pierce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Wow, it's like uh-huh. triple P day.
0: I know.
1: It's seriously. So, pierce, P-I-E-R-C-E. Now, this one also you go through but you make a hole.
0: Okay.
1: That is the idea of piercing.
0: Right.
1: Just like you pierce your ears.
0: Uh-huh.
1: So that you can wear earrings?
0: Yes.
1: You make a hole in it.
2: 어, 진짜 피어싱이라고 하잖아요.
1: Yes.
2: 귀에 구멍을 내면서 mm-hmm. 뚫는 거.
1: That's
2: 근데
1: right.
2: penetrate은 구멍을 내는 게 아닐까요?
1: Not necessarily.
2: 아.
1: Not necessarily. Maybe it could, but it is the more idea, the idea that it's very hard to 아하. get through, but you get through it.
2: 아, 그러니까 뭐에 포커스를 두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mm-hmm. 있겠네요. Mm-hmm. Penetrate 같은 경우에는 아, 뭔가 질긴 거, 들어가기 힘든 것을 뚫어냈다라는 것에 더 집중을 하는
1: yes.
2: 것이고 이 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멍을 낸다. 그러기 위해서 더 뾰족한 것을 써서 뚫는다. 그래서 earrings, right?
1: I want to get my ears pierced.
2: 아하, 맞아요. 어, 너 귀 penetrating 했구나? 라고 안 하잖아요.
1: No, we do not say that.
2: 어, 귀 penetrating 아니라 piercing 했구나?
1: That's
2: 라고
1: right.
2: 하는 이유가 있군요. So, pierce는 뚫다, 관통하다 이지만 특히나 뾰족한 물체로 뚫어서 구멍을 내는 거에 포커스를 둔다. 자, 그리고 들어가서는요. And then dissolve 하는 게 나왔습니다.
1: Yeah.
2: 오, 아까 나왔던 단어.
1: That's right. Uh-huh. So, when we talked about fat soluble or water soluble,
2: Right.
1: It is the idea that it is dissolving.
2: Mm-hmm.

0: that it mixes well.
1: Aha. Uh-huh. Okay. So dissolve 한다는 것 자체가 녹다, 녹이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editing software 같은 것도 보면은 mm-hmm. 뭔가 장면이 dissolve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뭔가 하 하면서 화면이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는 느낌 나오잖아요.
0: Melting 그렇죠? away.
1: 그러면서 뭔가 다음 게 이게 등장을 하면서.
0: Yes.
1: Okay, so dissolve라고 하는 거 녹다, 녹이다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Part 3 다시 들을게요.
0: B12 and other B vitamins commonly found in dopamine, energy, and weight management patches most likely wouldn't penetrate the skin well because they're highly water-soluble, Brogdon said. However, a recent study found that microneedles that pierce the skin and then dissolve could help vitamin B12 pass the skin's outer layer.
1: 네. 어, Neverending Story 님이요. 두 분 목소리 너무 듣기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우.
0: Thank you.
1: 감사합니다.
0: Thank
1: 네.
0: you.
1: All right.
0: All right. 김연재님 says 오늘 처음 듣는데 재밌네요.
1: 아, 앞으로 계속 들어주시기
0: yes.
1: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중 나머지와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골라주세요.
0: Number one, permeate. Number two, penetrate. Number three, pierce. Number four, dissolve.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Sia with Unstoppable.

0: yourself why you're using the patch, Kroll said. When there are proven science-backed treatments for health issues such as fatigue, concentration problems, or weight loss. Patches can also be pricey, costing about $20 to $40 for a month's supply. You can get a 160-day supply of vitamin B12 supplements for $10. It's an extremely expensive way to try and get something you can take orally, Kroll said.
1: 피로나 집중력 저하, 체중 감량에는 이미 입증된 치료법이 있는 만큼 패치를 쓰려는 이유부터 생각해 보라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패치는 한 달에 20에서 $40인 반면 비타민 B12 보충제는 $10면 161분을 살 수 있는데요. 먹으면 되는 성분을 얻기 위해 굳이 비싼 패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저는 사실은 먹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은 굳이 이걸 붙일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0: I agree. I feel exactly the same way.
1: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만 붙여도 된다 하는 거면 뭐 maybe, right?
0: Yeah, that's right. If it's not right? like a daily thing, yeah. maybe for convenience, uh-huh. but honestly, it's expensive.
1: Yeah, 만약 그거를 slap on을 you have to do it every single day 하면은 yeah. what's the point, right?
0: What is the point? Exactly. right.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First, ask yourself why you're using the patch, Kroll said. When there are proven science-backed treatments for health issues such as fatigue, concentration problems, or weight loss.
1: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천연물 양리학 및 독성학 교수 데이빗 크롤은 피로, 집중력 저하, 체중 감량 같은 문제에는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이 있는데 내가 왜 이 패치를 쓰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그렇죠. 지금 뭐 fatigue 같은 게 막 피로함을 얘기를 하는 거고 concentration problems, you know, 집중 뭐 저하 뭐 문제라든가 그런 or weight loss, 체중 감량. 이런 거는 사실은 science backed treatments가 이미 있는 겁니다. 그렇죠? Mm-hmm. 자, 뭔가에 의해서 지금 과학에 의해서 backed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0: Yeah, so backed meaning supported. Mm-hmm. So there's support it's supported by scientific research. There's also evidence that this works. It is proven treatment. And earlier in part one, we talked about like, oh, it hasn't been assessed.
1: Right, right.
0: Whether it's safe uh-huh. or effective.
1: Are they even effective?
0: Yeah. Right. And so basically they're pointing out, well, this is science-backed. It is proven.
1: 아,
0: 이미, Why would you choose something else?
1: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굳이 왜? 라는 느낌이 되겠네요.
0: Yes.
1: Okay, so 뭔가에 의해서 back 됐다라고 하면 뭔가 근거가 있다. 근거가 뒷받침된다라는 뜻이 되면서 science-backed treatments라고 얘기를 하면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된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o science backed는 어느 정도는 scientifically proven과 mm-hmm.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0: That's correct.
1: 연결해 볼게요.
0: Patches can also be pricey, costing about $20 to $40 for a month's supply. You can get a 160-day supply of vitamin B12 supplements for $10.
1: 패치는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요. 한 달분에 20에서 $40 정도인 반면 비타민 B12 보충제는 $10면 161분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0: Totally.
1: Right. 여기 보면 patches can also be expensive가 아니라 pricey라는 단어를 썼어요. 많은 분들이 pricey라는 것은 이상하게 안 쓰게 되는 느낌. 왜냐하면 워낙 expensive라는 단어를 예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0: That is true. But native speakers do like this word pricey.
1: Why so?
0: Why? You know, it is it's just part of our everyday sort of language. And pricey, you just add that why. We know price, 가격.
1: Right.
0: But if we add that why, it becomes expensive.
1: Right.
0: It is a high price.
1: So pretty much the same, you think?
0: It is the same.
1: Ah, so expensive,
0: it really is.
1: Pricey, yeah. 하다는 거.
0: I do feel like if you say expensive, it's almost absolute.
1: Okay.
0: Yeah? It's everybody agrees it's expensive. Uh-huh. When you say pricey, it's like, it's kind of expensive. You get that feel.
1: 아, 그러면 expensive, 너무 비싸. 그러니까 비싼 거, 100% 비싼데.
0: Yeah.
1: Pricey 하면은 가격이 좀 나가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Oh,
1: 조금 더 부드럽게.
0: Very nice.
1: 가격 나가.
0: 나가스.
1: 그래도 expensive보다는 price가 조금 남편이라고 볼

0: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비슷하게 왜 스티프하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쌤. STEEP. 그것도 원래는 가파른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oh, that's a little too steep, don't you think?
1: That's right. That's a little too steep means that's a little expensive. Because in this way, it's like really going up.
0: Okay.
1: So depending, oh, that's really steep, very expensive, a little steep, a little pricey.
0: 아, okay. So steep은 그 중간 어디쯤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So 제일 중요한 거는 pricey하고 expensive를 구별을 한다면 price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꽤 나가는 정도의 부드러운 느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It's an extremely expensive way to try and get something you can take orally, Kroll said.
0: Kroll 교수는 이를 두고 먹어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걸 굳이 엄청나게 돈을 더 써가며 얻으려는 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약을 먹는 방법이 굉장히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이 패치 같은 것은 붙이는 거지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을 먹을 때는 진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 거죠, 입에.
1: Yeah.
0: So 여기서 지금 보니까 take orally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1: Yeah. So if you do something orally, it means through the mouth.
0: Alright.
1: So oral has to do with our mouth. So we talk about oral hygiene or oral health.
0: An exam, right?
1: Yeah, that's right. So here, oral exam, that's right, speaking exam.
0: Yeah.
1: So take orally, specifically, you are taking the vitamin through your mouth.
0: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take orally라고 얘기를 하면 경구로 복용하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을 복용한다라고 할 때는 eat을 쓰지 않고 무조건 take를 쓰는 게 맞겠죠.
1: Correct.
0: Right. 그래서, oh, what are you doing? I'm eating some pills. 이게 좀 이상해요.
1: No, 네. can't do, can't do.
0: Alright, part four 다시 듣겠습니다.
1: First, ask yourself why you're using the patch, Kroll said. When there are proven science-backed treatments for health issues such as fatigue, concentration problems, or weight loss, patches can also be pricey, costing about $20 to $40 for a month's supply. You can get a 160-day supply of vitamin B12 supplements for $10. It's an extremely expensive way to try and get something you can take orally, Kroll said.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정답은 뭘까요?
1: The answer is number 4, dissolve.
0: Dissolve, 녹다, 녹이다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뭔가 스며들거나 뚫고 가던가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모니카 리님, 그리고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5165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165님이요. 1번에서 3번 단어는 뚫거나 침투한다는 뜻이고, 4번 dissolve는 녹아서 섞이거나 사라진 다는 뜻이죠.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1: Good job, guys.
0: All right.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David Choi with Enjoy the View.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붙이기만 하면 에너지가 생긴다는 비타민 패치 봤어?
0: 어, 그냥 하나 촥 붙이면 끝이라는 거잖아.
1: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되지.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실제 효과를 입증할 증거가 거의 없대.
0: 근데 나 한동안 쓰고 있었는데 효과 좀 있는 것 같아. 응? 여러 개 옆으로 붙였더니 소변이 거의 형광 노란색으로 빛나는 수준임.
1: 하!
0: 아 눈부셔.
1: 야, 어우!
0: 아니 왜냐면요, 그거 아시죠?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저는 비타민C 너무 많이 먹으면은 굉장히 소변이 굉장히
1: well,
0: 그렇다.
1: I think it's vitamin B.
0: Oh, really?
1: But it could be vitamin C too. But vitamin B definitely it makes it very yellow.
0: Yellow.
1: Yeah.
0: 심지어 거의 니온 수준입니다.
1: Yeah, that's right.
0: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그냥 하나 착 붙이면 끝이라는 거잖아. 인데요. 끝이라는 거자라는 건 결국에는 아, 다 준비가 된 거다 이거. 뭐 이제는 뭐 더 이상 뭘 할 게 없다 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거 방금 문장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1: Just slap one on and you're good to go, right?
0: 어, 예전에 이마에 뭐 착 붙인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1: Slap
0: All right, so slap on 한다는 게 착 하고 붙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slap on만 한 장 쫙 붙이면 You're good to go라고 했어요. 넌 가는 것을 그거에 good하다?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렇죠?
1: Great expression. You're good to go. Very colloquial, conversational expression. And this means if something is good to go, it means everything is ready.
0: Okay.
1: Or something is working properly. Or it's approved. So, depending on the context. For example, like, you know, even a doctor could say like, okay, well, your lab results seem pretty good. You're good to go.
0: 아.
1: Like, go, it's okay. You're good. You're fine.
0: 아, 방금 그거는 정말 literal meaning으로 정말 이제 가셔도 돼요.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오케이, 드디어 뭐 웹사이트 빌딩 디자이닝 다 했어요. 오케이, this website is good to go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세상에 내놔도 될 정도로 준비가 되었다라는
1: it's,
0: 뜻으로 또 쓸 수가 있죠.
1: Right. It's completely ready. Or maybe you have, you know, you're fixing something and they fixed it for you and it's like, okay, we got it all repaired and everything's working fine, you're good to go.
0: Okay, and 고친 거 자체도 it's good to go라고
1: it's
0: 쓸 수 있는 거예요.
1: That's right.
0: 그래서 물건을 주어로 써도 되고 사람을 주어로 써도 되고 아무튼 someone or something is good to go, meaning that it's fully ready, right?
1: It is ready.
0: 완전히 준비가 끝났다, 바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 그거 패치 하나만 slap on 촥 하게 되면 촥 하게 되면은 이제 you're good to go다. 그 얘기는 이제 건강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1: Yeah, you're all ready.
0: 비타민 다 들어오기를 준비가 된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0: Okay, so good to go. 비슷하게는요, 제가 you're all set 이라는 표현도 아, 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라고 쓸 수가

0: 있겠습니다. Alright, 자, 사실 대화에서 표현이 몇 개 더 나왔는데요. 크리스틴 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붙이기만 하면 에너지가 생겨라고 팩트를 말하는 느낌이 아니라 생긴다는 비타민 패치 봤어? 그러니까 마치 남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생긴다고 하던데 라는 느낌을 좀 줬거든요.
1: Yeah. 자, so the word that you want to use is supposedly.
0: Supposedly.
1: Supposedly. Mm-hmm. Now, you've heard people say like, you're supposed to do something.
0: Right.
1: So it is expected mm-hmm. and you don't have to, mm-hmm. but you should. Mm-hmm. But supposedly means that that's what people are saying. Mm. I don't know mm-hmm. if this is true.
0: Right.
1: But that's what they say.
0: 그러니까 본인은 약간 빠지는 느낌이네요. 이게 확실한지는 나는 몰라. 팩트인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Okay. So, supposedly 그러면 그렇다고 알려진 주장에 따르면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가 생긴다고 하던데? 그런 비타민이 있다고
1: supposedly.
0: 하던데?
1: Supposedly. 네. Yeah.
0: 그런 mm. 느낌으로 쓸 수가 또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 아까 you're good to go에 가려서 너무 싹 넘어가긴 했는데요. slap something on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attach를 한다는 뜻일까요?
1: Well, it is attaching, but you're doing it very quickly mm-hmm. and without very little effort. Uh-huh. It's like, you know, because you're when you slap yourself, uh-huh. it's like real fast.
0: Uh-huh.
1: So you take the patch and just slap it on.
0: 갖다가 던지는 느낌. 촥 하고 재빨리 붙이다가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요.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되지라고 쌤이 했는데요. 영어로 하게 되면 not so fast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정도가 되겠고요.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1: Have you seen those vitamin patches that supposedly boost your energy?
2: Yeah, just slap one on and you're good to go, right?
1: Oh, not so fast. Experts say there's little proof they actually work.
2: Actually, I've been using them for a while. I think they're working. I stacked so many on that my pee is practically glowing neon yellow.
1: Okay, uh-oh. TMI. Too much TMI. Information. Yes. Oh, gosh.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2026영님이요. 가을 산책하며 듣다가 니언에 빵 터져서 무릎에 힘 풀려요. 시트콤보다 더더 재밌어요. 땡스 하셨습니다.
1: Neon P is the word of the day.
0: Oh, yes. Yeah. All 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Kristen Sam, 수고하셨습니다.
1: Likewise, Mayu Sam.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our final song by Hone. It is Free Love.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nd we'll see you tomorrow.
0: Yes.
1: Bye-bye.
0: Bye.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1.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everyone. We're in the middle of office week here at Start English.
0: 그래서 그런지 계속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I feel like I'm working constantly.
1: Right, all of these work expressions.
0: 맞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Mm-hmm.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Today's expression is very important for being polite in the workplace.

0: lot of times people mm-hmm. contact you and you can't reply right away.
1: 사람들이 연락을 했는데 바로 다시 연락을 주지 못할 때가 많죠. 맞아요. Mm-hmm.
0: So then to be polite, you would say this at the beginning of your response. Sorry, I missed your message.
1: 아, 그래서 공손하게 내가 당신의 메시지를 연락을 못 받았다라는 말을 다시 메시지를 연락을 할 때 써야 되겠죠. 그때 쓰는 말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0: Sorry, I missed your message.
1: 죄송해요. 메시지를 못 봤어요. Sorry, I missed your message. 라고 하면 되겠네요. Sorry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미안하다라는 말이니까 I missed your message. 이 부분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파헤쳐 보고 올게요.
0: Ready, start!
1: Okay, so today's mission sentence is once again...
0: Sorry, I missed your message.
1: 자, 일단 sorry가 나왔네요, 그쵸? 미안해요, 죄송해요 라는 표현으로 정말 그냥 미안한 일이 있다 그러면 일단 sorry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영어하는 사람들이 sorry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Mm-hmm. Especially British people. Oh, sorry, sorry. Yes, 여기서 sorry, 저기서 sorry.
0: And Canadians are famous for it.
1: 아, 그렇죠. 캐나다 네. 사람들도 진짜 sorry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데 이 sorry라는 말을 또 너무 많이 하니까 Are you really sorry? 진짜 미안한 거 맞아?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sorry라고 하면서 I missed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놓친 거죠. 그래서 내가 놓쳤어요. I missed 이렇게 말을 하죠. Miss가 보고 싶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놓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과거 형태로 ed를 붙여주면 missed가 되겠죠. 그래서 sorry I missed 뭐뭐라고 하면 죄송해요 제가 뭐뭐를 놓쳤어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이제 무엇을 놓쳤는지 말해야 되겠죠. Your message가 당신의 메시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말하는 거고요. Sorry, I missed your message. 죄송해요. 보내주신 메시지를 못 봤어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아주 공손함을 표현한 그러한 expression이네요. 그럼 우리 같이 공손하게 연습해 볼까요?
0: Sorry, I missed your message.
1: Sorry, I missed your message.
0: Sorry, I missed your message.
1: Sorry, I missed your message. 네, 잘하셨어요. 왠지 미안하단 말을 오늘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0: Pattern practice.
1: So are we saying sorry a lot today?
0: Yes, the pattern is a sorry pattern.
1: 그렇군요.
0: Sorry, I missed your message 대신에 다른 거 you might miss. Sorry, I missed your call. 그런 거요.
1: 그렇군요. Sorry를 일단 무조건 말합니다. I missed 뭐뭐. 그래서 your message 대신에 다른 걸 넣는 거죠. 뭐 방금 말씀하신 your call, 전화를 제가 못 봤어요. 라든지 기타 등등 한번 만들어 볼까요?
0: Okay, you might say, sorry, I missed the movie.
1: 죄송해요, 영화를 못 봤어요. 아니, 제가 나온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I'm in it, 봤었어야죠. Sorry, I missed the movie.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0: Sorry, I missed the class.
1: 죄송해요. 수업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어, 그래요? 그러면 F.
0: 네. 오, F 발음 좋습니다.
1: 아, 예. 저는 그런 교수는 아닙니다. 어, 왜? Why did you miss the class? 일단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miss class 하면은 minus one point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the class가 그 수업이라는 뜻이죠.
0: Sorry, I missed the first part.
1: 죄송해요. 첫 부분을 놓쳤어요. 그런데 꼭 질문은 첫 부분에서 나오죠.
0: All the questions come from the part you missed.
1: 항상 그렇더라고요.
0: So, mm-hmm. what do you think?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1: 잠시만요. Sorry, I missed your question.

0: 죄송해요. 질문을 못 들었어요. Could you repeat it again?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이러면 안 되죠. 그래도 sorry를 했으니까 얘기해 주겠네요. Sorry, I missed your question. 죄송해요. 질문을 못 들었어요. Could you repeat it again?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도 또 물어볼 수 있겠네요.
1: Sorry, I missed the announcement.
0: Announcement는 공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I missed the announcement. 그 공지를 놓쳤다. 그래서 내가 몰랐다라는 거죠. 아니, 오늘 everyone's supposed to wear green. Why are you wearing blue? Sorry, I missed the announcement.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Sorry, I missed the deadline.
0: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Deadline은 마감 기한이죠. 그래도 제가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네, sorry, I missed the deadline. 저는 진심으로 sorry입니다. 네, 다시는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Now, we said this already, but it's a very important one, so I'm going to do it again.
0: Uh-huh.
1: Sorry, I missed your call.
0: I missed your call. 당신의 전화를 제가 못 받았어요라는
1: 많이
0: 말이죠.
1: 쓰는 말이에요.
0: 정말 많이 씁니다.
1: Especially professionally.
0: 네. 뭐, personally도 쓸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꼭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1: Sorry, I missed the memo.
0: I missed the memo. The memo는 이제 공지는 좀더 official한 거고요. announcement는. 메모는 누가 진짜 메모를 적어놔서 딱 붙여놓고 갔는데 그걸 못본 거죠. 네, 그래서 sorry I missed the memo. 제가 그 메모 해놓으신 거를 놓쳤어요.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1: Sorry, I missed the performance.
0: performance. 이거는 제가 우리 잭쌤한테 가끔 해야 되는 말이겠네요. 제가 공연 간다고 해놓고선 미안해요. Sorry, I missed the performance. 공연을 못 갔어요. 못 봤어요. 라는 말이겠죠.
1: Sorry, I missed the lecture.
0: Lecture라고 하면 강의라는 뜻이죠. 죄송해요. 제가 강의를 놓쳤어요. Sorry, I missed the lecture.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 딱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 어때요? Sorry, I missed your show. Start English. 라는 말은 우리 스타트 잉글리시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 할 일이 없으니까 취소할게요. 예문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orry, I missed 뭐뭐라는 표현을 쭉 연습을 해봤고요. 연습했던 표현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1: Sorry, I missed the movie.
0: Sorry, I missed the movie.
1: Sorry, I missed the class.
0: Sorry, I missed the class.
1: Sorry, I missed the first part.
0: Sorry, I missed the first part.
1: Sorry, I missed your question.
0: Sorry, I missed your question.
1: Sorry, I missed the announcement.
0: Sorry, I missed the announcement.
1: Sorry, I missed the deadline.
0: Sorry, I missed the deadline.
1: Sorry, I missed your call.
0: Sorry, I missed your call.
1: Sorry, I missed the memo.
0: Sorry, I missed the memo.
1: Sorry, I missed the performance.
0: Sorry, I missed the performance.
1: Sorry, I missed the lecture.
0: Sorry, I missed the lecture. 네, 참 많이 우리가 연습했네요. 여러분들도 놓친 게 있으면 여기 sorry 뒤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sorry를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로 많이 얘기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먼저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어제 제 메시지 봤어요?
3: 미안해요. 메시지를 못 봤어요. 어제 정말 바빴어요.
2: 괜찮아요. 그냥 프로젝트 마감 기한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3: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0: 프로젝트 마감 기한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 제 메시지 봤어요? 라고 질문을 했네요. 보다, see를 쓰면 되겠죠.
1: Message is basically English.
0: 영어고요. 어제는 yesterday겠네요. 미안해요. 메시지를 못 봤어요.
1: 아하.
0: 요거는 뭐 간단한.

0: 네, 여기죠, 여러분. 어제 정말 바빴어요.
1: Really busy. Super
0: Extremely
1: busy.
0: busy. 네, 뭐 그렇게도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다 통틀어서 딱한 단어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프로젝트 마감 기한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괜찮다. It's
1: It's
0: okay.
1: okay. It's not a big deal.
0: 맞아요. 그냥 프로젝트 마감 기한에 대해서 물어본 거다.
1: 조금 전에
0: 뭐뭐에 대해서
1: 나왔어요. 마감.
0: 맞아요. 마감. 저한테 굉장히 어마무시한 단어입니다.
1: 조금
0: 데드라인.
1: 무서운 단어.
0: 맞아요. 데드라인. 죽음의 줄. 네, 데드라인.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물어본 거다. ask가 들어가겠고요. 아,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아하, 이번 주 금요일. This week Friday? 일까요? 뭘까요? 자, 그러면 우리 영어로 대화를 이제 들어볼까요?
2: Hey, did you see my message from yesterday?
3: Oh, sorry, I missed your message. I was swamped yesterday.
2: No worries. I was just asking about the project deadline.
3: Oh, it's this Friday.
0: 어제 제 메시지 봤어요?
2: Hey, did you see my message from yesterday?
1: Hey, did you see my message from yesterday?
0: Did you see my message? 제 메시지를 봤어요? From yesterday? 어제 제가 보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제가 보냈던 그 메시지를 봤나요? 뭐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겠죠. 아, 미안해요. 메시지를 못 봤어요. 어제 정말 바빴어요.
3: Oh, sorry. I missed your message. I was swamped yesterday.
1: Oh, sorry I missed your message. I was swamped yesterday.
0: 네, 일단 앞부분. 아, 미안해요. 제가 메시지를 못 봤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영어로 다 하실 수 있죠? 아, 그럼 그 뒷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어제 정말 바빠였어요가, I was really busy yesterday가 아니네요. 그쵸? 되게 독특한 단어가 하나 쓰였는데,
1: I was really busy 대신에 I was swamped.
0: swamped. 자, 일단 swamp. swamp는요, 늪을 얘기합니다. 늪지대.
1: So if you're
0: 그래서,
1: swamped, you're stuck. You can't move.
0: 늪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만큼 일에 빠져 있어서 내가 어떤 것도 하지 못했다. 그만큼 바빴다라고 할 때, swamped라는 표현을 씁니다. I was swamped yesterday라고 하면, really busy보다 더 busy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러한 좋은 표현입니다. I was swamped yesterday. 자,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냥 프로젝트 마감 기한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2: No worries. I was just asking about the project deadline.
1: No worries. I was just asking about the project deadline.
0: 괜찮아요라는 표현을
1: No worries.
0: No
1: Yeah, I
0: worries.
1: like this expression.
0: 저도요. 왜냐면 걱정을 셀 수는 없거든요. Can you count your worries? Well, you
1: You
0: kind of
1: can count
0: could.
1: worries,
0: Yeah, you
1: yeah.
0: can. 근데 no
1: But.
0: worries라는 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라는 의미죠. 그렇죠? No worries. 이게 그냥 걱정 말아요. 괜찮아요라는 그냥 가벼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상대방이 진짜 걱정 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 그럴 때 간단하게 쓸수 있고요. 그냥 프로젝트 마감 기한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I was just asking about the project deadline이죠. I was just asking about 뭐뭐는 그냥 뭐뭐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라는 뜻의 표현이거든요. The project deadline. 마감 기한에 대해서. 프로젝트의 마감 기한인데 특정 프로젝트니까 the가 앞에 붙었겠네요. 아,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3: Oh, it's this Friday.
1: Oh, it's this Friday.
0: 아, oh, 이렇게 표현하고요. 모음 소리만 다르네요, 그쵸?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다시 한번.
1: It's this Friday.
0: 네, 금요일이에요는 it's Friday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이다. 이번 주라고 해서 this week. 까지 얘기해도 되겠지만 굳이 얘기를 안

0: 네요. 그냥 this Friday라고만 얘기하는 게 가장 적합해 보이네요. 그래서 this Friday, next Friday, week는 다 생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It's this Friday.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 텐데 다시 들을 때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all the way through.
2: Hey, did you see my message from yesterday?
3: Oh, sorry, I missed your message. I was swamped yesterday.
2: No worries. I was just asking about the project deadline.
3: Oh, it's this Friday.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listen and repeat 시간입니다. 우리 발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Sorry, I missed your message.
0: Sorry, I missed your message. 이죠. 일단 sorry부터 보면요. 미국에서는 sorry 이렇게 mm-hmm. 어 발음이 나고요. 영국에서는 sorry 약간 오 발음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캐나다는 어떻게 발음하죠?
1: The Canada is a sorry as well. Sorry.
0: 아, sorry.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식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I missed your인데 mister 이렇게 발음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네. 네네. 빨리 발음하면. 여기 물론 D지만요. missed의 마지막 단어가 이게 T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mister가 아니고요. mister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메시지는 message 이름절의 강세가 있고요. 그거 생각하면서 같이 연습해 볼까요?
1: Sorry, I missed your message.
0: Sorry, I missed your message.
1: Sorry, I missed your message.
0: Sorry, I missed your message. Very good. 여러분,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와주세요.
1: Terrif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김대균 토이킹 김대균입니다.
4: 쉽고 확실하게
5: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4: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5: Hello everyone. This is Juch.
4: 네, 자 그저께부터 이번 주 내내 어떤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특히 공공시설에 yeah. 있는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5: Right. Are you good with technology, 보영쌤?
4: I thought I was to some extent.
5: Yeah. To some extent.
4: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로는 뭐 웬만큼 기계를 쓰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yeah. I'm getting more and more doubtful. Yeah. 점점 더 의심이 maybe. 내가 과연 이걸 쓸 줄 아는 걸까?
5: You know why? Because technology is improving, advancing so much.

0: faster
1: yes.
0: than our ability to understand and catch up mm-hmm. how to use, right? So I feel the same way.
1: Aww.
0: I thought I'm pretty good with technology, but so much new technology
1: oh,
0: is
1: yes.
0: coming out. Oh man, I'm falling behind. Falling behind.
1: A very good friend of mine and with whom I've been working for the past 20-some years, she has been working so hard to learn whenever there's something new.
0: Oh.
1: And she's not afraid of taking on the challenge.
0: With new technology.
1: With new technology.
0: Wow.
1: And she even finds it really fun and interesting so that she could, you know, use them.
0: Yeah.
1: 정말 잘 쓰는.
0: So she loves learning.
1: Right.
0: Learning new things.
1: She's in her mid-50s.
0: Yeah. Wow, that's amazing.
1: Oh, yes, she's amazing. I'm always amazed.
0: We have a lot to learn from her.
1: Oh, yes. 그런 태도가 먼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나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0: 그쵸.
1: 내가 이거를 한번 해볼 수 있어라는 그런 attitude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Right.
1: 막상 해보면 또 이런 생각도 해요. 다 하게끔 만들어 놨겠지.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다
0: right.
1: 하게끔 만들어 놨겠지라고 덤벼보면 좋겠는데 그런 자세를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0: That's right.
1: 네. Yeah. 자, 오늘 15호입니다. 74쪽이고요.
0: Mm-hmm.
1: 이번에는 이제 지하철역에서의 개찰구 얘기입니다.
0: Mm-hmm.
1: 이제 이 지하철역의 개찰구가 열리지 않는 경우 저 정말 진짜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아주 당황하거든요.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한 걸 몰랐던 거예요.
0: That happened to me several times before.
1: Oh, really?
0: Like, why won't it open?
1: Why won't it open?
0: Not enough funds.
1: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근데 not enough funds라고 해요?
0: On my, like, the money card.
1: Uh-huh.
0: Like, transportation card.
1: Right.
0: Yeah.
1: Not enough funds라고 하는
0: yeah,
1: 거예요?
0: Not enough funds, not enough money, basically.
1: Oh.
0: So I had to go charge or recharge my card.
1: 그럼 그럴 때 balance라는 말은 잘 안 써요?
0: You have... Not enough balance.
1: Not enough balance.
0: You actually do say balance.
1: 아, 그래도 yeah. 되는 거죠.
0: Yeah,
1: 그러니까 잔액이 부족하다 이렇게
0: right.
1: 말하거든요.
0: Mm-hmm.
1: 근데 잔액이란 말을 보통 우리가 balance라고 생각할 수 있는
0: yeah.
1: 것 같아서.
0: That's right. That's
1: 네.
0: true.
1: 하여튼 뭐 이따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0: 자
1: 이렇게 부족한 금액을 충전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먼저 우리 말로 보겠습니다.
0: Mm-hmm. 아니 개찰구가 안 열려.
1: 너 교통카드 찍었어?
0: 어, 그랬는데 삐빅 두 번 울렸는데
1: 아, 이거 잔액이 부족한 것 같다
0: 아, 들어가기 전에 충전해야지
1: 네, 아주 간단한 상황입니다 어, 잔액이 부족인가 봐 그러면 충전해야지 이제 이 말인데요 이게
0: 아,
1: 조사를 해보니까 은근히 여러 가지 표현이 있더라고요
0: That's right
1: 네,
0: yeah.
1: 자, 하나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0: mm-hmm.
1: 어, 개찰구가 안 열리네
0: Oh, the gate won't open.
1: The gate won't open. 오, 개찰구의 그 문이라고 해서 이제 혹은 뭐 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를 이제 막아 놓는 거 있잖아요. 그 gate가 될 텐데, 그죠? 그
0: We usually talk about a gate being like a big door,
1: 음.
0: but a small thing you have to pass inside the subway station.
1: Right.
0: We call them a gate as well.
1: 아.
0: It's a mini gate.
1: Right, there are yeah. many gates. 근데 yeah. 개찰구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0: Right.
1: 근데 그 gate가 도무지 열려고 하지를 않네. 고집스럽게. 이래서 the gate won't open. 우리 며칠 전에 얘기했던 거 바로 그 표현이잖아요.
0: Won't. That's
1: 네.
0: right. What was that expression we learned about won't?
1: 그 it won't take my bill.
0: It won't take my bill.
1: Why won't it take my bill?
0: We're talking about a vending machine.
1: 맞습니다.
0: It won't take my bill.
1: 내 지폐를 얘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Why won't it take my bill? 해서 뭐 이 won't라는 말은 the door won't open, the car won't start. 그래서
0: right.
1: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마치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기계나 어떤 물건 자체를 주어로 해서 the door won't open. 문이 열리려고 하지 않는다. 뭐 the car won't start.
0: Right.
1: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었어요.
0: Won't means will not.
1: 음.
0: The gate will not open.
1: 그렇죠.
0: But we don't say will not open.
1: 어.
0: You naturally should say won't.
1: 아.
0: The gate won't open.
1: It will not open. 이렇게 말하지 않는구나.
0: 그렇게 표현하면 틀리진 않은데
1: 네네.
0: 그렇게 표현 안 한다는 거.
1: 아.
0: We naturally say won't.
1: 그렇군요.
0: Yeah. She won't date me. She won't come out of her house.
1: 아, 그럼 만약에 she will not date me. 그러면은 그 여자는 무슨 이유든지 간에 나하고 절대로 앞으로 데이트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 문장처럼 들리게 될 수도
0: That's
1: 있겠네요.
0: Right. She won't date me. 계속 ask out 하는데 will you be my girlfriend? She won't date me.

0: She
1: 전략을
0: will not.
1: 잘못 짜서 그래요.
0: 아, 그렇죠. 네. 전략이 문제구나. 아,
1: 그렇죠. 네. 자, won't 이렇게 will not의 축약형인 won't는요.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I will not tell anyone. 그러면은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다짐을 말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고집스럽게 또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나 삶을 모두에 대해서도 won't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애는 그냥 말을 안 들어. 그럴 때 she won't listen 이렇게 말한다든지.
0: That's right. She won't listen.
1: 네.
0: I won't listen to my parents.
1: 그렇게.
0: So I will not listen to them.
1: 정말 고집스럽게 말을 안 듣는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0: That's right.
1: 여기서도 the gate won't open. 개찰구가 도대체 안 열리네. 내가 막 열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 그랬더니 혹시 너 교통카드 이렇게 찍었니? 라는 말을요.
0: Did you tap your transit card?
1: Did you tap your transit card? 라고 합니다. 우리가 tap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자세한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살짝 갖다 대는 거, 그걸 tap이라고 한다고 했죠.
0: Tap. 네. When you slightly touch something or you're holding on to like a credit card, you're tapping, touching the sensor to charge your card.
1: Right.
0: We call that tap.
1: Tap.
0: Did you tap your transit card?
1: Did you tap your transit card? Yeah. 자, 교통카드 나왔습니다. Transit card라고도 하고요.
0: Right?
1: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0: Transportation card.
1: Transportation card.
0: We usually use the word T across the world, anywhere in the world. Usually, I think they might say like a T card.
1: T card.
0: Or a transport card. Transit card.
1: 아.
0: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names.
1: 진짜요? T card라고도 해요?
0: Yeah, I think Korea we call it T money.
1: 아 그렇죠.
0: 그런 거
1: 있죠. 네, 네.
0: So different countries have they use the version of T because of transit transportation.
1: I see. Yeah. 그래서 T로 쓰는구나. 자, 일단 교통카드 여러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선 transit card라고 해 봤습니다. T-R-A-N-S-I-T를 써서 transit transit card가 되는군요. Did you tap your transit card? 자, 너 교통카드 찍었니? 자, 찍다라는 말 영어로 tap이라고 한다는 거.
0: T-A-P.
1: T-A-P.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The gate won't open.
3: Did you tap your transit card?
1: Did you tap your transit card? 자, 그랬더니 오, 했지. 찍었지.
0: I did.
1: I did.
0: I did.
1: 그렇죠. 여기서 did you라고 물어보면 뭐 did you have lunch? Did you go there? Did you do your homework? 보통 did you 하면은 정말 많은 예문이 다 교과서에서 did you do your homework였어요.
0: 했니?
1: 너 숙제 했니?
0: 했어.
1: 자, 그럴 때 자, did you라고 물었을 때 했으면 yes I did. 안 했으면 no I didn't 라고 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공부하게 됩니다.
0: That's right.
1: 그런데 yes나 no가 아닌 여기서는 그냥 바로 I did 라고 말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급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0: 그랬어. 그렇게 했다 라는
1: 그렇게
0: 뜻인데.
1: 그렇게 했어.
0: 그러나. But it beeped twice.
1: 그런데 그게 삑삑 두 번 울리더라고.
0: It beeped twice.
1: It beeped twice.
0: 이게 삑삑거린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beep라고 하잖아요.
1: Beep.
0: B-E-E-P. So the verb beep. You know, something is beeping. Your microwave is beeping.
1: Right.
0: It's making a beeping sound.
1: Something is beeping. 그러면 뭔가가 삐삐 소리가 난다라는
0: yes.
1: 뜻이군요. 그 저 방송 같은 경우에 이제 뭔가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있거나 말이 나왔을 적에 삐 소리 처리된다고 하잖아요.
0: 그 소리가 삐인데 공식적으로 표현하자면 bleep라고 표현해.
1: 네, 네.
0: Oh, I had to bleep Diane's. Bad word. You can't say that on television. So we bleeped her out.
1: 그건 bleeped라고 하는군요.
0: 그건 bleep라고 표현해요.
1: 그 B-L-E-E-P인가요?
0: Yes.
1: Bleep 이렇게.
0: To block what she said. Bleep.
1: Block 하는 거하고 beep하고가 합쳐진다는 것보다.
0: I think so.
1: This is my guess.
0: I think it is true. Yeah.
1: 그러니까 block 처리를 하면서 beep 소리로 한다 해서 bleep라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0: right.
1: 그러면은 그 말이 we had to bleep it out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bleep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되는군요.
0: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처음에 진짜 beep 소리가 났었어요. 뭐 영화를 어떤 영화를 이제 TV에 상영해야 되는데 다 편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옛날에는 so instead if somebody says a bad word, you heard the sound beep.
1: Right.

0: right.
1: 그렇죠. 삐입. 계속해서 무슨 말하다가 아, 삐.
0: Diane, you beep beep beep.
1: 네.
0: 그거를 표현하자면 we bleeped her out 아. or they bleeped her out.
1: 그렇군요. Yeah. Bleep her out. Bleep him out. 이렇게. 자, 근데 그는 bleep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beep였습니다. 정말 삐삐 yes. 소리가 났다. It beeped twice. 두 번이나. Mm-hmm. 네, 그렇게 말하고 있군요.
0: That's right.
1: 자, 그럼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I did, but it beeped twice.
1: I did. 내가 했다니까. But it beeped twice. 그렇지만 어, 두 번이나 삐 소리가 났어. 자, 그랬더니 아, 그건 말이야. 어쩌면 잔액이 부족한지도 모르겠다.
0: You might not have enough balance.
1: You might not have enough balance. 그렇군요. 자, you might not라고 하니까 내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네가 뭐뭐일지도 몰라라는 말이 되겠네요.
0: Right. 네. You might not have. So I'm guessing most likely you don't have enough money on your account, on your transit card.
1: Right.
0: So enough balance.
1: Enough balance.
0: You don't have enough balance.
1: You don't have enough balance. 하면은 너는 잔액이 확실히 부족해라는 말인데
0: right.
1: you might not have enough balance 하게 되면 잔액이 좀 부족한지도 모르겠어라고 추측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0: We often talk about a balance meaning in your bank, you have certain amount of money.
1: Right.
0: So the total amount, we call it a balance. If you don't have much money in there or not have enough, you don't have enough balance.
1: Right.
0: Right.
1: I don't have enough balance. 그렇게 아까 근데 funds라고도 할 수 있다고
0: sure.
1: 하셨죠?
0: You don't have enough funds on your account.
1: 네.
0: On your transit card.
1: Fund 이러면 좀 우리 이제 크게 생각을 하는데 fund.
0: It generally means money.
1: 어. Yeah. 근데 그냥 돈이란 뜻인데.
0: That's right.
1: 알겠습니다. 교통카드 얘기할 적에도 funds를 쓸 수 있다는 거.
0: That's right.
1: 여기서는 잔액이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You might not have enough balance. 이렇게 잔액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have라는 동사를 같이 쓴다는 것도 함께 기억 살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That's right.
1: You might not have enough balance. 그랬더니 자 이제 충전을 하던 말이 나와요. 나 들어가기 전에 충전해야지.
0: I'll reload it before I go in.
1: I will reload it before I go in. 자,
0: right.
1: 충전한다. Reload라고 한다면서요.
0: You can say in two different ways. Reload or recharge.
1: Recharge.
0: Yeah.
1: 그렇죠. 재충전한다.
0: Like you're recharging your battery on your cell phone.
1: Right.
0: Or any electronics. You can recharge money or energy or reload. Reload your transit card.
1: 저는 reload를 예전에 무슨 게임기에서 막
0: reload.
1: 그 뭐 괴물 죽이기 뭐 이런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0: 주로 총을 reload 한다고 표현하죠.
1: 네. 예. 거기서 갑자기 reload, reload. 그랬을 때 무슨 소리가 있어요? 그랬더니 얼른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총을 척덕척덕 두 번 하면 reload가 된대요.
0: Yeah, that means you're recharging your bullets.
1: Oh.
0: Reloading your bullets so you can shoot again.
1: 맞습니다.
0: 저도 그 게임 되게 좋아했는데.
1: 아, 그래요? 막 유령 죽이기 뭐 이런 거.
0: 그래서 그 스크린 밖에다가 한번 누르면 네. reload. 그다음에
1: 맞아.
0: reload.
1: 같은 기기였나 보다.
0: 맞아.
1: 네. 재장전하다라는 말이 reload가 되겠습니다. load는 뭐 짐을 실는다라고 할 때 짐을
0: right.
1: 실고 할 때 그걸 load 한다고 하잖아요. 그 총알을 이제 싣는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돈을 실어 올리는 거겠죠. 그래서
0: anytime you fill up something that's empty, reloading your trunk or loading your truck, you're filling something.
1: Right.
0: Here you're filling money onto your card or filling in bullets onto your gun magazine.
1: Right.
0: Yeah.
1: So, I'll reload it before I go in. 내가 이제 지하철을 타러 들어가기 전에 미리 충전을 해둘 거야. I will reload it before I go in. 근데 이게 어떤 지역에 따라서 top up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0: Oh, that's right. Top up.
1: 네.
0: Fill something to the top.
1: 네.
0: Top up.
1: 그게 커피 같은 거 따랐는데 이게 첨잔한다는
0: Beverage.
1: 말 하잖아요.
0: That's right.
1: 근데 그럴 적에도 top up을 쓴다는 거죠. Top 부분을 위로 올린다고 해서 그래서 I'm gonna top up my transit card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0: Perfect.
1: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3: You might not have enough balance.
2: I'll reload it before I go in.
1: 네, 이렇게 재장전하다, 충전하다, reload라고 한다는 거. 네,
0: reload.
1: 처음 나온 단어인 것 같습니다.
0: That's right.
1: 네, 자, 전체 대화 들어볼까요?
2: The gate won't open.
3: Did you tap your transit card?
2: I did, but it beeped twice.
3: You might not have enough balance.
2: I'll reload it before I go in.
4: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부족한 것 같아. You might not have enough balance.
1: You might not have enough balance.
0: 아, 들어가기 전에 충전해야지. I'll reload it before I go in.
1: I'll reload it before I go in.
0: 여기까지입니다.
1: Good job.
0: 네, 얼마 전까지 the door won't open, the car won't start, 뭐 this machine won't take my bill 해서 right. won't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오늘도 the gate won't open 이렇게 재활용되니까 좋으시죠.
1: Yeah. I think it's really good to understand how won't is used. I think a lot of our Korean students are perfectly understanding will not, but when you speak with somebody naturally, comfortably, we say the word won't a lot.
0: And in all in different contexts.
1: That's right.
0: 네, 다 다른 맥락에서 또 이 won't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예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되죠.
1: Won't.
0: Won't.
1: That's
0: 그렇습니다.
1: right.
0: 그 탑밥 아까 말씀드렸는데 워셔액 같은 거 더 보충한다고 할 적에도 탑밥 the windshield washer fluid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1: Yeah. Fill it to the top.
0: Fill it to the top.
1: Top up the windshield washer fluid.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탑밥 하면은 수위를 이렇게 올린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자, 77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ke.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2: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famed. 뜻은 유명한, 명성 높은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3: Hawaii's famed Hole Sea Arch, a 550-year-old lava rock formation, has collapsed into the Pacific Ocean following a series of severe tropical storms.
2: 여기서 famed라는 표현은 널리 알려져 명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3: He visited the famed museum in Paris.
2: 그는 파리의 유명한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뉴스에서 famed landmark, famed artist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유명한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famed 꼭 기억하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너구리가 하는 죽은 적은 이보다 더 극적이다. 늑대와 호랑이 같은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은 직후 죽은 채 한다. 즉, 애초부터 죽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너의 공격을 받아 내가 방금 죽었다 라는 것을 뜻한다. 온몸이 물어뜯기는 상황에서 죽은 듯 연기하는 이 무모한 용기와 인내는 무엇일까?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주토피아 OST에서 샤키라가 부른 쥬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돌베개에서 펴는 동물 생태학자 최태영 박사의 책이죠. 동물의 향기, 인간의 풍경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아마 다 예고도 보셨고요. 북카페 인스타그램 예고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잠시 후 북카페 2부 초대석에 최태영 박사 오실 예정입니다. 동물의 향기, 인간의 풍경에 진짜 재미난 그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들, 또 묵직한 사유가 있는 부분도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너구리의 생태를 다룬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이 공격을 받았을 때 죽은 채 하는 것이 너구리가 선택하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죽은 신용이 얼마나 완벽하냐면, 너구리가 죽은 채 하자마자 금세 똥파리들이 날아와가지고, 너구리가 진짜 죽은 줄 알고 그 주변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죽은 척을 하는 너구리에게 이 최태영 박사 일행도 속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이야기들 잠시 후 2부에서 많이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첫곡 들으시면서 몸 흔드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숙님, 주토피아, 아, 몸이 흔들 하셨어요. 네, 이게 신나게 에너지를 얻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한상현님은

뭔가 창법이, 첫 곡의 창법이 딸꾹질이 날 것만 같은 창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름 리드미컬한 딸꾹질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신민호님은 오늘 이 문장 카펫으로 뽑아드린 이 너구리의 생태 부분 들으시면서 죽은 척 연기해도 살 수만 있다면 좋겠네요. 그러다 진짜 죽지 않기를. 너구리야. 대전에서 거제도로 출장 가는 버스 안에서 이어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 속에서 혼자 라디오를 들으니까 마치 90년대 교실에서 선생님 몰래 이어폰 숨겨 라디오 들으면서 야간 자율학습 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 너무 시끌시끌한 지금 분위기 속에 계실 것 같은데 이동하는 길이니까 뭔가 번잡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북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또 이 이야기에 집중하시면 아마 이동 거리도 되게 짧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나라님도 고통 속에서도 죽은 척으로 자기를 지키는 너구리. 인간도 그렇지 않은가 싶네요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동물의 향기, 인간의 풍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훅 움직이는 것은 그 안에서 인간도 다를 바 없음을 느끼기 때문인 거죠. 저는 작가님이 이따 오시면 2부에서 얘기를 좀 나눌 수가 있겠지만 자연에는 비굴함이 없다라고 적어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수십억 년의 그 진화를 거치면서 여기에 이른 존재이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 포함해서 지금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승자라는 거예요. 다 선택받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 이 부분도 정말 우리 카페인 분들께 또 소리내서 꼭 읽어드리고 싶은 그런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또 잊을 때쯤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릴게요. 오늘도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준비한 북카페 출석 개근 이벤트 암호 나갑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월요일 단풍이었고 화요일 모험이었고 오늘 본방의 암호는 우리 순애부 중에서 참현정 작가님이 고르셨습니다. 제가 뭔가 좋아하는 단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 드리자마자 딱 떠오른 단어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항상 좋아하는 단어를 질문 형태로 맞닥뜨리면 항상 이 답이 떠오르셨대요. 왠지는 모르신다고 하시지만 이게 정해진 너무 진짜 좋아하는 단어인 거죠. 부사여서 좀 신선했습니다. 부사 중에 우리 카페인 분들 좋아하는 부사 있나요? 우리 너무를 너무 많이 쓰지 말자라는 얘기도 했었지만 참현정 작가님이 좋아하는 그 부사, 그 단어는 바로 문득이었습니다. 문득, 네, 쓸 때는 디귿으로 쓰시는 거 아시죠? 문득이라는 부사. 문득이 이번에도 질문 받자마자 문득 떠올랐다. 항상 좋아하는 단어 물으면 문득 떠오르고 차오르는 바로 그 단어 문득입니다. 오늘의 출석 암호입니다. 문득 카페인 분들 맞춤법 잘 챙겨서 오늘 암호 각각 월요일부터 체크했던 방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1045 유료 문자 혹은 반디앱 무료고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북카페 듣고 있는 거 잊지 말고 얘기해 주시고요.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본방 그리고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재방 있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카페인 분들에게 전화가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받으시는 분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하고요. 도노반 프랑켄라이터 잭 준스님이 함께한 곡 프리 그리고 필립 필립스의 홈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출석 암호는 문득입니다. 오늘 참현정 작가님, 우리 바비라는 부캐도 갖고 있는 북카페 작가님이시죠? 참현정 작가님이 문득을 좋아하신다.

하셔서 오늘의 암호는 문득이 됐습니다. 전 그래서 동시에 뭔가 입에 착 붙어서 세 번째 캐릭터도 하나 떠올랐어요. 이제 박문득 씨라고 부르려고요. 박문득 씨. 뭔가 입에 착 붙지 않나요? 박문득. 네. 그래서 아무튼 박현정 작가님이지만 이름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노진아님, 최고의 부사. 아, 문득이 부사니까 최고의 부사는요. 이윽고라고 하셨습니다. 이윽고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 거군요. 진아님은. 근데 이윽고를 살면서 이런 대화 중에 쓸 일이 있나? 우리 이윽고 떡볶이 먹으러 갈래?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약간 문장, 문어체로 그 문장 안에서 읽을 때, 쓰고 읽을 때는 등장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이윽고라는 말 자체가 뭔가 경첩처럼 느껴져요. 생김새, 그 이 언어의 생김새도 좀 단어 자체도 경첩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윽고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좋아하는 부사 있으면 알려주시죠. 2347 쓰시는 카페이님, 문득 떠오른 암호라니 더 반갑네요. 문득 참여해보는 이벤트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길 가다 문득 떠올라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인 것처럼 오늘 그렇게 앉아있습니다. 김기은님은 문득이란 말을 쓰실 때 문득 문득 이렇게 두 번 같이 이야기를 하신대요. 이 사람들마다 단어를 적재적소에 넣는 그 배치하는 방식이 다른데 기은님은 문득을 두 번이나 붙이시는 거군요. 문득 문득 진짜 문득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2729 쓰시는 카페이님은 문득 너무 근사한 단어네요. 저도 문득 어떤 단어가 끌림을 주는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해봅니다. 가을에 떠오르는 내 사랑 단어 하나씩 떠올려봐도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내 사랑 단어 무엇이든 좋아요. 우리 지금 월화수는 다 두 글자 단어로 이어지고 있고 내일 것은 사실 지난주에 제일 먼저 정해둔 거거든요. 내일 것은 왜냐면 게스트로 오셨다가 미미님이 훅 제가 물어봐서 훅 던지고 간 그게 시작이었는데 내일까지 하면 다 두 글자 단어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번쯤 우리 카페인 분들이 정해주신 단어로 할까 싶기도 해서 두 글자짜리 가을에 떠오르는 좋은 단어 있으면 암호로 한번 밀어주시죠. 그런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7611 쓰시는 카페인님, 문득을 듣고 있으니 문득 작년에 북카페를 우연하게 만나 지금까지 흘러온 게 새삼 신기해져서 처음으로 문자 남깁니다. 덕분에 삶이 한결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뭔가 이런 게 운명이죠. 문득 우연히 만났는데 지금 북카페를 듣기 전과 후가 내 삶이 다름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또 이렇게 마음 사연으로 표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7611 쓰시는 카페이님 반갑고요. 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AI 시대 인간의 특권이랄까 의무랄까 인간의 고뇌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주제죠. 사람입니다만 이라는 주제로 정한 오늘의 단상 무엇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우고 할 수 있는 말이 점점 늘어갈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는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왜 하는 거야? 왜 먹는 거야? 왜 나뭇잎이 노란색으로 변했어? 달이 왜 우릴 따라오는 거지? 귀찮도록 매사 모든 일에 질문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 놀랍도록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아이들은 세상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생각해보면 질문은 우리 인류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라 불릴 수 있었던 건 끊임없이 질문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왜 파란가? 별은 왜 반짝거릴까? 같은 질문에서 천문학은 출발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철학, 윤리학 등으로 피어났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기술 문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게오르크 슈타이너는 이런 인간의 본질을 호모 콰렌스,

질문하는 인간이라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며 세계를 재구성하는 존재로 보았던 거죠. 인공지능 역시 그 시작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AI는 더 빠르고 정확한 답을 찾으려는 인류의 오랜 숙원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질문을 입력하면 즉시 정교한 문장으로 완성된 답변으로 돌아오는 시대.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유의 과정은 점점 짧아지고 질문의 깊이는 점점 얕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인간이 가진 질문하는 권리를 기술에게 넘겨주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AI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잘 쓰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때겠죠. AI가 건네는 답을 온전히 믿기보다 이 답이 맞는지 다시 한번 묻고 생각해 보는 과정. 어떤 질문을 던져야 더 나은 답을 찾아줄 것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 더불어 AI 기술이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지,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묻는 그 질문의 시간이 AI에게서 우리 생각의 주도권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이면서 호모 콰렌스, 질문하는 존재니까요.

폼플라무스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일간카페인에서 AI를 잘 쓰기 위해서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하는 우리의 어떤 의무이자 특권인 바로 그 질문력 얘기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으로서 잘 살고 계신지 카페인님들 질문 관련 수많은 지금 사연들도 주고 계신데요. 질문하는 존재 인 거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 능력까지 AI에게 위임하지 말고요. 그리고 오늘 출석 암호는 우리 박문득 씨가 골라주신 문득입니다. 우리 이렇게 비밀 암호를 주고받는 느낌이 너무너무 좋다고 마음이 쫄깃쫄깃하다고 김성희 님이 얘기하시면서 저는 쫄깃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하셨습니다. 쫄깃은 그쵸 뭐 요거는 요것만 따로 쓰진 않죠. 보통 쫄깃하다의 그 어근으로 붙어있는 그 일부인데 그런데 이렇게 띄워놓고 쫄깃 요것을 그냥 말 중간중간 넣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쫄깃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으니까. 9842 쓰신 카페인님은 AI 시대에 0.3 정도 되는 은근 요게 왠지 기분 좋아서 0과 1로 구분되어지는 AI 시대에 0.3 정도 되는 그 느낌을 가진 부사 은근을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은근히 다가오는 그 사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박소영님은 마침내 좋아하신대요. 점심 먹고 문득 맛있는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산책 겸 길을 걷고 있어요. 저는 마침내를 좋아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쵸? 앞서 얘기했던 이윽고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마침내 이렇게 뭔가 진짜 그 결말을 이제 드디어 마주하는 것 같은 그 완성형의 느낌을 주는 그런 부사들이 또 있죠. 마침내 0595 쓰시는 카페인님은 혹시 저도 혹시 많이 쓰는 건데 혹시를 좋아하신대요. 혹시 뭐뭐 하지 않을까? 한 번의 답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지 하는 마음에 쓰곤 합니다. 걱정 또는 제안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라고 하셨어요. 네, 저도 부탁할 때 많이 씁니다. 혹시 이렇게 지금 혹시 이 앞에다 넣는 약간 쿠션인 거죠. 혹시를 깔고 조심스레 이렇게 부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 이 좋네요. 카페인님들 좋아하시는 단어 알려주시죠. 그 중에 하나, 우리 다음 주 맨 마지막 출석 암호로 한번 드릴까 싶기도 합니다. 두 글자면 더 좋고요. 이어가고 있으니까. 윤상, 노영심이 함께한 곡 문득 친구에게 듣고 가시죠.

0: 북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 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의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다산 책방에서 펴낸 책입니다. 권남희 작가의 에세이 안식월 일기 읽어보려고 합니다. 권남희 작가 일본 문학 번역가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온다리쿠의 밤의 피크닉, 또 무라카미 하루키의 반딧불이, 오가와 이토의 츠바키 문구점 등등 35년간 일본어 번역가로, 일본 문학 번역가로 또 에세이스트로 부지런히 살았던 권남희 작가가 스스로에게 한 달간의 시간을, 안식월을 선물한 겁니다. 그 여정을 담은 산문집, 약간 좌충우돌이 있더라고요. 재밌던데요. 그 얘기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2023년 12월 10일 100세까지 사는 게 꿈이었던 엄마는 결국 89세로 생을 마쳤다. 슬픔보다 후련함이 앞섰다고 하면 불효녀일까? 후련하기만 했겠는가? 엄마의 마지막 1년을 함께한 나로서는 콧줄, 소변줄을 주렁주렁 달고 지낸 고된 시간이 끝난 것을 축하해주고 싶었다. 엄마도 지켜보는 나도 너무 힘든 시간을 버텼다. 엄마, 잘 가. 장례식을 마치고 잔디장으로 엄마를 모신 뒤 한마디씩 마지막 인사를 건넬 때 나는 그 말밖에 하지 않았다. 그동안 엄마를 찾지 않았던 다른 형제들은 할 말도 많더라만. 그러나 평생 고생만 하며 산 엄마.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한 이승을 떠난 것에 안도하며 축하하고 싶었던 마음은 며칠 가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스크루지 영감 같은 남편 만나 여행도 제대로 못 가본 엄마의 삶이 떠올라 날마다 가슴이 미어질 것

잘 떠났어. 그래, 잘 떠난 거야. 그렇게 되뇌다가도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해야 했는데. 미안해, 엄마.

침수되고 도로가 끊기고 500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1,400명 넘는 사람이 다쳤다. 고향으로 설을 쇠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많았다. 남의 불행을 보며 내 불행을 위안받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래, 그래도 엄마는 89세까지 살았고 변변치 못한 자식이지만 내가 옆에서 몇십 년을 챙겨주었으니 그나마 행복한 거지 하며 나를 위로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월 2일 이번에는 도쿄의 하네다 공항에서 항공기 충돌 사고가 일어나서 5명이 사망했다. 연이은 비보에 위안이고 위로고 됐고 삶과 죽음의 의미가 몽롱하게 흩어지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소설가 오가와 이토 씨에게 새해 첫 메일을 보냈다. 일본에서 발생한 일련의 재난에 애도도 전할 겸 엄마 소식도 전할 겸. 그랬더니 날아온 답장에 이런 말이 있었다. 정말로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않고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정미조가 부른 엄마의 봄 띄워드렸습니다. 읽의 기쁨 오늘과 내일 이 책을 읽습니다. 권나미 작가의 산문집 안식월 일기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하자라고 하는 그 결심, 어떻게 품게 됐는지 그 과정을 읽어드렸는데요. 들으시면서 지금 3637 쓰시는 카페인님, 이 부분 특히 많이 공감하셨나 봐요. 혼잣말 하는 거. 엄마 돌아가시고 제일 많이 한 말이 엄마 미안해 이겁니다. 4년째인데도 지금도 미안하다는 혼잣말을 해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마음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권나미 작가의 산문집에도 이 과정이 쭉 나와 있거든요. 하미경님은 지금 하루 종일 소리내어 사과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잘안 되던데요 하시면서 우물우물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입 밖으로 소리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입 밖으로 넘어가진 않아도 무수히 많이 마음속에 이렇게 문장을 띄울 수도 있고 아무튼 전하지 못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그리고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너무나 예측 못한 그 재난들을 접하면서 권나미 작가가 주고받은 메일 속에서 오가와 이토라는 소설가로부터 바로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 하나를 열어봐요. 카페인님들 이렇게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라고 하면 1순위로 열어볼 수 있는 버킷리스트 어떤 게 거기 있을지 궁금합니다. 권나미 작가에게는 그게 도쿄에서 한달 살기였다고 합니다. 일본 문학 번역가니까 도쿄 한달 살기 너무 잘 자연스럽게 하실 것만 같잖아요. 근데 첫 시작부터 난관의 연속입니다. 이 이야기 계속 만나보시죠.

정말 무식한 얘기지만 나는 먼슬리 맨션이 부동산 회사가 건물 전체를 운영하는 건 줄 알았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안내 데스크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냥 일반인이 사는 평범한 맨션이었다. 먼슬리 맨션 회사에서 방을 임대하거나 매입해 빌려주는 것뿐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메일을 보낼 때 조용한 방으로 주세요 했으니 얼마나 웃었을까. 그렇다면 열쇠를 어떻게 받고 입주하는가. 입주 일주일 전에 이메일이 왔다. 500호 오른쪽으로 2회 5 왼쪽으로 1회 7 입주일 오후 3시까지 1층 우편함에 열쇠를 갖다 놓겠습니다. 거의 간첩 접선 수준이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가서 보면 알겠거니 했다. 그런데 가서 봐도 알 수 없었다. 금고처럼 다이얼식 잠금 장치였는데 이런 걸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 여러 번 시도했으나 실패. 회사로 전화를 걸어봐도 영업시간이 지나서 연결이 되지 않았다. 때마침 택배기사가 와서 물어봤으나 그도 모른다고 했다. 도둑일지도 모르는데 알아도 가르쳐주지 않겠지. 혹시나 하고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더니 다행히 바로 답장이 왔다. 오른쪽으로 돌려 5에 맞춘 후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돌려 5에 맞추고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돌려 7에 맞추면 열립니다. 따라했더니 간단히 열렸다. 모를 때는 빨리 현지인에게 물어보라는 교훈을 첫날부터 얻었지만 남에게 말 거는 걸 어려워하는 나는 이후로도 제때 묻지 못해 개고생하는 일이 빈번했다. 맨션의 내부는 인터넷에서 본 것보다 괜찮았다. 방에는 에어컨, TV, 책상, 침대, 숙박업소처럼 침구도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그 위에는 종이에 싼 수건이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다. 벽장에는 옷걸이와 청소기, 주방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전기포트를 비롯하여 세제, 그릇, 프라이팬, 재활용 쓰레기통 등등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세면실에는 작은 세탁기와 가루 세제도 있었다. 가전 외에는 어느 것도 품질이 좋진 않았지만 있을 건 다 있었다. 생각한 것보다 더 만족스러웠다. 두어 시간 동안 아 추워 하면서 짐을 정리했는데 알고 보니 보일러를 켜지 않고 있었다. 비워둔 방이라 그러잖아도 냉골인데 보일러를 켜고 세면실에 갔더니 이번에는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 온수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무척 당황했다. 일본에 사는 지인들에게 묻기에는 밤이 깊었다. 검색하기도 지쳤다. 차가워서 팔짝팔짝 뛰며 찬물에 간신히 세수만 하고 나왔다. 안식월 첫날이었다.

비치보이스의 In My Room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읽기 시작한 책 권남희 작가의 에세이 안식월 일기입니다. 도쿄 한 달 살기가 지금 첫날부터 고생월의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 내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카페인님들도 버킷리스트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나라님은 부산에서 한 달 살기,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내년 봄 디데이를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어요. 와, 내년 봄에 부산 한 달 살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 첫날의 그 감회도 꼭 북카페에 알려주시고요. 김우주님은 이 지금 온수가 안 나온 거잖아요. 숙소에 입실하자마자 온수가 안 나오는데 물이

차가워서 팔짝팔짝 활어회처럼 뛰는 장면을 상상하니까 웃음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울다가, 그쵸? 그 어머니 보내드린 얘기 들으시면서 우셨다가 또 여기서는 웃다가 오늘 좀 분위기가 약간 다른, 그러나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왜 버킷리스트를 실행하게 됐는가? 지금 당장 그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둘다 읽어드렸고요. 오늘의 암호 뭔가요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이미 파악하셨죠? 문득입니다. 제가 문득이라고 읽었는데 저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진짜 우리말에 세계 국립국어원 너무 소중합니다. 국립국어원 우리 또 거기 작가님이 오신 적도 있죠? 초대석에 국립국어원에 물어봤어요. 헷갈려서 그랬더니 문득 그리고 문득 모두 맞는 표현이라고 하십니다. 문득은 저는 문득을 문득이라고 발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문득은 문득, 박문득 씨처럼 문득. 생각이나 느낌 따위가 갑자기 떠오르는 모양, 그 의미 그대로고요. 그럼 문득은 무엇이냐? 문득은 또쓸 때도 문득으로 씁니다. 그렇게 문득, 생각이나 느낌 따위가 갑자기 떠오르는 모양인데 당연히 문득보다 더센 느낌을 주는 겁니다. 아마 이 우리 박문득 씨가 얘기하신 그 문득은 정확히 따지면 문득에 좀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문득은 좀 문득 같긴 한데 어쨌거나 둘다 문득 그리고 문득 둘 모두 인정이니까요. 우리 지금 표준어로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카페인님들 오늘 문득으로 하셔도 되고 문득으로 하셔도 되고 둘다 모두 체크할 예정입니다. 1727 쓰시는 카페인님 문득 쓰임이 많은 단어이자 감정이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오늘 살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한 시간 동안 문득을 이렇게 많이 말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얘기한 것도 거의 처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한 시간 더 남아 있습니다. 암호 계속 기다릴게요. 톰 로더의 댄싱 인더 문라이트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예고 드린 것처럼 최태영 동물 생태학자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 주인 박훈룡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그래도 굳이 약국 한 켠 이 작은 책방을 찾아와 준 손님들은 한 분 한 분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분은 비 오는 날 오셨지. 에세이 쪽을 한참 보다가 그 책을 사가셨지. 마치 책의 한 페이지처럼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책을 주문할 수 있잖아요.

0: 그런데도 먼 길 마다않고 일부러 동네 서점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종종 작은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20고개로 책 제목을 마치고 모르는 손님들끼리 책을 선물하고 제가 직접 제주까지 책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한 적도 있죠.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경험, 이게 참 특별하거든요. 읽고 싶었던 책을 직접 만져보고 우연히 괜찮은 책을 발견하고 책방 주인이 슬며시 다가와 건네주는 귤의 상큼함까지 책방에 가서 책을 사보세요. 책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겁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우리 땅에 사는 동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읽고 나면 우리 산하의 동물들을 조금 더 가깝게, 더 많이 사랑하게 만들어줄 책입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동물 생태학자가 들려주는 동물과 인간 이야기, 동물의 향기, 인간의 풍경을 출간한 최태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려서부터 자연을 좋아해 숲에 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사는 분입니다. 로드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현재 국립생태원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30여 년간 지리산, 설악산, DMZ 일대에서 한국의 야생동물을 연구해온 동물생태학자 최태영 박사님. 새 책 들고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태영입니다.
0: 네, 북카페에 처음 오셨습니다. 오시는 게 어떠셨나요?
1: 뭐 전북 전주에서 살고 있고요.
0: 아.
1: 예, KTX 타고 GTX 타고
0: 네. 예,
1: 금세 왔습니다.
0: 어쩐지 기분 때문인지 숲을 이렇게 담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아, 제가 그 아파트 숲, 네, 아파트에서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0: 네. 아파트 숲이군요. 네. 아파트 숲은 여기도 많은데. 네,
1: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숲에 살고 싶었는데 네.

0: 이게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다 보니까 제 의지로 할수 있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 연애할 때부터 아내에게 계속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언젠가 숲에서 살고 싶다. 그런 꿈이 있다. 그때는 잘 이제 호응을 안 해줬는데 시간이 가면서 저의 가스라이팅이 통했는지,
1: 계속 얘기하셨군요. 성실하게 계속.
0: 이제 숲에 가도 된다. 이제 좀 나이 먹으면은.
1: 아.
0: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숲에서 살면은 이제 돈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지는 않지만은 아내가 이건 내가 다 가질게. 당신은 숲으로 가라. 이제 이 꿈을 이룬 건지, 뭐 쫓겨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꿈은 좀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1: 지금 꿈과 현실 사이 약간 과도기에 계신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서 우리 원래 소개 문구가 숲에 살고 싶다는 꿈을 이룬 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살짝 이제 수정을 요청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0: 맞아요.
1: 꿈을 이룬 것은 아니다.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꿈에 대해서.
0: 꿈을 가지고 어릴 때 꿈을 나이 먹어서도 가지고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삶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그럼요. 아, 그럼 언젠가는 저기 자연인 프로그램에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0: 나는 자연인과는 약간 좀 차별성을 두려고 고민 중입니다.
1: 어떤 모습일지 나중까지 꼭잘 살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물 생태학자 그중에서도 포유 동물 현장 연구자셔서 이 앞에 보면 이 작가님 자체가 멸종 위기종이라고 최재천 교수님이 또 추천 글에다가 쓰셨더라고요. 예, 멸종 위기종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0: 제가 생태학자 자체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고 그 중에서도 야생 포유동물, 좀 중대형 포유동물을 연구하는데 그 포유동물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매우 적습니다. 외국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은 동물들은 특히 포유동물들은 숨어서 안 보이잖아요.
1: 그렇죠.
0: 숨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간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인력과 시간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구가 성공할지 즉 석사 논문 쓸수 있을까? 박사 논문 쓸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분야 연구자들이 좀 많지 않습니다.
1: 너무 어려운 분야인 거네요. 내 삶이, 일상이 거기에도 있어야 되고 같이 올려놓고 가야 되는
0: 그렇죠.
1: 거 아니에요. 연구 현장에다가. 야생동물 연구하려면 진짜 얼핏 생각해도 주로 이렇게 밖에 계셔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0: 맞아요. 주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야생동물을 연구한다, 저처럼 포유동물을 연구한다면은 그 멋진 야생동물을 생각을 하잖아요. 늠름하고 아름답고. 그런데 현실은 실제는 숲에 가서 그때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동물들 발자국이 나오면은 발자국을 뒤쫓아가죠. 추적을 하고 또 똥이 나오면은 이걸 똥을 또 이제 얘들이 요즘 뭘 먹는지 알아야 되니까 또 이제 기생충이나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그런 지퍼백에 똥을 막 담습니다. 똥을 담고 또 가다 보면은 길목이 좋은 데가 나오면은 여기다 카메라를 설치를 하죠.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몇 마리가 다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회수를 해서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모니터 보면서 이게 재밌죠. 그게 재밌는데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화면 보면서 저의 관심이 얘가 수컷인지 암컷인지 이게 저희한테 중요하니까요. 해서 막 모니터를 모아서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발자국 쫓아다니고 똥 줍고 모니터 보고 이게 막 쳐다보고 이게 이제
1: 그렇게
0: 동물들이
1: 예약하시니까
0: 동물들이 저희들의 야생동물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산다는 걸 알면은 자기들이 그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또 스토킹을 하고.
1: 그렇죠. 허락하진 않았으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1: 그렇죠.
0: 동물들이 말을 한다면은 저네들은 왜 저렇게 사나? 우리만도 즉 짐승반도 못한 애들 아니냐?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지 않을까라는 저희들끼리 야생동물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1: 아, 진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 야생동물 연구하는 동물 생태학자 직접 모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네요. 그 동물들이 어떻게 이 연구자들을 볼까까지도 생각하기가 참 일반인들은 쉽지가 않은데, 그 생각을 지금 해보신 거고. 근데
0: 실제
1: 그 요약된 내용이 그렇게 스토킹이라니, 그렇게 좋진 않고,
0: 그러니까 저희들도 숲에 가면은 동물을 보진 못해 거의. 왜냐하면 동물들은 저희보다도 보호색을 띠고 있고 또
1: 그쵸.
0: 후각도 예민하기 때문에 하지만 동물들은 저희를 보겠죠.
1: 네. 네,
0: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이 있는 거죠.
1: 꿈꿨던 것과 실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오차가 좀 많나요? 그 차이가 좀 많나요?
0: 꿈꿨던 것. 꿈꿨던 거는 온전히 숲에 들어가서
1: 네.
0: 살면서 야생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연구하는 거.
1: 야생동물을 온전히 눈앞에서 보면서.
0: 그렇죠. 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제인구달처럼.
1: 아, 네.
0: 네, 네. 네. 근데 현실은 그게 안 돼요. 네, 매일 출퇴근을 하라고 그러고
1: 그쵸.
0: 뭘 하면은 뭐 영수증 내서 이게 뭐 전화 해야 되고 보고서 내야 되고 회의 참석해야 되고.
1: 영수증 정리해야 되고
0: 많습니다. 아, 예, 예. 그런 현실에 많이 부딪혀 있습니다.
1: 네. 아,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으시면서 저도 느끼고 있지만 김우주님도 느껴집니다. 작가님의 유머가 스물스물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재밌으세요. 그리고 조지현님은 숲과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온화하고 맑은 인상이라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또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요. 박은정님은 와우 최태영 박사님 책 쓰셨군요. 반가운 마음에 경청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따라 읽으신 분처럼 느껴집니다. 이 야생동물 흔적도감 또 도로 위의 야생동물에 이어서 10년 만에 이번 책을 내셨습니다. 동물의 향기 인간의 풍경 이번 책을 두고 나에게로 찾아와준 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0: 네, 이게 첫 번째 책은 야생동물 흔적도감인데 지금 이 세 번째 책을 낸 돌베개 출판사에서
1: 네.
0: 함께 해주셨었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숲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토끼나 청설모 그런 고라니를 쫓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한 34살 때쯤에 야생동물 그간에
1: 네.
0: 제가 다니면서 경험하고 터득했던 걸 모아서 야생동물 흔적 도감을 냈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책인 이제 도로 위의 야생동물은 제가 첫 직장이 이제 지리산 반달곰
1: 네.
0: 복원하는 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출퇴근 길에 한 30km를 출퇴근했는데 이렇게 동물들이 많이 죽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1: 네.
0: 한 거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죽고 있었고 멸종위종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만 해도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던 주제라서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걸 이제 박사 논문으로 해서
1: 네.
0: 예, 좀 연구 결과를 내놨었고 그래서 군립 생태원에 처음 2014년도에 생겨서 생태원에 근무할 때 그때 저 추천사를 써주신 최대청 교수님이 생태원의 초대 원장님이셨어요. 이제 그 최천 원장님께서 저 같은 연구자들한테 맨날 논문만 쓰면 뭐하냐. 그거 몇 사람이나 읽는다고. 그 내용을 책을 써라. 그래야 국민들이 알고 세상이 바뀌는 거다.
1: 중요한 작업이죠.
0: 예,
1: 진짜.
0: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이 도루의 야생동물, 그 로드킬 문제를 전면적으로
1: 네.
0: 다룬 책이었고요. 이번 세 번째 책이 돌베개 출판사에서 다시
1: 네.
0: 저에게 제가 그 로드킬을 조사 연구하면서 겪었던 동물들의 삶, 죽음 이런 부분을 메시지로 좀 써달라 요청을
1: 네.
0: 받았었고 그렇게 쓰는 과정에서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결국엔 죽는 얘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작업을 하다 좀 멈췄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의 삶, 제가 바라보는 동물의 삶 그런 게 나름대로 철학이 생겼고
1: 네.
0: 과거에 겪었던 동물들의 삶과 죽음을 좀 더 좀 성숙해졌다고 할까요? 좀 이야기로 풀 수 있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졌고 또 한 가지는 10여 년 전에 제가 전주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독서 모임을 이제 했었는데
1: 네.
0: 거기에서 그 당시에도 예를 들면은 다이어트 그다음에 젠더 갈등 그다음에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
1: 네.
0: 사회에 이제 많이 관심이 많았었고 그때 책이 많았었어요. 그때 이제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데 저 이제 야생동물을 연구했었고 다른 분들이 일반인이니까는
1: 네.
0: 저의 그 책을 읽고 있는 느낌, 생각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법을 찾는가를 얘기해 주니까는 되게 재밌어라고 그때 책방 사장님이 나중에 이 부분은 꼭 책으로 써달라고 부탁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이 책이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 네.
0: 1부는 야생동물 이야기고 2부는 그 책방 사장님께서 부탁하셨던 인간에 관련된 야생동물
1: 네.
0: 연구자가 바라본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래서 1부와 2부가 느낌이 다른데 또 이어지다 보니까

0: 인간도 그래, 동물의 한 종이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 얘기도 잠시 후 2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고요, 지금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오늘도 북카페 에디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어떤 거 그려주실지도 소개해 드릴게요. 음악은 어떤 거 골라오셨나요?
1: 변진섭의 새들처럼. 동물들도 사람들도 새들처럼 오늘 하루만큼은 좀 자유롭게 활활 날씨도 좋더라고요.
0: 네.
1: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 뭔가 그 곡을 소개하실 때 느낌이 이게 두 손을 딱 모으시면서 표정도 그렇고 마치 불을 기세처럼 느껴졌어요. 음악을 불러주실 것처럼 그렇게 정성스레 소개를 해주셨는데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향기 인간의 풍경을 출간한 최태영 박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 어떤 것을 그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정하셨나요?
1: 예, 야생동물 발자국.
0: 야생동물의 발자국을.
1: 예, 예, 발자국. 아, 그리고 옆에 네. 사람 발자국. 함께 걸어. 그래서 둘이서 함께 걸어가는 걸 좀 기원하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0: 그러네요. 네. 진짜 함께 가는 게 맞네요. 그렇죠? 네. 오늘 발자국 에디션입니다. 야생동물과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거. 서혜진님, 동물의 흔적을 추적하는 탐정 같다고 하셨습니다. 탐정과 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있죠.
1: 맞습니다. 그쵸? 네, 흔적을 보고 최대한 사실 것 같게 추론을 해야 되는 일이기 맞아요. 때문에 탐정 비슷합니다.
0: 네, 구자희님은 축하드립니다. 많이 안 변하셨네요. 멋진 모습 반갑습니다. 반달곰 때 뵀었어요. 라고 이렇게 또 기억하시는 분이.
1: 네, 한 20년만 되는 것 같아요.
0: 와,
1: 네, 반갑습니다. 네.
0: 특별한 네. 인연입니다. 네. 김지숙님은 와 근거리 출장 가다가 최태영 박사님 목소리 듣고 너무 반가워서 잠깐 주차를 하셨대요. 회사에서도 자상하시고 웃상이세요. 박사님 화이팅입니다. 지금 박사님 무너지고 계십니다.
1: 네, 회사에 다 얘기 안 하고 왔는데.
0: 아 진짜요? 지금 모두 다
1: 부끄러워서
0: 모여서 지금 사연 남기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오프닝으로도 이 살짝 소개를 했는데 너구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이 정말 재밌게 써주셔가지고 재밌기도 하면서도 아, 놀랍다. 이건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죽은 척인 거잖아요.
1: 네네.
0: 아,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지 싶었는데 그 얘기 살짝 좀 들려주시죠.
1: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전쟁 났을 때 죽은 척 해가지고 살아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0: 네.
1: 실제 그렇게 살아남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야생 동물도 그렇게 죽은 척 해가지고 살아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너구리인데요. 제가 도로 주변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살아가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0: 네.
1: 100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포획을 해서 목에 추적기를 달아서 연구를 했었어요. 거기에는 멧돼지, 고라니, 오소리, 뭐 족제비, 삭 그리고 너구리도 포함됐었고 네. 너구리가 그중에 22마리였는데 이렇게 100여 마리의 그 동물을 포획을 해서 목에 발신기를 달고 몸무게를 재고 뭐 그런 과정에서 모든 동물들이 죽기 살기로 반항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서 다칠 위험도 있고 그런데
0: 네.
1: 특이하게 이제 너구리는 죽은 척을 합니다.
0: 예, 예.
1: 그리고 어느 정도나 이제 그 죽은 척이 강렬하냐면은
0: 네.
1: 안 죽었고 죽은 척만 하는데도 금세 그 똥파리들이 막 날라와서 너구리 몸에 막 붙어요.
0: 그러니까 진짜 죽은 것처럼.
1: 진짜 죽은 네. 것처럼. 막 죽은 지 되게 오래된 것처럼.
0: 네.
1: 그래서 좀 먹으면 배가 아플 것처럼 포식자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렇게 동물들이 막 발버둥을 치니까 저희가 그 마취제를 주사를 하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작업이 끝나면은 각성제를 투여를 하는데 마취제를 주사를 하기 전부터 이미 죽어 있다시피 하니까는 마취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알 수가 없고
0: 네.
1: 어찌됐든 간에 작업이 끝났으니까 각성제를 투여해도 이게
0: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1: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게 22마리의 너구리를 그런 작업을 하면서
0: 네.
1: 대충 하게 되거든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한 마리를 놓쳤어요.
0: 네.
1: 그러니까 100마리의 야생동물에게 그런 작업을 하면서 딱 한 번 놓친 적이 있는데 그게 죽은 척한 너구리였던 겁니다. 지금도 그 도망가기 전에 그 한쪽 눈 뜨고 그 눈알 살살 굴리면서 이게 눈치를 봤던 그 녀석이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살아가는 방법 다 있구나. 그리고 이게 극단의 상황에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도 죽은 척 하는 거 다 이유가 있구나. 너구리를 보면서 좀 깨달았죠.
0: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재밌게 구성하셔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숭어컨놈
1: 예, 예, 예,
0: 이렇게
1: 예,
0: 표현해서
1: 예, 같이 작업하신 네. 예, 당시 최동기 선생님께서 네. 이 숭어컨놈
0: 도망간 죽은 예, 척해서 예, 우리를 속이고 예, 도망간 예, 너구리에 대해서 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1: 예, 옆에서 함께 계신 분은 아이고 아깝이 하고
0: 그러니까요. 이런 장면들이 막 있는데 너구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를 좀 많이 하던데요. 그 라면 봉지에 있는 것도 정확히는 너구리가 아니라고
1: 예예 예, 그 너구리가 아니라 라쿤이라는 동물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라쿤은 우리나라에는 살지는 않고 미국과 캐나다에 사는 북미에 사는 이제 동물인 거고요. 근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라쿤이 훨씬 더 좀 귀엽고
0: 네.
1: 마스코트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는 그 라쿤 그림을 놓고 라면 봉지에는

0: 너구리. 그리고 실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에 네, 너구리 치고 이미지 검색을 하면 한 7, 80%가 이게 너구리가 아니라 라쿤 사진이 네. 뜹니다.
1: 뭐 그래서 이부도 쓰셨겠지만 이런 너구리의 어떤 그 생존 본능 같은 거잖아요. 죽은 네네. 척을 해서라도 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인간의 삶이랑 연결을 시키지 않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구리 같은 경우는 사람과 많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암수 한 쌍이 같이 삽니다.
1: 네. 네.
0: 부부죠. 매우 독특한 측면이 포유류치고는 그리고 아무거나 잘 먹는 잡식성이고 인간이랑 매우 비슷하죠. 네. 그리고 화장실도 따로 듭니다. 여러 마리가. 그리고 이제 그 48쪽에 보면은 너구리 사진이 있는데 이게 네. 너구리 암컷의 사진이에요. 왜냐면은 이 부부인데 수컷은 굉장히 늠름하고 암컷을 잘 챙겨주고
1: 네.
0: 그래서 암컷이 덫에 걸리면은 수컷이 밤새 지켜줘요.
1: 오.
0: 근데 수컷이 덫에 걸리면 암컷은 휙 도망가 버리고 말거든요. 여러 차례였어요. 그래서
1: 네.
0: 이게 원래 수컷은 이렇게 인간이나 동물이나 원래 수컷은 이렇게 희생을 많이 하는 건가 했는데 이게 나중에 네. 수컷이 이제 그 피부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암컷이 함께 해줬거든요.
1: 아.
0: 그리고 죽은 날, 수컷이 죽은 날 이제 아침에 굴 바깥에
1: 네.
0: 암컷이 나와 있는 모습을 봤는데 매우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밤에만 활동하는 동물인데 그 낮에 나와가지고 그 수컷이 죽은 날
1: 네.
0: 그 멍하니 쭈그려 앉아서 하늘을 보고 있는 그걸 봤는데 사람과 같았어요.
1: 그러네요.
0: 매우 그 쓸쓸하고 그리움, 슬픔 그걸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2부에서도 제가 네. 인간을 다루게 된
1: 네.
0: 이유가 인간의 마음, 또 동물과 다른 점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 인간도 그렇지만 동물의 세계도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얘네들은 이렇대라고 하는 것만으로 짐작하는 것은 정말 일부에 불과하네요.
0: 네네.
1: 가까이서 보면 다르네요. 아 지금 이채림님 그래서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들 보고 너구리 같다고 하나 보네요. 아 이렇게
0: 네, 네 맞아요 맞아요.
1: 너구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그리고 4835 쓰시는 카페인님은 실제로 우리 헛간에 너구리가 죽은 척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대요. 너구리가 죽어있다고 남편에게 말하고 오니 금세 없어졌더라고요.
0: 네네.
1: 아 너구리는 이런 존재? 자 안지영님 똥파리와 혹시 2인 1조 팀 아닐까요? 똥파리도 알면서 속아주는 네네. 것인가?
0: 글쎄요.
1: 네. 그것은 이제 또 모르겠지만 그렇죠? 방향숙님 아까 언급하시면서 삭 얘기 나는 삭 아직 멸종이 안 되고 살아있나요? 하셨는데.
0: 예, 예. 삭은 이제 고양이과 동물이고 실제 고양이랑 비슷합니다. 생김새도 그렇고
1: 네.
0: 크기도 비슷하고.
1: 너무 닮았어요.
0: 예, 예, 닮았는데 색깔은 야생동물처럼 갈색이고 꼬리가 굵고 밑으로 쳐져 있고 삭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수가 멸종위기 2급으로 보호되고는 있지만은 1년에 로드킬로 약 한 5천 마리. 그래서 천만 마리까지가 죽을 정도로
1: 네.
0: 아직은 몇만 마리가 국내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약간 서기 7세기 그러니까 삼국시대 가야시대 그전까지만 해도 사기 인가 주변에서 고양이 역할을 했다.
1: 네.
0: 그렇게 추정되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나오고
1: 네.
0: 있습니다.
1: 생선 물고기도 그 삭 쪽이 훨씬 더
0: 네네.
1: 좋아하는 거죠.
0: 네. 네. 고양이는 건조한 지역에서 나와서 그 원산지이기 때문에 고양이 물을 싫어해서
1: 네.
0: 그 생선, 날생선은 싫어하고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네.
0: 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그쵸.
0: 그래서 물고기도 잘 사냥하고 먹고 그렇습니다.
1: 네. 지금 삭 중에서도 네, 특별히 좀 각별한 그 이름을 붙여준 삭 얘기가 있더라고요.
0: 예, 팔팔이라고. 그게 88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트럭이 쳤어요. 근데 아주 경미하게 쳐서 기절만 했거든요. 의식을 잃었죠.
1: 네.
0: 그래서 저희가 그게 남원이었는데 지리산을 넘어서 전남 순천까지 가서 치료를 하고 다시 이제 원래 살던 곳에 풀어놓으면은 다시 또 차에 치일 것 같아서 전남 구례 쪽에다가 이제 좋은 곳에 방사를 풀어줬거든요.
1: 네.
0: 다시 치료를 해서. 근데 걔는 이제 의식을 잃은 상태로
1: 그쵸.
0: 와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어디로 와서 언제 풀었는지 모르는 애죠. 어린 사기였습니다. 근데 한 좀 그 구례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날 지리산을 넘어서 다시 원래
1: 네.
0: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그때 설날이었거든요.
1: 네.
0: 설날 돌아왔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그 지점에서 다시 돌 위에

0: 올라가서 죽었어요.
1: 아.
0: 그때 많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을 좀 지켜봤던 독립영화 감독인 황용 감독님께서 어느 날그 길에서라는 작품으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 좀 상영도 많이 하고 벌써 20년 지났습니다. 많이 알려졌던 사연입니다.
1: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진짜 책으로 쓰시기까지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 팔팔이 얘기도 그렇고 동물들이 좀 죽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제 연구하면서 죽는 애들도 있고 또 로드킬도 이미 죽어 있는 개체들 같은 경우도 벌써 5천 건 정도를 현장에서 접하면서 이 동물 죽음을 이렇게 무슨 뉴스 속보가 되는 것처럼 뭔가 정리를 해서 글로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1: 그쵸.
0: 좀 시간이 지나야 좀 숙성이 되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는 이런 글을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쓰게 됐습니다.
1: 네. 자, 음악을 한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네, 방금 전에 상 얘기했잖아요.
1: 네.
0: 호랑이는 멸종됐지만은 꿩 대신 닭이라고 범 대신 사기였습니다.
1: 아.
0: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
1: 네, 듣고 가시죠.

내려온다. 장님 깊은 굴로 대한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 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홍이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동물의 향기, 인간의 풍경을 쓴 최태영 동물생태학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들으시면서 손경선님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해주시네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다양한 풍경 속에서도 슬픔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셨는데 네, 이야기 들을수록 지금 너무 흥미롭고 그 끝에 또 삶과 죽음이 있으니까 슬프기도 하고 묵직하기도 하고 그렇죠. 2073 쓰시는 카페인님은 보람의 공원에 너구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우리 얘기한 경기도 광주에서 싹 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막 오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뭘 먹고 살까요? 앉아서 여기저기 긁던데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1: 보람의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공원에 네. 많이 있는 과일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쓰레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캣맘분들이 고양이를 먹으라고 놓은 그런 이제 고양이 밥을 네. 먹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 사연 보면은 여기 너구리가 몸을 그는다고 돼 있거든요. 네. 아마 이제 개선충 피부병에 걸린 상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컷이 죽었던 네. 네.
0: 아, 그런
1: 그게
0: 거군요.
1: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이 박사님을 이 세계로 이끈 동물, 그 책의 초반부터 토끼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동물들과의 인연이 있지만 또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 연구의 길로 이끈 동물이 사냥이라고요.
1: 예. 혼자 어릴 때부터 산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대학원에 가서 야생동물을 이제 학문으로서 네. 접하게 됐고 석사 논문 주제를 설악산의 사냥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거는 뭔가 정면으로 승부하고 싶은 젊은 혈기에 설악산이라는 험한 산에서 네. 그리고 사냥이 지금보다도 그때는 굉장히 매우 수가 적었고 미지에 알려지지 않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면으로 그 사냥에 대해서 뭔가를 조사하고 밝혀보겠다. 네. 그런 좀 포부가 있었죠.
0: 그 포부를 이제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너무 재밌던데요. 읽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재밌었어요. 겪은 사람으로서는 아마 고뇌의 시간들을 겪으셨겠지만 네. 이 사냥 따라서 러시아까지 가셨잖아요. 러시아의 네. 전문가 네. 그 부부에게 이메일도 보내시고 네. 그 과정 좀 들려주세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사냥은 유럽이나 북미에 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구가 안 돼 있어요. 하지만은 러시아 연해주, 그 부만강 부쪽에도 사냥이 네. 살고 있고 거기에는 러시아 연구자들이 기초과학이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30년을 사냥을 연구한 학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0: 30년간 사냥 연구.
1: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써놓은 게 다 러시아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자료도 얻기가 쉽지가 않고 네. 그래서 힘들게 이제 이메일을 얻어 구해가지고 이제 보내서 그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0: 네.
1: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냥을 몇 시간 관찰했냐. 예.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냥 연구한 사람도 거의 없지만은 네. 만나면은 너 사냥 본 적 있냐? 나 한 번 봤어, 두 번 봤어. 그것만으로도 또 대단한 자랑거리였거든요. 그 당시에
0: 단위가 다른데요. 예, 예. 몇 시간을 관찰했냐? 예, 예.
1: 근데 저한테 자꾸 사냥을 몇 시간 관찰했냐? 왜냐하면 그분들 논문을 보면은 사냥을 6천 시간, 3천 시간 관찰한 그 기록을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0: 6천 시간 관찰을 네. 어떻게 하시나요?
1: 어떤 사냥 새끼 예. 같은 경우는.

0: 한 순간부터 늙고 죽을 때까지 11년 동안을 관찰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분은 저한테 너 사냥 몇 시간 관찰했냐.
1: 네.
0: 근데 이제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다그쳐서 계속 물어서 제가 딱 한 번 봤다가 혼났어요. 왜?
1: 아,

0: 작게 한 다음에 작은 사진을 제가 보냈거든요. 성부에서 네. 이 사냥 사진이 당신네 사냥과 같은지 확인해 달라. 짧은 이메일이었는데 그 당시 러시아 인터넷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첨부 파일된 사진 한 장을 확인하는데 그 인터넷 속도가 느려가지고 하루 종일 걸렸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그 이메일 하나가 그분 이메일이 아니라 그 시오탈린 그 리저브라는
1: 네. 네,
0: 그 연구 집 연구 단체 예, 조직이 한, 공동으로 쓰는 공동 계정 네.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진 하나를 다운받는데 하루가 걸렸대요.
1: 아.
0: 그래서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는 네. 근데 사실 사실상 두 개가 첨부됐었는데 하나만 확인하고
1: 열었고.
0: 열었다. 그래서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저는 그냥 바로 보냈는데 답이 오는데 일주일 넘게 걸리더라고요.
1: 네.
0: 저는 사연을 몰랐죠. 가서 보니까는 러시아 인터넷 환경이 좀 그렇더라고요.
1: 네. 기대를 품고 아마 물어보셨을 텐데 그 네. 대화를 통해서 또 그 현실을 좀 깨달으신 거죠. 박사님이.
0: 그분이 저한테 다그치면서 왜 사냥을 현장에서 관찰하지 않았냐. 그러길래 아. 사냥이 우리나라는 많지 않고 숲이 울창해서 숨는다. 그래서 지속적 관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했더니 네. 저에게 말이 안 된다. 사냥이 사는 곳에 수가 적어도 가서 거기 살아라.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계속 거기서 먹고 살다 보면은 사냥이 너한테 다가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관찰, 연구가 시작되는 거다. 그렇게 해봤냐? 안 해봤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1: 네.
0: 하라고.
1: 네,
0: 조언을 주셨죠. 근데 많은 충격이었어요.
1: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 폭설 피해를 이제 입은 그 집단 희생이 관찰된 사례로 또 사냥 얘기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 얘기도 참 마음 아프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0: 그 제가 처음 사냥을 연구했을 당시만 해도 전국의 사냥이 한 300에서 500마리 정도 많지는 않았었는데 네. 그냥 지난 20년 동안 많은 이제 분들이 또 정부 기관의 노력으로 수가 많이 늘어나서 2천 마리 이상으로 늘어났었는데 3년 전에 기후 변화
1: 네.
0: 그리고 이제 기상 이변이 일어났을 때 2월 말이면은 예를 들면은 가을에 겨울이 들기 전 가을에 잘 먹어서 축적된 지방이 다 소진됐을 때거든요. 근데 2월 말이나 3월 초에 매우 추워지고 폭설이 내리면은 그걸 견디기 어렵습니다.
1: 네.
0: 그때 사냥이 천 마리가 넘게 죽었어요. 그런 기상 이변으로 사냥이 죽은 게 우리나라에서 한 60년 만에
1: 네.
0: 죽었었고 그때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사냥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지 그리고 또 사냥 같은 경우는 설악산의 오색 케이블카와 이제 개발
1: 네.
0: 논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사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였죠.
1: 그렇죠.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하셔서 써두셨고요. 책에 자세한
0: 네네.
1: 얘기가 있는데.
0: 네,
1: 네, 이 DMZ 그 탐사한 얘기도 너무 흥미로운데 이 DMZ라고 하는 공간 비어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0: 네, 네. 그 DMZ는 그러니까는 한국 전쟁이 3년 동안 돼서 50년부터 53년까지 3년간 치러졌는데 1년이 한반도 전체였고 나머지 2년은 현재 DMZ
1: 네.
0: 이 안에서 고지전이라고 하면서 수천만 발의 포탄을 쏘는 그래서 그 일대 완전히 초토화됐죠. 그리고
1: 그쵸.
0: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사상자 수만도 100만 명이고요.
1: 네.
0: 그 DMZ 일원에 묻힌 군인 수도 한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한국군, 우리 국군뿐만 아니라 북한군, 중국군, 또 16개 유엔군들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뼈와 살, 피가 땅에 묻혀서 지금의 DMZ의 자연, 꽃과 나비, 사냥,
1: 네.
0: 두루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미, 저 DMZ에서는 두루미를 강조를 했는데 두루미가 매년 DMZ에 찾아오거든요.
1: 네.
0: DMZ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철사로 찾아오는 두루미는 아마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번식을 하고 겨울철 한반도로 내려오는데 DMZ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부터 총으로 또 독극물로 두루미를 사냥을 많이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전쟁 끝나고 DMZ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두루미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1: 그랬겠네요,
0: 네,
1: 진짜.
0: 네, 그래서 DMZ는 이 두루미는 학이라고 불리죠. 백학, 하얀
1: 네.
0: 학. 이 두루미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우아하고 또 동북아 지역에서 문화적 상징이었기

0: 때문에 이 소중한 두루미가 죽음의 땅 DMZ에서 생명의 상징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 백학이라는 동물 새 여기에 대해서 좀 애착이 많이 있습니다.
1: 그래서 또 음악도 골라오신 것 같은데요. 다음에
0: 네네.
1: 골라오신 음악 좀 소개 좀 해주시죠.
0: 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드라마 모래시계 예, 주제곡 백학입니다.
1: 네.
0: 이게 2차 대전에서 죽은 군인들을 상징해서 이제 부른 노래인데요. 이 러시아 민족 시인 라슬 감차토프가 지은 시입니다. 이게 한국어로 첫 구절만 소개를
1: 네.
0: 드린다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가끔 생각하지. 붉은 노을, 돌아오지 않는 병사들. 잠시라도 편히 쉬지 못하고 백학으로 변해버렸네.
1: 그래서 뭔가 뭐 숙연해집니다. 그렇죠.
0: 그래서 이 DMZ라는 공간, 겨울철에 철원 지역에 두루미가 무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1: 네.
0: 이 그때 DMZ가 전쟁과 평화, 생명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북카페 초대석, 오늘 동물의 향기, 인간의 풍경 쓰신 최태영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 첫 구절 읽어주셨잖아요. 들으니까 드라마 속 음악이 더 가슴저리게 다가온다고 7700 쓰시는 카페이님 말씀 주셨고요. 조지현님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이 발화했네요. 아이러니하면서도 숙연해집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영주님은 깨알같이 재밌다가도 마음을 또 울컥울컥하게 만드는 그 온도차를 느낀다면서 최태영 박사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 정말 이 야생동물의 세계만큼이나 2부에 담긴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생물종의 특징도 너무너무 재미나더라고요. 분석하신 게, 아, 이 박사님이 쓰실 때 동물과 인간 중에 어느 쪽이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가요? 추적하기가.
1: 동물이 어렵죠.
0: 동물이
1: 예,
0: 어렵다?
1: 예. 동물이 쉬웠으면은 제가 굳이 2부에 인간 얘기를 넣을 겨를이 없었겠죠. 예, 왜냐하면은 제가 생태학을 하지만은 인간이 하고 있는 거의 모든 학문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예,
0: 그러네요.
1: 농학, 인간의 먹이를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예, 법학, 인간의 제도,
0: 그쵸.
1: 예, 경제학, 그야말로 인간 생태학입니다. 예. 근데 생태학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매우 어렵습니다.
0: 그쵸.
1: 얘기도 안 해주고.
0: 가끔은 잠입해야 되는 기분도 들고.
1: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중대형 포유동물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계속 동물들은 이러는데 인간들은 왜 이러지? 예, 인간은 이러는데 동물은 또 같은가? 다른가? 그런 걸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좀더 얘기를 이제 말씀을 연장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삭팔팔이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로드킬이 당했거든요. 그때로 보면은 시기가 태어나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 좀 철이 들면서 예, 10대 후반이 되면은 나다큰것 같아.
0: 그렇죠. 내
1: 예,
0: 생각이 막
1: 생각이
0: 더
1: 그렇죠.
0: 강해지면서.
1: 예, 그 부모한테 대들고 그럼 집을 나가죠.
0: 네, 그런
1: 예,
0: 경우도 있죠.
1: 그렇죠. 하지만은 그게 나가는 게 자연인 거고, 근데 인간 사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되는 시기는 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별, 부모로부터 독립도 이별이잖아요. 그러니까
0: 그쵸.
1: 이별도 본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좀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보통 연애를 할때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 안에 이별의 위기를 다 겪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본다면은 그 정도 한 6개월에서 2년 사귀면은 이렇게 동물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아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이가 안 생기면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짝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유전자에서 신호를 보내서 괜히 상대방이 이제는 사랑이 식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6개월, 1년 사귀고 아이 낳고 그런 사람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연애를 했을 때 그런 시기가 찾아오면은 사랑이 식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본능이 나를 조종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부족함, 내 짝보다 나의 좀 부족한 점이 있는지, 그게 있다고 한다면 나를 좀더 발전시키고,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다시.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그 시기를 이겨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보통 결혼하고 나서 5년, 7년 정도 지나면 다시 또 권태기가 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다른 포유류와 다르게, 혼자, 암컷 혼자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가 없어요. 만삭의 아이가 아주 어린

0: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함께 길러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아이가 한 5살 정도 되면은 혼자 기를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예, 부부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양육이.
1: 네.
0: 그래서 이게 다른 짝을 찾게 되는
1: 네.
0: 본능적으로.
1: 아, 굳이 불필요한 관계처럼
0: 그렇죠.
1: 느끼게 만드는.
0: 예, 예. 아. 그때를 다시 또 사랑이 식었어.
1: 네.
0: 권태기야 그러지 말고
1: 네.
0: 이것도 본능이 나를 조종하는 거 아닐까? 예, 찾아오는 거다. 사춘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극복을 하는
1: 네.
0: 그 계기로 삼아야 된다.
1: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관점으로 바라본 인간의 그 세계 너무 흥미롭습니다. 여기 보면 뭐 불안, 뭐 젠더 문제, 능력주의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요. 책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 계속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세 분 발표할게요.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 오셔서 꼭 주소 연락처 남겨주셔야 발송됩니다. 2073 그리고 4835 그리고 조지현님 세 분입니다. 2073-4835 조지현님 세 분 휴대전화 뒷번호를 불러드렸고요. 오늘 시간 이제 다 됐는데 보내드려야 하는데 예, 남은 얘기는 책으로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0: 아 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광고 하나 한다고.
1: 광고?
0: 네. 제 10월 28일 날
1: 10월 28일
0: 예, 저녁 7시에 예, 서울에서 제 책 관련해서
1: 네.
0: 예, 이번 책과 관련해서 북토크가 있습니다.
1: 오.
0: 지금 신청이 선착순인데 마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1: 네.
0: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이 작가님 이름과 책 제목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0: 네,
1: 거죠?
0: 그렇습니다.
1: 네, 10월 28일 달려갑시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김동규가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띄워드릴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임신확인서와 산모수첩. 아이를 가진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거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임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충청북도에선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바로 디지털 임신증명서 덕분이죠. 한 워킹맘 공무원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발급부터 증빙까지 손쉽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신 출산 정책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작은 일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임신 기간.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아이를 가진 기쁨과 설렘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아이의 웃는 얼굴이 세상에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오도록 말이죠.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초급 일본어 이은미
2: 쇼타입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안녕? 이렇게 말끝을 올리는 안녕이 있는가 하면 느낌이 완전 다른 안녕도 있죠. 안녕. 말끝에 이게 붙는지 안 붙는지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마음, 그리고 애정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호기심 많은 고양이의 꼬리 모양을 닮은 이 부호. 정승재 경청, 물음표를 한가득 가슴에 품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폴킴이 피처링한 예나의 노래였어요. 물음표 들으면서 10월 14일 수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바다님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뭐 때문에 가장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맛있는 건 뭘 드셨어요? 제가 이렇게 순식간에 물음표를 세 개나 쏟아냈습니다. 매일 만나도 궁금한 게 끊이지 않는 그런 사이가 있습니다. 애정도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장 뒤에 물음표가 붙는 거랑 안 붙는 거랑 그게 참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물음표를 품고 사는 사람들 보면 에너지가 넘치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렇죠? 어려운 문제 없이 전부 다 알면 참 좋겠지만 힘든 일 없이 모든 게 다 쉬우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종종 물음표 투성이어도 애정으로 끈기로 풀어낼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연주님이 예전에는 오래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에너지 음료랑 과자, 탄산 이런 거 안 먹었는데 요즘은 에너지 음료랑 과자 먹으면서 경청 듣고 있다고. 이분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홍연주바다님. 중학생이랍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예전에는 오래 살기를 원했는데 이제 좀 중학생 정도 돼보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김성월님, 10살 아들이랑 같이 경청 듣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김수열님은 생선님 목소리가 꿀 같다고. 저도 생선님한테 수학을 배웠더라면 수포자가 안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수포자는 안 될 수 있어요. 정말. 태도만 좀 제대로 했었으면 그 태도를 올바르게 갖도록 이렇게 선생님이 잘 이렇게 유도를 했으면 스포자가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청은요. 우리 바다님들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엠 메시지로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생선님의 선생님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 자주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개인정보는 뭐 이제 거의 공공재야. 이런 얘기. 참 씁쓸한 얘기인데 AI 시대의 개인정보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야무지게 준비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김없이 돌아온 푸짐한 이 시간 DJ 생선님이 바다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 하지만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장르 불문 생선물. 답을 원할 때 우리는 문장 끝에 물음표를 붙입니다. 그런데 문장을 시작할 때 물음표를 붙이는 데도 있습니다. 심지어 물음표가 아닌 180도 돌린 모양으로 거꾸로 된 물음표를 먼저 쓰고 문장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상적인 물음표를 붙이면서 끝나는 언어. 이런 게 있대요. 과연 어느 나라 언어에 대한 설명이었을까요? 힌트 드릴게요. 이 나라와 관련 있는 건데 주관식이라서 힌트를 잘 들으셔야 돼요. 가우디, 플라멩코, 돈키호테.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무료인 반디 앱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오죠. 에드 시런이 부릅니다. 바르셀로나.

에드 시런의 노래 바르셀로나 듣고 왔습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언어에 관한 문제를 드렸습니다. 문장 시작할 때 거꾸로 된 물음표를 붙이는 데가 있다. 어딜까요? 정답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에스파냐. 굳이 뒤를 보지 않아도 이게 의문문이구나 바로 알수 있게 시작할 때도 붙여준대요. 힌트도 드렸죠.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 그리고 스페인 남부 지방의 춤이죠. 플라멩코, 그리고 스페인의 작가가 쓴그 스페인 황금기 문학의 명작 돈키호테까지 우리 문화적 소양이 갖춰졌다라고 평가받는 우리 바다님들은 아마 쉽게 맞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네 분께 선물 드리고요. 방송 끝나면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름이랑 아이디 있으면, 그것도 누구, 내 이름, 내 아이디 있으면 내 주소를 꼭 남겨주셔야지만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셔야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다님들과 제가 잠시 역할을 바꾸어 볼 시간이죠. 바다님들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는 시간, 산지 직송 질문 맛집. 저에게 궁금한 점, 저의 생각이 궁금한 사안, 혹은 답이 없는 문제도 좋습니다. 바다님들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겨났다면 얼른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훈의 노래, 롤러코스터, 그리고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두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야, 갓 건져올린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요거네요. 아이고야, 요거 맞죠? 오늘 건져올린 질문이, 아이고, 물기를 조금만 좀 닦고요. 로키닝님이 보내주셨네요. 생선님은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대중으로부터 비롯된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으시나요? 아니면 신경을 별로 안 쓰시나요? 아우, 음악 좋다. 아, 이 음악 너무 좋은데요, 정말. 바바바바바바. 저 스트레스 없어요. 그런 스트레스가 어디 있어요? 아, 한 어느 정도 돼야지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우리 블랙핑크 정도는 돼야지 유명한 스트레스가 있지. 저야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지나가다가 뭐 그냥 혹시 뭐 이러는 정도? 근데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정말 스트레스 아무도 좀 이렇게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거의 없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한 번도 안 받은 것 같은데. 아니다, 받은 적은 있지. 받은 적은 있어요. 언제 받은 적 있냐면 무례한 사람들 볼 때 간혹 가다가 있어요. 수학생님 그래 딱 쳐다보면 막 사진 막 찍고 그냥 가버리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 좀, 근데 그것도 되게 특이한 사람이네 그러지, 스트레스 받을 만큼 이렇게 저의 일상 속에 이렇게 유명세가 너무 가득하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좀 미안하죠. 좋아해 주시니까. 우리 애가 한 번만 선생님, 그리고 또 예의 바르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식사 중에 정말 죄송한데 우리 애한테 살짝만 사진 찍어주실 수 있는 영광을 주실까요? 이렇게 되게 공손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오히려 제가 되게 미안해져요. 아, 되게 이렇게 좋아해 주시 시는데, 응? 좀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더 많이 들고. 그렇죠. 스트레스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악플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나쁜 악플. 그러니까 뭐지, 거짓말 악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제가 좀 나대나 봐요. 그러니까 수학 강사가, 수학 쌤이 왜 이렇게 뭐 딴짓을 많이 하냐, 이런 악플. 그러니까 수학 강사로서 모든 일을 다 끝내놓고 하는 건데 안 그러면 진짜 욕 많이 먹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 이야기 있잖아요. 저 수업 같은 거 다 한 6월, 7월, 한 6월에 다 파이널까지 다 끝내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뭐 아직까지 뭐 수업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딴짓한다 뭐 이런 악플. 그것도 의도적인 악플이잖아요.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도 아닌 그런 분들의 의도적인 악플을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 그거 말고는 스트레스 없고 항상 고마운 마음이고 사랑스러운 마음이고 미안한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저희 답변 어떠셨나요? 바다님들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보내주실지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을 보내주실 곳은요, 경청 홈페이지에 산지직송 질문 맛집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되는 샵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앱 메시지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위켄드랑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른 Save Your Tears, 해리 스타일스의 노래 Late Night Talking 두곡 듣고 생선님의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0: 배움에는 끝이 없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의 뉴스입니다. 금융권을 덮친 해킹 도미노 속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경제 공부하면서 용돈 잘 쓰는 방법, 복리의 마법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었잖아요. 이렇게 개인은 열심히 절약하고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런데 은행에서 개인 정보를 또 다 털려버리니까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개인 정보가 무엇이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생선님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미디어 대표 박진영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요 근래 은행에서 개인정보 샜다라고, 그렇죠? 이 은행 저 은행 이런 뉴스가 너무 많은데 선생님 거래 은행도 이랬어요?
1: 이번 사건이 사실 시중은행 다 털렸거든요.
0: 정말?
1: 네, 실제로 개인정보를 유출된 거는 이제 특정한 한 곳이 있었지만 다른 곳들이 공격을 다 받았어요.
0: 아이고야.
1: 그래서 우리 쓰는 곳들은 아마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0: 진짜로?
1: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0: 야,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가, 야, 이렇게,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툭 하면 무슨 사이트에서, 무슨 쇼핑몰, 무슨 카드회사.
1: 요즘 더더욱.
0: 그쵸?
1: 네.
0: 그럼 이미 우리나라 전 국민의 그 개인정보는 다 공공재가 된 거네요.
1: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정보가 이제 해외에서 암암리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0: 아이고야.
1: 우리 이런 인별그램이나 아니면 영상 보는 사이트들 보면 사람이 쓴 댓글 맞나 하는 그런 봇 댓글 같은 것들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것들이 보통 이렇게 불법적으로 구입한 개인 정보로 개설한 계정인 경우가 많아요.
0: 그렇죠.
1: 네, 작업하는 거죠.
0: 그러면 그 악플도 그렇게 봇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
1: 네.
0: 이번에 그 고막 남친 거기 악플 두 개 정도 달렸던데.
1: 최신순으로 계속 보셨죠? 딱 알 것 같은. 네.
0: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AI가 털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AI랑 관련이 된 거예요, 선생님?
1: 일단 AI의 공격에 이제 활용됐다라는 가능성이 나온 상태라서 아직 조사 중이긴 한데요.
0: 예.
1: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한 나이대가 청년 나이대였던 것 같던 것 같은데 AI 툴을 활용해서 이런 공격을 했던 정황이 지금 밝혀져 있는 상태고요.
0: 예.
1: 아직 한참 조사 중이긴 해요.
0: 참.
1: 그래서 AI가 실제 등장하면서 개인정보 유출하는 방법도 달라졌고요. 유출된 정보를 활용하는, 이용하는, 악용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있어요. AI의 강점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많이 모으고 빨리 모으고 그리고 개개인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안해주는, 맥락을 잘 설계해서 제안해주는 그게 강점이었잖아요.
0: 예.
1: 그걸 이제 굉장히 절망편으로 이용을 한 거죠. 절망편으로. 네. 그래서 실제로 한 미국의 IT 회사가 2026년 올해 발표 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0: 예.
1: 악의적인 침해 사고 4건 중에 한 건이 AI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발표했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조사를 한번 했는데 2024년 대비 2025년에 이런 사이버 침해 사고가 26% 증가했다고 합니다.
0: 큰일 났네요. AI가 등장하면서 참 편리해진 것도 너무 많지만 이렇게 와, 안 좋은 면 쪽으로도 피해를 준다고 하니까 참
1: 그렇죠.
0: 걱정이에요. 이번에 은행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AI 때문이라 그러셨고, 그렇죠?
1: 그렇죠. 이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늘이 10월 14일이잖아요.
0: 예.
1: 9월 말에 있었던 일인데 국내 금융회사 여러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처음에는 S모 은행이 시작이었어요. 나중에 하나 둘씩 다 사실 우리도 공격 받았다라는 것들이 발표되면서 10월 초에는 아예 정부가 이제 나서가지고 이거 대책 마련해라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고 7일자 기사 기준으로 은행이나 저축은행, 캐피탈 같은 금융회사 7곳에서 무려 6만 7천여 건의 정보가 유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0: 큰일 났다 정말.
1: 사실 금융권은 망 분리라고 해서 이제 망을 외부 이런 인터넷 망하고 완전히 분리된 그들만의 망을 사용을 해요. 보안을 위해서.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은행의 망 자체가 완전 다 해킹된 게 아니고 대출 모집인 분들이나 임직원들이 업무를 위해서 쓰는 임직원 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일하시는 분들이 쓰는. 예, 예. 그런 분들이 쓰는 앱 같은 곳에서 유출이 먼저 일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0: 아니 나는 은행이 털렸다 그래서 나는 그런 느낌도 들어. 우리 요즘은 돈 화폐 거의 안 쓰고 다 은행의 잔액으로 알잖아요. 그거 뚫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갑자기 장난으로 공 하나 더 붙이고
0: 그러니까
1: 컨트롤 A하고 딜리트하고 이런
0: 그래.
1: 식으로.
0: 네.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정말 와 그거 보안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안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1: 그렇죠. 그래서 보안 산업도 굉장히 뜨고 있다는 얘기도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0: 예.
1: 이번에 또 유출되는 게 말씀 우리 생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다들 긴장을 많이 했어요.
0: 예.
1: 실제로도 소득이나 대출 관련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사기범이 나의 소득이나 대출 정보, 뭐 소비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다면
0: 위험하지 정말.
1: 위험하죠.
0: 다 아니까. 네. 은행 직원인 줄 알겠지 정말.
1: 그렇죠. 다 얘기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서비스에 가입을 할 수 있고 돈을 막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지만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또 은행 직원이 또 이렇게 그 이 뭐라 그래요? 고객들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상품 설명하고 이런 일도 꽤 많거든요.
1: 꽤
0: 보통.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은행 직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간을 하겠어요.
1: 우리 예전에 금융사기 주제로도 한번 이야기를 예. 나눴던 적이 있잖아요.
0: 예.
1: 그때 당시에도 이제 사람들의 목소리와 얼굴을 다 따와가지고 AI로 화상회의를 연 홍콩의 한 금융회사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
0: 와.
1: 그게 충분히 가능한 거죠.
0: 그러니까.
1: 내가 고객 인 사람에게 화상으로 뭔가 이제 대면으로 우리가 뭐 어려우니까 화상으로 상담 도와드리겠다 한 다음에 가입시키면 엄청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네.
0: 아니 소득 정보, 대출 정보도 포함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 정보라는 게 그러면 이제 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거잖아요.
1: 여기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0: 그렇죠.
1: 개인 정보라는 게 딱 정해진 바운더리가 명확한 건 아니고요.
0: 예.
1: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거의 이제 광범위하게 지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뭐 주소, 계좌 정보 이런 것도 있지만.
0: 예.
1: 다른 정보하고 결합을 했을 때 의미가 생기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이름, 학년, 동아리 이름 이렇게 있다고 하면 땡땡 고등학교 2학년 방송부 부장이라고 한다든지
0: 예.
1: 저는 이제 합정역 근처에서 일하니까 합정역 근처에서 일하는 10년 차 미만 업력을 가진 10인 미만의 미디어 회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추적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추적될 수 있겠다.
1: 네. 이런 식으로 여러 정보가 합쳐져서 나를 알아보게 만드는 경우도 개인 정보입니다.
0: 그러네요. 정말 와 정말 너무 많다. 개인

0: 인종보라는 것이.
1: 우리 생선님의 그 꿀 같은 목소리도
0: 네.
1: 예, 개인 정보고요.
0: 개인정보예요.
1: 이동 경로도 개인 당연히 개인 정보고.
0: 살은요, 살.
1: 특정 가능한가요?
0: 살. 그럼요. 체형이

0: M사 있어요. M사. 예. 굉장히 큰 빅테크 기업인데요.
1: 예.
0: 2024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M사가 자국인의 이제 국내 이용자 98만 명의 종교관, 정치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광고용으로 활용했다. 라고 하면서
1: 미국 회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예. 종교관, 정치관도 이거 개인정보다. 개인정보인데 왜 허락 안 받고 썼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큰 과징금 이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1: 야, 네. 그러니까 이름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정치 색깔 이런 거, 그러니까 SNS에 남기는 거, 그렇죠? 이런 게 다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라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상업적으로 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기업들이 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건 결국 자사 매출 늘리는 거잖아요. 예. 돈 벌기 위해서기 때문에 우리 개인정보인데 너가 동의 없이 그걸 광고용으로 활용했어? 그러면 이거 문제다. 라고 이제 문제를 건 거죠.
1: 그러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기는 흔적들이 이제 다 개인정보라는 얘기고 네. 우리가 SNS 보면 인별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톡이라든가 이거 다 무료로 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돈을 지불하진 않지만 개인정보를 그 회사에다 지불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저 뭐 그 G사나 그 검색으로 유명한 거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전 세계인의 트렌드가 다 입력이 있고 엄청난 정보죠. 그걸로 어마어마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0: 그쵸.
1: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0: 이런 걸 또 뭐 경제학에서는 양면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양면 시장이라고 해서 우리는 무료로 이용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개인 정보가 다 돈이 되는 그런
1: 맞아요.
0: 시장.
1: 맞아요.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그 K 회사가 톡으로 되게 유명한 거기도 톡이 다 무료여가지고 너무 좋은 회사야라고 생각했었지만 우리의 정보를 다 그 회사에다가 줌으로써 엄청난 사업 확장을 한 거잖아요.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뭐 교통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택배도
0: 하고.
1: 만들고 선물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이 정보가 우리가 돈을 내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걸 지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0: 실제로 엄청 돈 많이 버는 기업이잖아요.
1: 그러니까
0: 우리 아까 말씀드린 M사도 그런 광고 수익으로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는 회사입니다.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색 기록 하나 아니 내가 뭐 하나를 이렇게 좀 검색하면 곧바로 막 배너 뜨고
0: 네.
1: 그쵸 인별그램도 하나 지나면 또 내가 그 원하는 거 곧바로 뜨고 이게 다 연동돼가지고 이렇게 딱 수익 창출하는 거잖아요.
0: 내가 어떤 짧은 동영상에서 시간을 오래 썼나 어디서 더 머물렀나 이탈하지 않았냐 이것도 엄청 중요한 개인정보죠.
1: 아니 나는 저게 난 제일 무서워요. 지금 우리 AI 쓰고 있지만 AI 회사는 지금 전 세계인의 관심사 이런 거라 아마 나 이렇게 확신해요. 그 회사에서 어떤 나라의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다 알걸요?
0: 알고 있을 거야.
1: 당연히 알죠.
0: 당연히 알아.
1: 항상 그 나의 생각을 요즘에 AI로 다 치니까 이거 무서운
0: 그렇다.
1: 얘기라니까요, 이게?
0: 그렇네.
1: 이게 엄청난 권력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0: 와.
1: 난 그게 정말 무섭다고 봐.
0: 그렇네요.
1: 네, 그래서 AI한테 항상 물어보는데 너 이거 누구한테 얘기할 거야? 그러면 나는 얘기하지 않아. 막 이러는데 그래도 너무 민감한 거는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 게 좋아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와, 어떡하면 좋아. 무서운데 지금?
0: 무섭죠.
1: 예.
0: 그래서 각 그 회사들이 장치를 마련해놓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 모델 학습 용도로는 안 쓰겠다라는 식으로 뭐 마치 인터넷 그 브라우저 중에서 시크릿 모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런 느낌으로 시크릿 대화 또는 임시 대화 같은 것들 열어가지고 정보 안 남게끔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럼도 불편한 게 AI 서비스 핵심은 나에게 점점 맞춰준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나의 정보를 기반으로.
1: 그러니까.
0: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1: 그러니까 AI가 그게 좋은 건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는 게 행복해서 야 나 이 지금 뭐 할까 이랬을 때 곧바로 탁탁탁탁 나의 성향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니까
0: 맞아.
1: 좋은 건데.
0: 그래서 AI 비서라고 AI 에이전트가 요즘 엄청 뜨는데요.
1: 예.
0: 이전에는 AI 챗봇이라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지만
1: 예.
0: 이제는 얘네들이 나의 정보를 맥락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사람 같은 비서 역할을 이제 하거든요. 그 시대가 열렸는데
1: 아니, 정말 무서운 게
0: 저
1: 그 네. 계약서 같은 거 쓰거나 이런 거 다 AI한테 한번 그 필터링 하거든요. 그러니까 AI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고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0: 그렇죠. 네. 근데 그 AI

0: AI 비서한테 너 지금 내가 말하는 거 기억하지 마 라고 하면 잘못 쓰는 거잖아 사실.
1: 그치. 기억하지 말라 그러지, 기억할걸요.
0: 그러니까요. 오케이 기억 안 할게 하고 저번에 얘기했더니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
1: 그러니까 난 그런 생각도 드네. 우리나라에도 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이라고 있지만 이 회사는 정말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0: 네.
1: 좀 생각보다 넓은 개념이네요. 개인 정보라는 게 내가 누구인지 알아챌 수 있는 모든 정보들, 우리가 살면서 스마트폰으로 남겼던 모든 흔적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노래를 듣고 와서 한번 계속 얘기를 나눠볼까요? 백현의 노래 듣겠습니다. 프라이버시.

0: 정승재의 경청, 백현의 프라이버시 듣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야기. 선생님, 그러면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1: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비밀번호죠.
0: 아, 비밀번호 뚫리면 큰일 나죠.
1: 생선님은 비밀번호 어떻게 만드세요?
0: 되게 어려운 걸로...
1: 되게 어렵다.
0: 예, 되게 한 15자로 대문자랑 특수문자 섞어가지고 해놓은 거 한 두 개 정도 외우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걸 또 툭 하면 또 변경하라 그러고 나 그게 너무 스트레스야. 그거 한 번 또 변경 계속 물어봐야 되고 그거 안 되면 또 이중 보안해가지고 또 다시 뭐 비밀번호 찾기 또 들어가야 되고 너무 싫어요 정말. 그게 하나의 문제야. 비밀번호가 너무 많으니까.
1: 너무 많고요. 네. 사실 가입한 것도 너무 다양하고 나만의 규칙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그 규칙도 스스로 이제 헷갈려. 종이에 적어놓는 것도 엄두가 안 나고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제가 어떻게 이거를

0: 비밀번호를 잘 설정하는지를 말씀드릴 거긴 한데
1: 네.
0: 그 바꾸는 거 힘들어요. 요즘에 저도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트 들어가면은 지금 보안적으로 좀 취약한 비밀번호 계정 여러 개 있습니다라고 경고 알림이 뜨거든요. 보면서 바꿔야지 하면서도 잘안 돼.
1: 귀찮아요.
0: 귀찮아. 90일 뒤에 변경하기 계속
1: 맞아, 맞아,
0: 누르고요.
1: 맞아. 무서워요. 비밀번호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0: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복잡하게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섞어가지고 만드는 건 오케이.
1: 예.
0: 길고 무작위로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작위예요.
1: 무작위로?
0: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진영 1014 느낌표 느낌표 Z 이거 나만 알겠지 싶은데 다 그렇게 만들거든요.
1: 이름 쓰고 느낌표
0: 날짜
1: 느낌표
0: 쓰고 뭐
1: 쓰고
0: 느낌표 두개 넣어서 뭔가라도 해보려고 하고 물음표 느낌표 쓰고 뒤에 뭐 P 아니면 Z A 이런 거 넣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씁니다.
1: 그쵸.
0: 그래서 여기서 무작위가 아닌 게 진영이란 이름 들어갔죠?
1: 예.
0: 날짜가 저는 이제 오늘자 날짜로 말씀드렸는데 뭐내 생일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죠?
1: 그치.
0: 느낌표 느낌표 많이들 넣는 거죠? 금방 이제 뚫릴 수 있는 비밀번호인 거죠. 그런
1: 큰일
0: 식으로 하면 안 되고
1: 났네. 예.
0: 16자 이상으로 길고 무작위인 비밀번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해서 아예 비밀번호 관리자의 자동 생성 기능을 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1: 자동 생성. 근데 그것도 저장 안돼 있을까 봐.
0: 아, 맞아. 여러 가지 제안 주잖아요. 뭐
1: 예.
0: 정말 어렵게 숫자랑 막 소문자 대문자 섞어가지고 막 주는데 그것도 어디다 적어 놓으려면은 저거 뭐지
1: 저도
0: 싶기도
1: 저음도 안
0: 하고
1: 되고. 아,
0: 저장해
1: 참
0: 놓는 것도 어렵고.
1: 문제예요.
0: 하지만 그래도 무작위라는 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1: 예.
0: 두 번째는 사이트마다 비밀번호 다르게 쓰는 거. 이것도 되게 귀찮은데 해야 돼요. 너무 싫어요.
1: 말도 안 돼.
0: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봐봐요. 진영 1014 N 어쩌고 그 사이트 포털 이름 또는
1: 예.
0: K 사이트 포털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로그인하는 곳의 이름을 그 포털 네임을 중간에 비밀번호에 넣기도 하는데 그것도 나 빼고 다 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이름이랑 생일에 그러니까 개인 정보는 집어넣으면 안될것
0: 안
1: 같고
0: 되고요.
1: 다른 거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 무슨 내가 나온 학교 이런 것도 말고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지금 경청이잖아요. 경청이면 거꾸로 하면 청경이잖아. 그럼 청경채 뭐 이런 식으로 가던가.
0: 청경채, 그린, 마라탕, 막 이런 식으로.
1: 그런 식으로 나랑 관련 없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하나 줄거리를 만들어서 외울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0: 그거는 어디 써놔야 되긴 하겠다, 그쵸? 종이에다가요. 그 줄거리 정도는.
1: 줄거리 정도 써놔야 되죠.
0: 근데 줄거리 써놓을 바에는 비밀번호 써놓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
0: 정말 너무 어려워,
1: 너무
0: 그쵸?
1: 어려워, 정말.
0: 그래서
1: 그것도 사이트별로 다 다르게 만들려면 또 금방 또
0: 금방
1: 까먹으니까.
0: 까먹죠. 그리고 요즘엔 사실 사이트에 직접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회원가입하는 경우가 잘 없고요.
1: 예.
0: SNS 로그인을 많이 하죠.
1: 맞아요.
0: G사 로그인 이렇게
1: 예.
0: 한다든지.
1: 그게 낫나? 오히려?
0: 그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런 로그인 용도로 쓰는 메인 계정 관리를 잘하는 게 사실 방법이긴 합니다.
1: 근데 그것도 내가 이걸로 했는지 저걸로 했는지 또 기억 안 나고 막 그래요.
0: 정말 힘들다.
1: 속상해요, 선생님.
0: 속상해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1: 예.
0: 비밀번호 관리자를 활용을 해요.
1: 그게 뭐예요?
0: 인터넷 서비스 있죠.
1: 예.
0: 그런 브라우저.
1: 네.
0: 브라우저에 비밀번호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래서 사이트마다 다른 비밀번호 만들어서 보관도 해주고, 로그인할 때 이걸 잘 자동 입력하게끔 채워주는 도구인데요.
1: 예.
0: 이런 거 사실 잘안 믿는 분들 계시는데, 잘
1: 예.
0: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1: 아, 그래요?
0: 대신 이 관리자를 여는 가장 큰 열쇠, 그 계정은 특별히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네. 관리자를 여는 열쇠는 금고 안에 또 넣고, 그 금고를 보고, 여는 열쇠를 또 금고에 보관하는 거죠.
1: 정말 큰일 났네요, 정말.
0: 저도 메인이 하나 있는데, 메인
1: 네.
0: 계정은 2단계 인증을 굉장히 살벌하게 해놨습니다.
1: 진짜. 그거는
0: 사실상.
1: 그러니까 절대 뚫리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0: 저희 회사 비밀번호도
1: 맞습니다.
0: 꼭 저를
1: 예.
0: 통해서 하게끔 다 해놓고.
1: 진짜.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들면 또 기억하기 힘들고 들어갈 때마다 또 힘들고 이런 기억 누구나 한번 정도는 느끼셨을 텐데. 그쵸? 그래도 힘들더라도 비밀번호 관리는 소중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0: 잘해야 된다.
1: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AI한테 또내 정보를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 건지 우리 아까 잠깐 AI 얘기했었는데 1부 끝내고요. 2부에서는 그 지점까지 AI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오픈해도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는 2부에서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생선님의 선생님 박진영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 어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2: 대 AI 시대에 개인정보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 지금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1: 맞아요. 네. 그러면서 AI한테 내 정보를 다 얘기했기 때문에 AI는 정말 전 국민, 전 지구인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아주 무서운 이야기까지.
2: 무싹한.
1: 그렇죠. 근데 은행이라는 정말 보안이 철저한 곳도 뚫린다면, 와, 이거 AI 회사도 한번 뚫리고 나면 그거 진짜 이거는 상상조차 하기 싫거든요.
2: 그렇죠. 그래서 요즘 장난 삼아서 반농담으로 전 국민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받아야 된다.
1: 진짜.
2: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야, AI의 가장 좋은 점. 1부에서도 우리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AI를 쓰고 있는 거라서 AI한테 비밀로 하는 거면 오히려 불편해져요. 그래서 비밀 없이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그 기준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걸까요, 선생님?
2: 물론 AI가 똑똑하긴 하지만 나라는 걸 확신을 갖고 계속 나에 대한 정보를 얘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1: 네.
2: 그래서 내가 나인 걸 속이고 어느 정도 좀 가려놓고 얘한테 정보 전달을 하면은 얘도 그걸 나에 대한,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한 정보라고 저장 안 하고 내가 얘기한 대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실제로는 나의 연애 상담인데 내 친구 생선이의 연애 상담인 것처럼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사람이라면 그 뉘앙스를 알아보잖아요. 아, 얘 거짓말 치네라고 알지만 AI는 그래도 주는 정보를 그래도 곧대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1: 네.
2: 어느 정도 내 선에서 가리거나 바꿀 수 있는 정보들은 바꿔서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네.
1: 그러니까 보통 방송 같은데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거죠. 제 친구 얘긴데요 이러는 것처럼.
2: 그렇죠. 그건 네 얘기네 이러잖아요.
1: 예.
2: 물론 AI가 나중에는 금방 이것도 알 거야.
1: AI한테 저 정승재인 거 얘기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
1: 다 알아요, 진짜.
2: 너무 다 알아.
1: 아무리 속일라 그래도 안 돼요.
2: 안 돼. 그래서 사실 어떤 대중요법 같은 느낌도 있긴 하지만 약간 그 마카로 지우듯이 이름 지우고 너무 민감한 정보 숫자 살짝 바꾸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낫습니다.
1: 선생님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해요? 털릴 때 털리더라도 그냥 얘기하지.
2: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우리 오늘 AI 시대에 개인정보 리터러시 얘기하고 있으니까 교과서적인 얘기도 살짝 해줘야죠.
1: 맞아요. 네. 아니 그런데 사람마다 진짜 대부분은 이야기할 것 같고 좀 보안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얘기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2: 특히 저희는 경제 얘기, 돈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AI의 돈 얘기 어디까지 얘기해도 돼요라는 질문을 하세요. 전 얘기 드리는 게 뭐 계좌 정보 당연히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절대 없고 내 얘기를

0: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남 얘기처럼 아 이게 뭐 일은 대충 이런 일 하고 소득은 대략 이만큼인 것 같은데 한남 얘기하듯이 얘기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는 해요. 숫자 막다 완전 똑같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1: 아.
0: 아이, 참속 시원하지가 않죠.
1: 아, 정말. 우리 그러면 AI 서비스 그러면 보통 한 3개 정도잖아요. 채클제. 채클제 하나하나씩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개인 정보를 잘 관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좋습니다.
1: 예.
0: 계속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2026년 10월 14일 버전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1: 예.
0: 하나씩 가겠습니다.
1: 예.
0: 자, 챗
1: 예.
0: 설정 들어가세요.
1: 예.
0: 데이터 제어 클릭하세요.
1: 데이터 제어.
0: 보통 설정 들어가서 데이터 개인정보 이런 메뉴 있으면 거기서 다할수 있는데
1: 예.
0: 아무튼 그 안에 들어가서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 이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켜져 있을 텐데 이걸 오프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챗, 클, 우리 채셋다 공통적으로 임시 채팅이나 시크릿 대화 같은 모드가 있어요.
1: 예.
0: 이것도 잘 이제 필요할 때 정말 민감한 정보인데 내가 너무 물어보고 싶을 때는
1: 예.
0: 요런 이제 대화 내역을 오랫동안 남겨두지 않는 요런 서비스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임시 채팅이라는 게다 있다라는 얘기죠.
0: 네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 사본을 저장해놓긴 하는데 최대 30일 이후에는 펑 됩니다. 이게 챗이고요.
1: 예.
0: 클은 이용자가 허용한 대화를 모델 개선에 활용을 해요. 이게 언제 허용했는지 모르잖아요. 개인정보 설정 들어가셔서 모델 개선 허용 여부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 하겠다 그러면 오프 해놓으시면 됩니다.
1: 예.
0: 마찬가지로 시크릿 대화라는 것 이용하면 30일까지만 저장되고 펑 된다. 네.
1: 아, 그렇구나.
0: 제도 마찬가지인데요.
1: 예.
0: 활동 기록 보관이라는 설정이 있어요.
1: 예.
0: 여기서 오프 해놓으시면 되고요.
1: 예.
0: 그리고 임시 채팅 이용하면은 72시간 동안 보관되고 펑 합니다.
1: 임시 채팅을, 그러니까 너무 민감한 거는 임시 채팅을 이용하라는 얘기네요.
0: 그렇죠.
1: 그러면 훨씬 더 나아지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보내기 전에, 그러니까 내 정보가 얼마나 요 글에 담겨져 있는지 항상 좀 체크를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내 대화를 어떻게 처리하도록 내가 설정을 했는지 항상 설정을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뭐, 내가, 내 정보는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참 경제적인 활동인 거예요. 내 정보를 내가
0: 그럼요.
1: 이렇게 잘 보안을 유지하는 거, 그죠?
0: 돈도 벌고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1: 예.
0: 재미가 없고 귀찮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1: 예.
0: 절대 복구가 안 되잖아요. 개인 정보도
1: 맞습니다.
0: 마찬가지입니다.
1: 맞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먼스 이어의 노래입니다. AI.

0: 데이먼 시어의 AI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AI 시대에 더 중요해진 개인정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SNS에서 내가 검색했었던 거, 좋아요 눌렀던 거, 상담했었던 거 AI랑 이런 것들 다 개인정보고요. 그래서 잘 지켜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스마트폰 사용할 때 모든 흔적들은 다 개인정보가 돼서 셀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는 두고 생활을 해야 된다. 네. 안전하다는 생각을 절대 버려야 한다.
1: 절대 버려야 된다. 개인정보는 엄청난 돈이 되는 시장이고 예.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0: 예.
1: 그냥 어차피 많이 다 털렸고 해킹됐으니까 예. 이거 내가 관리하는 만한 뭐 상관없어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0: 예.
1: 잘 챙기셔야 됩니다. 진짜로.
0: 예.
1: 그래서 앱 설치할 때 모두 동의 같은 거 자연스럽게 누르잖아요. 보통 모두 동의할 때 그 바로 위에 보면 선택, 마케팅, 정보, 수신 및 이런 것들이 있는데
0: 예.
1: 그런 것도 그냥 귀찮으니까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0: 예.
1: 필요 없는 내용들은 해제하고 선택해가지고 꼭 필요한 필수 응답만 답변하시고요. 또
0: 예.
1: 필수적으로 내가 제출해야 되는 개인정보가 너무 과하다 싶으면 가입 안 하고 이런 식으로
0: 예.
1: 주의를 하시고요.
0: 예.
1: 위치 정보 진짜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보시면 핸드폰 위치 정보가 다 온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0: 예.
1: G사의 지도 앱 이런 것들 설정 가서 나의 이동 경로 보기 하면은 다 나오는 경우들 있어요.
0: 맞아.
1: 너무 위험한 개인정보예요. 그것도 반드시 위치정보 필요 없을 때는 꺼두시고 도움 될 예. 때도 있겠지만
0: 예.
1: 사진 한 장 올릴 때 SNS 이런 플랫폼에서 모두 설정, 모두 허용 이런 것들 다 해달라고 하는데
0: 예.
1: 그런 것들도 주의 깊게 보시고 너무 그쵸. 권한 다 열어주면 또 안 됩니다.
0: 그런데 나 왜 그런 의심이 들지? 다 알 것 같아.
1: 아주 현실적인 얘기죠.

0: 그쵸? 아니, 진짜, 아니, 저것만 하더라도,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화도 모든 휴대폰에서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어가 나오면, 왜 부르셨어요? 이러잖아. 그 얘기는 우리가 나누는 대화 다 듣고 있다라는 얘기거든.
1: 그러네.
0: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야.
1: 사실 그래서 걸어가다가 누가 날 이제 보고 있다는 생각에 뭐 휙, 하늘로 허공에 주먹질하고 이렇게 안 하세요?
0: 그러진
1: 아,
0: 않는데.
1: 그래요?
0: 선생님, 그거는 병원에
1: 아.
0: 가보셔야 돼요. 아니, 진짜로. 그러세요?
1: 아니 근데 실제 그건 아니고 우리 어릴 때
0: 그거
1: 그런 장난 많이
0: 결혼하기 전에
1: 했잖아요.
0: 꼭 그분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1: 오케이.
0: 예?
1: 네.
0: 그거 알고 결혼해야 돼요. 큰일 나요.
1: 누군가 날
0: 예.
1: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거 아닙니다. 근데 개인정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0: 아니,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가 이런 거 있잖아. 우리 휴대폰 사더라도 그 우발적인 손상에 대해서 요거 보험 드는 것처럼 제 개인 정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으면 저는 아주 큰 자금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보안에 철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이 개인 정보를 지키는 거를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1: 분명히 있고요. 사실 보안 관련된 회사는 원래부터 중요했죠. 인터넷 시대 되면서 각종 해킹들 많아지고 통신 쪽도 엄청 보안 중요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우리 학교 지키는 보안 직원분들 우리 바다님들은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온라인 세계에도 그런 가드 분들이 계시는 거죠. 요원분들이 이 산업이 엄청 빨리 커지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관련 기업들도 뜨고 있고 왜 이렇게 돈을 기업들이 많이 여기에 쓰고 있고 성장하고 있냐. 개인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그 사고 원인 조사하고 시스템 복구하고 또 벽을 잘 치고 이런 데 큰돈이 들어요. 또 그동안에 매출 줄어들죠. 서비스 못하면 무엇보다 고객들의 신뢰를 크게 잃어.
0: 맞아. 신뢰가 생명인데.
1: 신뢰가 생명인데 전에 이제 K 모 플랫폼도 금융 그쪽에 금융 계열사가 잠깐 안된 적이 있었는데 뭐 주식시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단기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이용자분들의 불신이 커졌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큰 피해를 준다 해서 올해 있었던 조사가 있었는데요. AI가 활용된 침해 사고의 평균 비용이 약 한화 기준 80억 원 정도.
0: 80억 원?
1: 네, 600만 달러. 근데 전체 일반적인 그런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평균 비용이 한 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AI가 활용된 경우에는 그게 60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거예요. 더 크죠?
0: 그게 어디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기업에서요?
1: 네네네. 일반적인 기업에서 침해 사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났을 때
0: 피해 비용이
1: 피해 비용이 굉장히
0: 보통
1: 크죠.
0: 그렇다라는 얘기구나.
1: 그래서 이런 사업 뭐 손실, 사고 대응, 복구 이런 데다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보 보안 산업 쪽이 굉장히 빨리 뜨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은행권, 금융권에서 이슈 있고 나서도 보안 관련된 기업들의 막 투자자들도 갑자기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고요. 이거 심상치 않다. AI와 뭐 양자 컴퓨터 같은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건데 보안 부분이 뚫려 있구나. 굉장히 부족하구나. 그럼 보안 쪽 챙기는 회사가 많이 성장하겠네라는 식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0: 보안 쪽으로 산업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AI가 생겨난 다음에 다시 그 AI를 막 감시하고 시험하는 산업이 또 다시 발전하고,
1: 그쵸.
0: 그러니까 막 AI로 막 무엇이든 찌를 수 있는 옛날에 모순이라 그러잖아요. 창을 만들면 이쪽에서는 다 막을 수
1: 방패를
0: 있는 방패를
1: 맞아요.
0: 만들고, 창과 방패의 대결이고, 보안을 뚫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대결이 으아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게 이제 산업으로 점점 커지고 있고,
1: 맞습니다.
0: 진짜 우리가 몇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하던 새로운 이런 산업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1: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서비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AI, 왜 자동차 새로운 거 나오기 전에 신차 성능 테스트 하잖아요. 사고 나는 것도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얘가
0: 그렇지.
1: 막아주는지 마네킹 태워놓고 꽝 박잖아요.
0: 예.
1: 그런 것처럼 AI도 실제 사고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AI가 대응하는지 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공격을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네.
0: 아, 그거 괜찮다.
1: 그런 식으로.
0: 예방주사 맞듯이.
1: 그래서 재밌는 게 연구자들이 AI, 내가 테스트하려는 AI에 일부러 악의적인 질문이나 작업을 계속 지시를 해요. 이거 한번 해킹해봐, 이거 한번, 물론 해킹해봐라는 얘기는 안 하겠죠.

0: 계속 돌려가지고 AI가 결국에는 사용자 지시대로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해서 찾아내는, 구멍을 찾는 거죠. 구멍을 찾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서비스도 굉장히 빨리 크고 있고요.
1: 예.
0: 또 하나는 AI를 이제 말로 속이는 공격을 좀 막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AI가 서로 막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거잖아요. AI들끼리도 같이 일을 하거든요.
1: 예.
0: 걔네들끼리 일하는 그런 내용이나 자료들을 검사해서 우리 서비스에서 뭔가 조작을 하거나 정보 유출하거나 유해한 응답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그런 기술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간달프라는 게임을 또 운영을 해요. 서비스를
1: 예.
0: 만들어서 그 게임에서는 일반 이용자들이 그 게임을 참여할 수 있는데, 간달프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분이잖아요. 그 간달프라는 캐릭터에게 계속 이런저런 말을 건네면서 비밀 정보를 캐려고 하는 거야, 이용자들이. 게임으로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간달프라는 존재가 되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게임 테스트를 통해서 이 게임을 만든 운영사 입장에서, 아, 지금 있는 AI 기술 측면에서 상황에서는 이용자들이 이런 질문했을 때 얘가 우회적으로 정보를 뺏어 줄수 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1: 그런 또 AI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도 많이 해보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생겨난다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와, 되게 복잡하면서도 좀 무시무시하면서도 반드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하는 이야기 계속 나눠보고 있습니다. 에스파의 노래, 세비지, 로런 데이글의 노래, Almost Human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2: Oh my gosh, don't you know I'm a savage? I'm a

0: 에스파의 노래 세비지, 로런 데이글의 노래 거의 인간, Almost Human,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의 OST였다고 하네요. 두곡 듣고 왔습니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은 개인정보와 보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AI 시대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진짜 아주 디지털 강국, 인터넷부터 초고속 인터넷, 그게 언제예요, 그게?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쵸? IT 강국이잖아요,
1: 그럼요, 손에
0: 우리나라가.
1: 꼽히죠, 아주.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우리나라만 이런 거예요? 아니면 외국에도 이런가요?
1: 외국에도 많은데, 이제 몇 가지 문화적인

0: 차이도 있고요. 실제로 너무 빨리 성장하면서 이런 보안 쪽을 신경 못 쓰는 부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1: 예.
0: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굉장히
1: 맞아.
0: 잘 잡혀 있잖아요.
1: 외국에는 국민을 숫자로 이렇게 분류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0: 오,
1: 그러는데,
0: 맞아요. 전 깜짝 놀라요.
1: 우리나라만 그 숫자로 국민 한명한 명을,
0: 코드를
1: 그쵸.
0: 그냥, 그쵸.
1: 그 등록번호가 있다라는 게 사람이.
0: 생각해보면 우린 당연하게 여기는데,
1: 자동차처럼.
0: 자동차처럼. 뭐 80허. 그쵸. 1024.
1: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참, 그쵸?
0: 네.
1: 되게, 재밌는 나라인 거예요.
0: 재밌는 나라예요, 진짜. 그래서 그게 키가 돼서 저도 이걸 신용평가, 신용점수 만드신 분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1: 예.
0: 우리나라 신용평가 체계가 2000년대 어느 시점 이후에 굉장히 빨리 발전을 했거든요. IMF 이후에. 근데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가 주민등록번호라는 걸로 다른 정부들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만 잘 수집을 국가가 근데 해줬잖아요.
1: 그렇지.
0: 이것만 잘 가져오면 많은 정보를 다 끌어올 수 있다. 감자밭에서 감자 줄줄 갖고 나오는 것처럼.
1: 예.
0: 근데 그만큼 어떤 신용점수 만들고 핀테크 성장하고 하는데 IT 기술 발전하고 산업 커지고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었지만 반대로 해킹 공격에서는 주민등록번호 하나가 뚫려버리면 줄줄 다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 좀 특징이 있고요.
1: 예.
0: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사실 마찬가지로 해킹 사고들이 있긴 있어요.
1: 예.
0: 그쵸. 고구마 줄기를. 그래서 그 고구마 줄기가 만약에 좋은 쪽으로 썼다면은 기술 발전, 시장 커지는데 정말 좋은 영향을 줬겠지만
1: 예.
0: 악용되는 경우가 이런 해킹 사고도 많다.
1: 그렇죠.
0: 또 하나, 유럽은요,
1: 예.
0: 개인정보 보호 쪽이 굉장히 법안이 강력해요.
1: 뭐.
0: 심지어 어떤 사례도 있냐면, 내가 시험 응시자예요. 내가 시험에서 자필로 답변을 쓰고 나왔어요. 그 자필로 쓴 답변조차도 개인정보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로 판례상으로 개인정보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것도 굉장히 넓게 보고 관련된 법이 굉장히 강력해서 벌금을 많이 매겨. 그래서 기업들이 먼저 챙기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은 또 소송 제도가 워낙 발전돼 있다 보니까 피해 입은 많은 사람들이 소송 걸면 기업 한 무너질 수도 있고.
1: 우리나라도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그쵸, 지금보다 조금 더 강력한 개인 정보 보안 체계를 갖춰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이 자기 정보를 좀잘 지켜야 한다는 건좀 귀찮더라도,
0: 챙겨야 됩니다.
1: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기업들도 조금 더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좀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오늘 생선님의 선생님,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선생님?
0: 참돈 얘기가 범위가 넓죠. 경제
1: 예,
0: 얘기가.
1: 맞아요.
0: 개인정보도 중요한 돈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올 때 약간 졸립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귀를 바쫑긋 세우셔야 돼요.
1: 맞아요. 이렇게 비밀번호도 16자 이상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차고 재밌는 경제 공부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0: 안녕히
1: 가세요.
0: 계세요.
1: 저는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크리스토퍼와 청하가 부른 When I Get Old. 오혁이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노래 빈차 듣고 오겠습니다.

정승재의 경청, 크리스토퍼와 청아가 함께한 When I Get Old, 오혁이 피처링한 노래였죠. 에픽하이의 빈차 두 곡 듣고 왔습니다. 2672님이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매주 경청과 함께 경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바다인데요. 경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던 흔한 고등학생이었는데 매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귀가 조금씩 트이고 있는 거겠죠? 이러셨는데 당연하죠. 뉴스 들을 때 느낌 완전 다를걸요. 우리가 매주 하는 이야기들 뉴스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귀가 뻥 뚫릴 겁니다. 0470님은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제목에 우주가 들어와서 좋아하는 노래라고 신청해도 될까요? 그러셨는데 당연히 되죠. 0470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톰 너드의 노래입니다. 우주와 별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피가 되고 미래가 되고 하지만 살은 되지 않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우주에서 한 달 살 킵니다. 집을 떠나서 한 달 동안 다른 곳에서 지낼 수 있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조용한 소도시도 좋을 것 같고 경치가 끝내주는 시골, 아 좋죠.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여행지가 있으실 텐데 요즘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인간이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줄기세포를 우주로 보냈대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노화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랑 달라도 너무 다른 환경 때문일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적응한다라는 것은 마음이랑 몸이 같이 힘을 합쳐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인생의 모든 단계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적응해 나가고 있는 모든 분들 정말 파이팅입니다. 언젠가 우리 우주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거 무리 없이 해내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양념치킨의 명가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1: 생각의 재료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데이비드 보위의 스페이스 오디티였습니다. 이제 10월 14일 수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이 됐네요. 바다님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다 못한 이야기는 내일 만나서 계속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해정승제 크로스 하는 날이잖아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노래로 선정한 곡은 새소년의 노래 긴 꿈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바다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 잘 자요.

0: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가시 데스까?
1: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 화, 수 오전 5시.
1: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026년 올해 11월 13일 금요일, 인류가 멸망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1960년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관련 논문을 발표한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하인츠 폰 페르스터는 그의 동료 과학자들이죠. 이들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가설에 근거해서 연구 시점으로부터 과거 2000년에 달하는 시간에 인구 증가 추세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올해 11월 13일의 금요일에 세계 인구가 수학적으로 무한대에 이를 거라고 계산했다죠. 한마디로 인류는 인구 증가 때문에 멸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이 과학적으로 예언한 인류 최후의 날까지 한 달도 채 안 남은 지금의 현실은 어떨까요? 연말 연시가 두려워지셨나요? 일단 안심하십시오. UN이 보장하는 전망에 따르면요, 세계 인구는 2080년대부터 중반대부터 감소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오늘 첫 곡은 2018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오스트리아 출전 가수 세자르 샘슨이 부른 Nobody But You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연구는 소련과 미국의 군사적 경쟁, 소위 말하는 냉전, 냉전이 절정이었을 60년대에 발표가 됐고요.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 과학자들, 예, 언급한 아까 오스트리아계 과학자를 포함한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이라는데요. 이 당시에는 뭐 냉전, 그리고 핵전쟁 이런 것들을 겁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뭐 핵전쟁 이후의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상정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 66년을 내다보면서 2026년의 상황을 또 이런 식으로 점을 쳤어요. 이게 당시의 인구 성장 모델의 한계가 이제 66년 만에 드러난 건데요. 1990년대까지는 이 모델이 잘 작동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초래되는 문제 같은 것들을 예측하고 뭐 그랬나 봐요. 이 과학자가 한 말이 참 기가 막히긴 한데, 식량 부족으로 우리의 후대, 지금으로부터 뭐 몇 세대 이후에 살아가는 인류가 식량 부족으로 목숨에 위협을 느낄 것 같진 않고, 이 인구 밀도에 눌려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앞서 UN이 추측한 상황은 출산율 급감이죠. 1990년대 이후로 발생된. 그래서 뭐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인구 최고점을 한 100억 좀 앞서는 그런 숫자로 찍고, 지금 현재 한 80억 정도라고 하니까요. 한뭐25% 정도 늘어난 다음에 줄어들 것이다. 이게 또 맞을진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즘 걱정하는 거는 세계 대전, 기후 위기, 그리고 얼마 전에 추가된 통제 불가한 인공지능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둠스데이 클락이라는 거 있잖아요. 멸망이 다가옴을 시계로 표현하는. 그래서 자정이 그 멸망의 시점이고, 얼마나 자정에 가까웠나 수치로 발표를 하죠. 작년에 89였다는데요. 그러니까 자정이 100인 거를 상상하면 뭐 얼마 안 남은 거죠. 올해는 수치가 살짝 줄었습니다. 85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의 요점은 과학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단체들이 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대국에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옳은 말이죠. 예.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주시고요. 생방송 실시간 시청은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탈리아 아티스트 두 사람의 두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엘리자.

노래가 부르는 킨츠기 일본어 발음입니다. 일본어 단어고요. 사전 찾아보니까 금이간 도자기를 수리하는 일본 전통 공예 기법이라는데요.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프란체스코 가바니의 오치덴탈리스 카르마 서양의 업보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vita si distrae, cadono gli uomini occidentali scarmati.

이탈리아 가수 프란체스코 가바니의 오치덴탈리스 카르마, 서양의 업보 들으셨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이탈리아의 엘리자의 킨스기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10월 14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세기 중반 프랑스에 정착한 이탈리아 이주민이 전수한 악기 아코디언이 춤곡과 노래를 거쳐 샹송의 근간이 된 스타일 뮤제트를 만납니다.

한국에선 아멜리에로 소개된 영화 사운드트랙에서 La Valse d'Amélie, 아멜리의 왈츠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 영화 감독 장피에르 주네는 그 특유의 괴팍함을 드러내면서도 파리를 낭만 가득한 동화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브루타뉴 태생의 음악가 얀 디에르생의 스코어 음악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낭만입니다. 파리에 발 한번 들이지 않았다 해도 아코디언이 이끄는 이 아름다운 왈츠 음악은 낭만의 도시 파리를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른바 프렌치 아코디언이라 불리는 악기의 선율, 그리고 뽕짝짝 뽕짝짝 스텝을 밟는 왈츠 리듬이 언제부터 이 낭만적인 파리의 배경음악이 된 걸까요? 19세기 말이랍니다. 그 주역은 프랑스 사람들이 아니라 이탈리아 이민자들이었습니다.

19세기 말 파리에서도 노동자 계층이 드나들던 무도장에서 아코디언이 주도하는 왈츠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연주 단원들은 대개 프랑스 오베르뉴 출신의 백파이프 연주자들이었습니다. 일반 백파이프가 아니었죠. 오베르뉴 지역어로는 카브레트라고 부르는 지역의 전통 백파이프였습니다. 하지만 파리 사람들은 그냥 뮤제트라고 불렀다네요. 얼마 후 이 뮤제트에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파리로 대거 유입되면서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이탈리아 연주자들이 오베르뉴 출신의 백파이프 연주단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탈리아 아코디언은 오베르뉴 백파이프에 없는 무드를 연출했습니다. 아코디언 특유의 풍부한 떨림음은 반짝이는 것 같은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살짝 어긋난 합창처럼 들렸다나요? 바야흐로 뮤제트가 연주되는 선술집 무도장을 말 뮤제트라 부를 즈음 이탈리아 아코디언은 경쾌하면서도 어딘지 애상적인 여운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삼박자 왈츠 외에도 폴카, 자바, 마주르카 등등 동유럽 음악 전통을 끌어들이는 등 다문화 음악으로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20세기를 넘어오면서 노랫말과 결합하고 프랑스 샹송의 매우 중요한 근간이 되죠. 춤추기 위한 배경음악. 뮤제트, 말 뮤제트이었던 시절에도 노랫말을 받아들인 샹송 뮤제트로 성장할 때도 뮤제트는 언제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했답니다. 부르주아적인 고상함, 순수 문학을 지향하던 상위 샹송과는 달리 뮤제트는 파리의 뒷골목 선술집을 거처로 삼았고 노동자, 거리의 여자 등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의 애환과 향수를 대변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세기 후반 파리의 빈민가에서 오베르뉴 출신의 백파이프 연주자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아코디언 연주자들이 탄생시킨 춤 음악이자 이후 샹송의 근간이 된 스타일 뮤젯 만나봤습니다. 원래는 또 악기 이름이었다가 또 발뮤제트 그 음악이 울리는 무도의 장을 일컬었다가 이후에는 뮤제트 장르 어떤 스타일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표현했죠. 뭐 그 추었던 춤이 땅고도 있었고 자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왈츠 마주르카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1930년대 후반에는 스윙 재즈의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장고 라인하트 같은 거장을 통해서는 집시 재즈의 예, 로마니 음악 전통까지 접목되는 모든 그 전통 음악의 좋은 것들은 또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또 진통이나 뭐 이런 뭐 거부하는 상황, 저항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말이죠. 두 곡 듣고 왔습니다. 20세기 초 중반 프렌치 샹송의 근간이 된 대표곡 샹송 뮤제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러나 샹송 레알리스트 그 다루는 그 가사 내용이나 그 서사가 레알리스트라는 표현이 더 와닿습니다. 사실 에디트 피아프의 1940년 발표 싱글 라코데오니스트 아코디언 연주자 그 아코디언 연주자 이 곡에서 화자는 말뮤제트 그 무도회 장에서 그 사람들이 자바춤을 추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서사를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그 요지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그 아코디언 연주자라는 곡은 발표 초기에는 La fille de joie est triste. 그러니까 즐거움을 파는 여인은 즉 매춘부는 슬프다였다고 하네요. 내가 사랑하는 그 아코디언 연주자가 전쟁통에 사라졌는데 소식을 들을 수 없네. 뭐 이런 비극적인. 그래서 후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이 발뮤제트가 그냥 그 무도회장에서 발뮤제트 그 공간에서 뮤제트가 흘러나왔던 그런 춤을 위한 음악이었다면 에디트 피아프 같은

아티스트로 인해서 인간의 비극을 노래하는 현대 샹송의 또 원형으로 변모하는 그런 계기가 이 순간부터 점차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코디언 소리, 아까 그 프렌치 아코디언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이탈리아산이고 원래는 또 독일에서 탄생했다라는 역사를 봤을 때 그 누군가는 프랑스적으로 이걸 개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인물이 있었네요. 오늘 들으신 이 첫 곡의 연주자 귀스 비제르라는 사람이 개조를 통해서 그 좀 특유의 비브라토를 걷어내고 프랑스에 맞는 좀 더 현대적인 음색을 만들어냈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2014년 싱어송라이터 자즈가 발표한 음악인데요. 싱송라의 음악이죠. 뮤제트 풍의 La Complainte de la Butte, 몽마르트 언덕의 비가였습니다. 원곡이 있습니다. 에디트 피아프가 직접 출연을 해서 연기를 펼친 이 샹송 레알리스트 1세대의 외제니 뷔페라는 인물을 연기한 프렌치 캉캉이라는 작품에서 사용이 된 곡인데 뭐 한 60여 년 이후에 싱어송라이터 자즈의 음반에 또 새로운 버전으로 실렸습니다. 이 곡에서도 몽마르트, 뭐 바스티유 이런 뭐 말 뮤제트가 많았고 성행했던 무도회장이 즐비했던 그런 시절의 그 분위기를 회상하는 입장에서 부른 노래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키워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코디언이 궁금해서 그 뮤지션들 악기 중고 거래하는 사이트를 보니까 아코디언 중고 매물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한국 아마추어 연주 커뮤니티에도 이 아코디언 연주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환 님께서 저희 아버지 로망이 아코디언이라 퇴직 후 열심히 하시더니 이웃집 민폐될까 이제 구석에 박혀 있다. 그거 혹시 매물로 언젠가 나오겠네요. 예. 아무튼 계속해서 음악 두 곡 듣고 오죠. 멕시코의 카를라 모리손이 부르는 디스프루토, 나는 사랑을 누린다. 이어서 실바나 에스트라다의 밀라그로 이 데자스트레, 기적과 재앙, 두 곡입니다. 두 곡에 이어서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함께 하시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맹이 전한 노래, 오늘은 스웨덴의 무케스퍼스 오케스테르와 노르웨이의 크리스텔 알소스가 함께하는 헐웃 버티자입니다. 세전노가 애정하는 스웨덴 밴드 무케스퍼스 오케스테르의 2015년 발표곡인데요. 노랫말의 화자는 연인들이죠. 그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고, 세상이 반대하는 사랑을 하는 것도 같고, 서로에게 지쳐 이별을 생각하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서로의 손을 놓으려 하지 않지요. 끝이 난다 해도 함께 끝나야 한다. 그렇게 다짐하듯 확인하듯 말하면서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버티자. 우린 버텨야 해. 이미 이렇게나 많이 왔잖아. 끝까지 버텨내는 거야. 끝까지 함께 버티는 것. 이게 우리의 끝이 돼야 해. 처음에 당신도 나도 무엇 하나 가진 게 없었지. 텅 빈 두 영혼이 서로를 채우고 삶을 일궜지. 그래, 남들처럼 우리도 길을 잃을 거야. 그리고 왔던 길을 돌아가겠지. 하지만 그게 당신과 내가 버티는 방법이야. 끝까지 함께 버티는 것. 이게 우리의 끝이 돼야 해. 뒤돌아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봐. 그 숱한 시간을 지나왔어야 당신이 비로소 내 안에서 발견했지. 실은 처음부터 늘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건 무지개 넘어 꺼진 적 없던 불꽃이야. 버티자. 우린 버텨야 해. 이미 이렇게나 많이 왔잖아. 끝까지 버텨내는 거야. 끝까지 함께 버티는 것. 이게 우리의 끝이 돼야 해.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스웨덴의 밴드 무캐스퍼스 오케스트라의 헐루트 버티어였습니다. 노르웨이의 싱어송라이터 크리스텔 알소스죠? 예, 알소스와 함께 부른 노래 참 멋지네요. 잘 들어봤고요. 이제 1부 마무리합니다. 오늘 2부 순서 김파울 레코드의 김영학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 LP살롱 잠시 후 이어집니다. 스웨덴 아티스트 라르스 비너백의 Not som verkligen är bra 정말 가치 있는 것 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을 잘게 쪼개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크게 느껴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모두 있으시죠? 불안은 해야 할 일이 모호하고 막연할수록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작게 쪼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큰일도 작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씩 나눠보세요. 책 한 권 읽기, 이게 아니라 세 페이지 읽기. 운동 시작하기, 이것보다는 딱 10분만 걷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바로 행동할 수 있는 크기로 나누면 막막했던 일도 하나씩 해낼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해내는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도 함께 자랑할 수 있죠. 잊지 마세요. 불안이 너무 커진다면 눈앞의 불안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크기로 잘게 쪼개보세요. 불안을 이겨내는 사람은 미래의 일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찾는 사람입니다.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 뭐 주요 음악 플랫폼의 뮤제트 관련 성공 리스트에 자주 띄는 눈에 띄는 그런 명인이죠. 프랑스의 아코디언 연주자 리샤르 갈리아노의 탕고 폴 클로드였습니다. 클로드를 위한 탕고 들으면서 상상으로나마 몽마르띠의 발뮤제트 플로우에서 스텝을 좀 받고 밟고 왔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죠.

코너는 EBS 반디앱 통해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풍성한 밀도 있는 선곡이 될 것 같아서 신청곡 없이 바로 김영혁의 LP 사롱 시작합니다.

0: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노스텔지어 그리고 트렌드를 알록달록 둥근 판에 올려 빙글빙글 돌려드립니다. 김밥 레코드의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LP사롱 문 열었습니다. 영혁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그 3박자 스텝 좀 가능하신가요?
1: 저는 불가능합니다.
0: 4박자는 괜찮아요.
1: 뭐 불가능까지는 네. 아니겠지만
0: 네. 어떻게 밟으면 되잖아요.
1: 네, 네. 하면 되겠지만 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모양이 꼬여서 다칠 수도 있나요?
1: 그렇기도 하고 모양이 별로 그렇게 아름다울 것 같지가 않아서요.
0: 아, 기럭지가 있으셔서 네. 또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 뭐죠? 그 셜비댄스 영화 보면 네. 초반에는 모양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는데 네. 오, 연말을 하니까 우아해지더라고요.
1: 그렇죠.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카메라 약간 마사지 같은 게 또 있으니까.
0: 네, 또 춤을 싫어하십니까?
1: 아니, 그렇진 않죠. 네.
0: 우아하게 약간 뭐 춤 종류가 참 많을 텐데. 네. 삼박자 춤들이 좀 우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어서.
1: 네. 네. 저도 추고 싶은데 네. 시도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0: 아직이요? 네. 아코디언을 또 취미로 뭐 은퇴 후에 연주하시는 취미를 갖고 계신다고 어떤 청취자 아버님 얘기를 하던데. 네. 뭐 좀 시간이 나게 되면 네. 뭐 이렇게 연주하고픈 악기 같은 거 있으세요?
1: 저는 일단 드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0: 아, 오, 네. 너무 좋아요. 네. 저도 두들기고 싶어요.
1: 네, 뭐 어쨌든 관절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0: 뭐 물론 너무 세게 안 쳐도 되니까.
1: 그렇죠. 네. 너무 심하게 하면 좀 문제가 생기겠지만. 네. 어,
0: 사지를 다 쓰는 거고. 맞습니다. 좌뇌 우뇌도 또 다 그렇죠. 자극한 다음에. 네, 네. 드럼을 좋아하시는군요. 자. 오늘 밀도 있는 선곡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맞죠. 그 예고도 하셨잖아요.
1: 네.
0: 그래가지고 또 중요한 연도에 또 중요한 그때 또 발매가 이루어진 역사적인 음반 광고를 하고 가셨는데 그렇게 네. 고르시겠다고. 네. 네. 저희도 기대 많이 했습니다. 과연. 근데 와 정말 꽉 채워오셨네요. 네. 네. 얼른 또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네, 내용.
1: 오늘의 선곡의 테마는. 이제 35년이 됐어요. 벌써요? 이게 사실 믿기지가 않는데
0: 지난 시간에 50년이었고
1: 네, 네. 지지난 시간에 50년
0: 아 지지난 시간 예.
1: 네 지지난 시간에 50년이었고 오늘은 35년이 되는 1991년에
0: 탄생한
1: 네, 탄생한 명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1991년이요 네. 정말 그 음악사 대중음악사에서 중요한 시기인 것이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음악 장르들이 이때 정말 뭐랄까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이제 슈게이징
0: 그때
1: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진 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트립팝이라는 뭐 지금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는 장르는 아닙니다만은 트립팝의 어떤 본격적인 출발이 있었던 해이기도 하고요. 네. 뭐 포스트락을 또 최근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포스트락의 어떤 뭐랄까 가장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 되는 그런 앨범들이 또 91년에
0: 저도 깜짝 놀랐어요. 포스트락도 네. 말씀하셨고 트립팝도 말씀하셨는데 트립팝은 91년 기준으로 저는 10년이나 지난 후에 네. 뭐 트리키라는 아티스트를 발견하게 된 거고 네. 그러니까 그때 벌써 이게 태동을 한 거군요.
1: 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91년에 그런지가 시애틀 그런지가 폭발했었습니다.
0: 이거가 한 99화를 다 가져갔던 상황이었죠.
1: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네. 헤비 메탈이나 하드락 밴드들도 91년에 좋은 앨범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91년을 기억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 시애틀.
0: 시애틀 사운드. 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 외에 시애틀도 포함을 시애틀의 플레이어들 그 네. 주요 인물들도 오늘 포함해서 네. 다양하게 또 골라 오셨습니다.
1: 그냥 단적으로 1991년 8월하고 9월 사이에 어떤 앨범이 나왔는지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8월에 어떤 앨범이 나왔냐면 메탈리카의 그 유명한 셀프 타이틀 네. 엔터 샌드맨이 들어 있는 메탈리카 앨범이 나왔고요.
0: 아, 그게 91년이었군요. 네.
1: 그 비슷한 시기에 펄

0: 펄잼이 10이라는
1: 10.
0: 너무 유명한 네. 네, 앨범을 냈습니다. 그리고 뭐 블러가 레저라는 앨범을 데뷔를 아하. 했었고요. 네. 9월에 정말
1: 팔만장한가요?
0: 정말 대단한 한 달이었는데요. 네. 특히 9월 24일은 너바나의 네버마인드가 나왔고 그 힙합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앨범 중에 하나인데 뭐 재즈 힙합, 얼터너티브 힙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앨범 중에 하나인데 Tribe Called Quest라는 밴드의 로우 앤드 Theory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드 핫 칠리 페퍼스가 Blood Sugar Sex Magic 같은 날 발표를 네. 했었고요. 그 전 주에 Guns N' Roses가 Usual Illusion 1, 2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월 말에 Primal Scream이 또 유명한 Screamadelica라는 네, Screamadelica라는 앨범을 발표를 했던 게 바로 91년에 일어났던
1: 그렇군요.
0: 일입니다.
1: 힙합까지도 이렇게 딱 짚어주셨는데 뭐 메인스트림 상황은 어땠어요? 그때 뭐 마돈나가
0: 마이클 잭슨이 Dangerous라는 앨범으로 나와서 또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메탈리카도 메인스트림이었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퀸이 마지막 앨범을 91년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뉴엔도로 그때 냈었고 컬리지 락으로 주로 알려져 있던 REM이라는 밴드가 Out of Time이라는 앨범으로 이때 메인스트림에 어떻게 보면 메이저 차트에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To Be With You라는 곡이 미스터 빅의 두 번째 앨범에 있었는데
1: 이때
0: 발표를 해서 이제 92년 넘어갈 때 차트 1위에 올라갔어요.
1: 익스트림의 그 Three Size 그거 앨범도 이때쯤 나왔나?
0: 이 무렵이긴 해요. 네.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네.
1: 그랬군요. 아 풍성했네요. 네. 그때는 다양한 장르에 일단 오버뷰를 8, 9월 상황을 91년도 상황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선곡 기준은 그럼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뭐 이런
0: 이런 어떤 흐름과 연관되는 앨범들을 골라서 왔는데요. 첫 곡으로는 뭐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의 러블리스 앨범에서 한 곡을 첫 곡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1: 어떤 곡을 고르셨나요?
0: When You Sleep이라는 곡을 골랐고요.
1: When You Sleep. 듣고 와서 또 추가적 설명을 또 해주시죠. My Bloody Valentine입니다. When You Sleep.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2부 순서는 김바울의 고지에 김영욱 대표의 시간이죠. 김영욱의 LP 사롱 올해 발매 35주년 맞이한 1991년생 명반들 중에서 골라오신 음반 중에서 첫 곡으로 My Bloody Valentine When You Sleep 이었습니다. 91년 러블레스 음반 수록곡이었죠. 이 사람을 국적을 아일랜드라고 소개를 보통 하죠?
1: 네. 네.
0: 활동은 뭐 당연히 영국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미국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아, 태어난 게 미국인가?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뭐 그런 얘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1: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냥 항상 영국 밴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0: 이런 미국 소리는 영국에서만 나올 수 있어라고 그 당시엔 무조건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1: 네. 일단은 My Bloody Valentine을 이야기하려면 지난번에 그 해피 먼데이즈 드루티 칼럼 이야기하면서 팩토리라는 음반사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크리에이션이라는 음반사를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음반사 우리가 슈게이징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명반 세 장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들으신 러블리스 앨범과 라이드라는 밴드의 노웨어라는 앨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슬로우 다이브의 소블라키라는 앨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세 장이 다 같은 회사에서 크리에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나왔고 오아시스가 Definitely Maybe로 데뷔한 회사도 역시 크리에이션이고 뭐 좀 이따 소개해드린 티네이지 팬클럽이 전성기를 보낸 레이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국 음악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 이 회사를 앨런 맥기라는 뮤지션 출신 매니저가 설립을 했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지저스 앤 메리 체인이 이 레이블에서 데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저스 앤 메리 체인에서 드럼을 치는 바비 길레스피가 알란 맥기의 고등학교 친구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이제 지저스 앤 메리 체인이 이제 메이저 진출을 하면서 회사가 돈이 좀 생기고 그러면서 새로운 밴드들을 이제 영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팀이 이제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이었고요. 데뷔 앨범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두 번째 앨범입니다. 러블리스가 89년에 제작을 시작을 했거든요.
0: 돈 많이 들었다는 소문이 막.
1: 앨범이 92년에 나왔고요. 예. 이게 앨범 번호가 카탈로그 번호가 이 회사에 크지도 않은 회사에 50번대 카탈로그 번호로 나왔는데 사실은 이 앨범이 실제로 나온 그 연도에 티네이지 팬클럽 앨범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100번대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다른 앨범이 그 52장 나오는 동안 이 앨범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앨런 맥기가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과 정말 사이가 나빠졌고 사실은 19개 스튜디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녹음을 3년 동안 하는 동안 예산을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크리에이션이 그렇게 좋은 앨범들을 많이 내고 히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결국엔 지분을 소니에 매각을 하게 되는
0: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1: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러블리스는 중요한 앨범이고 명반이지만 발매 당시에는 레이블의 굉장히 골칫덩어리였던 그런 앨범이기도 합니다.
0: 뭐 살아남으려고 소니에 매각을 했지만 나중엔 좀 아씨

0: 좀 더 버틸 걸 뭐 이런
1: 근데 사실 그 앨런 매키는 소니에다가 지분을 일정 부분 매각을 하고 크리에이션에 99년까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블 경영에 관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회사를 없애고 네. 네.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0: 이거 처음 들으셨을 때 우리 팬으로서 입장은 어땠어요? 전문가로서 말고 약간
1: 뭐 특이하다.
0: 네. 네. 특이하다.
1: 네. 소리가 굉장히 특이하다.
0: 뭐 잡음 아니야? 막 이런.
1: 이게 뭐 러블리스가 여러 가지로 많이 좋은 평가를 많이 받, 긍정적인 네네. 평가를 많이 받지만 이제 케빈 실즈 사실 이름이 실즈인데 네. 뭐 실즈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 까다로운 예, 음악가여서. 네. 근데 이 앨범을 녹음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네. 스튜디오에서 정말 많은 실험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예. 또 이게 사실 흔치 않은 재즈 마스터라는 예. 사실 본래는 이제 50년대 팬더사가 예. 재즈 기타리스트들을 위해서 만든 모델인데 실제로는 재즈 기타리스트들이 싫어해서 약간 컬트 기타가 돼버린 예. 그 악기를 들고 들어가서 뭐 트레몰로 암을 들고 뭐 피킹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정말 수많은 오버더빙을 해서 정말 새로운 사운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실험을 하면서 나온 앨범이거든요.
0: 근데 오늘 찾아본 인터뷰 자료에서는 네. 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네. 본인은 야 그거는 와전된 얘기야. 나는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거든. 네. 막 이렇게 또 변명을 하더라고요. 네.
1: 보면 본인은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네.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 앨범에 담긴 사운드도 그렇고 사실 이 사운드를 공연에서 실현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어쨌든 레이블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사실 팬들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었던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My Bloody Valentine, When You Sleep으로 시작을 한 오늘의 성공 리스트 다음 아티스트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1: 이번에는 똑같은 영국인데요. 네. 브리스톨 출신의 밴드이고요. 예. Massive Attack 데뷔 앨범입니다. 예. 1991년에 이 팀이 데뷔를 했고요. 예. 그 당시 4인조였어요. 말씀하신 그 트리키가 멤버로 있었고 예. 브리스톨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트립팝의 발상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 트립합이라는 게 약간 몽환적인 힙합 약간 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힙합에 기반을 두지만 사실 오늘날 이 매시브 어택을 이야기할 때는 약간 일렉트로니카 예. 다운템포 쪽으로 이야기를 예.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 어쨌든 발상은 힙합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힙합과 일렉트로니카가 굉장히 잘 조화가 된 그런 앨범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브리스톨 사운드와 트립합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된 그런 앨범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0: 오늘 그럼 그 데뷔 음반 블루 라인스 중에서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이게 사실 앨범에 네. 그 오케스트라가 들어가서 제가 네. 이 곡을 Unfinished Symphony라고 처음에 많이 네.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실제로 곡 제목은 Unfinished Sympathy.
0: 미완성 심포니가 아니라 미완성 측은함 뭐 이런 거구나. 측은지심. Unfinished. Sympathy, Massive Attack입니다. 들어보죠.

0: 1991년 브리스톨의 매시브 어택이 발표한 데뷔 음반 블루 라인즈에서 Unfinished Sympathy 듣고 왔습니다. 힙합의 턴테이블리즘, 그런 스크래칭과 40인이 넘는 그런 현악 섹션의 오케스트레이션을 함께 듣는 그런 쿨함, 뭐 90년도 초반에는 어떤 느낌이었을지 참, 예, 세월이 참 35년 전 상상해봅니다. 매시브 어택의 음악까지 잘 들어봤고요. 다음 곡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1: 아니, 네. 예. 매시브 어택 M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 철자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 91년에 예. 업계에서는 3M으로 통하는 슈퍼스타들이 있었는데
0: 마이클 말고
1: 마이클 잭슨, 예. 마이클 볼튼, 마이크 머라이어 캐리가 다 앨범을
0: 나왔어요.
1: 냈던
0: 3M이 다
1: 네. 머라이어 캐리는 이모션스라는 앨범 네네네 냈었습니다.
0: 마이클 볼튼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1: 이번에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네. 티네이지 팬클럽이고요. 네. 이 앨범 두 번째 앨범인데 네. 밴드 웨곤에스크라는 제목인데 밴드 웨곤 하면 보통 이제 네. 뭐 차, 뭐 마차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인기 유행 대세 네. 이런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네. 앨범 자켓에도 이렇게 달러 네. 모양이 크게 있지만 유행을 따르는
0: 약간 트렌드 쫓아가는 뭐 이런
1: 네, 약간 그런 뜻입니다. 네. 근데 뭐 티네이지 팬클럽은 유행을 쫓아가진 않았었고요. 네. 어쨌든 첫 번째 앨범보다는 굉장히 좀 부드러워.

0: 멋진 멜로디를 갖고 있는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 이 앨범이 굉장히 크게 히트를 했고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에이션 음반사의
1: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도
0: 대표적인 음반 중에 하나가 됐고 역시 90년대에 얼터너티브 락에 네. 특히나 이제 영국 쪽 유럽 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명반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 크리에이션 레코드가 상당한 지분이 있군요.
0: 네, 뭐 그 당시 그 앨런 맥키라는 사람이 워낙 그 음악가들 사이에서 발이 넓고 네. 특히 매체들하고도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인디 밴드들을 정말 제때 잘 발굴했던 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 자, 스코틀랜드의 4인조 밴드 티네이지 팬클럽의 이 집에서 What You Do To Me라는 재밌는 제목의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인 LP로 특별해진 음악이 있는 곳 김영혁의 LP 사롱입니다. 올해 발매 35주년을 맞이한 1991년생 앨범들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선곡 듣고 왔죠. 스코틀랜드의 밴드 Teenage Fan Club의 What You Do To Me 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주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죠. 60년대 뭐 비치보이스나 뭐 비틀스도 해당되는 파워팝 뭐 이렇게 짧고 간결한 그리고 좀 풋풋한 이런 사운드.
1: 네. 그리고 쟁글쟁글거리는 찰랑거리는 기타가 네. 있는 네. 그래서 쟁글팝이라고도
0: 하죠.
1: 얘기를 합니다.
0: 네. 약간 위저도 이 무렵에 좀 활동하고 있었어요?
1: 위저는 이것보다 사실 사람들한테 알려진 건 조금
0: 뒤에요. 네. 후대가 되겠군요. 네. Teenage Fan Club What You Do To Me 짧은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이것도 크리에이션 레코드라 그러셨죠?
1: 네.
0: 티네이지 팬클럽도.
1: 맞습니다.
0: 자, 이제 다음 아티스트도 그럼 크리에이션 아니야? 뭐 이런 상상을 하게
1: 되는데. 크리에이션은 아닌데 네. 뭐 같은 동네에서 나온 음반이고요.
0: 비슷해요. 네.
1: 이 해가 포스트록에 있어서 또 중요한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1년에 나온 앨범들 중에 지금 소개해드린 톡톡의 래핑스탁이라는 앨범이 있었고요.
0: 네.
1: 그리고 슬린트라는 밴드가 있는데 인디밴드가 있는데 스파이더랜드라는 앨범이 나오는데 둘 다 사실 뭔가 그 포스트록 계열의 팀들은 아닌데 그 이 오늘 소개해드린 이 앨범과 그 스파이더랜드는 앨범이 실제로는 굉장히 포스트록 밴드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앨범입니다. 그리고 이 소개해드린 톡톡이라는 밴드는 실제로는 이 팀의 리더인 마콜리스는 펑크 밴드 출신이고요.
0: 펑크를 하다 네. 이제 또
1: 데뷔 초기에는 그리고 신스팝을 했었습니다.
0: 신스팝도 하고.
1: 네, 그래서 데뷔할 때 프로듀서가 듀란
0: 그래요? 그
1: EMI라는 회사에서 앨범을 발매했는데 네. EMI에서 듀란 프로듀서를 붙여줬고요.
0: 붙여줬군요. 네,
1: 그런데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어쨌든 네. 신스팝을 초창기 하면서 알려진 팀이고 그러다.

0: 가 갑자기 이제 멤버가 이제 좀 바뀌게 되는데 신스팝을 주도했던 키보드 연주자가 있었거든요. 네. 사이먼 브레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가게 되면서 네. 마콜리스가 이제 팀 그리스만이라는 프로듀서랑 둘이서 거의 음악을 책임지게 되는데 이러면서 음악이 좀 어두워지고 실험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날 그 뭔가 포스트록의 기운이 넘치는 그런 음악을 만들게 됐습니다.
1: 그 곡의 길도 길어지고 호흡도 막 그렇게 막 이게 뭐 즉흥이냐 막 이런 느낌도 네, 생기면서 뭐, 네. 막 그런
0: 즉흥 연주도 네. 많이 들어가고 거의 뭐 재즈에 가까운 그런 음악들도 많이
1: 색소폰도 들리는 곡이던데요. 네, 그런 것도 신트팝 하던 사람이면 좀
0: 러닝 타임도 길어지고 네. 오늘은 그래도 조금 짧은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네. 이 마지막 앨범이거든요. 91년에 나온 래핑 스탁인데 네. 사실 그래서 히트곡이라고 할 만한 곡은 없지만 어하. 앨범 전체가 워낙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네. 앨범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앨범 중에 하나다.
1: 포스트락의 조상격으로
0: 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영국입니다. 톡톡의 Ascension Day라는 곡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LP로 특별해지는 음악이 있는 곳 김영혁의 LP사롱 키바발코즈의 김영혁 대표의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시 91년생 음반 영국 그룹 톡톡의 음반 마지막 음반이었다죠. 라핑스탁에서 고르신 Ascension Day 함께 들어봤습니다. 포스트락의 초상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죠.
1: 네, 케빈 실즈도 정말 음악적으로 까다로운 사람이지만 네. 이 마크 홀리스도 너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듀란듀란이 되길 바랬지만 네. 결국 이렇게 실험적인 쪽으로 음악을 만들면서 네. 회사와 결국 싸워서 예, 레이블과 예. 결별을 하게 되고요. 이게 마지막 앨범인데 이후에 사실
0: 재즈 레이블로 갔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1: 플리도어에서 앨범을 예. 발표를 했었는데 예. 어쨌든 네 이후 이 앨범 이후로는 네. 실질적으로는 음악계에서 은퇴하다 은퇴하셨습니다. 솔로 앨범 한 장 나왔지만 네. 활동은 안 했어요.
0: 안 했군요. 자 덕분에 잘 들어봤고요. 이제 다섯 번째 아티스트 만나보죠.
1: 홍콩에도 4대 천왕이 있었지만 네. 시애틀에도 4대 천왕 얼터너티브 그런지 4대 천왕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름이죠 사실.
0: 3M도 나왔고 네. 이제 4대 천왕.
1: 4대 천왕이 있었는데 네. 뭐 잘 아시는 너바나 펄잼. 앨리스 인 체인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이 사운드 가든.
0: 사운드 가든입니다.
1: 어. 네. 사운드 가든은 근데 너바나랑 펄잼이랑 우리가 이제 그런지 얼터너티브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지만 좀 다른 음악을 했던 팀이고요.
0: 네, 네 그랬어요.
1: 84년에 제일 이 팀들 중에서도 가장 좀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밴드고 메이저 계약도 제일 먼저 따냈어요.
0: 그랬다면서요.
1: 근데 첫 번째 앨범이 근데 그래미 어떤 부분에 후보로 올랐냐면 메탈 부분에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세 번째 앨범 그 배드 모토 핑거라는 앨범도 판테라의 프로듀서가 네, 프로듀싱을 맡았고 네. 이때 또 투어 서포트를 하면서 또 유명해졌는데 그 투어가 건즈 앤 로지스 투어였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오프닝을 하면서 사운드 가든이 이제 이름을 메이저의 막 주류 음악에 알리기 시작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하드락 헤비메탈 계열
0: 그렇죠.
1: 그런 밴드라고 또 소개를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0: 오늘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이죠?
1: 네, 91년에 나온 이 배드 모토 핑거에서 아웃샤인드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사운드가든입니다. 아웃샤인드.

0: 시애틀 그런지 4대 천왕 밴드 중 하나죠. 사운드가든의 아웃샤인드 91년 발표 3집 Bad Motor Finger 수록곡 잘 들어봤습니다. 크리스 코넬은 이 당시 몇 살이었죠? 20대였나? 30대였나? 아무튼 캘리포니아 같은 내 겉모습에 비해서 내 마음속은 얼어붙은 미네소타 같다. 이게 핵심 가사라는데요. 지금 오늘 좀 추운데 미네소타만큼 춥진 않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럼요.
0: 네. 네. 네.
1: 가을 날씨죠. 네,
0: 가을 네. 날씨죠. 자, 이제 대망의 오늘 마지막 곡은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1: 네, 이걸 네. 소개를 안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0: 그렇죠.
1: 네.
0: 빼면 왜 저걸 빼나 막
1: 그렇죠.
0: 이런
1: 뭐 메탈리카는 오늘 준비를 안 했지만 예, 예. 네, 이 앨범은 또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네, 네. 자, 오늘 그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오리지널 네. 프레싱 두 개를 가져왔는데 아까 매시버텍 그 예. 들려드렸던

0: LP가
1: 블루 라인스 오리지널.
0: 영국에서 나왔던 네. 레코드고요. 이거는 제가 미국 오리지널이 없어서 한국
1: 한국
0: 라이센스 오리지널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이것도 35년 네. 묵은 거 아니에요?
0: 그때 LP 이제 자체도. 92년에 나왔어요. 한국에는
1: 4년 묵은 거. 네,
0: 조금 너바나가 그때 알려진 네.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92년에 나왔는데 여기 이제 안에 보면 해설지가 있거든요.
1: 예. 네. 누가 쓰셨나요? 혹시
0: 그 한뮤직 편집장 성호진 씨가 쓰셨는데 네. 네.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완성도 높은 펑크 플러스 하드록 플러스 사이키델릭을 구사하는 그 자체도 너바나에 대한 음악적 신뢰와 기대감을 가득하게 한다.
1: 가득하다.
0: 매우 흡족한 기대주로 아니할 수 없는 그들의 해탈의 경의와 찬사와 믿음을 보내고 싶다. 신인이라고 이제 네. 대부분 이때는 생각을 했던 네. 시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앨범은 두 번째 앨범이었고요. 네네. 첫 번째 앨범 블리츠가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특히나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시점에 네. 예,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Smells Like Teen Spirit과 아, 예. 이 Nevermind로 너바나를 처음 접했었습니다.
1: 저도 그랬으니까요.
0: 그렇죠. 예. 대단한 정말 임팩트였고요. 그리고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이긴 한데 91년에 네. 너바나의 Nevermind도 나왔지만 Smashing Pumpkins의 기시도 나오고
1: 저 좋아하는
0: 폴도 데뷔 Pretty on the Inside라는 데뷔 앨범을 냈었는데
1: 폴도
0: 9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본래는 빌리 코건, 스매싱 펌킨스의 빌리 코건과 홀의 커튼이 러브가 연인 사이였어요.
1: 아, 그랬구나.
0: 근데 그 스매싱 펌킨스가 유럽 유해 투어를 떠난 사이에 커튼이가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과
1: 글로 넘어왔어요.
0: 연인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둘의 사이가 끝났고 네. 그러면서 이제 커튼이 러브와 예, 커트 코베인의 그
1: 불멸의 사랑 이게
0: 부부 관계가 예. 시작되는 네. 그게 이제 92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 92년에 이제
0: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 그런 얘기들이 더 재미있긴 하다. 그렇죠? 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0: 네, 마지막 곡은 그 네. 네버마인드에서
1: 리티움
0: 네, 준비를 했습니다. 예.
1: 다음 또 기획도 준비되어 있으시죠? 기대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너바나의 네버마인드 반에서 리티움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을 해서 뵙겠습니다.

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4: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100선. 자, 오늘의 생활 어휘 첫 번째는
1: 舌鼓を打つ.
0: 舌鼓を打つ. 자, 舌鼓라고 하는 것은요, 이 혀로 입 천장을 쳐서 하는 소리를 내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타즈스미오 우츠 직역을 하면은 혀로 북을 친다라는 거거든요. 직역을 하면 너무 맛있어서 혀로 입천장을 쳐서 똑하는 소리를 낸다에서 유래해서 맛있게 먹다, 음미하다 또는 입맛을 다시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1: 昨日のランチ会、お料理はどうだった？
0: 어제 점심 모임 음식 어땠어?
1: すごく美味しかった。旬の食材がたっぷりで、みんなで舌鼓を打ったよ。
0: すごく美味しかった. 엄청 맛있더라. 旬の食材, 旬 하면 제철이죠. 旬の食材가 たっぷりで 제철 재료가 듬뿍 들어가서 みんなで 舌鼓を打ったよ. 모두 다 같이 아주 감탄하며 먹었잖아. 입맛을 다시다, 맛있게 먹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1: 昨日のランチ会、お料理はどうだった？ すごく美味しかった。旬の食材がたっぷりで、みんなで舌鼓を打ったよ。
0: 자, 두 번째로는요.
1: 箸が進む。
0: 箸, 이거 젓가락인데, 젓가락이 스스무 나아가다. 즉, 젓가락이 가다. 술술 먹히다. 자꾸 먹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1: 와, この煮物美味しいね。
0: 니모노 조림으로, 우와, 이 조림 맛있다.
1: 味がちょうどいいから、つい箸が進んじゃう。
0: 아지가 좋으니 간이 딱 좋아서 쯔이 자꾸 하시가 스승자 먹게 되네. 손이 가네.
1: 私もご飯まで進みそうだよ。
0: 나도 고한 맛에 스승은 이건 밥까지 술술 들어간다. 밥도 자주 많이 먹게 된다라는 뜻이죠. 밥까지 술술 들어가네.
1: 와, この煮物美味しいね。 味がちょうどいいから、つい箸が進んじゃう。私もご飯まで進みそうだよ。
0: 자, 오늘은요, 맛있게 먹다, 음미하다, 입맛을 다시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1: 舌鼓を打つ。
0: 술술 먹히다, 자주 먹게 되다 또는 젓가락이 가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1: 箸が進む。
0: 두 관용 표현을 소개했습니다.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왠지요, 이쯤에서 한번 챌린지 한번 나가야 될것 같아요.
1: さっきのあれですか？
0: 아 네, 됐어요. 혹시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야 나도 한번 진짜 귤을 감에다가 싸가지고 간장에 찍어 먹으면 이게 연어알 맛이 날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정말로 도전하시다면 게시판에다가 어떤 맛이었는지 의견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올려주세요.
1: はい、わかりました。
0: 皆さん大変お疲れ様でした。
1: それでは良い一日をお過ごしください。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歌词还是旋律?
0: 歌词, 가사, 还是 아니면 旋律, melody. 그러니까 노래를 들을 때 아, 나는 이 노래 가사가 정말 좋아. 나는 이 노래 멜로디가 참 좋아.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아, 이거 쬐꺼 쬐꺼 쬐꺼 하이시 요디엔 난도다. 그래서 끝이 하이시 쉔루 어떤 것을 보느냐 이제 그러한 얘기들입니다. 새 단어 보겠습니다. 가사
1: 끝이
0: 끝이 선율 멜로디
1: 쉔루
0: 쉔루 노래를 듣다
1: 팅거
0: 팅거 팅 듣다 그 노래 신경을 쓰다 주의를 기울이다
1: 주의
0: 주의 그대로 주의 주의 A 하기만 하면 B 하다
1: 只要 A 就 B
0: 아 只要 A 就 B 이건 이제 A하고 B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1: 反复
0: 反复 반복해서 연습하다
1: 反复练习
0: 네 反复 련시 반복해서 나타나다.
1: 반복出现.
0: 예, 반복出现, 출현, 출현, 나타나다죠. 반복해서 강조하다.
1: 반복强调.
0: 예, 반복强调, 强调, 강조하다죠. 그래서 반복强调. 마침 공교롭게도.
1: 正好.
0: 正好. 딱 좋아요. 마침 그랬어요. 正好. 상반되다, 반대되다.
1: 相反.
0: 相反. 그러니까 正好相反. 이와 같이 쓰이겠죠? 마침 공교롭게도 반대된다, 상반된다. 마음에 두다, 신경을 쓰다.
1: 在意.
0: 在意. 그러니까 이제 뜻이 뭔가 있는 거죠. 그냥 마음에 두다, 신경을 쓰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다.
1: 在意别人.
0: 在意别人. 결과에 신경 쓰다.
1: 在意结果.
0: 在意结果. 结果가 결과죠. 그래서 在意结果. 마치 뭐뭐와 같다.
1: 像什么什么
0: 마음, 심정, 기분
1: 심情
0: 심情, 아, 심정, 그래서 마음 심情好, 심情不好, 심情 대변인
1: 代言人
0: 代言人, 言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신 말한다 그래서 대변인, 代言人 각도, 관점
1: 角度
0: 角度 다른 관점에서 보다
1: 换个角度
0: 换个角度 어떤 관점에서 보면
1: 从某个角度看
0: 네, 从某个角度 某个角度 어떤 각도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요 从某某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각도로 보느냐 从某个角度看 看 보다 만나다 마주치다
1: 遇到
0: 遇到 추천하다
1: 推荐
0: 아, 强烈 推荐 推荐 음미하다 맛보다 직접 느끼다
1: 品
0: 品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你听歌的时候会更注意歌词还是旋律？当然是旋律，只要旋律好听，我就会反复听。歌词听不懂也没关系。我跟你正好相反，我更在意歌词，好的歌词。 就像是心情的代言人。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 트위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내일 함께해요. EB 트위는 영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 심한점 강사 김대기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목요일이에요. 파트5의 날이죠. 파트5가 제일 문제 풀기가 쉽죠. 만만하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것만 이제 집중해서 또 공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6도 좀 문맥 파악 어렵게 내고 7도 길어지고, 그래서 이 점수를 잘 받으려면 제한 시간 75분 안에 100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5, 6를 한 15분에서 17분 컷, 아무리 느려도 20분 안에는 다 풀으셔야 돼요. 푸셔야 됩니다. 20분 안에 풀면 사실은 시간이 모자라요. 왜냐하면 54문제 독해가 남아있는데 그걸 55분 안에 풀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 시간 안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구하고 시험장 가서는 경쾌하게 즐겁게 풀어야 돼요. 그 시험장 가서 연구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대로 풀고 모르는 건 빨리 답을 선택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미련을 갖다 보면 세븐을 뭐 다섯 문제 못 풀었다는 기본이고, 열 문제, 뭐 열다섯 문제 못 풀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파트5부터 잘 보세요. 우리 교재를 사랑해 주세요. 이거 저 원어민이 다 읽어주잖아요. 이 5, 6, 7까지 다 읽어주는 세계 유일의 교재입니다. 알았죠? 84쪽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Ms. Navarro's blank가 helped, 도움을 줬다. The renovation team이 meet every milestone, 모든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줬다. Despite repeated supply delays, 반복되는 이 비품 지연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리더십이 이런 걸 잘 이끌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좋죠. 여기는 명사 주어 자리예요. 그런데 A번은 형용사로 인내심 있는은 돼요. 근데 주어가 될 수 없죠. 또 명사로는 환자예요. 환자. 환자가 되면 문맥이 또 전혀 안 맞죠. 스케줄도 이상하고, 이퀴먼트, 장비도 이상하고, 이 사람의 리더십이 이렇게 잘 이끌었다. 문맥에 맞는 정답은 C번, 리더십입니다. 101번 들어볼까요?
1: Ms. Navarro's leadership helped the renovation team meet every milestone despite repeated supply delays.
0: 102번입니다. Contact Ms. Brandari. 여기서 벤다리네요. 벤다리에게 연락하세요. Blank you need. 이렇게 나갔는데 당신이 뭐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이게 문맥에 맞죠? 그럼 if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연락하진 않죠. 필요하면 연락하기 때문에 unless는 말이 안 되고 if가 답이고, 필요하지만 연락하세요. 그 이상하죠. 그리고 barring이란 단어는 예전 구토익 때 그냥 찍으면 답이었던 단어예요. 옛날 뭐뭐가 없다면 이런 뜻의 전치사입니다. 이 barring은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올 수 없어요. 근데 이 단어 알아두세요. 혹시 복고풍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복고풍이 어떻게 나왔냐면 2000년도에 그 preferred, 선호되는 preferred means, 선호되는 수단 이런 거 할 때 그 preferred가 2024년 막 이럴 때 복고풍으로 다시 나오고, 이 barring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알았죠? 여기는 if가 정답이요. If you need clarification, 당신이 명료함이

0: charges listed on your July invoice.
1: 103번입니다. 여러분, 문제 포인트, 키 포인트가 안 보일 때는 혹시 단수 복수가 아닌가부터 의심하라 그랬죠. 딱 보니까 빈칸 뒤에 shipping proposals에 S가 붙어 있어요. 이 복수랑 잘 어울리는 단어를 A, B, C, D에서 고르면 various밖에 없죠. 이게 다양한 제안들, 딱 맞죠? 자, 한번 같이 볼까요? Before selecting a logistics provider, 이런 물류 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Ms. Petrova는 reviewed various shipping proposals, 다양한 배송 제안들을 검토했다. From regional carriers, 이 지역 운송업체로부터의 다양한 제안서를, 운송 제안서를 검토해 봐야죠. 여러 개 중에 그래도 마음에 드는 데 하나 골라서 일을 맡겨야죠. 그러니까 이 상식선에서도 복수명사가 맞아요. 이 various proposals, 이게 짝이 딱 맞고, immediate는 즉각적인, reluctant 내키지 않는, identical은 똑같은, 그래서 쌍둥이 중에 똑같이 생긴 쌍둥이를 뭐라 그래요? identical twins, T-W-I-N-S, identical twins라 그러죠. 근데 여기는 이제 문맥이 안 맞습니다. 정답은 B번. 함께 들어봅시다.
2: Before selecting a logistics provider, Ms. Petrova reviewed various shipping proposals from regional carriers.
1: 104번입니다. 여러분, given that 또는 given만 써도 돼요. 뭐뭐를 고려해 볼 때 뭐뭐라면 뭐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이 North Star Assurance 사는 will reimburse the cost of the damaged equipment. 손상된 장비의 비용을 보상해 줄 겁니다. 어떻다면 여기서는 given a dated photograph, 그 날짜가 매겨진 그 사진이 is submitted with the claim form. 바로 이런 손해보험금 이 청구서와 함께 제출이 되면, 이런 느낌이죠. 제출이 된다면, 그래서 이게 D번이고요. 여러분, as though 조심하세요. as though 뒤엔 보통 가정법이 나와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의미가 안 맞고 문법도 안 맞아요. as though 뒤에는 가정법 과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안 되고 apart from이나 in spite of는 전치사로 그 뒤에 명사가 필요하지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문법상 틀렸고 정답은 D번입니다. 104번 들어볼까요?
3: North Star Assurance will reimburse the cost of the damaged equipment given that a dated photograph is submitted with the claim form.
1: 105번입니다. Blank in financial reporting 해서 이제 재무 보고에 있어서의 블랭크가, 사실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여러분은 정답을 A로 고르셔야 돼요. 아, 저 D도 명사인데 왜 A를 고르냐? 뒤에 동사가 is입니다. is. 그러니까 3인칭 단수 주어이어야 되죠. 그래서 accuracy is crucial.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For preserving investor confidence. 바로 투자자 자신감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고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105번 들어볼까요?
0: Accuracy in financial reporting is crucial for preserving investor confidence.

EBS 김대균 토이킹 파트 5 진행 중입니다. 뽀삐 누나 한 달 들어봤는데 토이킹이 좋아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쁜꽁 만점님 토이킹 최고인 듯해요. 이렇게 써주셔서 응원이 되네요.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노젓는 두더지님 골든 에이지님 계속 듣고 계시죠? 그리고 유경민 선생님, 우리 교재 많이 홍보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만점, 이름 좋다, 그죠? 이런 이름을 붙이셔야 여러분이 또 성공하십니다. 비상한 천재 또롱이님도 계속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공하는 라이언님도 감사드려요. 자, 106번 같이 보시죠. Employees at Trivona Media의 그 직원들은 are already blank. 이미 blank합니다.

0: 여러분 이럴 때 be familiar with가 보여야 돼요. Are already familiar with the procedures. 그 절차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For requesting remote work equipment에서 보면은 결국 그 재택근무죠. 재택근무 장비를 요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Be familiar with. 여러분 C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답이 되려면 앞에 비동사가 없고요. Familiarize oneself with예요. 이건 제기대명사였어요. Familiarize oneself with는 따로 있고 여기는 be familiar with로 D번이 정답입니다. 106번 들어볼까요?
1: Employees at Trivona Media are already familiar with the procedures for requesting remote work equipment.
0: 107번입니다. Mr. Sato는 has been reviewing travel blank. 여행 블랭크를 검토해 왔다. To create the most economical schedules for company trips. 회사 여행을 위한 가장 경제적인 스케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economical입니다. 이 단어가 경제적인 절약하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은 절약하려면 여행 경비를 검토해 봐야죠. 그래서 바로 A번 expenses가 정답이죠. economic 까지만 쓰면 경제의, 그죠? 근데 economical이 경제적인 절약하는 이 단어 구분하셔야 됩니다. 둘 단어 달라요. 예를 들어 여러분 historic 하면 뭐예요? 역사적으로 유명한이에요. 유서 깊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역사의 그 단어는 historical입니다. historical. 그래서 역사 소설은 historical novel 이렇게 씁니다. historical novel이 역사 소설이에요. Historic은 역사적으로 유명한이니까 구분하세요. 지금 여기도 economical, 경제적인 이 단어, 절약하는 이 뜻으로 외우고 economic, 이게 경제의라는 뜻이다. 비교해서 알아두십시오. 107번 들어볼까요?
2: Mr. Sato has been reviewing travel expenses to create the most economical schedules for company trips.
0: 108번입니다. The support team은 quickly, 신속하게 resolve the blank를 해결했다. In online service에 있어서의 어떤 그 중단, 서비스 중단을 해결했겠죠. 근데 이게 뒤에 보니까 caused by a damaged network cable이에요. 손상된 network cable에 의해서 야기된, 그럼 이게 연결이 잘 안 됐겠죠. 그러면 결국은 서비스 중단을 신속하게 해결했다. 문맥에 맞는 단어 interruption. 이게 중단이죠. A번 expansion, 확장. B번 agreement는 합의. C번 shipment는 배송의 뜻으로 맞지 않습니다. 108번 들어볼까요?
3: The support team quickly resolved the interruption in online service caused by a damaged network cable.
0: 109번입니다. Belford Marquez은 discontinued one home delivery plan, 그 한 가지 가정 배송 요금제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and introduced another. 이게 another가 되는 이유는 another home delivery plan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요금제를 도입했다. For customers, 고객들을 위해서 living outside the city center, 시센터 외곽에 사는 고객들을 위해서 이런 문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another, one 그리고 another 이렇게 가는 거예요. another 뒤엔 뭐가 생략됐다? Home delivery plan이 생략된 것입니다. 109번 들어볼까요?
1: Belford Market discontinued one home delivery plan and introduced another for customers living outside the city center.
0: 복습은 바로 하는 게 최고죠. 그래서 101번부터 복습 들어갑니다. 리더십이 도움을 주었다. 문맥에 맞는 명사 C, 리더십이 정답.
2: Ms. Navarro's leadership helped the renovation team meet every milestone despite repeated supply delays.
0: 102번,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문맥에 맞는 접속사 if가 정답.
3: Contact Ms. Bhandari if you need clarification regarding the charges listed on your July invoice.
0: 103번, 단수 복수에 주의하자. 그래서 뒤에 proposals가 S가 붙었죠. 그러면 various proposals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베어리어스가 복수명사와 잘

0: 어울린다. 비가 정답.
1: Before selecting a logistics provider, Ms. Petrova reviewed various shipping proposals from regional carriers.
0: 104번, 뭐를 고려해 볼 때, 뭐를 고려해 본다면, given that 또는 given, 이것이 접속사처럼 쓰입니다. D가 정답.
2: North Star Assurance will reimburse the cost of the damaged equipment, given that a dated photograph is submitted with the claim form.
0: 105번, 명사 주어 자리인데 뒤에 동사가 is입니다. 단수 복수에 주의하자. A번, accuracy, 단수 형태가 정답.
3: Accuracy in financial reporting is crucial for preserving investor confidence.
0: 그리고 106번은 be familiar with 이렇게 연결되죠. Be familiar with.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1: Employees at Trivona Media are already familiar with the procedures for requesting remote work equipment.
0: 주의, familiarize oneself with는 앞에 비동사 없고요. 그렇게 따로 시험에 출제된 바 있으니까 같이 외우세요. 그리고 107번, economical, 경제적인 걸 따지려면 비용을 따져야죠. 그래서 문맥상 A번, expenses가 정답.
2: Mr. Sato has been reviewing travel expenses to create the most economical schedules for company trips.
0: 108번, 명사 어휘 문제, 결국 그 온라인 서비스의 중단 문제를 해결했다. 중단, 그건 interruption이죠. D가 정답.
3: The support team quickly resolved the interruption in online service caused by a damaged network cable.
0: 한 개의 서비스가 요금제가 폐지되고 다른 서비스를 도입했다니까 another가 정답.
1: Belford Market discontinued one home delivery plan and introduced another for customers living outside the city center.
0: 여러분 요즘에 이 부정대명사라는 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부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함이 없는 대명사. 아무나 이게 저 정한 게 아니잖아요. 김대균이라고 정한 게 아니고 아무나 좋다. 뭐 이럴 때 anyone 이런 게 부정대명사예요. 하나 아까 나왔던 거 하나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안 지칭하고 one 이런 것들. 그래서 anyone은 누구든지 아무도 이런 뜻으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one도 종종 나오죠. 아래 보너스를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 부정대명사 공부하기. 근데 지금 우리가 another를 공부했기 때문에 세 번째 예문 보면 We need another chair for the meeting. 그 회의를 위해서 또 다른 의자가 필요하다. 이럴 때 another는 원래 on 플러스 other가 합쳐진 겁니다. 그죠? another. 그런데 주의점이 있어요. 여러분 another 뒤에 단수만 나올까요? 주로 another 뒤에 단수 나와요. 근데 복수 형태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minutes 같은 단어예요. 분은 몇 분 더 기다려주세요 할 때 please wait for another minute, another 10 minutes. 이럴 때 10분이 10개가 아니잖아요. 그 생긴 건 복수인데 10분이라는 기간을 가리키죠. 그래서 another 뒤에 단수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이 복수 형태가 나오면 그게 단수 개념일 때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So 선생님,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 page number 80에 뉴스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0: 네.
1: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0: Okay.
1: 바로 인기 절정의 체중 감량약 처방에 관한 뉴스 되겠습니다. 요즘에 사실 진짜 뭐라 그럴까요? 다이어트 약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0: Yeah.
1: 그래서 특히나 이런 고도 비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또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요요가 또 오지 않는가 이런 걱정과 온갖 그런 side effects에 관련되어 있는 걱정도 없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관련된 뉴스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0: Okay, here's today's piece of news. Easy diets surging popularity and the struggle to fill prescriptions.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Easy Diet is flying off the shelves as more people turn to the weight loss drug. The drug is said to help people lose around 15% of their body weight. I might gain the weight back, but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one user said. Because demand is through the roof, getting a prescription filled is not so easy. Experts say that Easy Diet isn't a magic bullet and works best alongside healthy lifestyle changes.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이 이름이 너무 좋지 않아요? Easy Diet.
0: Are we selling this drug?
1: Okay, 그렇죠. 우리가 파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Easy Diet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 약은 체중의 약 15%를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복용자는 요요가 올지도 모르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래요 라고 했습니다.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처방약을 조제받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지 다이엣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며 건강한 생활습관 변화와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0: 아하.
1: 저도 전문 다이어터예요.
0: I know.
1: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을 뺐다가 쪘다 뺐다가 쪘다 했는데 이게 그렇대요. 아예 한 번도 다이어트를 안 해, 체중 감량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빠지고 요요도 별로 안 온대요.
0: Oh, really?
1: 근데 이게 몇 번을 반복하면 몸이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0: Oh, no.
1: 다시 돌아가려고. 너 어차피 다시 뭐 먹을 거지? 하면서 나 그때 기억한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0: 선생님, 네. This is so sad.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뺀 다음에 그때 이제 원래 빼 살이 빠지면요. 만족을 하게 돼요.
0: 아하.
1: 그러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해이해지거든요.
0: Oh, no.
1: 그때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도 요즘에 개인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0: 네.
1: 그 운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아요.
0: Yeah.
1: 그때까지만 그냥 다이어트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식이 조절만.
0: Right, right, right.
1: 근데 워크아웃 타임이 온 것 같습니다.
0: 선생님 응원합니다.
1: Yeah. 감사합니다.
0: We're cheering for you.
1: 오케이. 자, 핵심 표현을 한번 잡아볼게요. 뭔가 수요가 급증한다고 했어요. 수요가 급증을 한다. 뭔가 폭등하거나 급증하는 것을 좀 새롭게 표현하고 싶다면요.
0: 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Be through the roof. 네, be through the roof. Roof는 지붕이잖아요.
1: 지붕이죠.
0: 그리고 뭔가 be through 혹은 go through는 뭔가 뚫는 거잖아요.
1: 아하.
0: 네.
1: 그러면 진짜 지붕을 뚫고 하늘로 날아가는 거네요.
0: 맞아요. Right. 그만큼 사람들이 기대한 거 아니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1: 너무 좋네요.
0: 네.
1: 그러니까 여기서 비동사를 쓰면 막 폭증한 상태, 이미 그런 상태를 강조하겠고 폭증하다, 동작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go through로 바꾸면 되겠네요.
0: 네, 맞아요.
1: Okay.
0: 네, 그래서 뭔가

0: 감당하기 힘들게 뭔가 올라간다. 특히나 가격에 대해서 뉴스에 정말 많이 볼수 있는 표현이에요.
1: 갑작스럽게 확 올라가는
0: 네.
1: 거. 자, 예를 들어서 요즘 항공 요금들이 완전히 폭등을 했어. 급증했어. 자, 항공 요금들이 그 지붕을 뚫은 상태야.
0: Airfares are through the roof
1: 요즘에.
0: these days. Airfares are through the roof these days.
1: 네, 두 번째는요. 세리나의 영상이 입소문이 나고 나서 그녀의 인기가 진짜 급증했어. 오,
0: 오.
1: 세리나의 인기가 그 지붕을 뚫었어.
0: Serena's popularity was through the roof.
1: 그녀의 영상이 입소문이 난 후에.
0: After her video went viral, Serena's popularity was through the roof. After her video went viral.
1: 혹시 뭐 댄스를 하는 뭐 그런 비디오였나요?
0: I don't know. Where was I?
1: 글쎄요. 자, 뭔가 만들면 대박 날
0: 네,
1: 거예요. 자,
0: 감사합니다.
1: 세 번째 예문은요. 커피 가격들이 진짜 급증했어. 그 유명한 TV 광고 후에 말이야. 그러니까 뭐
0: 네.
1: 유명인이 나온 거예요.
0: 아.
1: 자, 커피 가격들이 그 지붕을 뚫은 상태야.
0: Coffee prices are through the roof.
1: 그 유명한 TV 광고 후에.
0: After the famous TV commercial, coffee prices are through the roof. After the famous TV commercial. 아,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부산에 왜 상어가 왔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1: 맞아요.
0: 그 상어 관련된 과자나 뭐 아이스크림이라 이런 게 the sales went through the roof.
1: 그게 딱 맞네요. 그리고
0: 네.
1: 그 주위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0: 아.
1: 이 카페 매출이 두 배가
0: 오,
1: 늘었대요. 엄청나네요.
0: 와우.
1: 갑자기 go through the roof, be through the roof랑 잘
0: 네,
1: 어울리는
0: 그러네요.
1: situation이네요. Alright, 그렇다면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짚어보겠습니다. 자, 뭔가를 찾다, 뭔가로 눈을 돌리다.
0: Turn to. Turn to.
1: 네, 뭔가 사람들이 이쪽 한쪽에 관심이 쏠리게 돼가지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다가 그쪽을 눈을 돌린다는 느낌, 진짜 turn to, 뭐 몸을 돌린다는 느낌이 되겠네요, 그렇죠?
0: 맞아요.
1: Right.
0: 그리고 특히나 누구 아니면 무엇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you turn to someone or you turn to something.
1: 그 사람을 찾는 거네요.
0: 맞아요.
1: Okay. 자, 다음은요. 다이어트 약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0: I mean, you can say like a diet drug,
1: Right.
0: but you can also say weight loss drug. Weight loss drug.
1: 진짜 체중 감량 약인 거네요. 그렇죠? Right. 자, 체중. 그런데 체중 생각난 김에 체중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0: Body weight라고
1: Body
0: 하는데요.
1: weight.
0: 맥락 따라서 그냥 body 생략해도 돼요.
1: 어차피 뭐 서로 맥락을 얘기를 할 때는 자기 몸무게 너 얼마 정도 나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바디를 빼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0: 맞아요.
1: 자, 다음은요. 만능 해결책, 뭐 특효약, 뭐 예를 들어 이 약이 뭐 무조건 다 듣는 건 아니에요.
0: 네. Magic bullet. Magic bullet.
1: 총알이 나왔네요.
0: 맞아요. 이게 총알처럼 정말 빨리 뭔가 마법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 magic bullet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정말 볼릿은 빠르게 날아가니까 뭔가 금방 뭐 갑자기 뭐 예를 들어 살이 막 50kg씩 빠진다든가 이런 일은
0: 맞아요.
1: 아니다.
0: 네.
1: 자, 다음은요.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요.
0: Work best. Work best.
1: 네, 여러분들 work 자체가 작동하다도 되지만 뭔가가 효과가 좋다라는 뜻이 될수 있고요. most가 아니라 best를 쓰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0: 맞아요.
1: 알.
0: 이거는 뭐 약뿐만 아니고 뭔가 스킨케어 같은 것도 뭐 저녁에 쓰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을 거예요. It works best when you use it at night.
1: 아, 밤에 쓰면 work best하다. 효과가 가장 좋다.
0: 아니면 영양제. 선생님 요즘에 영양제 관심 많잖아요.
1: 관심 있는데요.
0: It works best 뭐 on an empty stomach. Sometimes vitamins work best after food.
1: On an empty stomach? I didn't know that.
0: For certain vitamins. Yeah,
1: 아.
0: most vitamins no.
1: 컨설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마지막으로 뭐뭐와 함께.
0: 네. 뭐뭐와 함께. Alongside.
1: Alongside. One word인가요?
0: One word입니다.
1: Okay.
0: Alongside.
1: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along with 이거와 비슷하죠, 그렇죠?
0: 맞아요. 근데 along with를 사용하시면 그거는 두 단어고요. Alongside는 한
1: One
0: 단어.
1: word로.
0: 네.
1: Okay. 자,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0: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나름대로 최근에 좀 다뤘던 표현인데요. 바로 불티나게 팔리다.
0: Fly off the shelves. Fly off the shelves.
1: 네.
0: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제품 같은 거가 선반에 이렇게 진열돼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갖고 가니까 진짜 날아가서 빠지는 것처럼
1: 어디 간 거야?
0: 네.
1: 이러면서
0: Fly off the shelves.
1: Fly off the shelves.
0: 선생님, I heard in October, Easy Writing was flying off the shelves.
1: 그런 소문이 있죠?
0: 네.
1: 오케이. Okay. Alright, so fly off the shelves, 불티나게 팔리다. 특히나 의류 같은 거, 옷 같은 경우에는요, shelves보다는 rag을 추천드리겠습니다.
0: 아하.
1: R-A-C-K고요. 자, 만들어 볼게요. 그 한정판 장난감들은 완전 불티나게 팔렸어. 그 한정판 장난감들은 그 선반들에서 날아갔어.
0: The limited edition toys flew off. The shelves. Mm-hmm. The limited edition toys flew off the shelves.
1: 네. 자, 두 번째는요. 그 새로 나온 디저트는 진짜 출시되자마자 첫날부터 불티나게 팔렸어. 그 새로운 디저트는 그 선반들에서 날아갔어.
0: The new dessert flew off the shelves.
1: 그것의 첫날에.
0: On its first day.
1: Mm-hmm.
0: The new dessert flew off the shelves on its first day.
1: 네.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그때 가서 해결하다. 그때 가서 생각하다. 오,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정말 좀 특이하고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Cross that bridge when you come to it. 조금 길지만 cross that bridge. 그러면 무슨 다리를 걷는 거예요.
1: 그렇죠. 걷는 거죠.
0: 근데 그 다리가 문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1: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뭐 예를 들어 when we come to it, when I come to it.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그 브릿지를 지금 건널 건 아니야. 그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지금 건널 건 아니다.
0: 네. 언젠간 만나겠지.
1: 내가, 거기에 come to, 도달하게 되면 그때 건너면 되죠. 뭐 이런
0: 느낌. 맞아.
1: 굉장히 많이 동의해 주시네요. 그래서 그때 가서 생각할래요. 그때 네. 가서 해결하죠. 뭐 라는 느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거 진짜 그때 가서 생각할 거야. 자, 우린 그 다리를 건널 거야.
0: We will cross that bridge.
1: 우리가 그것에 올 때 혹은 도달할 때.
0: When we come to it. We will cross that bridge when we come to it.
1: 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그거 그때 가서 해결하자. 그때 가서 생각하자. 자, 그 다리를 건너자.
0: Let's cross that bridge.
1: 우리가 그것에 올 때.
0: When we come to it. Let's cross that bridge when we come to it.
1: 네.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처방약을 조제받다. 뭐 약을 타다.
0: Get a prescription filled. Get a prescription filled.
1: 네, 여기서 fill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처방전대로 약을 채워 넣는 거죠.
0: 맞아요.
1: 그래서 뭔가 조제하다라는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0: Yeah.
1: 자, 예를 들어서 나 일 끝나고 약 타야 돼. 그러니까 처방약을 조제를 받아야 된다. 자, 난 내 처방전을 채워지게 해야 해.
0: I have to get my prescription filled.
1: 일 끝나고
0: after work. I have to get my prescription filled after work.
1: 네. 자, 두 번째는 세리나는 즉시 그녀의 처방약을 조제받았어. 세리나는 그녀의 처방전을 채워지게 했어.
0: Serena got her prescription filled
1: 즉시
0: right away. Serena got her prescription filled right away.
1: Alright. 자, 오늘의 어순 영장 넘어갈게요.
0: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렛츠 스타트 라이팅.
1: 알라이트.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이어트 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지 다이엣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지 다이엣은 그 선반들에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0: Easy diet is flying off the shelves.
1: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면서
0: as more people turn
1: 그 무게 감량 약으로
0: to the weight loss drug. Easy diet is flying off the shelves as more people turn to the weight loss drug.
1: 네, 여기서 as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며라고 진행의 느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약은 체중의 약 15%를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약은 사람들을 돕는다고 말해집니다.
0: The drug is said to help people
1: 그들의 몸무게의 약 15%를 빼는데
0: lose around 15% of their body weight. Mm-hmm. The drug is said to help people lose around 15% of their body weight.
1: 네. 세 번째는요. 한 복용자는 요요가 올지도 모르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래요. 라고 했습니다. 자, 전 그 무게를 도로 얻을지도 몰라요.
0: I might gain the weight back.
1: 하지만 전 그 다리를 건널 거예요.
0: But I'll cross that bridge.
1: 제가 그것에 올 때
0: When I come to it.
1: 한 사용자는 말했습니다.
0: One user said, I might gain the weight back, but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네. One user said.
1: Gain weight back. 이게 어떻게 보면 요요가 오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0: 맞아요.
1: 네. 네 번째는요.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처방약을 조제받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수요가 그 지붕을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0: Because demand is through the roof.
1: 처방전을 채워지게 하는 것은
0: Getting a prescription filled
1: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0: is not so easy. Because demand is through the roof, getting a prescription filled is not so easy.
1: 네.
0: 그래서 뭔가 price can be through the roof, but 네. also demand can be through the roof.
1: 그렇죠. 이거는 뭐 급증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마지막. 전문가들은 easy diet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며 건강한 생활 습관 변화와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0: Experts say
1: easy diet이 마술 총알은 아니라고.
0: That easy diet isn't a magic bullet.
1: 그리고 최고로 효과가 있다고.
0: And works best.
1: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변화들과 함께.
0: Alongside healthy lifestyle changes, experts say that easy diet isn't a magic bullet and works best alongside healthy lifestyle changes.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Easy diet is flying off the shelves as more people turn to the weight loss drug. The drug is said to help people lose around 15% of their body weight. I might gain the weight back, but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one user said. Because demand is through the roof, getting a prescription filled is not so easy. Experts say that easy diet isn't a magic bullet and works best alongside healthy lifestyle changes.
0: And here's today's review.
1: 다이어트 약.
0: Weight loss drug.
1: 만능 해결책 특효약.
0: Magic bullet.
1: 가장 효과가 좋다.
0: Work best.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폭등하다, 급증하다.
0: Be through the roof.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불티나게 팔리다.
0: Fly off the shelves.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릴게요.
0: 좋아요.
1: 저희가 사실 여름에 그 모든 EBS의 라디오, 영어 라디오 프로그램 모여가지고 콘서트 같은 것을 했었는데
0: 맞아요.
1: 그거에 관련해서 예문 만들어 볼게요. 콘서트 후에 Easy Writing의 인기가 급등했어. Easy Writing 인기가 그 지붕을 뚫은 상태야, 그 콘서트 이후에.
0: 네, be through the roof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0: We'll see you next time. Bye for now.
1: Bye.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2: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1: 월, 화, 수 오전 5시
2: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3: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4: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해

0: 있습니다.
1: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2: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1: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2: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3: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4: Welcome back to Kwitte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5: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저하고 피터쌤이 이제 여러 주식시장 관련된 기사들을 찾다가 이런 기사를 하나 찾았어요. 한국과 미국의 주식시장이 동조화되는 추세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이거 대충 그냥 딱 직감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4: Yeah, and in the title as well, the main reason comes out. It's because of the AI boom,
5: 맞아요.
4: right? Because all the big stocks in Korea, all two of them, we should say, are linked heavily to the AI industry because they're the semiconductor giants, right? And so it's looking at this pattern of how they move together. And, you know, the US is also heavily concentrated in some of their big tech giants, although perhaps not so much with hardware. So there are similarities.
5: 이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이제 동조화에서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기가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고 여기가 내려가면 거기도 내려가고 약간 이런 추세가 팬데믹 이후에 그 이제 쭉 이어져 왔는데 AI 붐 2023년 이후에 이제 강화됐잖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반도체의 어떤 업황에 따라서 증시가 이제 출렁거리는 그런 장세가 보이고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4: 네.
5: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오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Okay? Yeah, there's some interesting things to learn about those links as well. Open up your books on page 80 for part 1 in the October edition.
6: U.S. and Korean tech stocks move together on AI boom. Strong capital spend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is forging an increasingly tight alignment between Western and East Asian stock exchanges. Major chip producers like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now hold massive collective weight within Korea's benchmark indices. As a result, stock prices in New York and Seoul now tend to move in the same direction, rising and falling together as investors change their outlook on demand for AI chips.
5: 예습을 여러분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move in the same direction. 이거 되게 어려운 문구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문구고 뭐 rising and falling together. 이것도 그렇네요.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고. Okay.
4: Strong capital spend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is forging an increasingly tight alignment between Western and East Asian stock exchanges.
5: Okay. 제일 중요한 문구는 이 문장에서는 tight alignment인 것 같아요.
4: Yeah, so whenever something's tight, it's talking about being very close. And alignment means it's synchronized, they mirror one another.
5: 그렇죠. 연동돼 있다는 얘기죠. 혹은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4: 그렇죠.
5: 이게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Western and East Asian stock exchanges는 이제 Western은 이제 미국을 주로 얘기할 거고요. 거기 이제 동아시아 쪽은 이제 우리나라라든가 뭐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 이런 나라들의 주식 시장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주식 시장 간의 이제 긴밀한 연계가 점점 더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면서 AI의 대규모 자본 지출이 계속되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Capital spend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는 그 얘기입니다.
4: Yeah, and the word forge as well quite key here, meaning to create this, right, to make it.
5: 뭘 형성한다든가 구축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forge잖아요.
4: 네.
5: 그래서 forge도 동그라미 잘 쳐놓으시고 뉴스 청취에서는 이 동사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정말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한 번요. Strong.
4: Strong capital spend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is forging an increasingly tight alignment between Western and East Asian stock exchanges. Major chip producers like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now hold massive collective weight within Korea's benchmark indices.
5: Index의 복수형이 indices래요.

0: 그렇죠.
1: 이건 도대체 무슨 네. 논리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복수형 변화가 있는지. 어쨌든 index 그다음에 indices 발음 맞죠?
0: Indices.
1: 네. 이제 한국의 대표 주가 지수들에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이 엄청나잖아요. 거의 4에서 50%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막대한 합산 비중, collective란 건 합했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0: Combined.
1: 맞아요. Yeah. 네. 그래서 막대한 합산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과 점점 더 연동되는 것 같은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반도체 제조사를 이제 chip producers라고 여기선 표현을 했네요.
0: 그렇죠. Major chip producers, right? Major chip producers like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now hold massive collective weight within Korea's benchmark indices. As a result, stock prices in New York and Seoul now tend to move in the same direction, rising and falling together as investors change their outlook on demand for AI chips.
1: 90년대 말 그 외환 위기 이후에 이제 우리 한 번은 들어보셨을 법한 말인 것 같은데 뉴욕이 기침하면 서울이 감기에 걸린다. 양쪽 네. 그 증시가 연결돼 있다는 뭐 그런 식으로
0: 그쵸.
1: 나왔었던 말들이거든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AI 쪽에 그 대규모 지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뉴욕 증시와 한국의 증시가 move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Tend to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동사가.
0: Yeah, they do that more often than not. Not 100% 그쵸? of the time, though.
1: 네,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강하고 rising and falling together, 같이 등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고. As investors change their outlook on demand for AI chips. 투자자들이 AI를 구동하는 그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 전망을 이렇게 좀 바꾸면서 그것이 이제 변화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같이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0: As a result, stock prices in New York and Seoul now tend to move in the same direction, rising and falling together as investors change their outlook on demand for AI chips. Here's part two.
2: Given time zone variations, Asian trading sessions frequently offer global market participants an early preview of broad sector swings. Quarterly financial updates from major memory chip suppliers provide preliminary indicators regarding overall cloud computing investment before U.S. markets open. However, this tight connection between the two markets worries global fund managers, who invest across different regions precisely to spread out their risk.
1: 자, 전 세계에서 이제 자금을 이제 운용하는 그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투자하는 건 spread out their risk. 아까 그 분산 투자의 목적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양쪽 시장이 같이 움직이면 이게 분산 투자 효과가 떨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Given time zone variations, Asian trading sessions frequently offer global market participants an early preview of broad sector swings.
1: Time zone variations는 이제 시차가 있잖아요. 시간대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아시아 증시가 뉴욕 증시에 비해서는 더 먼저 열리겠죠? 한 13시간에서 16시간 먼저 열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이 문장을 볼게요. Given time zone variations, Asian trading sessions frequently offer global market participants an early preview of broad sector swings. Preview라는 건 미리 보여준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Yeah, an advance glimpse of something.
1: 뭔가 미리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된다는 얘기죠. 전반적인 업종 변동에 대해서. Swing이라고 하는 건 그 근액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swing이라고 많이 합니다.
0: Yeah, 네. the price increases and decreases, right?
1: 요즘 broad sector swings 그랬으니까요.
0: Yeah, so you can't know the details, but you can know the vague kind of trends,
1: 그렇죠.
0: right?
1: 어떤 특정 업종의 어떤 변동을 전반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시아 시장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열몇 시간 후에 뉴욕 증시가 열리기 때문에.
0: Given time zone variations, Asian trading sessions frequently offer global market participants an early preview of broad sector swings. Quarterly financial updates from major memory chip suppliers provide preliminary indicators regarding overall cloud computing investment before U.S. markets open.
1: 그렇죠. 우리나라 메모리

0: 반도체 제조사들이 이제 분기별 실적을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빅텍 기업들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 이제 이번 분기에 투자를 했었는지 그게 미리 좀 드러난다는 얘기죠.
1: 그렇죠.
0: 네. 많이 투자를 했으면 이쪽 실적이 좋을 거고 여기 실적이 예상만 못하면 그만큼 주문이 덜 들어왔을 거란 얘기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연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시장이. So, quarterly financial updates, 이게 이제 분기별 실적 보고를 말하는데, from major memory chip suppliers, 우리나라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얘기하는 거고요. provide.
1: Preliminary indicators regarding overall cloud computing investment before US markets open. So here the key phrase, preliminary indicators, right? If something's preliminary, it's early and it's maybe just the initial thoughts on something. Indicators here talking about the numbers, the metrics.
0: 맞아요. Preliminary는 뭐 미리 하는 거죠, 미리. 예비라고 많이 하거든요. 뭐
1: 네.
0: 예비 지표 혹은 선행 지표 역할을 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투자를 이제 얼마나 많이 기업들이 했는지 그 선행 지표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그와 같은 것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먼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1: Quarterly financial updates from major memory chip suppliers provide preliminary indicators regarding overall cloud computing investment before US markets open. However, this tight connection between the two markets worries global fund managers who invest across different regions precisely to spread out their risk.
0: 오케이. 자, 그러면 미국과 한국의 어떤 증시가 이렇게 tight connection,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이 자체는 글로벌 자산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에게는 약간 우려를 낳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1: Who invest across different regions precisely to spread out the risk. So here, yeah, it's saying their exact reason is the opposite thing that's happening now, right?
0: 그렇죠.
1: They want the markets to be different.
0: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도 투자를 하고 미국 증시에도 투자를 하는 이유는 분산 투자인데 그렇게 spread out their risk, 전체적인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한 바로 그 목적으로 여러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게 결국에는 두 시장이 같이 움직이면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1: However, this tight connection between the two markets worries global fund managers who invest across different regions precisely to spread out their risk. Here's our third and final part.
2: Heavy concentration in memory chip manufacturing leaves Asian equity benchmarks exposed to potential downturns in capital expenditures. Financial advisors caution that holding assets across both markets no longer guarantees effective portfolio diversification. Until U.S. government incentives for homegrown chip production change the current market structure, tech stocks in America and Korea will likely keep moving hand in hand.
0: 자, 마지막 문단에서는 결국에 그 빅텍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감소하게 되면 전체 증시가 이제 둔화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 Heavy concentration in memory chip manufacturing leaves Asian equity benchmarks exposed to potential downturns in capital expenditures.
0: 그렇죠. Capital expenditures는 뭐 용어처럼 쓰이는 CAPEX라고도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CAPEX. 자본 지출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인프라에 얼마나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자본 지출의 potential downturns. 잠재적인 어떤 감소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1: Yeah, possible declines.
0: 그렇죠. 이런 것에 exposed to 되게 만든다는 얘기는 리스크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1: You're vulnerable. You're unprotected.
0: 그렇죠. 그만큼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경제가 이제 메모리 칩 제조에 이제 높은 집중도를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 자체가 이런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Heavy concentration in memory chip manufacturing leaves Asian equity benchmarks exposed to potential downturns in capital expenditures. Financial advisors caution that holding assets across both markets no longer guarantees effective portfolio diversification.
0: Diversification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상당히 또 문맥상 중요하게 많이 쓰이거든요.
1: 네.
0: 다각화라는 얘기죠.
1: Exactly. To make your investments different, right?
0: 뭔가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그 원칙을 따라가는.
1: 네. 네.
0: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효과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점점 그게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요.
1: 네. Yeah.
0: 그래서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서점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책 진짜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 중에 인생책이 뭐예요? 아,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가볍게 대답하자니 독서 내공이 없어 보일 테고, 진중하게 대답하자니 뽐내는 걸로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책은 바로 전과라고요. 네, 전과는 초등학생용 학습지입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에게 전과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때 전과를 읽으면서 쌓은 독서력은 중학생 때 퇴마록을 만나 밤을 꼴짝 새는 신공으로 발휘되더니, 고등학교 때는 시험 기간마다 삼국지와 수호지를 달달

0: 뇌는 집중력으로 승화됐죠. 저에게 인생책은 이렇게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1: 웰컴 어보드
2: 입이 트이는 영어.
3: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3: Do you have a puzzle cube at home?
1: Yes, we have a couple.
3: You have just, a couple?
1: Yeah.
3: Does your son try it?
1: Yeah. Mm-hmm. He's had fun.
3: Have you ever tried yourself?
1: Yeah, but I gave up in about 30 seconds. I don't have the patience.
3: I think the last time I picked up any cube was like decades ago. I didn't even try to pick it up because I just figure that I don't have the brains for it or something.
1: I know. It's hard. It's tricky.
3: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자, 그 큐브 맞추기 있잖아요. 그거 영상에서 정말 빨리 맞추는 친구들 보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오늘 사연 주인공께서는 그 큐브 이제 맞추는 걸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전혀 모르셨대요. 예. 근데 영상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공식을 반복해서 익히면서 도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딸한테 같이 하자고 했는데 딸이 이제 너무 게임만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처음에 재미없다고 하다가 학교에서 친구가 잘하는 거 보고 딸이 이제 해보고 싶어진 거예요.
1: Yeah.
3: 아빠 나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딸이 더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멋진 사연 오늘 만나볼 예정입니다.
1: 네. 새싹 사연이고요. 응? 동탄 하나 아빠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네. Thank you so much. Let's begin by listening.
4: 3x3x3 puzzle cubes. A few years ago, I saw a coworker solve a 3x3x3 cube at the office, and it piqued my interest. So I started learning to solve one myself. I had no idea how to do it at first. I followed online videos step by step and repeatedly practiced the algorithms for solving each layer. As I practiced until I could memorize the algorithms, it was fascinating and fun to watch the pieces fall into place. My daughter seemed to be spending too much time on her phone and playing games, so I suggested that we try solving cubes together. At first, she said it was too difficult and gave up. But after seeing a friend at school who was good at solving cubes, she asked me to teach her again. After practicing steadily for a week, my daughter got so good that she can now solve the cube faster than I can. We have fun these days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In the future, I'd like to have a go at solving a pyramid cube and a 4x4x4 cube together.
3: 자, 몇 년 전에 사무실에서 동료가 333 큐브를 맞추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저도 큐브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 A few years ago, I saw a coworker solve a 3x3x3 cube at the office. And it piqued my interest.
3: Okay. 일단은 가로, 세로 규격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3 곱하기 3, 이게 이제 가로, 세로 몇이라는 얘기인데 중간에 X로 돼 있는 건 영어로 뭐로 읽나요?
1: By.
3: By로 읽죠. 그러면 3대 3이에요, 가로, 네. 세로가. 그럼 3x3.
1: 그렇죠.
3: 거기에 이제 이체형, 도형이니까 하나가 더 있잖아요. 하나 더 붙여서 by 3. 추가하면 되는데 뭐 3x3x3가 길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3x3 큐브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So if you're talking about, you know, these puzzle cubes or Rubik's cubes, you would just call it a 3x3 cube.
3: 그렇죠.
1: Right. So, although generally, I mean, it's mathematically correct to say 3x3x3.
3: 수학적으로는 세 개 다 말하는 게 맞겠지만
1: 짧게 3x3라고 많이 하죠.
3: 일상적으로는 이제 줄여서 3x3라고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가 뭐예요? Solve죠. Solve.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동사인데 이 큐브 맞출 때 이거 solve 써요. 자, a few years ago.
1: A few years ago, I saw a coworker solve a 3x3x3 cube at the office, and it piqued my interest.
3: Piqued.
1: Piqued가 아니라 piqued예요. P-I-Q-U-E-D인데요. 나의 관심을 확 그냥 끌었다. 사로잡았다 끌었다.

그 산뽕오리 할 때 피크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P-E-A-K 그 뭐 네. 휴가 피크철 할 때 피크하고 지금 이거 P-I-Q-U-E 하고 발음은 똑같은데 이 픽 자체가 그 자극한

0: 처음엔 아예 몰랐는데. 자, 그런데 인터넷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했고요. 각층을 완성하는 공식을 반복해서 익혔습니다.
1: I followed online videos step by step and repeatedly practiced the algorithms for solving each layer.
0: Okay.
1: So I followed online videos step by step.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뭐 1단계, 2단계 하란 대로 다 따라했다. And repeatedly practiced the algorithms for solving each layer.
0: 각 층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 알고리즘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다. 요즘 우리는 알고리즘 하면 네. AI가 추천해주는 추천 방식을 자동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걸 뜻 1번으로 두세요. 근데 2번, 두 번째 뜻이 공식이거나 절차나 해법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가 여기서는 이제 어떤 공식을 외웠다라고 할 때 가장 좋은 단어가 이 알고리즘입니다. 어떻게 맞추는지 그 절차와 해법. That's an algorithm. Okay? 자, 그걸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해서 층을 맞춰 나갔다. 자, I followed 한 번 더요.
1: I followed online videos step by step and repeatedly practiced the algorithms for solving each layer.
0: 자, 공식을 외우듯 연습하다 보니까요.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신기하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1: As I practiced until I could memorize the algorithms, it was fascinating and fun to watch the pieces fall into place.
0: Okay. 자, 이 문장에서는 일단 마지막에 나온 이 fall into place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잘 표시해 두세요. place가 그냥 아무 장소나 다 될 것 같지만 여기서는 제자리란 뜻이에요.
1: 네. 네.
0: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 색깔이 맞게끔 맞춰야 되잖아요. 각 면을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고 그게 place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So fall into place 자체가 제자리를 찾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자면 상당히 좀 신기했다. It was fascinating and fun. 재미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을 하나하나 외울 때까지 연습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as I practiced.
1: As I practiced until I could memorize the algorithms, it was fascinating and fun to watch the pieces fall into place.
0: Okay. 자, 딸이요. 휴대폰과 게임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함께 큐브를 해보자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1: My daughter seemed to be spending too much time on her phone and playing games, so I suggested that we try solving cubes together.
0: My daughter seemed to be, 왠지 그런 느낌이었죠? Spending too much time on her phone and playing games. 그래서 제안했다. So I suggested that, 다음에 조동사 나오면 되죠? We try solving cubes together. 아빠랑 이거 큐브 맞추는 거 같이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런데 딸이 처음에는요, 너무 어렵다며 포기를 했습니다.
1: At first, she said it was too difficult and gave up.
0: 그냥 안 하겠다고. She said it was too difficult and gave up. 그렇죠. 부동사 쓰시면 되겠죠. 포기했다. 중단했다. 자, 그런데요. 학교에서 큐브를 잘 맞추는 친구를 본 뒤에 아빠한테 와서 다시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1: But after seeing a friend at school who was good at solving cubes, she asked me to teach her again.
0: 그렇죠. 그래서 친구를 학교에서 보고 나서 after seeing a friend at school, who was good at solving cubes. 자, be good at 다음에 ing 나오면 되니까 solving cubes. She asked me to teach her again. 다시 이제 맞추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꾸준히 연습한 끝에 딸은요, 이제 저보다도 빨리 큐브를 완성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1: After practicing steadily for a week, my daughter got so good that she can now solve the cube faster than I can.
0: Okay.
1: After practicing steadily for a week, 꾸준히 일주일 동안 이제 연습을 한 후에 my daughter got so good that she can now solve the cube faster than I can. She got so good. 얼마나 잘하게 되었는지 저보다도 이제는 훨씬 더 빨리 맞춥니다.
0: 그렇죠.
1: 라는 말이죠.
0: Faster than I can.
1: Yeah.
0: 했으니까요. 자, 요즘은요, 딸과 서로 대결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We have fun these days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0: 일단 compete 다음에 against 누구누구인데 서로 어떤 경쟁을 벌이는 거니까 each other 붙이면 되겠죠. 앞에 재밌다를 붙여서 We have fun these days competing.

0: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These days 부분만 빼고요. 우리 통환기 문장으로 아예 외워버릴게요. 이 문장 많이 쓸 것 같아요. 경쟁하면서 재밌다. We have fun.
1: 함께 해보세요. 응? We have fun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0: 오케이. 오늘 아예 외울 통환기 문장 1번입니다.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지금 외우세요.
1: We have fun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0: 좋아요. One last time.
1: We have fun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0: 서로 대결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 앞으로는요. 피라미드 큐브와 444 큐브도 함께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1: In the future, I'd like to have a go at solving a pyramid cube and a 4x4x4 cube together. In the future, 앞으로는 I'd like to have a go at solving a pyramid cube. I would like to have a go at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0: 도전해보고 싶다.
1: 도전해보고 싶다. 그렇죠.
0: Have a go at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 Solving a pyramid cube. 자, 피라미드 발음이요?
1: Pyramid.
0: Pyramid.
1: Pyramid.
0: Okay. And a 4x4x4 cube. 이걸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해서 큐브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3x3x3 puzzle cubes. A few years ago, I saw a coworker solve a 3x3x3 cube at the office, and it piqued my interest. So I started learning to solve one myself. I had no idea how to do it at first. I followed online videos step by step and repeatedly practiced the algorithms for solving each layer. As I practiced until I could memorize the algorithms, it was fascinating and fun to watch the pieces fall into place. My daughter seemed to be spending too much time on her phone and playing games, so I suggested that we try solving cubes together. At first, she said it was too difficult and gave up. But after seeing a friend at school who was good at solving cubes, she asked me to teach her again. After practicing steadily for a week, my daughter got so good that she can now solve the cube faster than I can. We have fun these days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In the future, I'd like to have a go at solving a pyramid cube and a 4x4x4 cube together.
1: 패턴 practice.
0: 자, 입지영 본방송이 나가는 아침 시간대 6시 40분에 같이 방송을 들으면서 서로 소통도 하고 서로 정리한 자료도 교환하는 그런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서 본방사수 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는 1004입니다. 자, 82페이지에 세 가지 표현을 먼저 좀 집중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Have no idea 라고 하면 전혀 모르다. Have no clue. 이것도 같이 써놓으세요. 비슷한 맥락에서 많이 쓰니까. 문장에서 볼게요.
1: I had no idea how to do it at first.
0: 처음에는 하는 법을 전혀 몰랐다가 되겠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1: I have no idea how that happened.
0: 한 번만 더요.
1: I have no idea how that happened.
0: 영문을 모르겠다는 얘기죠. 자, 그들은 아직 전혀 모르고 있다. They still
1: have no idea.
0: 한 번 더요.
1: They still have no idea.
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제 강조했던 표현 중에 하나죠. 제자리를 찾아가다. 이 패턴 별표 좀 칠게요. Fall into place.
1: It was fascinating and fun to watch the pieces fall into place.
0: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야, 다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럴 때 이 말하면 돼요.
1: Everything will fall into place eventually.
0: 그렇죠. 결국에 가서는 다 괜찮아질 거다. 그런 어감. 자, one more time.
1: Everything will fall into place eventually.
0: 이 문장 참 좋네요. 오늘 통환기 2번으로 이 문장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요.
1: Here we go. Everything will fall into place eventually.
0: Okay. 자, 그 다음.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다. Spend too much time. Okay, 갑니다.
1: My daughter seemed to be spending too much time on her phone.
0: 딸이 휴대폰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얘기고. 자, 인터넷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다.
1: I think he's spending too much time online.
0: 자, 나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려고 좀 노력한다. 이런 얘기 하죠, 가끔. 영어로요?
1: I try not to spend too much time on my smartphone.
0: Time 다음에 바로 on my smartphone 붙이면 됩니다. 앞에 on her phone처럼.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1: I try not to spend too much time on my smartphone.
0: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3: What do you and your daughter do for fun these days?
2: We compete against each other to see who can solve a puzzle cube faster.
3: Oh, who wins?
2: My daughter is way faster than me now.
3: She must have picked it up quickly.
2: She did. She was able to beat me in just a week.
1: The woman says, what do you and your daughter do for fun these days? Do for fun. What do you do for fun? 재미로 뭐 해? 그쵸. 라는 말이죠. 네.
0: 취미 같은 거 물어볼 때, what do you do for fun? 이것도 가능해요. Yeah. What's your hobby? 이런 질문도 좋지만. So what do you and your daughter do for fun these days? 뭐 재미 삼아서 취미로 요즘 뭐 해요?
1: 딸하고 이렇게 누가 큐브를 빨리 맞추는지 서로 이렇게 대결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We compete against each other to see who can solve a puzzle cube faster. She says, okay, who wins? 누가 이겨? Man says, my daughter is way faster than me now.
0: 그렇죠.
1: 딸이 이제는 나보다 훨씬 더 빨라. 빨리 풀어. 라고 했죠.
0: 비교급 강조할 때 앞에 강조사. Way faster. 이런 거 잘 챙기시고.
1: And then she says, she must have picked it up quickly. Pick up 하면은 뭔가 좀 터득하다.
0: 그렇죠.
1: Right?
0: 네. 오늘 이 구동사 나온 것 중에는 이 pick up 구동사 다시 한 번만 여러분 뭘 배우다, 뭐 실력이 늘다의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냥 물건을 줍다의 뜻에서 확장되는 거죠. So she must have picked it up quickly. 금방 배웠나 봐요. 자, learn의 의미예요. Pick up이.
1: 네. 그랬더니 아빠가 she did. She was able to beat me in just a week.
0: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아빠를 넘어서더라고요. 네. 아이들은 금방 배우죠. 네.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4페이지에 다섯 개 영작 손으로 꼭 해보시고요. 그 영작 한 페이지를 사진을 찍어서 AI한테 피드백을 달라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프롬프트를 써야 되는지는 저희가 본방 사수방에 공지에 좀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well, I guess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Enjoy your day and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Bye.
1: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1.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we're in the office this week.
1: Mm-hmm.
0: 이번 주에는 우리가 회사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here's another very important sentence. A lot of times people will talk to you about something and you're not 100% ready to answer yet.
0: 질문을 받았는데 100% 확신이 없을 때.
1: Yes, maybe you have to confirm something or you don't know the answer without seeing a file. So you could say,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0: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그쵸, 확실하지 않을 때는 빨리 답을 줄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 누구에게 확인 컨펌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파일을 확인해서 정확한 수치를 봐야 하거나 이럴 때는 지금은 대답할 수 없지만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1: Yeah. And it's better to say this than to say incorrect information because you're not sure.
0: 그쵸. Incorrect information이라고 하면 잘못된 정보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주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좋겠네요. 그러면 이 표현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Give us today's mission sentence once again.
1: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0: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조금 길기는 한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일단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let me로 시작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let라고 해서 제가 뭐뭐를 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허락을 구한다기보다는 뭐뭐를 한번 해볼게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let me. Let me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죠. 자, get back to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게 나중에 다시 연락하다 혹은 답변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통화하기 어렵거나 연락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뭐 확인하기 어렵거나 이럴 때 대답을 나중에 해드릴게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라는 뜻으로 Let me get back to you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사실 완벽한 문장이거든요. Let me get back to you.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on that 그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언급된 화제나 질문을 가리킬 때 on that 그것에 대해서를 뒤에다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총 종합해 보면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가 되는 거죠.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이런 식으로 네, on that 대신에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시간을 구체적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Let me get back to you by end of day. 그러면 오늘 안으로 다시 답변 드릴게요.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Let me get back to you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다시 답변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on that 빼고 아니면 뭐 붙이고 그 뒤에 시간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시간 표현도 넣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이 표현 같이 큰 목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1: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0: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1: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0: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Pattern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 알려주세요.
1: Well, our sentence was,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We're going to change the action. So let me... 뭐뭐 하다.
0: 아하, action, 그러니까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바꿔보는 거죠. Let me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단어가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뭐 할게요 라는 말이지 제가 뭐뭐하게 허락해 주세요 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1: Well, you could say, let me check my schedule and get back to you.
0: 조금 기네요. 그렇죠? 일단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Let me check my schedule.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제 스케줄을. Let me get back to you.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걸 합쳐서, 그렇죠? 합쳐서 Let me check my schedule and get back to you. Let me는 한 번만 말하면 되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1: Let me explain what happened.
0: 무슨 일이 있었는지

0: 설명해 드릴게요. Let me explain what happened 가 되겠죠? Explain이 설명하다.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라는 표현이고요.
1: Let me take a look.
0: Take a look. 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살펴보다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Let me take a look.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Zack Daddy.
1: Yes.
0: 내일까지 그 문서가 필요합니다. I need the document by tomorrow.
1: Let me see what I can do.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0: 알아보지 말고 하세요. 네, 이런 보스가 있으면 참 무섭겠죠. Wow. 왜 웃었어요?
1: Let me figure this out.
0: 네, let me figure this out. Figure this out은요. 해결해 보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한번 해결해 볼게요라는 의미로 또 이어서 얘기를 해줬네요. Let me figure this out.
1: Do I want to keep working here? Let me think about it.
0: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Let me think about it. I don't think you should work there. 제 연기가 너무 실감났죠? 네, very bad boss.
1: Too realistic, though, for some people.
0: 아, 네. Let me think about it. 좋은 예문이네요.
1: Let me check with the client.
0: Check with the client. 클라이언트와 함께 확인해 볼게요 라는 말이죠. Let me check with the client.
1: Let me update the file.
0: Update the file. 그 파일을 업데이트 해두다 라는 말이죠. Let me update the file은 그러니까 제가 그 파일을 업데이트 할게요 라는 말이겠네요.
1: Let me try to repair it.
0: Repair, 고치다 라는 뜻이죠. 제가 그걸 한번 고쳐볼게요. Let me try to repair it.
1: Let me run a scan.
0: Run a scan. 이거는 제가 스캔을 뜰게요 라는 말이에요. Run a scan. 스캔을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번 한다는 의미로 run a scan 이렇게 말하죠.
1: Let me make dinner tonight.
0: Oh, really? 제가 오늘 저녁을 만들어 볼게요. Let me make dinner tonigh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Let me know by tomorrow.
0: 오, 좋은 표현이네요. 내일까지 알려주세요라는 말이죠. Let me know는 저에게 알려주세요라는 뜻이에요. By tomorrow는 내일까지라는 의미죠. 그래서 by 다음에 시간이 오면 그 시간까지라는 의미입니다. Let me know by tomorrow. 물론 사무실에서 쓸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예문들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쭉 연습해 볼까요?
1: Let me check my schedule and get back to you.
0: Let me check my schedule and get back to you.
1: Let me explain what happened.
0: Let me explain what happened.
1: Let me take a look.
0: Let me take a look.
1: Let me see what I can do.
0: Let me see what I can do.
1: Let me figure this out.
0: Let me figure this out.
1: Let me think about it.
0: Let me think about it.
1: Let me check with the client.
0: Let me check with the client.
1: Let me update the file.
0: Let me update the file.
1: Let me try to repair it.
0: Let me try to repair it.
1: Let me run a scan.
0: Let me run a scan.
1: Let me make dinner tonight.
0: Let me make dinner tonight.
1: Let me know by tomorrow.
0: Let me know by tomorrow. 네, 다 잘 기억나시죠? 여러분들도 각자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Let me 뭐뭐라는 패턴도 예문 많이 만들어 보세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듣고 올게요.
2: 이 프로젝트에서 고객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3: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2: 급하지 않아요. 알게 되면 언제든지요.
3: 팀에 확인해보고 다시 답변 드릴게요.
0: 나중에 답변 준다. 팀에 확인해본다.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동료가 이 프로젝트에서 고객

0: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라고 물어봤네요. 그죠? 자, 고객 예산, client's budget 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1: 뭐뭐 알아요? 물어보면 do you know?
0: 맞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I don't know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1: Actually.
0: 그쵸.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어?
1: 아하.
0: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네요. 그쵸? 아, 급하지 않아요. 알게 되면 언제든지요. 급하지 않다.
1: No hurry.
0: No hurry.
1: Take your time.
0: 알게 되면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Whenever. Mm-hmm. 알게 되면. 어, 뭔가 조건부가 붙으니까 if가 들어가나? 생각해 보시고 팀에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 드릴게요. 팀에 확인해 본다. 확인하다는 check이죠. 다시 답변을 준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했던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있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서 그러면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2: Do you know what the client's budget is for this project?
3: I'm not entirely sure.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2: No rush. Whenever you find out.
3: I'll check with the team and get back to you.
0: 이 프로젝트에서 고객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2: Do you know what the client's budget is for this project?
1: Do you know what the client's budget is for this project?
0: 자, do you know 이렇게 물어봤죠.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무엇을? What the client's budget is. 클라이언트의 버짓이 뭔지 아냐. Do you know what the client's budget is?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For this project까지 말해주면 되겠네요. Do you know what the client's budget is for this project?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3: I'm not entirely sure.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1: I'm not entirely sure.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0: 뭐 생각하는 이 말, 그 사운드는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음이라고 한다면 영어에서는 이렇게 H 소리가 들어가고요. I'm not entirely sure 라고 했어요. 자, 일단 I'm sure 라고 하면 저는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라는 말이죠. I'm not sure 라고 하면 저는 확실치 않아요 인데 I'm not entirely sure 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전적으로 라는 entirely 를 넣었어요. I'm not entirely sure 라고 하면 100% 모르겠어요 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뭐 이 표현은 여러분들 영어로 다 알고 계시죠?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급하지 않아요. 알게 되면 언제든지요.
2: No rush. Whenever you find out.
1: No rush. Whenever you find out.
0: 급하지 않아요 라는 표현을
1: No rush.
0: No rush 라고 했죠. Rush가 막 급하게 뭘 하는 급함이라는 뜻이에요. So no rush는 급함이 없어요. 즉 급하지 않아요 라는 말이고요. 알게 되면 언제든지요. Whenever you find out. 네, 알게 되면이라고 했지만 if 안 보이네요. 그쵸? 그냥 whenever you find out. 당신이 알게 되는 그 언제든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팀에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 드릴게요.
3: I'll check with the team and get back to you.
1: I'll check with the team and get back to you.
0: 네, I'll check with the team. 팀과 확인해 볼게요 라는 뜻인데요. Check with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확인하다, 뭐 누구누구와 상의하다 라는

0: 뜻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고 and get back to you. get back to 누구누구가 다시 답변을 주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을 합성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 내용을 좀 봤습니다. 조금 긴 문장도 있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어로 들어볼까요?
1: Do you know what the client's budget is for this project?
2: I'm not entirely sure.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1: No rush. Whenever you find out.
2: I'll check with the team and get back to you.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3: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0: 자,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인데요. Let me는요. Let 이렇게 T 발음을 쉬우 받침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let me인데 이걸 아예 줄여서 그냥 let me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Get back to you. 여기 이렇게 강세가 있는 거, 억양이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Get의 T를 역시나 get, 쉬우 받침처럼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get back to you on that. 자, on이 아니죠. on 약간 으하고 어의 중간 발음인데 그게 약간 물 흐르듯이 on 이렇게 발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hat's a th 발음은 발음이 있는 그 소리가 있는 th죠. 그래서 that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t도 시옷 받침처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같이 연습해 볼까요?
3: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0: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3: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0: Let me get back to you on that. Good job. 이렇게 발음 연습도 중요하니까 다시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발음 연습 천천히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듣기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3: Fantast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3: Start English.

0: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ooch.
0: 네, 오늘은 15일 목요일이에요. Mm-hmm. 지금 함께하고 계신 10월 5의 8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자, 지하철역에 다시 왔습니다.
1: 자, we're constantly using public transportation.
0: Yes.
1: This week.

0: week.
1: Oh yes. Yeah. 그렇죠. 저 우리가 이제 한국은 정말 이 교통 그 대중교통이 너무나 잘 이렇게 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딜 찾아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language barrier도 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0: Yeah. You know, you can tell how convenient a city is by how convenient the public transportation is.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일단 칭찬하는 게 뭐 음식도 좋고 다 좋은데 they say we love your public transportation.
1: Especially the subway station.
0: Especially the subway using the bus, taxi. The whole system is so convenient to use.
1: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시설이 아주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큰 자랑입니다.
0: That's right.
1: 자, 근데 여기에서 아무리 이제 그렇다고 해도 환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늘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0: Transfer.
1: Transfer.
0: Yes.
1: 그러니까 갈아타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change trains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뭐 transfer라는 단어도 아주 강조했던 것 같은데 자, 오늘은요. 바로 종로역으로 가려고 지하철을 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갈아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한국에 살고 있는 서울에 살고 있는 저 같은 입장에서도 이 방향을 엉뚱하게 타서 이제 건너서 타는데 이게 뭐 어느 쪽으로 간다든지 한 바퀴 삥 돌았다든지 이런 경우 많거든요.
0: Right, right. 자, getting on the wrong train.
1: Getting on the wrong train.
0: Toward the wrong direction.
1: 그렇죠. Toward the wrong direction.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엉뚱한 기차를 탔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0: right.
1: 자, 어느 역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갈아타야 한다고 하는지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0: 아니, 저기 이 열차 종로역에 가니?
2: 아니, 이거 시청역에서 갈아타야 돼.
0: 아, 어디에서 갈아타면 돼?
2: 아, 이거 말이야. 위층으로 올라가서 이 반대편 승강장에서 타면 돼.
0: 아, 그러니까 내가 헷갈렸던 거구나.
2: 그렇지.
0: 네. 헷갈렸어요.
1: 그랬어요. 근데 위층으로 일단 올라가서 반대편 승강장으로 가서 거기서 타라.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0: 야, 이거 꼭 제 얘기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는데 뭐 반대 방향으로 가고.
1: 그렇죠. 올라가서 넘어갔는데 이쪽으로 넘어갈 걸 또 저쪽으로 넘어간 경우도
0: 가죠.
1: 있고요.
0: 예.
1: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0: It can be confusing.
1: Very confusing.
0: That's right.
1: 네. 자, 먼저 이렇게 말하죠. 이 열차가 종로역 쪽으로 가니?
0: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1: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do you Do they? 이런 거 참 많이 했는데 Does right. this train? 이건 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0: Does this train?
1: Does this train? Right. 자, 이렇게 그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 때 Do 뭐뭐 아니라 Does 뭐뭐로 한다라는 거 우리 시험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죠?
0: Yeah,
1: 자, 근데 상황과
0: right.
1: 연결시켜서 문장을 이해하시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이게 3인칭 단수고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저절로 나오시게 될 거예요.
0: 자. 이 패턴이 그냥 do you랑 같은 맥락이잖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Do you go to 종로 station?
1: 네.
0: 이건 이시기 때문에 does this go to 종로 station?
1: 그렇습니다.
0: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1: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종로역으로 당신이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 다닙니까? Do you go to this school?
0: That's right.
1: Do you go to this school?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를 right. do you 다음에 동사 여기서는 does 뭐뭐 다음에 동사 똑같은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그쪽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라고 해서요. 근데 노선에 대해서 묻고 있는 말인데 does this train go? 이 열차가 가나요? Does this train go? 어디로? To 종로 station. 이렇게 이어집니다.
0: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1: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자, 예를 들어서 이 지하철 노선이 공항으로 가는 거 맞나요? 라고 한다면
0: Does this subway go to the airport?
1: Does this subway go to the airport? 라고 한다는 거예요.
0: Yes, it does.
1: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럴 때도 아까도 Does this train go to? 라고 할 것을 Does this subway go to 종로 station? 해도 될까요?
0: Does this one more time again?
1: Does this train go yeah. to 종로 station? 이라고 하는 거를
0: Sure.
1: Does this subway go to airport? Go to 종로 station? 해도 될까요?
0: It's perfectly fine.
1: 네, 그러니까 this train이나 this subway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0: That's right.
1: 또 이건 어떨까요? 이 노선이 일산으로 가나요?
0: 아, does this line go to 일산?
1: 그렇죠. Does this line go to 일산? 해도 된다는 겁니다.
0: Does this line go to 일산?
1: Does this line go to 일산? 근데 만약에

0: 이게 트레인인지 서브웨이인지 라인인지 헷갈리시면 그냥 does this go to 종로 스테이션?
1: Right.
0: Does this go to airport? 하면 되겠네요.
1: 근데 우리 지하철 그 따지고 보면 기차잖아요.
0: 네.
1: 기차처럼 생겼으니까.
0: 그렇죠.
1: 영어는 그냥 다 트레인이라고 표현해요.
0: 네.
1: Subway train.
0: 어.
1: 뭐 KTX train.
0: 네.
1: 뭐 GTX train.
0: 아.
1: It's all train.
0: 그렇구나. 여기서도 그냥 does this subway train 이란 말이 되는 건데
1: sure.
0: 그걸 train이라고 하던가 subway라고 하던가 편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중요한 건 이 열차가 종로역에 갑니까?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먼저 여기까지 듣고 난 다음에 대답부터 시작해 보죠.
2: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0: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자, 그랬더니 아니, 이거 시청역에서 갈아타야 돼.
1: No, you'll need to transfer at City Hall.
0: No, you'll need to transfer at City Hall. 그렇군요. 자, you'll need to 하면은 너는 뭐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직역하는 말이 되잖아요.
1: Right.
0: 상대방이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답할 때 그 절차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곧 뭐뭐를 해야 할 거다 라고 알려줄 때 you will need to가 적절하죠.
1: You'll need to.
0: You'll need to.
1: You'll need to.
0: You'll need to.
1: If you want to improve English, you'll need to listen to EBS English, Easy English.
0: 어머나, 그렇구나.
1: 몇 시였죠?
0: 뭐라, 깜짝 놀랐는데 네. 저는 다른 프로그램 말씀하실까 봐 속으로 깜짝 놀랐는데
1: 설마, 설마요.
0: 자, you'll need to. 이 말은 사실은 그 전제되는 부분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곧 일해야 될 것입니다.
1: Yes.
0: 라는 말이 you will need to가 된다는 거예요.
1: Yeah, you'll need to.
0: 네.
1: 근데 we use the word transfer all the time when we're talking about buses, trains, taxis. Airplanes, right? Transfer from A to B. So do you usually do transfers a lot when you're riding the subway or taking the bus?
0: Well, it depends. But yes, quite often, basically.
1: So keep in mind, public transportation, when you're switching from one car to another, one train to another, we say transfer.
0: Transfer.
1: Yes.
0: 그렇죠. Transfer. 참 단어도 어려워요. 그죠? 그냥 change trains 해도 될 걸. 단어가 참 어려워. 한 단어지만.
1: It's okay. 네, you can learn it. It's
0: 그래요?
1: simple enough.
0: 아, 괜찮아요? 네. 자, transfer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잘 일을 하다가 다른 직역으로 옮겨서 일을 하게 돼. 전근 간다고 할 때도
1: that's right.
0: transfer를 쓰죠.
1: Yeah.
0: 네.
1: I transferred my office basically moved to
0: right.
1: Like, let's say Busan from Seoul. Yeah, I'm being transferred to the Busan office.
0: 그렇죠. 내가 알아서 옮겨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옮기는 것이라는 것이므로 I am being transferred from Seoul to Busan. 이렇게
1: yes.
0: 말할 수 있겠군요.
1: They will transfer me to the Busan office.
0: They will transfer me to Busan office.
1: That's right.
0: 네. 그리고 또 전학 가는 경우도 transfer가 돼요.
1: That's
0: you
1: right.
0: change schools.
1: Change schools. You know, I transferred from city A to city B because my family moved.
0: Right. Because my family moved.
1: That's
0: 네,
1: right.
0: 우리 가족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저기서는 단순히 그냥 기차 갈아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ou will need to transfer 네, 어디 어디에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적에 이제 에서를 말할 때 in을 참 많이 배웠어요. Do your homework in your room. 그러면은 너 숙제 네 방에서 해. 근데 에서는 in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했던 거죠.
1: Okay.
0: 뭐 we eat 뭐 dinner in dining room. In the dining room.
1: Right.
0: 식당에서 우리는 저녁을 먹습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 그 in이 항상 에서로 된 거예요.
1: 에서.
0: 네.
1: 그쵸?
0: 근데 여기서는 그 지점에서 이제 그 transfer를 해야 할 거다라고 할 때 in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을 들어갔을 적에 해당이 좀 더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지점에서라고 할 땐 at를 보다 쓴다는 거죠.
1: Some place as a whole,
0: right.
1: we say just at. At City Hall, at 종로 Station, or at Seoul Station.
0: 그렇죠. Right.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체를 아울러서 말할 적에는 at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1: right.
0: 그 시청역에서 갈아타야 할 겁니다. You'll need to transfer at City Hall. 이라고 하네요.
1: Mm-hmm.
0: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No, you'll need to transfer at City Hall. 그랬더니 어? 어디에서 갈아타? 라고 물어요.
1: Oh, where do I transfer?
0: Where do I transfer? 어디에서 갈아타면 되는 거야? 자, where do I? 어디에서 내가 하면 되는 건가요? 원래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Where do I? 라고 하는군요.
1: So, in order for you to go to...

0: I guess, City Hall, because you need to transfer from City Hall.
1: Yes.
0: So where do I transfer? Where do I transfer is the question.
1: Right.
0: Right?
1: 네. Where do I transfer? Where do I change trains? 라고 말하게 됩니다.
0: Change
1: 자,
0: trains.
1: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2: No, you'll need to transfer at City Hall.
3: Oh, where do I transfer?
1: Oh, where do I transfer? 자, 이렇게 do I를 넣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래 어디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0: Mm-hmm.
1: 항상 where can I를 우리가 입에 많이 좀 yeah. 익숙하게 여기거든요. 그럴 때 where can I transfer 해도 되죠, 사실은.
0: It's not wrong. Yeah. That's fine.
1: 네.
0: I think I would say it both ways. Oh, where can I transfer?
1: Where can I
0: 그렇다면,
1: transfer?
0: Then where can I transfer?
1: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where do I transfer? Where can I transfer? 자, 그랬더니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일단 위층으로 올라가서 반대편 승강장에서 타면 된다.
0: Go upstairs and take the train on the other side.
1: Go upstairs. 일단 위층으로 올라가. And take the train. 그리고 나서 기차를 타. 근데 어디에서? 반대편에서 on the other side. 네, 이거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정리해서 써놓고 이걸 읽으니까 그렇지 말하라고 하면 헷갈려요.
0: So imagine in your mind. So picture in your mind. Go upstairs. You're going up the stairs, and the order is basically go to the other side.
1: Go to the other side.
0: The opposite side. And then take the train there.
1: 그렇죠.
0: 그걸 정리하자면 네. go upstairs. And take the train on the other side.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yeah. 중요한 on the other side가 지금 뒤에 나와서 그런 거지.
0: right.
1: 원래 그 행하는 순서대로 말하자면 go upstairs and go to the other side and take the train there.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잖아요.
0: That's actually more perfect.
1: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짧게 지면 관계로 짧게 문장을 만들려니 일단 위층으로 올라가서 반대편에서 기차를 타세요. Take the train on the other side. 이제 중요한 거 반대편이라는 표현 on the other side가 되겠습니다.
0: On the 그러니까, other side.
1: 그렇죠. 항상 two sides가 있으니까
0: right.
1: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on the other side.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one side. The other side 이렇게 되니까요.
0: One goes left, the 네. other one goes right.
1: 그렇습니다. Yeah. 자, 여기서도 on the other side라는 뜻으로 썼어요.
0: Mm-hmm.
1: 자,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어쩐지, 그래서 내가 헷갈렸더구나.
0: 어쩐지, no wonder, no wonder I was confused.
1: No wonder I was confused. 네, 이렇게 복잡해서 자기 때까 잘 몰랐다는 말이에요.
0: So the expression no wonder we say it all the time. 어쩐지. No wonder.
1: No wonder.
0: You have to say it with like oh man, really? No wonder.
1: No right? wonder. 그렇죠. Wonder는 원래 그 놀랍다. 뭐 경이롭다. 뭐 당황스럽다까지도 가끔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No wonder. Right. 말을 듣고 보니 놀라울 일이 하나도 아니다. No wonder.
0: Right.
1: I was confused. 내가 헷갈렸던 것은 놀라울 일이 아니었던 거로군.
0: So obviously I was confused.
1: 네.
0: No wonder I was confused.
1: No wonder I was confused.
0: Yeah.
1: 이런 식으로 뭐뭐 한 것도 무리가 아니군. 어쩐지 뭐뭐더라 라고 할 때 no wonder 라고 문장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0: No wonder.
1: No wonder I was confused. 자, confused 하면은 내가 헷갈렸다는 뜻이 되는 거죠.
0: Yeah. I'm so confused. 내가 지금 너무 헷갈린 상황일 때도 이렇게 표현하죠.
1: 네.
0: I'm so confused
1: I'm
0: right
1: so
0: now.
1: I'm so confused right now.
0: 고객님 막 쉽게 설명하는데도 머리가 안 좋아서 자꾸 헷갈려.
1: 어떡하니?
0: I'm so confused.
1: I'm so confused. 그렇죠.
0: 그러도 있으면 안 되죠.
1: And I'm so frustrated.
0: I'm so 맞아.
1: 네,
0: 한 사람은 답답하고 네. 한 사람은 헷갈리고.
1: 그렇죠. 네. 자, 여기서도 confused. I am confused. I was confused. 하게 되면 헷갈림을 내가 느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0: Yes.
1: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Go upstairs and take the train on the other side.
3: No wonder I was confused.
1: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열차가 종로역으로 가느냐라고 해서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아니다, 갈아타야 된다. Not right now, but a little bit later. You will need to transfer at 어디 어디라는 말이 있었고요. Go upstairs and take the train on the other side. 자, 반대편에서 차를 타면 되겠다라는

0: 말도 있었습니다.
1: The opposite side.
0: 그렇죠. The opposite side. One side, the opposite side.
1: Yes.
0: One side, the other side.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쩐지 헷갈렸다. No wonder I was confused. 까지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2: Does this train go to Jongno Station?
3: No. You'll need to transfer at City Hall.
2: Oh, where do I transfer?
3: Go upstairs and take the train on the other side.
2: No wonder I was confuse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자,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을 두 번씩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1: Let's go!
0: 이 열차 종로역에 가는 거니?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1: Does this train go to 종로 station?
0: 아니야, 이거 시청역에서 너 갈아타야 돼. No, you'll need to transfer at City Hall.
1: No, you'll need to transfer at City Hall.
0: 어, 그러면 어디에서 갈아타는 거야? Oh, where do I transfer?
1: Oh, where do I transfer?
0: 일단 위층으로 올라가서 반대편 승강장에서 타면 돼. Go upstairs and take the train on the other side.
1: Go upstairs and take the train on the other side.
0: 아, 어쩐지 그러니까 내가 헷갈렸던 거구나. No wonder I was confused.
1: No wonder I was confused.
0: 여기까지입니다.
1: No wonder.
0: 네, 잘하셨어요. 야, 언젠간 꼭 쓸 것 같은 표현들이 있죠.
1: Oh, yeah.
0: 자, 그런 표현들만 저희가 생각해서 모아놓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각자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었지 혹은 있을 것 같다.
1: Yeah.
0: 그 상상을 하시면서 큰 소리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1: So you should actually repeat and review and review these expressions, words and phrases because you might not use them every day, but the time will always come sometime in the future when you will have to use them and you'll be ready to use them if you are prepared today.
0: 그렇죠. Right? 그런 일이 아주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 yeah.
0: 정말 once it really happens, it's beyond words.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1: 그때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0: 네, 그렇죠. 그런 경험이 되실 겁니다.
1: That's right.
0: 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어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4: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5: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3: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5: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6: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7: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3: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2: 영어 회화 Level 3, Power English.
8: Welcome to the show, everybody.
2: Hello, everyone. I'm Kristen Cho.
8: And I'm Cameron Word.
2: So, Cameron.
8: Yes.
2: I don't know if I mentioned this on air, but my dog, Whiskey, is very talkative.
8: Oh, you may have talked a little bit about this, but I know we've talked about this a lot.
2: We have.
8: Off air.
2: But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폭이 700m에 불과한 바다가 있다고? 아시아가 끝나고 유럽이 시작되는 땅 튀르키예. 여기엔 두 대륙을 구분짓는 바다가 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우리나라 한강보다도 좁은 700m의 폭을 지녔는데요. 사실 이 바다가 안고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위로는 흑해, 아래로는 지중해가 있어 주변 수많은 나라들의 교통 요충지로 기능한 건데요. 어쩌면 사람들의 발길로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아닐까 싶습니다.

0: That sort of thing.
1: Yeah, okay.
0: 그래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 영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좀 많이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 게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샵1045 그리고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반디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유튜브로는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중인데요. EBS 라디오 공식 채널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무모한 문장은 저희가 일부 마지막에 같이 살펴보고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도전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2: Changdeokgung Palace will open its historic Daejeojun Hall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later this month as part of a guided tours of buildings that served as living quarters and offices for kings and queens during the Joseon Dynasty.
0: Changdeokgung 관리당국이 이달 말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생활공간이자 집무실로 쓰였던 건물들을 둘러보는 관람 행사의 일환으로 역사적 의미가 큰 대조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2: NASA's Perseverance rover has set a new off-world driving record by logging more than 45 kilometers on Mars in just 5.5 years, surpassing the previous milestone held by the Opportunity rover.
0: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의 화성 탐사 로버 Perseverance가 불과 5년 반 만에 45km 이상 주행해 앞선 화성 탐사 로버인 Opportunity의 기록을 깨고 지구 밖에서 운용된 이동수단 중 가장 먼 거리를 주행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 Taylor Swift has made music history as the first solo artist and only the second act alongside the Beatles to achieve 100 total weeks in the top spot on the Billboard 200 albums chart.
0: Taylor Swift가 미국 빌보드 200 앨범 차트에서 통산 100주 동안 1위를 기록하며 음악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솔로 가수로는 최초이며 밴드와 그룹을 포함한 전체 아티스트 중에서는 비틀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 A new study reveals that caffeine consumed even early in the morning can still disrupt nighttime sleep quality by altering brain waves and leading to lighter non-REM sleep, prompting experts to recommend halting intake at least 8 to 10 hours before bedtime.
0: 아침 일찍 섭취한 카페인도 야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체내 카페인이 뇌파를 변화시켜 비REM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들기 때문이며 이에 전문가들은 취침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 전부터 카페인 섭취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 A Canadian couple who won a record-breaking jackpot in 2018 has beaten the odds again, securing a $675,000 top prize from a scratch-off ticket.
0: 2018년 당시 지역 역대 최고액의 복권 당첨금을 받았던 한 캐나다인 부부가 다시 한번 엄청난 확률을 뚫고 스크래치 복권 1등에 당첨돼 67만 5천 캐나다 달러의 당첨금을 획득했습니다.
3: And those we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Well,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2: Changdeokgung Palace will open its historic Daejeojun Hall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later this month as part of guided tours of buildings that served as living quarters and offices for kings and queens during the Joseon Dynasty.
0: 창덕궁 관리당국이 이달 말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생활공간이자 집무실로 쓰였던 건물들을 둘러보는 관람 행사의 일환으로 역사적 의미가 큰 대조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0: this.
1: 그래요. 그래서 기록이나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milestone 마찬가지 얘길 텐데 그런 것들을 보유할 경우에 it's held by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0: One more thing I'll quickly mention with off-world and off-road is when you're using off, you're basically saying that you don't have to be part of it, or it's not during this, right? So off-road meaning that you don't need a road or you're not driving on the road.
1: Right.
0: So another way that we'll use this is we have an off-season. So in baseball, the regular season is over. Mm-hmm. Now we're in the postseason, but after the postseason is finished, then we consider that the off season when you're not playing. And it doesn't have to be just baseball and sports. As an example, let's say if you have a ski resort, right? Like a ski resort in the winter is their season, but the summertime is their off season.
1: 그래.
0: So it's just whenever you're not in season.
1: 네, 스포츠에서는 정규 시즌이 아닐 때 off season이라고 하고 또 우리 여행지 갈 때는 비수기를 또 off season이라고 하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NASA's Perseverance rover has set a new off-world driving record by logging more than 45 kilometers on Mars in just 5.5 years, surpassing the previous milestone held by the Opportunity rover. Let's take a break. 박서연 님이 김밥 헤븐에서 김밥 한 줄에 라면 한 그릇 먹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던 젊은 날이 있었는데 처음 한 줄 김밥이 출시됐을 때의 가격이 제 기억에는 1,000원이었어요.
0: yeah, I remember
1: 놀랐죠.
0: that too.
1: 네. 5131님, 수진쌤, 저 5학년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도시락으로 엄마가 김밥 싸주셨어요. 어, 너무 좋겠네요. 너무너무 특별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김밥. 맛있게 네, 먹고 추억 많이 많이 만드세요. 자, 배수진님은 good morning, 수진쌤, 제이슨쌤. 의상 색깔도 김밥이 연상됩니다. Oh yeah, you're right. Oh my goodness. 네. 그리고 뭐라고 쓰셨죠? 네, 저는 아보카도 오이 김밥을 좋아합니다.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Ooh, great.
0: Yeah.
1: 조영수님은 땡초김밥 is my cup of tea.
0: Oh, I like that.
1: Is that the spicy one?
0: Is that like just the really small ones?
1: Ah, I don't know.
0: Yeah,
1: is it?
0: I think it's like the kind of like finger kimbap. I want to say. I was actually referring also to my cup of tea. Like I like the fact that they use that expression.
1: Aha, 그래요. 아 땡초 김밥이 그 매운 고추 들어간 김밥이 맞군요. All right, well let's take a break. 무마 문장 보내주세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His lucky day by Hunter Hunted.

0: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를 연출한 감독 제임스 카메론. 그는 최첨단 기술을 과감하게 활용하면서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탁월한 감독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영화를 배운 곳은 학교나 현장이 아니라 도서관이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과학과 SF 소설을 좋아했던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고 영화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어른이 된 후 생계를 위해 트럭 운전사로 일해야 했죠. 주위의 어느 누구도 그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를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서 영화와 관련된 책을 모조리 찾아 읽으면서 영화 이론과 기법을 익히는데요. 이때 구상했던 것들을 오래지 않아 현실로 만드는 데 성공하죠. 꿈꾸는 이들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책이라는 문. 오늘 그 문을 열어보는 건 어떠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Thursday, the 15th of October. I'm your host, Chesu Jin. We have Jason Lee in the studio with us. And in this second hour, we're going to read the New York Times about a very special tortoise. 자, 오늘은 194세. 된 것으로 추정되는 육지 최장수 거북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으로 장수의 비밀을 밝히려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보겠고요. 그 전에 퀴즈 드릴게요.
1: What is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ortoises and turtles? Is it one, diet? Is it two, habitat, or is it three, size?
0: This can be confusing. Mm-hmm. 자, 오늘 기사의 주인공은 Jonathan the Giant Tortoise입니다. 그렇다면 이 tortoise와 turtle의 차이는 뭘까요? 1번, diet. 2번, habitat. 3번, size.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tortoise and a turtle? And to give you a bit of a hint, it may have something to do with where they live.
1: It could. Definitely could.
0: 그래요. 자, 1, 2, 3번 중에 뭐가 정답인지 보내주세요. 1번 diet, 2번 habitat, 3번 size.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유미성 님이요. 수진쌤 오랜만에 왔어요. 런던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는 딸한테 한 달 가 있었는데 대견하면서도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잘 해낼 거라 믿어요 하셨습니다.
1: Oh, so their daughter is studying in London?
0: Yes. Oh. Postgrad